바닥에 이렇게 약간 방석처럼도 쓰고, 그 다음에 잘 때는 모포 같이도 써요. 용도가 그런 용도예요. 다용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춥고 어쩌더라도 그 율장에 다 나와. 어쩌더라도 3의 정도면 충분하더라. 그래서 나는 3의 규정을 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왕사성에서 벌어졌던 사건들. 왕사성이 참 대단한 어떤 땅이에요. 이게 왕사성 성이에요, 성. 이렇게 성. 성벽. 보입니까? 이렇게 남한산성 같이 이렇게 성. 그 다음에 길. 길이 얼마나 번성했으면 길이 다 패여가지고. 비구니는 3의 말고 5의를 입어라. 라고 돼 있어요. 비구니 5의. 이것도 또 어렵다. 재밌다. 비구 스님은 3의만 입으면 되고, 비구니는 5의를 입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 5의는 뭐냐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쭉 나와요. 각 율장이라는 데서.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합쳐보면 뭐가 있냐면, 합쳐보면 승기지는 아니고, 승기지는 속옷이에요. 약간 속옷 느낌이에요. 속옷 느낌. 그래서 비구 스님도 입은 게 승기지고, 이 복견의, 복견의는 이쪽 어깨를 덮었던 옷이에요. 그거 말고 수요의 같은 것도 있거든? 수요의, 뭐 우요의 이렇게 나오거든? 수요의, 우요의가 나오는데, 저거는 뭐냐면 비 올 때 입는 거. 우의, 우요의는 비 올 때 입는 거. 그 다음에 수요근은 목욕할 때 입는 거. 근데 이거는 특수 옷이에요. 그리고 저 두 가지는 큰 차이는 없었을 걸로 추정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요즘은 양산이랑 우산이 분리되지만 예전에는 그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인도는 우기 때 막 비 오고 이러면 밖에서 목욕을 해요. 이렇게. 밖에서 목욕을 하니까 막 단체로 나와서 막 목욕을 하거든. 그러니까 또 지나가다가 율장에는 언제나 그렇게 거사들이 나와요. 거사들이 보면서 오 저것들 뭐 이시하는 놈들 수도 없이 나와가지고 막 씨 뭐 목욕을 하고 있구만 이러면서 지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도 하나 걸쳐서 해라 라고 하는 게 수욕이야. 그러니까 뭐 약간 판초기 같은 거 뭐 하나 있고 이렇게 안에서 씻는가 봐.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배경 문화를 이해하면 되게 재밌어요. 율장 같은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머릿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쫙 그려져. 그 틈새를 가지고 이렇게 비집고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차지하기 위한 그 신경전들. 재밌어요. 재밌어. 그래서 옷의 단계들은 뭐가 있냐면 맨 처음에 문소회했었고 통천이 일부 들어왔다가 이게 살인사건들이 나면서 사라지게 되고 그다음에 3위가 만들어지고 3개 추어 이건 추위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할절이가 완성되고 그다음에 비구니 5위 그리고 5위가 성립되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 고리나 단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옷이 너무 한꺼번에 훅 내려가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고리도 달고 그다음에 끈도 이렇게 해서 하나 하고 그 끈이 이런 요즘은 이렇게 남았는데 원래는 이렇게 신이라 그래서 이렇게 매는 끈이에요. 도포 예전에 그 양반들 도포 매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은 고리는 가사고리 이렇게. 그래서 뭔가 안전장치예요. 확 내려가는 거를 막는 안전장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다더라. 그게 지금 요 앞에 나오는 분소위와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요 얘기는 오법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한 번 정도만 짧게 더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0: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에서는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제24회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를 개최합니다. 진행 복지 홍보와 지역경제 공동체 나눔을 위한 다양한 체험부스를 비롯해 연꽃음악제에는 정서주, 김금미, 김주희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봉선사에서 행복한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527-195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 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0: 인생 휴지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구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6: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손꼽히는 곳 부석사 무량수전입니다. 그 깊음과 단아함도 탁월하지만 무엇보다 뒤돌아서면 펼쳐지는 풍광이 일품입니다. 천년을 품어온 장대한 산줄기 부처님의 세상인 듯 겹겹이 흐르는 태백의 장대한 산줄기가 문밖을 가득 채웁니다. 무량수전의 공간은 무한대로 확장됩니다. 화엄 사상을 건축으로 완성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부석사입니다.

0: 태백의 줄기가 소백으로 이어지는 양백지간에 위치한 경상북도 영주. 부석산은 태백산맥 봉황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물들은 경사진 비탈을 거스르지 않고 석축과 계단을 이용해 소백산을 향해 날아갈 듯 지어졌습니다.
1: 한국의 초창기 불교가 도입되던 시기에는 마을 내나 마을 근처에 사찰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선종이 도입이 되면서 선종은 일단 수행을 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거에 맞는 입지가 선택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산으로 들어와서 산 안에 또는 그와 맞는 걸맞는 곳에 입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랜 시간 동안 스님들의 생활 공간이면서 수행 공간이면서

0: 교리를 얻는 곳이기도 하지만 일반 신도들이 와서 함께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1: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아홉 개의 석축을 쌓고 이를 계단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는 극락세계로 가는 아홉 단계를 상징합니다. 절을 지켜주는 천왕문을 지나면 구품 연화 세계로 향하는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은 회전문입니다. 회전문은 가파른 경사면에 높은 석축을 쌓고 지었습니다. 회전문을 통해 보면 층층이 쌓아 올린 계단 끝으로 범중로가 보입니다. 어서 다음 세상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습니다.
2: 부석사는 경사진 곳에 위치한 가람이기 때문에 전각을 배치할 때 축대를 쌓아야 됐고 그 축대수가 극락세계 구품연화대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 아홉 단의 그 조성된 그 터에 많은 전각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진리는 극락세계로 많이 상징이 되는데 부석사가 위치한 곳이 진리의 전당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아홉 단의 석단을 구축하고 그 위에 전각과 가람을 배치한 것 같습니다.
1: 이 아홉 단은 아홉 가지 수행 단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회전문을 지나면 하품 세계입니다. 동서로 마주보고 있는 쌍탑이 맞아줍니다. 신라 후기의 석탑 양식을 보여주는 단아한 모습의 3층 석탑입니다. 다음 세상으로 향합니다. 범종각의 팔짝 지붕이 두 팔 벌려 맞아줍니다. 범종각은 다른 정각들과 달리 특이한 지붕을 가졌습니다. 정면은 팔짝 지붕인데 뒤쪽은 맞배 지붕입니다. 부처님께 갈 때는 화려한 팔짝 지붕으로 내려올 때는 풍광과 어울리는 단아한 맞배 지붕으로 산사의 지혜를 표현했습니다. 범종각은 부석사 두 개의 누각 중 첫 번째 누각입니다. 기둥과 천장의 부재가 만나는 포와 포 사이에 화반을 두었는데 이곳의 화반은 다양한 모습을 새긴 것이 특징입니다.

범종각으로 시작되는 중품 세상을 지나면 부처님이 계시는 상품 세상의 입구인 안양로를 만나게 됩니다.

안양누는 사찰 문로건축의 대표적인 사례로 안양이라는 이름은 극락을 뜻합니다. 중품 세상에서 바라보는 안양루는 특별합니다. 멀리 공포 사이로 흡사, 불상의 형상이 보입니다. 빈 공간이 만들어낸 부처님이라고 공포불이라 부릅니다. 화엄종찰인 부석사에는 화엄경판이 남아있습니다. 635개의 목판으로 이루어진 고려시대 경판으로 현재 전해지는 유일한 거란본 계열의 경판입니다. 한 줄에 34글자인데 16글자인 해인사 장경판과 비교하면 더 세밀합니다.

0: 화엄 사상은 교학 중에서 가장 진전된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의 기본 이치가 우리들의 상호관계, 너와 나의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최고봉에 있는 것이 바로 화엄 사상입니다. 부석사의 화엄 사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안양로를 통과하면 상품 세계입니다. 아홉 개의 단 중 가장 높은 극락정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이죠. 모량수전 앞에 석등은 무명을 밝히는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국보로 지정된 통일신라시대의 석등으로 유연하면서도 섬세한 보살상이 일품입니다. 무량수전 앞마당에 서면 발 아래 화엄 연화장 세상이 펼쳐집니다. 무량수전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목조 건물 중 두 번째로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배가 살짝 부른 배흘림 기둥은 전각의 안전과 조화를 위한 지혜죠.
2: 부석사 무량수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통 가옥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건축입니다. 그 이유는 이 건축의 입면의 모습이 황금비의 비율을 갖추고 있습니다. 황금비라 하면 1:1.618에 사람이 느끼는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비례라고 하죠. 다섯 칸에 아주 큰 구멍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에서는 그 큰 건물을 아주 안정되게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법인데 그 기법이 바로 부석사 무량수전에 곁들여 있습니다.
1: 무량수전에는 고려시대에 만든 아미타 열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 일반적인 사찰과 달리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미타 열에는 서방 극락정토의 주인이자 끝없는 지혜와 무한한 생명을 지닌 부처님입니다. 중생 구제를 위해 동쪽을 향한 것이죠. 누구라도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면 아미타 열에가 계신 극락 세계로 갈 수 있다는 정토 사상입니다. 화엄과 정토 사상이 담긴 부석사는 이 바위 때문에 부석이라는 이름을 얻었답니다. 두 개의 바위가 떨어져 있어서 뜬돌이라는 뜻의 부석이 되었다고 전해지죠.

후속사 무량수전으로 오르는 길은 깨달음을 위해 마음을 닦는 여정입니다. 다시 속세로 내려오는 길은 그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는 길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후속사였습니다.

0: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1: 모든 걸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 관계. 와우.

0: 아, 천재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1: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떠나야 바다에 이른다. 하나를 얻고자 하면 하나를 버려야 한다. 우리네 인생도 강물과 다르지 않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욕망과 집착을 버려야만 자유로운 바다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일러주는 관세음 보살이 상주하는 낙산사 홍련암. 동해바다의 푸르른 독경 소리를 도반삼아 벼랑 끝에서 1300여 년의 모진 세월을 견뎌낸 도량은 바닷바람이 몰아치고 땅이 흔들리고 화마가 몰아쳐도 묵묵히 버티며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기도처이자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다.

지푸른 동해바다 위에 솟아난 붉은 연꽃. 그 홍연 속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한 자리.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설법하는 관음보살의 해조음이 들리는 암자, 홍련암. 관음보살의 영험한 가피가 이곳 홍련암에 있다. 관음보살은 바닷가 깎아지른 절벽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양양락산사는

우리나라의 3대 관음성지로 이름이 높은데 671년 신라의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된 사찰로 관음보살이 설법을 펼치며 항시 머무르는 곳이라는 보타락 가산에서 이름을 따왔다. 낙산

다른 곳에 옮겨져 있었던 화마를 피할 수 있었던 관세음 보살상은 여전히 원통 보존을 지키며 옛 영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원통 보존 한켠에는 낙산사의 창건주, 의상대사의 영정이 함께 모셔져 있다. 세세생생 관음보살을 칭송하며 영원한 스승으로 모시고 정대하겠다던 그의 생각은 관음성지 창건과 함께 낙산사 전역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원통전 옆에 난 길은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다. 바로 해수 관음상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16m의 거대한 크기, 쌍용상과 사천 왕상이 조각된 대자위, 활짝 핀 연꽃 위에 서서 감로수병을 들고 있는 해수 관음상은 관음 기도 도량 낙산사의 명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77년 점안된 이후 낙산사 가장 높은 곳에서 동해를 살피고 중생의 마음을 보듬어 온 해수 관음상. 목숨을 내건 기도로 만사가 성취되고 무상 대도를 얻었다는 의상대사의 이야기처럼 천년이 지난 지금도 관음보살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끊이지 않는다. 관음보살이 머무는 곳은 바다 위에 산이 있고 성현들이 계시는 지극히 청정한 곳이라고 했다. 선제 동자가 관음보살을 만난 곳 또한 인도 남쪽 바닷가 보타나카산이었다. 낙산사는 관동 팔경의 명승지 중 하나로 동해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풍광 덕분에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자 이곳을 찾는 선객들의 발길 또한 끊이지 않는다. 꿈이 이루어지는 낙산사라는 별칭처럼 관음보살의 가피력으로 300액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져온 관음성지 낙산사. 동해바다를 마주하는 낙산사. 관음보살의 상주처에서 중생들은 관음보살의 진신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

낙산사 중심에서 또 다른 관음보살을 만날 수 있다. 2022년에 조성된 관음지가 바로 그곳이다. 연못을 가로지르는 참배로를 건너면 6m 크기의 장엄한 관음보살을 만날 수 있는 곳. 어느 곳에나 관음보살이 계시다 했던가. 낙산사 어느 곳을 가던 마음속에 그리던 관음보살을 마주하게 된다. 원통보전 해수 관음상과 더불어 관음성지 낙산사를 상징하는 불전 중 하나, 보타전이다. 내부에는 천수관음을 중심으로 좌측으로는 성관음, 십일면관음, 여의륜관음이, 우측에는 마두관음, 준재관음, 불공견색관음이 협시하고 있다. 칠관음 외에도 32응신과 1500관상을 같이 봉헌하고 있는 명실상부 관음성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보타전 외벽에는 낙산사를 창건한 의상대사의 일대기가 벽화로 그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의상대사가 화엄사상의 요지를 210자의 간결한 시로 요약한 화엄일승법계도. 낙산사가 관음신앙의 실천을 강조하는 화엄사상이 깃들어 있는 도량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낙산사를 지을 때 산세를 살피던 곳이라 한다. 붉은 연꽃이라는 의미의 홍련암. 이름처럼 붉은 연꽃을 닮은 남자가 푸른 동해 바다 위에 피어 있다. 1300년 전 의상대사가 보았다는 붉은 연꽃이 이와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의상대에서 가만히 홍련암을 바라다 보면 목숨도 내던지며 기도하던 의상대사의 이야기가 절로 떠오른다. 홍련암은 낙산사 창건의 모태가 된 곳으로 의상대사가 낙산사를 창건하기에 앞서 관음보살을 친견했던 곳이라 한다. 관음보살이 상주한다는 소문을 듣고 강원도 오봉산을 찾은 의상대사는 이곳에서 파란 새를 만나게 되었는데 새가 사라진 석굴 앞에서 7일 밤낮을 기도하자 바다 위에 붉은 연꽃이 솟아나더니 그 위에 관음보살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의상대사가 좌구를 물 위에 띄운 곳이 지금의 홍련암 자리다.

낙산사의 산내암자인 홍련암으로 향하는 길엔 의상대가 자리하고 있다. 동해바다를 조망하는 울창한 해송이 사계절 의상대를 지키는 이곳은 의상대사가 선정에 잠기던 곳이자

목숨을 건 구도 끝에 마침내 백의 관음을 친견한 성스러운 관음성지 홍련암.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기도 도량으로 관음보살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관음보살을 친견하겠다 서원을 세웠던 의상대사가 걸었던 구도의 길은 이후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를 돌아보는 수행의 길이었으며 간절한 염원을 담은 기도의 길이었다.

풍년함 바로 아래엔 파랑새가 사라졌다는 관음굴이 있다. 의상대사가 철룡팔부의 신장을 따라 들어가 수정 염주를 받았다는 곳이기도 하다. 홍련암의 또 다른 이름은 보타굴인데 통도사 극락암 경봉스님은 홍련암에서 관음기도를 시작한 지 13일째 되는 날 바다 위를 걸어오는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고 한다. 그때 경봉스님이 직접 쓴 홍련암 편액이 지금도 걸려있다. 동해바다의 해조음이 홍련암을 채운다. 능엄경에 따르면 진정한 산미는 들음으로써 들어간다라고 했다. 바다가 들려주는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다 보면 진정한 산미에 이르게 되는 곳 홍련암이다. 바다 위에 있는 지형적 위치 때문인지 관음보살의 가피 때문인지 2005년 양양 지역의 산불에도 홍련암은 불길에 휩싸이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홍련암은 기도 도량인 동시에 가슴 속에 화마를 잠재우는 수행 도량으로도 이름이 높다. 불단 중앙에는 50cm 남짓의 관음보살 좌상이 양옆으로 동자상과 용왕상이 협시를 하고 있다. 의상대사가 홍연 속 관음을 친견해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관음에게 목숨을 바쳐 귀의하겠다는 간절한 일념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관음보살의 자비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는 이들의 간절한 염원이 홍련암에 가득하다.

홍련암 법당 바닥에 난 작은 구멍을 통해 관음구를 볼 수 있다. 깊은 협곡 사이로 파도가 쉼없이 굽이친다. 파도는 관음보살의 해조음인 동시에 쉼없이 밀려드는 실체 없는 괴로움을 닮았다. 의상대사는 이 굴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7일 동안 기도를 하고 파도 속에 몸을 던지며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모두 듣고 괴로움에서 구제해준다는 관음보살. 간절한 기도란 관음보살과 한마음이 드는 것. 파도가 쉼없이 출렁이듯 관음보살을 닮으려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홍련암 주련에 새겨진 관음기도에도 잘 나타나 있다.

하얀 옷을 입은 관음보살은 외딴 섬 바닷가에 머물며 말없이 설법하고 있다. 오른손의 꽃병에 들어있는 푸른 버들까지는 중생들의 탐욕과 화를 식히는 그늘이요. 감로수는 중생들의 병고를 치료한다. 말없이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설법하는 관음보살. 남순동자는 그 법문을 들을 수 없음에도 들으며 관음보살의 뜻을 안다고 한다. 관음보살의 가피를 입기 위해서는 남순동자처럼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관음보살을 닮아가는 길이라 홍련암은 설법하고 있다.

동해바다가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한다. 붉은 연꽃이 피어오르듯 바다 위로 새로운 하루가 솟아오른다. 우리는 매일 아침 다시 태어난다고 했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는 법.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군가에게는 매일이 똑같은 일주일일지 모르나 새로 태어난 하루를 바꾸기로 마음먹는다면 삶은 달라질 수 있다.

번뇌는 드넓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오로지 나에게 집중해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바다는 가르침을 준다. 눈이 어두운 중생에게는 보이지 않을 뿐 무한한 깨달음의 바다 위 낙산사 홍련암 곳곳에는 관음의 진신이 있다. 그리고 길고 긴 시간 속에서 한결같이 참된 깨달음의 길을 중생들에게 일러주었다. 1683년 홍련암에서 계금불사를 거행하던 날 공중에서 영롱한 구슬이 떨어졌다. 이를 상서롭게 여겨 탑을 쌓아 봉안했는데 그 탑이 공중사리탑이다. 근데 한국불교의 대선사라 일컬어지는 경봉스님은 홍련암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했다 알려져 있다. 37일 관음기도를 시작한 지 13번째 되는 날 바다 위를 걸어 눈앞에 다가오는 백의 관음보살을 친견하는 꿈을 꾸고 새로운 정신력을 얻었다 한다. 홍련암을 찾는 이들은 관음보살이 상주하고 있다 그리 믿게 된다. 꿈과 소원을 이뤄준다는 삼족섬에 손을 얹으며 서원한다면 관음보살을 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 관음보살의 마음으로 살리라. 홍련암에서 푸른 동해 바다와 관음보살의 음성 같은 해조음, 지친 마음을 씻어주는 시원한 해풍을 마주하면 속세에서 나를 괴롭히던 고민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다. 욕망과 분별은 내려놓고 관음보살의 마음으로 산다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아무리 많은 강물이 흘러들어와도 결코 변하지 않는 바다처럼 주체적인 삶을 산다면 족할 것이다. 의상대사는 백화도량 발언문을 통해 관음보살과 같아지기를, 관음보살이 계시는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했다. 막연하게 관음보살의 위신력에 기대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았다. 의상대의 관음송이 모진 비바람에도 휘어지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다. 낙산사 홍련암에서는 누구나 관음이 된다. 언제나 푸르른 해송도 작은 연못도 누군가를 위해 자비를 베풀고 관음의 이름을 얻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관음보살의 명호를 불러왔다. 사바세계의 귀를 기울이며 중생을 구제해주는 관음보살의 이름처럼 한없는 위로를 받아온 것이다. 동해바다에 솟아난 붉은 연꽃 위엔 1300년 전에도 오늘날에도 관음보살이 상주하고 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파도처럼 관음보살로 살아가라. 세상에 관음이 되라 설법하는 남자 홍연암. 많은 이들이 관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며 위로를 얻었듯 다른 이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기를, 누구나 관음이 되기를 소원한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화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 제사를 봉행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4: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간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7: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8: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7: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전 월정사주지 정념스님이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념스님은 단임을 약속하며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교구로 분산시키는 등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관음종 제13대 총무원장에 도각스님이 취임했습니다. 도각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종단 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수행과 전법, 자비 나눔 활성화로 신뢰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출가자들의 등용문이 되고 있는 제6기 봉령사 여성 출가학교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또 한 명의 출가자가 탄생했고 4명은 출가를 적극 고민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화계사 앞마당이 시원한 물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물총을 쏘고 물풍선을 터뜨리며 더위를 날린 아이들 곁에는 학생회와 대학생회 봉사자들도 함께했습니다. 조선 전기 한글로 번역된 불교 고문헌이 인공지능 기술을 만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거듭납니다. 언해불서를 디지털 자산으로 구축해 K컬처의 새로운 원천 콘텐츠로 확장합니다. 오늘부터 금요일 토요일 BTN 뉴스를 전해드릴 오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출가자 급감과 탈종교화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 전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이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념 스님은 단임을 약속하며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교구로 분산시키고 투명한 종단을 만들겠다는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어제 오전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한 후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전 월정사주지 정념스님의 표정에 한국불교가 처한 현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2: 저는 이 자리에 개인의 뜻을 세우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종도 여러분의 간곡한 건청에 대한 응답이며 오대산에서 쌓아온 수행과 불사의 경험을 종단 전체에 해양하라는 시대의 부름을 답하는 것입니다. 열쇠를 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행자는 계산이 아니라 선으로 나서는 사람입니다.
1: 정념 스님은 지난 20여 년간 출가자가 80%가량 급감하고 청년 불자가 사라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인구 절벽과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사찰의 기반도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출마 첫 약속으로 단임제를 내걸었습니다.

0: 벌었습니다.
1: 연임을 구하지 않고 이번 임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사부대중께 올릴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다짐이라 믿습니다.
0: 개인의 영달이나 계파의 이익이 아닌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월정사터에 무릎을 꿇고 첫 돌을 놓던 은사 만화 스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종단을 바로 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정념 스님 종책의 핵심 키워드는 수행과 공의, 교구, 복지, AI 다섯 가지였습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권한과 재정의 교구 이양입니다. 이른바 교구자치법을 제정해 말사주지 임명권을 교구본사로 완전히 넘기는 등 중앙집권적인 행정을 탈피해 현장 중심의 화엄 네트워크 종단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독립기관의 철저한 감사를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 개별 사찰이 자율성을 지키면서 서로를 받쳐주는 화엄의 인드라만과 같은 종단을 만들겠습니다.
0: 13,000여 스님과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모바일 AI 대중공사 플랫폼을 구축해 소수가 밀실에서 결정하던 관행을 깨고 공의가 중심이 되는 종단을 만들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가 장벽을 낮추는 교육 개편, 종단이 스님들의 의료와 노후를 선제적으로 책임지는 능동형 복지 체계 구축, 다국어 명상의 무상 보급 등 AI 시대에 맞춘 불교의 치유 역할 강화 등도 약속했습니다.
1: 불교 AI 윤리 선언으로 기술 문명이 나아갈 방향을 밝히고 대학과 군, 청소년 포교에 다시 힘을 쏟으며
0: 단기 출가, 오대산 명상마을 온비, 조선왕조 실록 박물관 등 오대산 일대를 치유와 문화 공간으로 조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문명 시대에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대인의 정신적 고갈을 채워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대됩니다. 출마 선언에는 동화사 부주지 해관 스님, 전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 함께했으며 이날 오전 사직서를 제출한 전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해 공동대표 보인 탄원 스님 등 공간과 미래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동참했습니다. 특히 정념 스님은 종단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분명한 역할을 하겠다면서도 종단 발전과 미래를 위해 뜻이 맞다면 마음을 모을 수도 있다며 단일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이 어제 총무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우 스님은 사직서 제출에 이어 보도자료를 통해 단순히 소임을 내려놓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위기에 처한 한국 불교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결단임을 시사했습니다. 경우 스님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복지와 전법, 미래세대 인재 육성에 매진해온 지난 10년은 선운사를 지키는 또 다른 수행이었다며 주지 소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의 한국 불교는 대도약과 퇴보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거센 시대적 변화 속에서 승가의 근본 정신을 바로 세우고 행정과 포교 시스템을 시대에 맞게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큰 책임의 자리에서 교구본사 스님들과 중의를 모아 소통과 합의의 종단, 교구와 함께하는 종단을 만드는 데 헌신하겠다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관음종 제13대 총무원장에 도각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도각 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종단 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수행과 전법, 자비 나눔 활성화를 내세웠는데요. 개산조 태어조사 47주기 열반달의 제를 봉해가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3: 관음종 총본산 서울 낙산 묘각사가 사부대중의 뜨거운 환영 속에서 새로운 출발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전임 총무원장 법명 스님의 사임 이후 공백기 동안 자녀 임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진주 불명사 주지 도각 스님이 관음종 제13대 총무원장으로 어제 공식 취임했습니다. 종정이 총무원장을 임명하도록 명시돼 있는 관음종 종헌 종법에 따라 홍파 대종사가 도각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종단 수장으로 역할을 하게 된 도각 스님은 취임사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종단 운영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4: 첫째, 종단 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둘째, 수행과 전법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자비 나눔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불교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관음종을 이루겠습니다.
3: 취임 일성으로 모든 중생이 부처의 직연에 들게 하라는 불지직연 계시 오입을 종단의 사명으로 삼겠다고 천명한 도각스님. 항상 낮은 자세로 대중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대의 아픔을 보듬는 실천하는 총무원장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 불지직연 계시 오입을 종단 사명으로 여기며 수행과 화합 그리고 자비행을 실천하는 데 헌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국민과 함께하는 불교, 사회의 희망을 전하는 종단으로 더욱 나가야 합니다.
3: 1990년 낙산 묘각사에서 홍파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도각 스님은 1992년 죽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낙산 묘각사에서 수선한 거를 시작으로 유간거를 성만한 스님은 관음종 총무원, 총무부장, 부원장 등 종단 내 주요 소임을 맡았고 대외적으로는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교계 연대 활동에도 참여해왔습니다.
5: 도각스님 치신 봉축합니다.
6: 늘 새롭게 변해가는 불법포교에 앞장서시게 될
3: 임명식에 앞서 종도들은 관음종 계산조, 태허조사 47주기 열반다리제를 봉행하고 생전 업적을 기렸습니다. 홍파대종사는 6.25 전쟁 직후 시리에 빠진 국민들에게 탑골공원을 거리법석으로 희망을 전했던 조사 스님의 삶을 기억하고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 파고다 공원에 2년 5개월을 매일같이 나가셔서 주장자를 집으시고 서울 시민을 향해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사 스님의 위덕을 그리고 사상과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하는
3: 1928년 낙산 묘각사에서 수행을 시작한 태허조사는 1958년부터 2년여 동안 종로 파고다 공원에서 거리설법을 이어가며 대중교화에 힘썼고 1965년 관음종을 창종하고 일세 종정으로 추대됐으며 1979년 묘각사에서 열반에 들었습니다. 도각 스님을 새 수장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관음종의 발걸음은 사회를 향한 자비행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를 기리는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제부터 종단 고유 문화유산인 전통유등제, 지역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2016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어제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은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 3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부산 경남 불교계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진우 스님은 부산 국제불교박람회는 불교를 설명하는 공간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공감하는 공간이라며 한국 불교 문화가 가진 깊이와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장에는 공예와 불교 미술 등 다양한 불교 문화 관련 부스가 마련됐으며 사찰 음식 시연도 진행됐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도 박람회에 참여해 관람객을 대상으로 상조 상담을 진행하고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웰엔딩 임종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박람회는 오는 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립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삶을 체험하며 여성 출가자들의 등용문이 되고 있는 제6기 봉령사 여성 출가학교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기수에도 또 한 명의 출가자가 탄생했는데요. 출가자를 제외하고도 무려 4명이 향후 출가를 적극 고민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봉령사 승가대학장 도연 스님이 여성 출가학교장이자 주지 진상 스님에게 죽비를 반환하며 출가학교 일정의 회향을 구합니다. 입제날 봤던 호기심 가득한 눈빛 대신 불자로서 또 수행자로서 살아가겠다는 견고한 의지가 눈빛에서 묻어납니다. 여성 출가학교 6기 총 11명의 참가자들이 지난 5일 봉령사 대적광전에서 7박 8일간 수행정진을 회향했습니다. 입제식 당시 3명이 출가를 고민 중이었는데 4명이 실제 출가 원력을 세우고 1명이 출가를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동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는 차수를 비롯해 뜨거운 태양 아래 펼쳐진 삼보일배, 각자의 허물을 참회하는 자자 등 실제 스님들의 수행이 신심을 고취시켰다는 평가입니다.
8: 약간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발언하면서 삼보일배 열심히 하긴 했는데요. 불교 덕질의 끝은 출가.

0: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생각보다 열려 있구나.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신청해서 해보십시오. 강추드립니다. 완전.
1: 이번 회향식에는 1기부터 5기 여성 출가학교 참가자들도 함께했습니다. 지난해 학장 도현 스님의 제안으로 여성 출가학교 총동문회를 창단하고 자발적으로 보시금을 모으는 등 재가자 차원에서 출가학교를 지원하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실제 스님들이 어떤 수행으로 수행자로 거듭났는지 몸소 느낀 불자들이 오직 신심과 원력으로 출가자 발굴의 힘을 보탠 겁니다.
2: 스님들께 귀하옵다는, 승보에 귀하한다는 그 뜻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단한 분의 행자님이라도 스님이 되실 수 있고 되시는 기회가 된다면 정말 물심양면 많은 기도와
1: 동령사 주지 진상 스님은 11명의 참가자들에게 각각 졸업장과 묘엄 스님 평전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8일간의 기간들을 가슴 깊이 새겨 걱정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축원했습니다.
3: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현재 시점에서 내 생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출발하면서
1: 단단한 아스팔트도 녹일 듯한 무더위도 오로지 수행이라는 일념으로 8일간의 여정을 원만히 회향한 제6기 봉영사 여성출가학교. 매 기수 지속적인 출가자 배출이라는 성과와 더불어 출제가자들의 초발심을 일깨우는 포교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4: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서울 화계사 앞마당이 시원한 물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물총을 쏘고 물풍선을 터뜨리며 더위를 날린 아이들 곁에는 학생회와 대학생회 봉사자들도 함께했는데요. 물놀이를 통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세대 간 소통까지 이어간 현장을 이지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푹푹 찌는 무더위, 시원한 물줄기가 허공을 가릅니다. 첨벙이는 물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함성이 고즈넉한 산사를 가득 채웁니다. 물총을 쏘고 미끄럼틀을 오르내리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6: 동생이랑 친구랑
7: 너무 놀이하고 재밌어요.
8: 너무 재밌어요.
9: 들어서 안 더워요.
5: 무더위도 잊게 만드는 시원한 여름 풍경. 화계사 앞마당이 아이들의 무더위를 씻는 물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2일까지 1박 2일간 화계사에서 진행된 어린이 물놀이 캠프입니다.
10: 엄마 없이 밤을 자긴 해요.
5: 아이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데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안전요원이자 선생님으로 나선 35명의 청소년과 대학생 봉사자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느슨해진 어린이회와 학생회, 대학생회 등 계층 법회 간 연결을 다시 잇기 위해 지난해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11: 그래서 학생회부터 대학생 꾸준히 하고 있어서 제가 놀았던 만큼 애들한테 이렇게 베푸는 마음으로 열심히 애들한테 재밌게 즐기고 가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2: 도심 속에서 물놀이 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 단순히 재밌기보다는 좀 유익하고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인내와 이제 우애를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 사찰과 신행단체의 지원에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봉사까지 더해진 어린이 물놀이 캠프.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친구들과 어울리고 함께하는 법을 배웁니다.
13: 그 많은 어린이들이 더군다나 이렇게 요즘에는 각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지친 그 공부의 그 지친 마음에서 좀 이렇게 쉬어가고 자연을 배우는,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어떨까 싶어요.
5: 시원한 물놀이부터 숲 체험, 체육 대회로 무더위를 날려보내는 화계사 어린이 물놀이 캠프. 세대의 벽을 허물고 소통하는 열린 문화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4: 조선전기 한글로 번역된 불교 고문헌이 인공지능 기술을 만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거듭납니다. 언해불서를 디지털 자산으로 구축해 누구나 AI를 활용해서 창작할 수 있는 기반

0: 을 마련하고 K컬처의 새로운 원천 콘텐츠로 확장하는 작업에 속도가 나고 있는 건데요.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 500년 전 조선시대 한글로 번역된 언해불서가 최첨단 인공지능과 만나 세계인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K컬처의 핵심 원천 자원으로 재탄생합니다.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K불교 세계화 3D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단이 8월 13일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2년차 성과발표 학술대회 한글 넘어온 불을 켜다를 개최합니다. 조계종 문화체육관광부 동국대가 후원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를 비롯해 교계 주요 스님들과 학계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총 5개년에 걸쳐 15세기에 조성된 석고상절, 원인석보 등 불교 한글 문화유산 18종 88권을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 교육,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단은 이번 사업의 궁극적 지향점이 단순한 고문헌 보존이나 연구자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단 측은 학술적 엄밀성을 갖춘 일관된 원천 데이터를 구축한 뒤 일반 시민과 창작자가 생성형 AI로 숏드라마, 웹툰, 게임 콘티, 미디어 아트 등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2: 이번 성과의 중요한 의미는 고문헌을 보존하고 해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헌 속 지식 정보를 서로 연결하여 누구나 검색하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열린 자원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1: 기술적 성과도 눈에 띕니다. 기존 OCR 기술은 한자나 한글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사업단은 한글 고어와 한자가 혼용된 고문헌 인식 프로그램을 시범 개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목판본과 금속활자본 간의 AI OCR 인식률 차이를 비교 분석한 고도화 연구 결과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3: 이 한문하고 한글이 같이 섞여 있는, 특히 이제 한글 고어가 섞여 있는 걸 OCR하는 게 많이 어렵거든요. 이번에는 그 활자본하고 이제 월인석보 목판본하고 같이 실행을 해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그런 거를 이번에 좀 발표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사업단은 3년차 사업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불교 한글 문화유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헌 속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15세기 한글 불교 문화유산이 AI라는 현대의 날개를 달고 글로벌 K컬처를 선도할 새로운 문화 콘텐츠의 샘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고창 선운사는 어제 지장보궁 금동 지장보살좌상 환안제와 영산전 보물지정서 전달식을 봉행했습니다. 선운사는 서울 불교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시를 마치고 돌아온 지장보살님을 이혼해 지장보궁에 다시 안치하는 환안제를 사부대중과 함께 봉행했습니다. 전북 영산작법보존회의 집전의식으로 극락교와 천황문, 대웅보전을 거쳐 지장보궁으로 돌아온 지장보살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지난달 7일 국가유산 보물로 지정된 경내 영산전의 지정서 전달식에는 부주지 운천스님, 정찬원 신도회장, 심덕섭 고창군수 등이 동참해 한층 높아진 사격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총 9점의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을 보유하게 된 선운사는 이를 기념해 고창군에 쌀 1,000kg과 고창 노인복지관에 1,500kg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이상으로 8월 7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0: 나라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 대불.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 늘 살펴라. 지혜 있는 사람은 하루 세 번 자신을 관조한다.

능사팔 연등기도 성지 참배동 참리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자존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국정

백양삼처시론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남북 평화통일속성치 국태민안 우순 풍조 만민 안락 천하 태평 불일정의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 불공 예배 동참 인연 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심 영불 태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 무생 법인지 대원 범어사 참배 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 사방 출이 왕환 상봉 길경 불봉제 관제 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 소멸 일일요 천상 지경 시시 무백해 지제 소상고월 복해 의왕량 지대원 연우원 세세 상행 보살도 구경 원성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6: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7: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6: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8: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9: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4: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0: 더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1: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에서는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제24회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를 개최합니다. 진행 복지 홍보와 지역경제 공동체 나눔을 위한 다양한 체험부스를 비롯해 연꽃음악제에는 정서주, 김금미, 김주희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봉선사에서 행복한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527-1951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2: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자재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것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을 위한 기도, 좋은 인연을 바라는 간절한 발언까지 미륵세존의 자비 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4: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산신종주림신주야 신종주가신 주

삼마이안주야신 보덕정광주야신 회목관찰용생신 보구중생여덕신 석점험매주야신 소일체주야신

보아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음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소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쓰리같이 음한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람일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고통 벗어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근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6: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역

명류산 명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하림 산책.
1: 차 백거이 지시 하군, 백거이의 시 학에 차운하다. 운수 일생호, 구름과 물같이 흘러가는 일생을 좋아하고, 천하 일숙의, 천하는 하룻밤 머무는 것으로 마땅하지. 수탐 몽 봉무, 누가 봉황의 춤을 꿈꾸며 탐닉하는가. 즉금 상낙시, 지금 당장 항상 즐거운 때이라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4: 탄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5: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 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먼저 이막의 비밀, 이막의 비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해할 막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mRNA가 이렇게 지나간다 하면 이제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나 있죠. 이쪽에서 리보솜이 이렇게 갖다 붙어요. 그러면 요거에 요 세 개씩 아미노산으로 바뀐다 그랬죠. 야가 요렇게 이 두 개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그러면 요 바뀐 정보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요 똔똔똔하고 아미노산으로 나와요. 요로 해갖고 요렇게 나오는데 이어서 지금 요 보이잖아요. 잘 보세요. 요 나왔잖아요. 나오고 조금만 있어 보시면 이알막이 나와요. 바로 여기 이알막이잖아. 요 막이 지금 이막이에요.

지금 이 영상이 아주 클라이맥스입니다. 지금 요거 일단 보세요. 자, 조금만 더 보세요. 영상을. 자, 이게 바로 지질막입니다. 이알막입니다. 이알막. 이게 이알막이요. 그다음에 요 지금 보시면 여기 요 많은 게요 점들이 이게 아미노산들이요. 이게 바로 단백질이요. 아미노산이 연결돼요. 요걸로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걸 통과하고 있습니다. 요기서 만들어져요. 됐어. 요기서 하나씩 계속 지금 일로 지금 점부터 계속 자라고 있어요. 이 속을 가고 있는데 드디어 보세요. 잘 보시면 요 지금 구슬 보이죠? 하나하나 보이죠? 하나하나 자라죠? 자라고 있죠? 자, 보세요. 요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자, 이게, 자, 100개, 150개 쭉쭉쭉쭉 연결돼. 자, 이 구슬 톡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러냐면 요쪽에 있는 걸 요걸 리보솜. 리보솜, 요 두 개가 리보솜인데 리보솜이 두 개 파트로 되어 있어요. 리보솜, 요걸 뭐냐 하면 작은 부분, 이걸 40S라 부릅니다. 전문적으로 40S. 이걸 다르게는, 스몰 서버 유닛터. 리보솜에 이걸 라지 서버 유닛터라 불러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 하면 이게 80S예요. 이게 60S예요. 이 두 덩어리가, 그래서 이쪽에 그리면 리보솜이 이렇게, 자, 먼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요 과정을 좀 보시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지금 요 까맣게 보이는 색깔 마차가 있습니다. 까맣게 보이는 mRNA가 이렇게 세포질에 떠돌아다녀요. 자, 요게 mRNA입니다. 자, 어디에 있느냐면 요겁니다. 요게 mRNA입니다. 잘 떴어요. 요거 있죠, 요거. 요겁니다. 자꾸 위치가 바뀌니까네. 요게 mRNA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지금 팍팍팍 움직이는 이게 뭐냐면, 잘 보시면 파란색, 요 파란색. 요 파란색 따라가는 이게 tRNA입니다. 자, 드디어 이게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죠? 여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거의 생물학 30%가 요 애니메이션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세포가 이렇게 있다면,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핵이 이렇게 있죠? 핵 속에 이제 DNA가 있어요. DNA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자, RNA가 만들어져요. 요거 있는 정보를 수도 없이 하겠죠. 그대로 RNA가 돼요. 그래서 이 RNA를 뭐라 하냐면 mRNA라 불러요. 이 mRNA가 이 구멍을 빠져나와요. 핵구멍을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래서 세포질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어디냐면 야합니다. 요게 mRNA입니다. 그러면 이게 재봉틀 이렇게 박아가는처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움직이는 게 이 mRNA를 움직이는데 이거 두 개는 뭐냐 하면 이 두 개가 바로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죠.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60S라 부르고 이걸 40S라 불러요.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친 이름을 뭐라 부르냐 하면 리보솜이라 불러요. 됐죠? 예. 자, 리보솜. 이게 큰 덩어리, 이게 적은 덩어리. 그 적은 덩어리 밑으로 안으로 mRNA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mRNA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움직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mRNA가 요 이빨 세 개씩, 이빨 세 개씩 요렇게 움직여요. 예. 그래서 이빨 세 개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요 학대에 보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40S가 이렇게 붙어요. 40S가 대략 이렇게 붙고, 여기에 방이 이렇게 40S가 붙고, 그 다음에 60S가 붙어요. 60S, 리보솜의 두 파트입니다. 40S가 붙고, 이 속에 방이 세 개가 있어요. 이걸 생물학에서 EPA 방이라 불러요. 이거는 방출하는 거예요. EXIT. 이거는 펩티드라 해서 펩타이드를 기억하시면 돼요. 펩타이드. 이 펩타이드가 뭐냐 하면
아미노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펩타이드라고 그래요. 이게 많이 연결되면 단백질이고 그냥 한 뭐 10개 미만 이렇게 연결됐다. 이게 펩타이드예요. 그다음 요 A는 뭐냐면 아미노산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미노산. 아미노 엑시드. 예. 그러면 요거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이쪽에 그림만 이해하시면 거의 다 이해합니다. 자, 어떤 양상이냐 하면 여기에 아미노산을 누가 실어 날라야 돼요. 아미노산 실어 나는 트럭이 어떻게 생겼나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대략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게 이빨로 돼 있어요. 전부 다 이빨이에요. 이빨이 한 70개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아니고 우라실로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우라실이 일부 변형돼갖고 수도로 바뀌어요. 수도 윗 수도 우라실로 바뀝니다. 어쨌든 요거에 있는 요거의 세 가지가 어떻게 되는 요 그림은 금방 알 거예요. 요거에 탁 들어가요. 들어가서 요거 요렇게 들어가요. 트럭이 간략하게 그리면 그러면 요 트럭의 요 이빨 세 개가 요 이빨 세 개가 자 요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미노산 요 mRNA 이게 mRNA잖아요. mRNA 요 이빨 세 개하고 딱 맞게 돼 있어요. 됐죠? 요 이빨 세 개하고 요거 이빨 세 개하고 요거 있는 요 이빨들. 근데 요 이빨들이 세 개씩 세 개씩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요 이빨 세 개가 자, 예를 들어 주면 이빨이 A 자, 무슨 말이냐면 이쪽이 이 이빨이 A, G, C라 하면 이쪽에 mRNA 이빨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요 AGC 이빨이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이쪽에 이빨 세 개가 A하고 G하고 C면 이쪽에는 T 대신 U가 오고 이게 C가 되고 이게 G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AGC 요 하나가 있다면 요거에 해당되는 아미노산을 어디 실었냐 하면 요거다 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요 아미노산입니다. 하나하나 점들이 보이죠, 요거? 요 다 하나 점점 연결돼 있잖아요. 예. 네. 요게 전부 다 아미노산들이요. 그래서 요 아미노산 요 하나하나를 요거 하나하나를 바로 실어 나는 요게 tRNA입니다. 요게 지금 너무 빨리 움직여서 좀 보기 어려운데 tRNA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요거 다시 천천히 보세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지금 보면 EPA가 있고 요거에 요게 바로 tRNA. 자, 어디냐 하면 바로 요겁니다. 요 초록색 진한 파란색 있죠? 요겁니다. 요 파란색. 요게 tRNA입니다. 그럼 야들이 이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에 아미노산 하나를 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아미노산들이 요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ER막에 결합한 거예요. 여기 ER막이죠. 그 요 과정이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생물학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 이제 tRNA가 오는데 요거에 tRNA가 요렇게 있다가 요거에 또 하나 더 꼽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또 tRNA가 있죠. 그럼 요거 두 개가 결합을 해요. 결합하면 빨간색이 요 위로 올라와요. 가장 핵심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빨간색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리고 또 요게 이빨 세 개씩 요렇게 이동을 해요. 전체가. 이동을 하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동을 하면 저 요거 나와 있어요. 요 모식도를 보면 처음에는 먼저 하나만 꼽혔죠. 가운데. 요거 펩티데일이라 불러요. 요거 딱 꼽혔죠. 근데 또 하나가 더 왔죠. tRNA 왔죠. 그럼 요거 알라린을 실어 왔죠. 그럼 요 알라린 요 방에 들어가죠. A방에 들어가죠. 야가 A방에 들어가죠. 됐죠? 요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요렇게 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요렇게 넘어갈 때 요거 있는 야가 메치오닌이 시작 포인트입니다. 시작 아미노산이 야가 요로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야가 요렇게 해서 요에 예,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 다음 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요거에서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게 또 요 털은 요렇게 움직이니까네 야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 야가 일로 가고 야가 요렇게 오죠. 따라하셨나요? 그래서 요게 세 개씩 움직인다. 야, 세 개씩. 그래서 바로 RNA의 이빨 세 개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바로 DNA의 이빨 세 개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A, C, T라면 그 이빨을 RNA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 여기 A가 U가 되고 C가 G가 되고 T가 A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세 개씩 읽는 요 하나가 각각 아미노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의 기본 도구입니다. 요거 발견해가 노벨상을 받았죠. 그래서 반드시 세 개씩 이동을 한다. 방은 세 개다. 그럼 여기까지 오면 요 방에 들어가면 이 방 이름이 E라 그랬잖아요. E가 익시치란 말이요. 이 방에 오면 방출돼야 돼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나가니까 이거 엠프티가 됐죠. 나가니까 비어졌죠. 비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들어가면 요 위에 매치오는 위에 또 하나가 있죠. 그럼 이걸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생물학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턴을 이렇게 해서 100번을 하게 되면, 자, 이거 100번 하게 되면 100번째 아미노산이 요 맨 밑에 오죠. 이걸 뭐라 부르느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C 말단이라 불러요. 맨 첫 번째 메치오닌 이걸 N 말단이라 불러요. 이 단백질 학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N 말단, C 말단. 그래서 먼저 이막의 비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해할 막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포가 이렇게 있다면 자, 핵막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막이 실은 이게 이렇게 이런 모양이라는 걸 내가 강조했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막이. 예. 그럼 이 막은 지금 여기에 뭐가 붙었나 하면 여기 mRNA가 이렇게 지나간다 하면 이제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나 있죠. 그러면 이쪽에서 리보솜이 이렇게 갖다 붙어요.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요거에 요 세 개씩 아미노산으로 바뀐다 그랬죠. 야가 요렇게 이 두 개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그러면 요 바뀐 정보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요 똔똔똔하고 아미노산으로 나와요. 요로 해갖고 요렇게 나오는데 이어서 지금 요 보이잖아요. 잘 보세요. 요 나왔잖아요. 나오고 조금만 있어 보시면 이알막이 나와요. 바로 여기 이알막이잖아. 요 막이 지금 이 막이요. 예.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바로 이 막이 이 막이요. 그러면 요새 있는 야들이 요새 톡톡톡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요 끊어져가 요렇게 있다 합시다. 요게 바로 단백질이요. 그러면 야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타임캡슐처럼 야들은 비행 접시가 되어버려요. 그럼 야들은 요게 톡 끊어져요. 이렇게도 돼요. 됐죠? 바로 이렇게 돼서 이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면 이쪽에 와서 이렇게 키스를 하죠. 접촉을 해요. 접촉을 하면 자, 이 막하고 이 막이 같은 막이 이게 터져버려요. 터지면 야들이 바깥으로 나와요. 그럼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이게 뭐냐면 인터루킨, 뭐 온갖 호르몬들, 여러분 들어봤죠? 그럼 만약에 이 막이 신경세포막이라 하면, 한번 보여줄게요.
이마기.

신경세포막이라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시냅스막이라면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리면 이 현상이 그럼 야가 이렇게 나와갖고 그럼 여기 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안에 들어간 알갱이들이 이번에는 뭐냐면 이 알갱이들이 그 요거 톡 터지자. 요게 중요해. 요거 톡 터지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예를 들면, 예, 전달 물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글루타메이트, 가바, 예, 아세틸콜린,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메커니즘이에요. 그럼 신경과부터 이 모든 게 이렇게 통합되는 거예요. 요 장면이. 자, 다시 한번 얼마나 이게 드라마틱하여. 자, 요게 지금 하나는 생기죠. 예, 이렇게 많이 생기면 요 마지막에 톡 떨어져요. 톡 떨어지면 이게 분리되면서 야들이 다시 다 분리돼요. 다 보세요? 자, 조금 더 보세요. 톡톡톡톡. 자, 여기까지 됐죠? 분리됐잖아요. 분리되가 다시 재사용이 되는 거예요. 세포는 이것이 끝없는 반복일 뿐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속에 뭐가 있었어요? DNA가 있었잖아요. 이 DNA가 마지막으로 요 단백질까지 이 만들어지는데 몇 분이냐면 대략 3에서 5분 만에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예. 이 과정을 리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거예요. 예. 자, 여기 이 아미노산이 쭉쭉쭉쭉 자라죠? 이게 몇 개냐 하면 300개에서 뭐한 1000개 막 이렇게 되고 적게는 한 10개짜리도 있어요. 이건 베타 엔돌핀 들어보셨죠? 그런 건한 10개 정도예요. 예. 그래서 10개에서 20개짜리도 있고 가장 평균에가 많은 게몇 개냐 하면 대략 300개. 그러면 이 종류가 몇 개냐? 잘 떠서. 이런 이렇게 해서 똑똑똑똑똑똑똑 해갖고 요 똑똑똑 해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걸 내가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야들이 연결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거 다 점들이에요, 점들. 이 점이 다 뭐냐면 아미노산들이요. 그럼 야들이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덩어리지는 거예요. 입체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덩어리 두 개까지는 안 돼요. 대략 네개 이상이 되면 이걸 뭐라 부르느냐 하면 효소라 불러요. 작용은 효소. 효소는 거의 대부분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이 효소에는 이 안에는 또 구조가 이 특별한 구조들이 있어요. 그 구조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이 단백질이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접히는가 이거예요. 뭐 이렇게 랜덤하게 그렸는데 실제로 이 속에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알파 헬릭스,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뭐 이런 구조도 있어요. 이걸 베타 시터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구조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혀 들어가느냐, 이게 왜 중요한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생명 현상은 이게 이런 게몇 개냐 하면 10만 종류, 10만 종류. 단백질 종류가. 그러면 야들이 이렇게 입체 구조를 만들어요. 입체로 그리면 뭐 이렇게 됐다 합시다. 그러면 이 입체 구조 요거 만드는 요거에 이걸 확대해 보이면 여기도 엄청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조하고 생명 현상은 여기에 딱 맞는 단백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럼 요거 두 개, 요 단백질하고 요 단백질이 바로 이게 열쇠면 이게 자물쇠예요. 이 자체가 자물쇠예요. 지금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름들이 나왔는데 자물쇠 이렇게 쓰나? 이 열쇠 자물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다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부위가 어떻게 접혔는가가 지금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는 거, 이 접히는 정도가 어떤 식으로 접혀야 되는가를 계산하는 게이 생물학, 단백질학에서 가장 핵심인데, 이 접해지는 이 방식, 이걸 계산하는 게, 예,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AI로 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AI,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알파 폴드라 불러요. 들어보셨죠? 이 알파 폴드가 작년 동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노벨상을 받았어요. 하바비스 그쪽 그룹이 바로 알파 폴드를, 알파 폴드, AI를 이용해서
이 단백질 입체 구조가 어떻게 적혀 있는가, 그 구체적으로 입체 구조가 어떻게 적혀 있는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있는 아미노산들이, 수십 개 아미노산들이

3차원 공간에서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의 궁극의 겁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초당 예를 들면 12성 번 이게 바이브레이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나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 아미노산 이 서열들이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찍으려면 카메라 셔터가 이 단백질 요동보다 더 빨라야 돼요. 카메라 셔터가 닫혔다 열렸다를 더 빨리 해줘야 돼요. 그런 카메라가 있어야 돼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카메라, 1초에 셔터가 10에 한 12성 번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출현해야 돼요. 짠,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포항공대에 있습니다. 포항공대의 방사광 가속기, 포항공대에 있는 방사광 가속기. 자, 여러분들 물리학을 좀 해보면 가속기는 입자 가속기인데 이건 방사광이야. 이 방사광이란 말이면 빛이잖아요. 이게 빛이잖아요. 빛을 만드는 가속기예요. 그 빛이 뭐냐면요, 태양빛의 밝기에 뭐 조 단위로 더 밝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과학시설을 첫 번째 봐야 되는 과학시설이 어디 있느냐, 포항공대에 있는 방사광 가속기입니다. 그게 3세대하고 4세대가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저 3세대하고 4세대를 다 갔다 왔어요. 그게 우리나라 돈 한 4천억 정도 들었단 그래요. 4천억. 단일 건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클 거예요. 그 4세대에 그 들어가 보면 길이가 1km입니다, 건물이. 예, 그런데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 도표는 뭐냐면 도대체 이게 바로 리보솜인데 이 리보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리보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야기가 이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리보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두 유닛도 이 리보솜이 두 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예, 그걸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쪽에 이 큰 유닛도, 예, 이 큰 유닛도가 요겁니다. 그래서 라지 서브 유닛도 이걸 60S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스몰 서브 유닛도 요게 단백질이 32개, 이거는 단백질이 46개 들어가요. 요 단백질을 제가 빨간 점을 찍어놨잖아요. 또 단백질이 들어가고 요거가 바로 뭐냐면 자 DNA에서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 DNA잖아요. DNA에서 이렇게 나오는 요게 바로 RNA입니다. Sorry. mRNA가 됩니다. 나중에 mRNA 돼요. 그럼 이렇게 오면 이렇게 여기 중화효소 요 붙는 요게 중화효소입니다. 중화효소 2. 중화효소 2를 쓰면 바로 mRNA. 중화효소 1을 쓰면 rRNA. 중화효소 3를 쓰면 tRNA.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화효소 2를 썼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mRNA가 만들어져요. 이 mRNA는 요 액션하고 액션 1, 액션 2, 액션이 몇 개 정도 있냐면 뭐 20개 이상 있을 수 있어요. 액션. 요 액션 부분은 요 부분은 바로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다음 요 인트론 부분은 아미노산으로 바뀌지 않고 이거는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제거하고 이쪽에 다 제거해 줘야 돼요. 요 제거하는 요 과정을 스플라이싱이라 불러요. 요 제거하는 과정을 스플라이싱이라 불러요. 요게 가장 중요해요. 예. 스플라이싱. 자, 그래서 제거하는 과정이 요 스플라이싱. 그리고 이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기계들이 뭐냐면 다섯 개가 있어요. U1, U2, U4, U5, U6. 요 여섯 개를 뭐라 부르냐면 요 여섯 개가 다섯 개가 다 합쳐지면 합쳐져서 부르는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스플리오솜이라 불러요. 예. 그것들이 요거 갖다 붙어 갖고 야를 제거해 줘요. 요쪽 사이를 제거해 주고 그럼 요것만 남았죠. 요거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제거를 다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액션 1, 액션 2 요 부분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런 걸 스플라이싱이라 불러요.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 하고 나면 요거 액션만 남았는 요걸 뭐라 그러냐면 요걸 mRNA라 불러요. 이 mRNA는 세포줄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나왔죠? 지금 요겁니다. 요게 mRNA예요. 저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요게 mRNA가 빠져나왔어요. 이게 세포줄이요. 빠져나왔죠? 빠져나오면 이 mRNA

들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요 리보솜을 만나요. 자, 이 리보솜이 두 개의 유닛들인데 오뚜기 두 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오뚜기들에 들어가는 요 빨간 점, 이게 단백질이죠. 얘들은 이쪽에서 만들어 갖고 일로 또 공급을 해줘야 돼요. 요게 지금 어려워요. 예. 그리고 지금 요 3번에서 tRNA를 만든다 그랬죠. 요 tRNA를 만든 것도 빠져나와 갖고 요게 tRNA예요. 요 화물로 실어 나르는 거예요. 요 파란색. 그래서 이 상호관계가 생물학에서 뭐 거의 한30%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들 이걸 반복해서 다 이해를 하면 예, 대학 과정의 생물학 그 3분의 1을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좀 반복해서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자, 이걸 또 다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했죠. 막 드디어 보이죠. 막 이렇게 됐고. 그리고 요게 이제 요렇게 왔고, 요렇게 해서 요게 딱 키스하고 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도 동일한 메커니즘이에요. 세포 안으로 뭐 들어올 때도 야들이 이 막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 버리는 거예요. 예. 이걸 엔도시스티스, 엔도, 예. 이걸 엑소시스티스라 이렇게 불러요. 엔도, 이렇게 돌아요. 예. 그래서 요게 이빨이 3개씩, 그 다음 mRNA하고 요렇게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결합. 요렇게 3개씩. 이걸 뭐라 하냐면, 바로 이걸 유전 정보라 불러요. 궁극적인 유전 정보가 이겁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지구상에 뭐 천만 종의 모든 생명체가 다요 동일한 정보를 써요. 그래서 이게 이 유전 정보가 바로 게놈이죠. 그래서 외계 생명체가 발견되면 가들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을 쓸 건가? 이거부터 조사하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 바로 게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게놈이 뭘 바뀌느냐 하면 이게 단백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백질이 바로 우리 생명 현상이니까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센트럴 도그마라 그래요. 센트럴 도그마라 그래요.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게 중심 원리라고 부릅니다. 이게 1950년도에 왓슨하고 크릭이 이걸 예, 가장 이거 문을 열었어요. 그 노벨상을 받고 지금 여러분들 아는 모든 분자 세포 생물학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1950년대부터. 그 밝혀내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아데닌하고 구아닌, 그 다음에 시토신하고 티민. 자, 이게 수소결합으로 돼 있다. 이게 세 개인가 그럴 거야. 이게 수소결합으로 돼 있다. 이걸 밝혀낸 거야, 구체적으로. 예. 네. 그래서 이걸 중심원리. 생물학은 뭐냐? 중심원리. 화학은 여러분들 주기율표만 알면 대충 감 잡잖아요. 주기율표. 생물학의 주기율표가 바로 요겁니다. 생물학의 주기율표 요겁니다. 중심원리. 요까지. 예. 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나가보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요게 나온 게 요게 mRNA고 지금 뭐 그냥 그릴게요. 요 파란색 있는 요거 요렇게 파란색도 만나죠. 요게 tRNA고 그다음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요 안에도 RNA가 막 들어있어요. 요 안에도 RNA가 특히 이게 좀 어렵습니다. RNA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RNA는 이름이 뭐냐 하면 이 안에든 이거는 OS, 그 다음에 28S, 그 다음에 5.8S,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가 있냐 하면 18S, rRNA가 들어있어요. 이것도 전부 다 rRNA요. 어이, 헷갈린다. 됐죠? 이게 간단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자, 여기만 해도 tRNA, mRNA, rRNA가 있어요. 그래서 생물학을 한다는 거는 RNA 종류를 먼저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 게, 예,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RNA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은 자, 이 유전자라는 개념이 최근에 바뀌고 있습니다. 유전자가 이제, 그러니까 유전자를 영어로 말하면 진이라고 불러요. 예. 그럼 진은 뭐냐? 지금까지 진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물학 책에서

말하냐 하면 G는 DNA가 있는데, 이게 DNA요. DNA가 있는데, 이중나선이죠. 이렇게 있는데 DNA에 어떤 부분이 궁극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바뀌는가? 그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그렇게 결국은 이게 말이 뭐냐면 단백질로 바뀌는 DNA의 일부, DNA의 일부를 얼마냐면 일부가 DNA 전체의 1.5%밖에 안 돼요. 요 부위를 뭐라 부르냐면 유전자라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거 갖고는 지금 최근에 발견되는 많은 분자 세포 생물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전자라는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느냐 하면 DNA에서 뭔지 모르지만은 무조건하고 RNA로 바뀌는, 무슨 RNA인지 모르지만 RNA로 바뀌는 모든 DNA의 영역. 자,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RNA로 바뀌는 DNA의 영역. 자, 뭐 여기 있다 합시다. 그 부위, RNA로 바뀌는 DNA의 영역들을 부르는 이름이 지금은 유전자로 됐어요. 예, 네, 지인 됐습니다. 지인의 데피니션이 지금 확장된 겁니다. 단백질을 안 만드는 부분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유전자란 개념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는 빨리 설명드리면, 그러면 지금 유전자 지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코딩되는 부분, 넌코딩되는 부분, 그 다음에 수도 유전자, 수도진 유전자인데 작동하지 않는 유전자, 뭐 단백질을 안 만들 뿐더러 작동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코딩하는 거는 뭐냐? 코딩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건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부분이에요. 요게 바로 뭐냐면 mRNA예요. 자, 그다음에 넌코딩 하는 부위는 두 가지로 나눠요. 구별은 하우스키핑 유전자가 있어요. 그다음에 레귤레이터리 유전자가 있어요. 이거는 조절, 촉매 뭐 요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하우스키핑은 조금 이런 개념입니다. 간세포하고 신경세포하고 뼈세포가 있다 하면 간세포는 고유한 어떤 기능이 있잖아요. 대충 아시죠? 신경세포는 시냅스, 전압, 전기 펄스를 만들어야 되고 또 복합적인 특별한 기능을 해요. 그럼 세포마다 피부세포, 모낭세포, 그 다음에 점막세포, 그 다음에 혈관세포, 간세포, 뼈세포들은 각각 고유한 조직에서 고유한 기능을 해요. 그 고유한 기능하는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대규모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하우스키핑 유전자, 하우스키핑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우스키핑. 자, 그러면 하우스키핑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지금 이야기했던 집을 지키는 항상 필요하는 단백질, 그 간이다, 심장이다, 그 각 조직마다 필요하는, 세포에 필요하는 유전자죠. 그래서 이게 뭐라 하냐면 이게 첫 번째 rRNA, 그 다음에 tRNA, 그 다음에 mRNA 아닙니다. 그 다음에 snRNA, 그 다음에 snoRNA.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절작용하는 거는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 나누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long non-coding RNA. 예. 그 다음에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micro RNA, 그 다음에 small interference RNA, 그 다음에 pvRNA라는 게 있습니다. 예, 최소한 이 한 7~8가지를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요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인이라는 게 뭐냐면 유전자라는 게 지금은 어떤 개념으로 바뀌느냐 하면 단백질을 만드는 거가 들어가고 단백질을 만드는 부분은 오직 요 부분입니다. 요거는 결국은 바로 리보솜을 통해서 바로 단백질로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만 유전자라 생각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데 이 각각이 얼마냐 하면 이게 2만 개 정도입니다. 우리 유전자 2만 개. 그 다음에 넌코딩 유전자가 몇 개쯤 되느냐 하면 최근 이게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나온, 그러니까 게놈 전체를 조사를 합니다. 드러난 게 이게 2만 5천 개. 2.5 곱하기 10의 4승. 유전자 개수입니다. 이게 1.5 곱하기 10의 4승쯤 돼요. 가짜 유전자. 네.
와, 이건 진짜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 중에 특히 농 런코딩 유전자가 몇 개냐 하면 이게 거의 2만 개쯤 돼요. 예.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세포 생물학을 들어가는데 가장 핫 이슈가 됩니다. 예를 들면, 농 런코딩 유전자 예를 들어주면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훈련센터에서. 원, 그 다음에 HOXANEAT, 그 다음에 HOTAIR, 그 다음에 엑시스터. 이런 게 뭐냐 하면, 농 런코딩 RNA는 요 이빨이 RNA니까 전부 다 RNA죠. RNA 이빨이 몇 개냐면 200개 이상. 예, 이거는 200개 이하. 이빨, 누클로타이드를 그래요. 요런 경우는, 뭐 이빨이 대략, 이빨이 몇 개냐 하면 실제로 20개에서 한 30개 정도 이빨이요. 누클로타이드요. 요세 가지가. 근데 이세 가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세 가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빨리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야는 마이크로 RNA는 지금 우리나라도 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유전자가 거의 한 2,000개쯤 돼요. 2,000개쯤 되고 유전자가. 야들은 바로 mRNA를 중단시켜요. 번역을 중단시켜요. 그 다음에 또 mRNA를 쪼악내기도 해요. 그 다음에 siRNA는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이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남겨준 더블 스트랜드 tRNA가 있어요. 자, 조금 어렵습니다. 더블 스트랜드 RNA를 즉시 파괴해줘요. 깨부숴줘요. 야들이. 이거 없으면 우리가 바이러스나 이런 거좀 이게 저항을 못해요. 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요 pvRNA는 뭘 하느냐 하면 야들은 바로 스펌, 정소, 정자, 그 다음에 에그, 난자, 이쪽에서 생식세포에서 바로 그 문제가 생긴 DNA 아래상에 문제가 생긴 걸 처리해줘요. 야가 없으면 우리는 불임이 돼요. 포유동물은 새끼를 못 낳아요. 예. 이게 지금 이 RNA라는 게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유전자란 개념은 유전자가 뭐냐는 개념은 뭘로 바뀌느냐 하면 우리가 아는 이 지금 RNA 종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최소한 여덟 개. 지금도 막 발견되고 있어요. 10개도 넘는 이 RNA 이야기로 바뀌는 겁니다. 네. DNA는 한 가지요. RNA는 10종류도 넘는다.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DNA에서 RNA를 만드는 부분. 자, 요 D, 그러니까 RNA를 만드는 DNA의 부위, DNA 일부를 지금은 유전자란다. 오늘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요게 최근 바뀌어지는 이 개념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봤더니 우리가 통상 인간의 유전자가 2만 개라 했을 때 이거는 요 mRNA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실제로 이 단백질 만들어지는 과정에 야들이 다 동원이 돼요. 예. 네. 그중에 이 런코딩 RNA가 하는 역할은 가이드 역할, GUIDE, 그다음에 디코이, 그다음에 스캐폴더. 예. 그다음에 시그널링, 생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야들은 말라타 같은 경우는 8.7K쯤 돼요. 예. 그럼 이거는 뭐 3.7K 뭐 이렇게 돼요. 이게 또 1, 1, 1, 1, 2 이렇게 있어요. 2는 뭐 20만 개인가 뭐 이렇게 돼요. 공부를 해보면. 그러면 이게 K바이트입니다. 이빨이 몇 개? 8,700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롱 런코딩 RNA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어서 좀더 보면 SNRNA는 뭐냐면 야들은 뭘 하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U1에서부터 U6까지의 SNRNA. 예, 요거 플러스 프로테인을 부른 이름이 뭐라 그러냐면 SNRNP. 우리나라 말로 이걸 스너프라 불러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 스너프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스플라이싱. 예, 생물학의 기본 도구만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훈련센터에서 요것만 5시간 강의를 했어요. 요것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요것만 거의 5시간 강의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이게 현대 생물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로 가는 야들이 결국은 뭐냐? 바로 진화의 본질입니다. 그 20억 년 동안 다세포 생물이 진화되어 온 핵심이 뭐냐? 예, 다세포 생물체가 진화되어 온 핵심이 뭐냐? 물으면 바로 스플라이싱입니다. 예, 이 스플라이싱을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SNRNA. 그리고 이 SNRNA를 수식해주는
약간 변형시켜주는 고개 두 가지 있는데 CH3 매치를 붙여.

주구나. 그다음 뭘 하느냐 하면 우리딘을 수도 유리딘으로 바꿔주는 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들이 놀라운 기능을 해요. 굉장히 은밀한 기능들을 하게 돼요. 그 모든 뿌리가 지금 요 애니메이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도 내가 강의를 했는데 왜 반복을 하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요 장면들을 반복해서 이걸 자,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다 지우고 요대로 요 상태를 놓고 매일 한 30분씩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애니메이션을 딱 통째로 전율하듯이 아하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물학 한 30%, 생물학 1년 공부하는 거 통째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바로 제가 5시간 강의했던 그 과정, 그거 앞으로 한 20시간을 더 해야 돼요. 그 과정 다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진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우리 생각까지도 단백질 레벨에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그거는 이 강의에서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말에 가면 브레인 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의 의식, 감정, 느낌, 자극 기억, 그 다음에 상징, 예, 사회적 정서, 그 다음에 디폴트 모드, 예, 그 다음 살라머스에 있는 많은 의식 작용,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요게 가장 코어입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생명 현상은 단백질의 입체 구조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예, 바로 알파폴드를 만들어갖고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바로 최근 이야기입니다. 알파폴드를 통해서 지금은 1억 종류의, 1억 개 넘는, 심지어 가상의 단백질까지도 설계를 할수 있습니다. 결국은 생명현상은 단백질의 입체 구조 현상입니다. 그래서 포항공대 방사광 가속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백질 사진을 찍는 겁니다. 단백질이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네. 네. 그래서 이게 거대 과학하고 만납니다. 심지어 물리학, 입자 물리학하고도 만납니다. 그래서 요 기본 메커니즘, 예, 요걸 바로 생물학에서 중심 원리, 센트럴 도그마라 부릅니다. 바로 DNA에서부터 RNA, RNA에서부터 단백질, 요세 단계가 우리 지구상에 천만 종도 넘는 모든 생명체가 요 룰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외계 생명체가 발견되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뭐라 그랬죠? 게놈이 무엇인가? 딱 그만 발견해내면 그럽니다. 그래서 뭐몇년 전에 어떤 뉴스에 보면 이 게놈이 아데닌 과니시토신 티민이 아니고 뭐또 하나가 뭐 있다 이러면 완전히 생물학계가 완전히 혁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7: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1: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9: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1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1: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당신 보시기에 나는 꽃이 아닌가요? 당신 보시기에 나는 꽃 옆에 달린 초록 잎사귀로만 보이신가요? 사람들은 붉게 피어난 꽃을 바라봅니다. 아름답다고 말하고 향기롭다고 말하며 그 화려함에 감탄합니다. 그러나 그 꽃 곁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잎은 잘 보지 않습니다. 꽃은 보이지만 꽃을 키운 시간들은 보이지 않고 결실은 보이지만 기른 수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 보시기에 나는 꽃이 아닌가요? 내게는 화려한 꽃잎이 없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붙드는 붉은 빛도 없어요. 그래서 가볍게 지나치셨나요? 그러나 잠시만 내 삶을 바라봐 주세요. 당신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 꽃, 사람들이 감탄하며 바라보는 그 꽃은 홀로 피어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었고 묵묵히 버텨준 줄기가 있었고 햇빛을 모으고 비를 받아들이고 바람을 견뎌낸 잎이 있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그 꽃을 위해 살아왔어요. 그 꽃의 성장은 곧 나의 기쁨이고 그 꽃의 아름다움은 곧 나의 아름다움입니다. 꽃은 나의 분신입니다. 꽃을 피워낸 뿌리까지 바라볼 때 비로소 온전히 다 보게 됩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꽃만 바라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을 바라보고 빛나는 성공을 바라보고 박수 받은 사람들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사람, 뒤에서 응원하는 사람, 말없이 희생하는 사람, 누군가의 성장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그들은 꽃을 위해 초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고귀하다. 하늘 아래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 인연을 가지고 태어나며 저마다의 자리에서 세상을 이루고 지키고 있습니다. 꽃은 꽃대로 귀하고 잎은 잎대로 귀합니다. 큰 나무는 나무대로 의미가 있고 작은 풀잎도 자기 몫의 생명을 살아갑니다. 존재의 가치는 드러남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높이 보이는가에 있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받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 존재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 종 봉선사에서는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제24회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를 개최합니다. 진행 복지 홍보와 지역경제 공동체 나눔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를 비롯해 연꽃 음악제에는 정서주, 김금미, 김주희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연꽃 향기 가득한 봉선사에서 행복한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527-1951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000

0: 61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주 선덕사에서는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빛나는 사경의 길 특별강연을 오는 8월 14일 개최합니다. 국가무형유산 사경장 닭일 김경호 선생과 함께 사경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32-7677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BTN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이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9일에는 수진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의 대중화 방법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 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3: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 노후면사나 BTM 불교TV 무상사 정정수월 도량에서 오늘 지극정성으로 선망부모 조상 인연영가 천도

행바로 강영선 보기 강명남 김수환 강순이 강순금 강경순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강원년 복기 한성적 임망근 강창종 고승득 영가 고해숙 복기 고태영 유성룸 고영봉 고영선 발려묘 오노 발력은 배니 치화와 돌순이 돌돌이 영가 곽경필복이 대종사 법정스님 강령신묘다 도정스님 강령 곽유근 곽유건 경주 최식 곽학상 이번에 곽정수 김다련 곽상영 영가 권호연복이 김승만 임순이 권경철 김순이 권호성 권호성 권호석 김 만수민혜연 정영준 영가 태하령 일체영가 권이자복이 권재충 안하기 영가 태하령 일체영가 김군자복이 김홍순 이점순 김출기 김홍주 이성순 영가 김혜김씨 선망주

김종률, 이하무, 건미, 김근수, 김치만, 김치도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김덕, 김복이, 김기혜성, 이옥순, 홍성신, 김종태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김만덕복이, 김이남, 나오키, 백모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김이란복이, 김만기, 조백석, 김진노 영가, 대하령 영가, 김미실복이, 김봉진, 김복희, 광시모 영가, 경주 김씨, 선방조상 일체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김미연복이, 대하령 일체 영가, 김복순복이, 김영소, 김영순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김소순복이, 김남용, 김부덕, 조준수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김해 김씨 일체 영가, 김승기 보기, 김학소, 박숙기, 최원소, 송양출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김순만, 창순자 보기, 김재화, 신정숙 영가, 김순자 보기, 김정호, 김소봉선 영가, 김영아 보기, 김용철, 박돌순, 김석권, 송세화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김영희 보기, 허창성, 최의정, 허정무 영가, 김옥규 보기, 김희정, 백순례 영가, 청도 김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대하령 영가, 김옥자 보기, 김영태, 김영환, 청묘순, 황순자 영가, 김영숙 보기, 김정문, 이분순, 한종우 영가, 김용순 보기, 김창근, 오만분, 강순남, 김용식, 김유자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김인순 보기, 조상현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김재현 보기, 김왕목, 한은아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김종숙 보기, 도삼석, 조목임시, 도안섭천, 옥순 영가, 김종현 보기, 김병석,

조수란 항명의 영가 김주헌복이 김성이 한망당 김상수 영가 경주 김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김진선 보기에 정인지 정용태 영가 김진호 보기 김우일 중조모 김수원 김수부 영가 김혜경 보기 김홍현 최성님 김홍순 김상덕 김한종 영가 안동 김씨 영가 김영규 보기 김효보 민경주 심호 박씨 김영호 교성 김씨 선망조상 일체영가 김영순복이 김금석 김태욱 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김혜영복이 김서필 한재철 영가 김화야복이 김경용 전차선 조지행 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김희수복이 김갑현 증조모 조부 조모 김금봉 박서분 시모 김송수 김옥희 영가 노희석복이 노혁압 이선희 노재평 서병수 박자분 영가 문상훈복이 문석규 김중녀 은흥

남년가 박능기복이 신양강시 유인영가 박유건 요학 박을래 강학지영가 박맹순복이

일제양가 박삼서복이 박금덕 육천월 조춘호 밀양 박씨 선망초상 일제양가 박수빈복이 이래실 이래한 이선영 천주의 씨 희모

장식 박남근 황치 황지원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박장규 보기 박노 장장재선 박봉래 조모 이씨 장치조 외조모 성씨 일체 인연 영가 미량 박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안동장씨 선망조상 인동장씨 선망조상 일체 인연 영가 박정리 박순우 보기 선망조상 일체 인연 영가 박정신 보기 김기로 박찬

대아령이 제영가 성망조상이 제영가 박족천 보기 박창규 박석규 영가 박찬용 보기 박경초 이경이 송부영 영가 박혜종 보기 박영석 손순이 박병은 장순남 김경출 이차연 영가 박혜자 보기 한석주 최석화 한재덕 박태영 이순혁 김기혁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배이봉 보기 배승용 지전분 영가 서영숙 보기 서정고 김순희 영가 서재숙 보기 서서남 서한영 영가 대하령 영가 성은주 보기 성두영 박정희 영가 창령성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미량 태아령 영가 송숙경 보기 조기만 이금만 조영어 송 헌철 김숙 김분해 송인한 송보섭 송영섭 박춘자 외조모 영가 창룡조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인숙연가 태아령일체연가 신미연복이 힘치에서 김의식 김재심연가 힘서연복이 심우태 김일순 김영순 박인달 문금순연가 청송심시 선망조상일체연가 태아령일체연가 안덕일복이 안현수 김차수 정몽녀 강동배

선영가 축산한시 선망조상이 재영가 한이정복이 김파남 박순종 김원일 안종현 박종금 영가 양수영복이 차영마춘임 양현

복이 양처소조선내 양충이영가 양지연복이 이병아 희영기 준하영가 태아령일제영가 염춘이 복이 염승남 태영수영가 오치석복이 오상돈 장경술영가 휴경남복이 유수봉 박정분 휴경자영가 육순이 복이 박강수의 도림 육봉순 모행순 박행시 육종행마시 수원백시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희근숙 이영복이 희경준 희봉순 조모 희정복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일란선복이 서봉수 최분이 서동문 이재전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희병률복이 이민영

영가 대하령 제영가 이순현복이 이봉석 김태덕 큰오빠 이경자 이송천 영가 백진희씨 일체 영가 대하령 영가 이수미복이 박우석 김재철 김유원 최정숙 정태석 영가 이순옥복이 이근영 박춘자 희근택 이슬기 영가 천주이씨 손망조상 일체 영가 호두 영가 이순자복이 이순이 영가 이순전복이 이성수 주재순 이순옥 영가 태아령 영가 이식희복이 김혜암 김순나 김재규 김현수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이영순복이 김영수 김두경 이선현 김기자 영가 이옥분복이 방진호 이가비 방금석 영가 이용주복이 이혼대정봉 이명하 이용승 영가 이윤덕복이 정태영 안춘문 이성기 김희수 박춘자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희정수복이 성수영 천월산 정낙근 이현영 영가 이정실복이 최자윤 조필순 최정도 이두환 박남옥 영가 희정아복이 이관상 권혜란 영가 벽진이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태아령 영가 이한동복이 보현 신현순 영가 이행교복이 인상 하숙기 영가 이행원복이 조상님 이응법 서장의 이김 희기도 김복내 이름어 이기순 정 황하수 이양금 대고모 이형영

오늘 문고노 박인현 박하섭 영가 태아령 입세영가 임금자 복기 유혜선 임덕순 임극진 이양심 황호탁 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임상한 복기 임춘득 김목순 영가 나주 임시 선망조사 일체인연 영가 임희숙 복기 박탕기 차옥단 차양진 박광식 영가 미량 박씨 선마 조상 일체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장귀순 복기 김영윤 김선순 장학수 조차야 김여생 영가 장연숙 푸기 장군복 최종순 이상선 이시 황재명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장윤옥 푸기 김홍길

이순이 김순의 장만호영가 일체인연영가 장기덕복이 전승규 이중임 형기 찬복이 전수연복이 신명순 송만호 김군순 송선호 송태민 전원업 송정순 전태영영가 정경의 복이 정동원 유곡순 정영은 정석훈영가 대하령일체영가 선망조상일체영가 정옥식복이 정택민 김정수 최숙 정승진영가 일체인연영가 정우군 임영미복이 청주정씨 선망조상일체영가 대하령일체영가 정의자복이 정은천 이복순 정지태경가 현일정씨 선망조상일체영가 대하령일체영가 정유석복이 정주영 정혜준 김 흥조영가 정현섭복이 정남순 안정래 정지영영가 조도이복이 송호봉 박연희 조삼조 김필분 조태규영가 조영미복이 조종식 한양조시 선망조상일체영가 대하령일체영가 송재롱이영가 조영선복이 전영태 신갑수 조정식 박정순영가 대하령일체영가 조용한복이 조문호 고문교영가 선망조상일체영가 대하령일체영가 조흑은복이 조영호영가 조안내복이 조영가 윤맹이 조판재영가 조연복이 조정호 유정순 조규백 유형녀 조성호 평양조시 고모무 고모조 고조모영가 평양조시 증조부 후인 증조모 유인영가 평양조시 선망조상일체영가 대하령일체영가 제두선복이 최호영 유희달형가 제분철복이 최병안 이승탁 신금 신순국 최임철 신금김씨 서평규 서유진 서세종영가 대하령일체영가 최인옥복이 전생 현생 축생 인연이 되는 모든 영가 저 최정자복이 반려견 단지 장군 바우영가 유기동물영가 휴주무주영가 원주복이 하태룡정 수남영가 한 세진복이 대하령일체영가 한태만복이 한병음 김옥규 한태종영가 홍명현복이 홍대안 송남옥 홍명남영가 홍성자복이 홍은표 라붓은 홍성현 홍창표 홍성민 허성식 강청자영가 대하령일체영가 홍영도복이 홍인식 이경의 박순내영가 남영 홍씨의 손망조상일체영가 홍지연복이 대하령일체영가 황유진복이

백종 추권 영가를 중심하여 상세 선망 누세 중신 예영 숙백 참해질손 원근 신척 일체 권속 등 각혈이 열명 영가 차도량 내 동상동하 유주무주의

대정성으로 향단을 차려 선망부모 인연 영가 천도 백중 49제 기도 동참제자

중심으로 상서선망누대종신제영숙백참해질손 원근친척일체권속 등 각혈이 열명영가 자도량내 동상동하 유주무주 애옹 고혼불자 등 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0: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에서는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제24회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를 개최합니다. 진행 복지 홍보와 지역경제 공동체 나눔을 위한 다양한 체험부스를 비롯해 연꽃음악제에는 정서주, 김금미, 김주희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봉선사에서 행복한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527-195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2: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황천산은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4: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산은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

0: 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100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이곳은 서울에서 멀지 않고 사찰 바로 아래에 안양예술공원이 있어 가벼운 나들이 장소로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삼성산 연불사입니다. 삼성산은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각각 초막을 짓고 수행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중 두 번째 막에 해당하는 연불사는 이들이 모여서 내는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불사는 사찰까지 차도로 연결되어 있어 주차장에서 사찰 내부로 향하는 계단을 통해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계단을 오르면 가장 먼저 연불사의 대웅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웅전의 현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두 마리의 용이 대웅전을 수호하듯 자리하고 있어 마치 왕궁에 입성하는 왕이 된 느낌을 받았어요. 대웅전 앞에는 수령 800년의 보리수나무가 있는데요. 멀리서 보고는 시멘트를 발라놓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나무 껍질이 변형된 모습이었어요. 정말 오래된 나무라는 걸 증명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보리수나무의 껍질이 마치 연불사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연불사 나들이의 화룡점정, 높이 8m의 마에미륵 불상인데요. 팔공산 갓바위와 닮은 이 마에불은 1960년 당시 연불사 주지였던 성공스님의 꿈속에 미륵보살이 나타나 이 거대한 바위에 내 모습을 새겨 중생들을 구제하라고 내린 계시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 꿈을 계기로 1964년부터 무려 5년의 불사 끝에 지금의 마에불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사적비가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마에미륵불의 발치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느낌이에요. 맑은 날에는 안양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니 꼭 이 경치를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

0: 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입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놔두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6: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량사 건강왕님 지도법사 정한입니다. 시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알려주는 아름다운 샘 레벤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번 어린아이가 너희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걸 명심해.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면 너 발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마음에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보는,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보는.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있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볼 때 예쁜 입을 가지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어쨌든 내가 좋은 말을 해주고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갖다 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누구를 만나든지 칭찬을 하도록 해야 돼. 하루에 한 번씩 우리 가족들에게 칭찬하는 말을 하도록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상대를 칭찬하는 말, 좋은, 잘했을 때 칭찬하는 말을 하지만 우리 가족들이 잘했을 때 칭찬하는 말을 갖다 아끼죠. 제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가지씩 세수를 하고 나왔는데, 아유, 오늘 세수한 것이 더 예쁘네. 이 말도 칭찬의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칭찬의 말을 하는 버릇을 익히십시오. 그래야 내가 바깥에 나가서 상대에게, 야, 당신 이런 일을 훌륭하게 하셨습니다 했을 때 뭐가 담긴다? 진심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뭐 진심이 담긴 그런 노력을 안 했고 그냥, 아유, 당신 참 일 잘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는 성 있게 한다지만은 상대가 듣기에는 가슴을, 마음을 울려주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연습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유, 당신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아주 잘하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할 때 그 음파가 상대의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365일 하루에 한번 가족이 이제 꾸준히 365일 하게 되면은 그때는 내가 어느 장소에 가든지 상대를 칭찬할 때 말하게 되면은 상대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칭찬이 나에게 힘을, 용기를, 열정을 불어일으킨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 시간까지

때까지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거짓말 같지만은 해봐야만이 아는 것입니다. 해보지 않으면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정을 보라 했습니다. 그렇죠? 상대를 갖다 좋은 점을 보면 칭찬하게 돼 있잖아요. 앞에서도 이제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직장 좋은 점을 보게 되면 언제나 따뜻한 뭐가 된다? 미소를 갖다는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얼굴이 동안은 아니지만 내 얼굴이 편안하게 보입니다. 내 얼굴에 나도 모르게 잔잔한 미소가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편안하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좋은 점을. 날씬한 몸을 갖고 싶으면 나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라. 그렇죠? 내 음식을 먹을 때 언제나 내 옆에 누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또 내 이웃에 가난한 사람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 요사에는 저 여름이기 때문에 쪽방촌 같은 데 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분들 생각해 가지고 생각하시면은 음식을 갖다는 조절할 수도 있고 또 음식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라면을 갖다 끓일 때 두 개 먹고 싶더라도 하나는 끓이고 라면 한 봉지는 누구한테 내 불우한 이웃에게 갖다 줄 수도 있고 또 라면을 갖다는 이 다섯 개 살 걸 갖다가는 두 개만 사자. 그 세 개 값은 누구하다? 가난한 그동안 이웃을 돕자. 이런 마음을 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죠. 아름다운 머리카락하고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했습니다. 어린이는 순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담겼다?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의 손은 나의 머리카락을 뭘로 만들까요?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내 머리가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나잖아요. 내 생각이 그 어린애의 손이 손길이 닿을 때 내 머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생각으로 좋은 생각으로 또 이 어린애의 손이 너무나 따뜻함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머리카락을 쓰다듬게 해주십시오.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라. 공자님께서도 너의 스승은 뭐냐? 바로 곁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혼자 걸어갈 때도 있지만 친구들하고 같이 걸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걷는 사람이 두 사람이, 세 사람이라면은 너의 곁에 한 사람은 좋은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은 못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못난 행동을 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저런 못난 행동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타인에게 욕설을 듣거나, 비난을 받거나, 이런 행동을 안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주위 사람들 칭찬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저 친구와 같이 좋은 행동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고 찬탄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구나. 본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면 너 팔 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그렇죠. 우리는 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도 쓰레기가 주어 있다면 주워주는 것이 좋죠. 이거는 청소부가 하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외면하고 지나가는 이유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지만 요새는 시내에도 보면 쓰레기통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길을 가다가 가끔 쓰레기를 갖다 줍고 싶어도 담을 데가 없더라. 그런데 사실은 그리고 또 주워야 되거든. 그렇게 가까운데 쓰레기통이 있다면, 담을 곳이 있다면, 길을 가지 가시다가도 쓰레기를 주워.

거기서 담아주는 그런 겸손의 손, 사랑의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가 너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손이 두 개 때문에 뭡니까? 포옹해 줄 수 있잖아요. 보듬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루만져 줄 수 있잖아요. 어깨를 결진 사람에게 어루만져 줄 수 있고, 어깨를 갖다가 만져줄 수 있고, 허리가 아픈 사람에게 두드려 줄 수도 있고, 또 서로 악수도 할수 있고, 뭔가 도움의 손길을 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 손을 닿는 손이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교재에 대한 아까 육도 만행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육도 만행과 항아의 모래 같은 모든 공덕이 본래 스스로 같이 있어서 해가지고 우리 9페이지 보면 있죠. 거기에 앞에서는 무제 치시를 했지만 다시 한번 보시에와 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지혜로운 이가 행하는 보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지혜로운 보시 다섯 가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가 믿음으로 보시하고, 두 번째가 공손하게 보시하고, 세 번째는 적절한 시간에 보시하고, 네 번째는 아낌없는 마음으로 보시하고, 또 다섯 번째가 자신과 상대에게 해가 되지 않게 보시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누구에게인가 보시를 하고 살잖아요. 자기 자신이 잘하는 점도 칭찬하는 것도 보시고, 부처님께 가서 인사드리는 것도 보시고, 모든 걸 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믿음으로 보시하기 때문에 그 가보가 익으면은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진다. 인물이 좋아지고, 환해지고, 준수해지고, 낯빛이 빼어나게 아름다워진다 했습니다. 나는 부처님같이 훌륭한 인격체입니다. 인품을 갖추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저를 갖다는 꾸준히 하게 하시게 되면은 어느 날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고 인물이 좋아지고 환해지고 준수해지고 낯빛이 아름다워진다고 했습니다. 믿어야 행동이 되잖아요. 그렇게 믿고 행동해 보십시오. 그리고 타인에게 공손하게 보시하기 때문에 그 가보가 익으면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진다. 자녀, 부인, 친구, 이웃, 직원들이 모두 순응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다해 뜻을 따르려고 한다. 나보다 어린 사람이고 내가 가르쳐야 될 대상이 아니고 나와 똑같은 인격체를 갖추고 있잖아요. 나를 떠나면 다 타인입니다. 가족이라 해도 타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격을 존중해 주면은 선물을 하나 주고 물건을 하나 줄 때도 그냥 한 손으로 다 이게 아니고 두 손으로 누구 오늘 너에게 그대에게 당신에게 내가 이런 물건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든다. 한 말씀을 한 말씀 하면서 공손하게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물 받을 때 한 손으로 받는 거와 두 손으로 받을 때 다르잖아요. 물을 떠와서도 손 하나로 오른손이나 왼손 한다 밀어내는 거다. 두 손으로 컵을 받들고 이때 주면은 더 고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손하게 보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절한 시간에 보시하기 때문에 그 가보가 이르면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진다. 적당한 때에 넉넉한 이로움을 얻는다 했습니다. 주면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가끔 말씀도 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 없대이 하는데도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것 같더라고. 내가 상대에게 물건을 주면 상대에게 상응하는 게 돌아와야 되거든요. 안 돌아오는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에게 주는 것은 준다는 것은 뭡니까? 꼭 그 사람한테 받겠다는 마음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거래 관계가 아니거든요. 뭘 준다는 것은 상대가 준다는 것은 상대가 기쁘게 즐겁게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또 내가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또 받는 사람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주고 나면 잊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래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내가 점심을 갖다 몇 끼를 샀는데 저 사람은 점심상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당연한 것처럼 저를 받아먹기만 하네 하고 이런 마음을 먹는데, 주고 주고보다는 돌고 돌아서, 뭡니까? 누군가가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주고 뭘 갖다 준 사람이 나한테 베푸는 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가 베풀어 놓은 것을 다른 사람이 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돌고 돌아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걸 베풀어 놓으면은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녀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거 주위 사람들이 내가 많은 내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걸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 우리 자손들한테 당신의 부모님은 이런 훌륭한 분이셨어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당신의 분 이런 해줬습니다. 당신이 어려웠다면은 당신의 부모님의 은덕을 내가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저한테 부탁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줄수 있다면은, 해줄 수 있다면은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걸 베풀어 주십시오. 공짜 없습니다. 그리고 다네 번째가 아낌없는 마음으로 보시하기 때문에 그 과보가 이기면 부유해지고 풍요해진 다섯 가지 감각의 쾌락의 대상 중에 최상의 것을 선별하여 누릴 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줄때 물건에 대해서 아까워하면 되지 않습니다. 아까움이 없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 마음이 여유로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풍요로움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갖다 줄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일어나요. 그리고 음식을 제공할 때 내가 정성껏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상대에게 해가 되지 않게 보시하기 때문에 그 과보가 이거는 부유해지고 풍요로운 윤택입니다. 화재, 홍수, 도둑, 친척들이 사방 어디에 대해서도 재산에 손에 끼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뛰어난 이들이 행하는 다섯 가지 보시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유로워지고 마음의 풍요로워지면은 상대가 해가 되게 보시하느냐, 아니다느냐. 상대가 불행해할 때 곁에 있어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상대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아이고, 지금 저렇게 힘들 때 내가 그냥 괜히 도와줬다가, 뭐하게 내가 더 손해볼 것 같다 해가지고 그냥 외면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손을 뻗쳐줘야 될 때, 뻗쳐주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격려하고 힘듦을 같이 해줬을 때,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할 때 우리가, 가난했다면은,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때, 그래서 40대, 50대 어느 정도 중년층이, 중산층이 되었을 때, 그 고생이 공짜가 아니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고생이 겪었기 때문에, 힘듦이 있었,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서로의 부부의 사랑은 깊어졌고, 우리 자녀들이 힘든 과정 속에 성장해 준다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 고맙게 생각, 그럴 것입니다. 풍요로움은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고, 뭐 된다? 뭔 일이 터지게 되면은 서로서로 외면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고생을 같이 겪게 되면은, 돈독해지는 건 뭐다? 서로를 단결하는, 서로를 아끼는, 그러면서 더욱더 가족의 소중함, 상대의 소중함을, 귀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상대에게 해가 되지 않는 보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다섯 가지 부처님 말씀을 갖다 기억하셔가지고 보시를 잘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계가 나옵니다. 지계라는 계율을 지킨다,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지계는 규칙이며 규율입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고통 걷기를 지키는 것이 규칙이며, 내가 우리 가족을 잘 보살피는 것이 약속이며, 나의 행동을 올바른 것이 규율을 잘 지키는 것이 됩니다. 모두가 성공을 꿈꾸는 세상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멋지게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의 영미를 성취하는 것도 신나는 일입니다. 다만 성공한 다음에 지난 시절을 까맣게 잊고 변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면 씁쓸합니다. 사랑을 배반하고 친구의 일을 배반하는 이야기는 소설이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후한 강무제 시절에 송홍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송홍은 정직하고 성품이 올곧았습니다. 그런데 강무제에게는 호양공주라는 누나가 있었는데 가부가 되어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호양공주를 불쌍히 여긴 강무제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재혼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강무제가 호양공주에게 어떤 사람이 좋은지 넌지시 묻자 호양공주는 송홍 같은 사람이라면 다시 결혼해도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송홍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습니다. 강무제는 송홍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강무제는 호양공주를 병궁뒤에 숨겨놓고 송홍을 불러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길 사람이 귀하게 되면은 친구를 바꾸고 부자가 되면은 아내를 바꾼다는데 공은 어찌 생각하는가? 그러자 송홍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가난할 때 사귄 친구는 잊어서는 안 되고 함께 고생한 아내는 쫓아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강무제는 병풍 뒤에 숨어 송홍의 대답을 기다린 호양공주에게 안 되겠다는 뜻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불자님들은 어떻습니까? 함께 역경을 지낸 친구를 지금도 만나고 계시는지, 또 부인은 함부로 이제 바꾸지 못하니까 함께 사시고 계시겠지만, 그때 함께 고생한 그 음덕을 가슴에 새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젊을 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나도 희생했지만 연약한 몸으로 버텨내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상대의 고마움, 감사, 상대의 사랑을 절실히 느끼는 계기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귀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상대에게 나는 과연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고 생활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보면은 젊을 때 고생 당신만 했어? 나도 했어. 그래서 상대의 그 어려움, 나의 어려움이 크고 당신의 어려움은 나보다 작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상대의 고생을 몰라보고 외면하는 경우가 주위에 보면 너무 많더라고. 저는 그런 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습니다. 나의 고통은 그만큼 상대도 그만큼 힘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라. 내가 훌륭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지금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희생이 필요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겪지 않게 상대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해 주십시오.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상대의 따뜻한 마음이고 따뜻한 존경심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고생한 이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7거 지역이나 일부 종사나 종산이 대놓고 여성에게 바뀌거나 옛날에도 조광지처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조광지처는 지금 쓰이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함께 고생한 배우자를 가리킵니다. 조광이라는 술찌개미, 술을 옛날에 술을 먹다 나면 찌개미가 있거든요. 그 찌개미 조자에다가 쌀겨 강자입니다. 조광이라는 게. 그러니까 술을 믿고 남은 찌꺼기라는 술찌개미에 방아를 찍고 남은 쌀의 껍데기인 쌀겨를 갖다가는 조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하면 조광으로 연명하겠습니까? 이처럼 모진 고생을 함께한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잘 살게 되면 지난 날의 어려움이나 고생을 쉽게 잊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있는다 해도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마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화려한 조명과 풍성한 음식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밑바닥은 함께 하기 어렵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에야 사람의 진 면목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늘 성공했다고 해서 내일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성공의 약발이 떨어지고 그 달콤함이 끝나면 가장 먼저 떠날 사람들을 당신 옆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달콤함에 취해 살기보다는 내 울타리가 얼마나 견고하게 나를 지켜줄지 고민해 볼 일입니다. 그런 고민을 함께 할 이는 한의의 순간에 함께 웃고 떠든 사람들이 아니라 처절한 고생과 고통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옷은 새 것일수록 좋지만 친구는 오래일수록 좋은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불자님들은 과연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 지계를 마치도록 하고요. 인욕입니다. 인욕. 참을 인자에다 모욕욕자입니다. 모욕을 참는다. 그리고 인욕은 또 인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참을 인자 견딜래. 그러니까 고통을 줄 때 그것을 갖다는 참아고 또 나를 모욕을 할 때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예가 있습니다. 남아공, 지금은 고가 됐고 돌아가셨지만 남아공 대통령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작가 앤서니 라비스가 그분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26년 동안을 어떻게 그 오랜 교도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자 넬슨 만델라가 대답을 했습니다. 난 견뎌낸 적이 없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는 나에게 그 교도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지 않았겠습니까? 정치범 수용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고통 주는 사람들, 간수들이 가끔 뭐 여러 가지 고통을 주었을 거예요. 그 고통을 갖다가 미워했느냐?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 고난을, 고통을 견뎌내느냐?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뭐 했다? 공부하는 순간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나는 이 순간을 견뎌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어지는 어떤 고통이, 고난이 어려운, 힘들겠지만은 어떻게 봅니까? 나를 더 성숙시키기 위한 이런 고난, 고통이 뭐다? 새로운 시각을, 새로운 견해를, 새로운 소견을 갖도록 만들어준 기회의 창구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고난이, 고통이 어려운 것이냐, 아니다느냐.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역경이, 고난이 없느냐, 다 있습니다. 절에도 하는 스님이라고 없느냐, 많아요. 그렇지만은 감내하고 견뎌내고 있잖아요.
뭐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떡은 커 보이지만은 남의 떡은 커

크고 내 떡은 작은 것 같지만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나라 관리인 누사덕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워낙 도량이 넓어 어떠한 무리한 일을 당해도 겸손한 태도로 얼굴에 불쾌한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우가 벼슬길에 나서게 되자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우는 남이 내 얼굴에 침을 뱉더라도 그냥 닦아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누사덕은 아니다. 그 자리에서 침을 닦으면 상대의 기분을 거스르게 된다. 그냥 저절로 마르게 두는 것이 좋다. 여기서 타면 자건이라는 고사가 유래합니다. 침 타의 타자에 얼굴 면자고 스스로 자자고 말을 건자입니다. 즉 침을 뱉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당장 얼굴을 붉히면서 또 성질급하다면 주먹이 날라가거나 하겠죠. 그렇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닦아내지 마라. 마를 때까지 놔둬라. 그것은 상대가 내가 화를 내면서 상대의 마음에 어떻게 된다? 나의 무서운 못난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르게 놔둔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당신이 나를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당신이 그런 못난 행동을 해도 나는 당신에게 그런 나의 못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만약 침을 닦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침 닦어? 다시 하고 다른 두 번째 행동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침을 닦지 않으므로 해가지고 상대에게 두 번째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 뉘우침을 스스로가 가지도록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갖다가 알아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행동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침을 마를 때까지 기다리며 상대가 침을 뱉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를 내고 침을 뱉은 상대의 마음도 누그럴 것이며 상대방도 그리 처신했던 나의 속깊은 마음을 알아줄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참기 힘든 수모도 잘 참아야 한다는 처세의 교훈입니다. 우리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용서는 가장 큰 수행이다. 남을 용서함으로써 나 자신이 용서받는다. 날마다 새로운 날입니다. 묵은 수렁에 갇혀 새날을 등지면 안 됩니다. 맺힌 것을 풀고 자유로워지면 세상 문도 활짝 열린다. 결국 용서는 인간사회에서 더없이 중요한 사랑의 덕목이면서 가해 상대보다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갖다 용서한다는 게 쉽다면 쉽지만 어렵다면 참 어렵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마음에 상처를 줬을 때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 반항을 했을 때 용서하기가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제일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우리 가족입니다. 자녀들이고 그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고 아껴야 될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쳤다면 아프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대신 다쳐줄 수 있다면 고맙겠다고 감사하겠다는 마음은 먹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을 때 이 음식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가족이 자녀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이 맛있는 음식 함께 있으면 얼마나 고마울까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으신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늘 우리는 그렇게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가족을 무엇으로서? 사랑으로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나의 넓은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잘못했을수록, 실수했을수록 더 두드려주는, 어루만져주는, 그리고 안아주는 그런 훌륭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가는 불자님.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반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3: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0: 이 하두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고 본세나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 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영화 속 어몽도의 염원이 이루어진 걸까요? 영화를 보고 단종아리를 호소하는 사람들로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이 역사 이래 최대 성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영화 속 감동을 넘어 실제 단종의 유배지 영월을 찾아가 그 외롭고 비참한 마음을 느껴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월 단종 유배지 투어 총정리, 단종의 흔적을 쫓으며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여행은 산말리가 추천하는 루트, 단종 유배의 시간순으로 단종의 흔적을 따라가 봤는데요. 단종의 첫 유배지인 청령포를 시작으로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를 보고요.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단종을 모신 곳, 장릉을 관람한 뒤 단종의 영산대제를 모시는 단종의 원찰, 보덕사를 들를 예정이에요. 그리고 단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장소, 금강정과 낙화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청령포 주차장인데요. 아침인데도 차가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전국민이 단종아리 중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주차된 차들을 따라 쭉 걸어가시면 매표소가 나옵니다. 청령포를 가려면 무조건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티켓비는 개인 기준으로 성인 3,000원.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었어요. 저도 표를 구매하고 드디어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삼면이 서강으로 둘러싸이고 뒤로는 육육봉 봉우리로 막힌 천연감옥. 이곳이 바로 왕위를 빼앗긴 소년왕이 가마와 배를 갈아타며 도착한 청령포인데요. 청령포는 국가지정문화재 대한민국 명승 제50호로 단종이 세조에 의해 노상군으로 강봉된 뒤 유배 생활을 하기 위해 도착한 첫 유배지예요. 배를 타기 위해 줄이 꽤 길게 서 있는데요. 저는 평일에 오픈런으로 방문해서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요즘에는 1시간도 넘게 기다린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도 배를 탔는데요. 운항 시간은 2분? 잠깐 건너는 정도라 멀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에서 내리면 이렇게 울창한 소나무 숲길을 지나 단종이 생활했던 단종어가로 향하게 되는데요. 신기한 건 단종어가 주변 소나무들이 단종어가를 향해 마치 절을 올리듯 자라 있었어요. 나무들도 단종을 향한 충절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단종어가에 도착했습니다. 단종어가는 왕이 생활했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박하고 단아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단종이 살던 당시의 어가는 없고 단종이 머물렀던 당시를 재현해서 복원한 것이라고 해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파란 비단 옷을 입고 책을 읽는 단종이 있습니다. 저는 모형인데도 소박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어딘가 슬퍼 보이네요. 반대편으로는 골룡포와 시녀의 옷이 걸려 있었어요. 어가 앞으로는 단묘제 본부시 유지라고 쓰인 금표비가 있는데요. 이게 영조의 친필이라고 해요. 영조가 1726년에 단종의 유배지를 보호하고자 일반

0: 원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비와 비각을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단종은 사후 241년 만인 숙종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상군에서 단종이라는 묘호를 되찾았는데요. 영조는 부왕인 숙종의 뜻을 이어받아 단종에 대한 추모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친 임금이라고 합니다. 단종어가를 지나 오른편으로 향하면 커다랗게 두 개의 가지로 갈라진 소나무가 있는데요. 천연기념물 제349호로 지정된 청령포 관음송이에요. 단종은 유배 당시 이 나무의 갈라진 틈에 앉아 고향인 한양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런 단종의 비참한 울음을 보고 들었다고 해서 볼, 관, 소리, 음자를 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관음송을 지나 산책로를 올라가면 잘 쌓여진 돌탑이 하나 나오는데요. 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쌓은 이 돌탑은 단종이 한양 땅을 그리며 쌓았다고 전해져요. 문득 돌탑이 진짜 한양을 향해 있나 궁금해서 지도를 켜봤는데요. 탑의 방향이 얼추 서울을 향해 있었어요. 단종의 그리움이 한양을 향해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령포를 쭉 둘러봤는데요. 평일인데도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편안하게 관람하시려면 아침에 오픈런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첫 유배지 청령포를 지나 도착한 이곳은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입니다. 1457년 여름, 청령포에 큰 홍수가 나자 단종은 이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곳은 원래 영월 객사의 동원이었어요. 지방관청의 집무실 같은 곳이죠. 이곳에 머물면서 단종은 자주 자규루에 올라 자신의 처지를 담은 자규시를 읊었습니다. 한 마리의 원통한 용이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그림자가 첩첩 산 중에 짝을 잃었네.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마다 하늘 지우려 하나 하는 끝이 없네. 두견새 소리 끊어진 새벽 달만 하얀데 피눈물 흐르는 봄골짜기엔 지는 꽃마저 붉구나. 하늘은 어찌하여 저 슬픈 하소연을 듣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수심 많은 사람의 귀만 홀로 밝은가. 그리고 1457년 10월 24일 이곳에서 17 소년 왕이 차가운 마지막 숨을 거두었는데요. 그날 밤의 적막함이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모신 단종의 무덤, 장릉인데요. 입장료는 성인 2,000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표를 끊고 입장하면 가장 먼저 단종 역사관이 보여요. 이곳은 단종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단종의 모든 것이 잘 전시되어 있는데요. 장릉을 둘러보시기 전에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관을 나와 안쪽으로 가다 보면 어몽도 정려각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1726년에 영조가 단종을 지킨 어몽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곳입니다. 이쯤 되면 영조가 다시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기 아들 빼고 다 챙긴 아무튼 단종의 시신을 거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엄명이 두려워서 모두가 외면할 때 목숨 걸고 왕의 시신을 거둔 호장 어몽도는 의의를 행하다 화를 당하면 달게 받겠다며 이곳에 단종을 암장했습니다. 그의 충절 덕분에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단종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문득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몽도 정려각을 나와서 조금 걷다 보면 이런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장릉을 보려면 이정표를 따라 조금 걸어 올라가야 해요. 길이 길지는 않은데

경사가 조금 있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아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드디어 장릉이 나왔습니다. 장릉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조선의 왕릉 중 서울과 경기도를 벗어나서 위치한 유일한 왕릉이에요. 오랜 시간 노상군의 묘로 방치되어 있다가 1698년 숙종에 이르러서야 단종으로 복위되며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고 왕릉의 격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평지에 가까운 곳에 조성되는 일반 왕릉과 달리 장릉의 능침은 산줄기 서쪽 언덕 매우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이곳까지 옮기면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하며 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단종의 충신들을 기리는 장판옥과 배식단, 그리고 단종의 재앙을 지내는 정자각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매년 단종문화제 기간에 단종재향을 올린다고 해요. 올해 단종문화제는 4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고 하니 이 기간에 맞춰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장릉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면 도착할 수 있는 이곳은 단종의 명복을 비는 원찰, 보덕사입니다. 영조가 단종의 은혜에 보답하라며 직접 이름을 내린 곳이죠. 이곳에는 일반 사찰과 달리 아주 특별한 정각이 있는데요. 마치 단종이 유배지에 타고 온 가마를 연상하게 할 만큼 작은 정각, 바로 단종 어각입니다. 가장 먼저 단종이 백마를 타고 있는 탱화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그림은 단종이 승하하던 날 충신 추익한의 꿈에 나타난 단종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꿈에서 단종은 산신이 되러 간다며 백마를 타고 태백산을 향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그 이후로 태백산의 산신은 단종의 모습으로 모셔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종어각의 중심에는 국가표준영정 제100호 단종의 영정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보덕사에서는 이곳에서 매년 단종의 넋을 기리는 단종대왕 영산대제를 지낸다고 해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단종의 넋이 이곳에서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단종 영산대제 역시 단종문화제 기간에 함께 열리니까 꼭 방문해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금강정과 낙화암입니다. 단종이 관풍원에서 사약을 받고 승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단종을 모시던 신녀와 종복들이 이곳에서 투신하여 순조한 곳이에요. 곳곳에는 그들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이곳 금강정 근처에서 슬피 울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낙화암은 보시다시피 암석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요. 최근 영월군에서 관광개발 사업으로 이곳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며 훼손된 것이라고 해요. 개발도 좋지만 역사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서진 낙화암을 보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영월 서부시장으로 향했는데요. 한 순대국밥집에서 맛있는 국밥과 순대를 먹으며 허기를 달랬는데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이곳 외에도 곳곳에 맛집이 많으니 영월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한번 들러보세요. 오늘 이렇게 단종 유배지 투어를 하며 영월의 곳곳을 다녀봤는데요. 비운의 왕 단종과 그를 지키던 충신들의 충절을 직접 느끼면서 저는 단종통이 더 심해졌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 늘 살펴라. 지혜 있는 사람은 하루 세 번 자신을 관조한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불기 2570년 불자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는데 각 수상자들은 문학과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불교 정신을 꾸준히 실천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신시컴퍼니 박명성 예술감독님께서는 한국 공연예술의 선진화를 선도하시면서 전통 불교 의례를 예술적으로 구현하셨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불자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불자대상의 영예를 안으신 신시컴퍼니 박명성 예술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네, 이렇게 우리 BTN 불교TV 지대방 시즌 3 찾아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연극을 만들고 그 뮤지컬을 만드는 신시 컴퍼니의 예술 감독으로 있고요. 연극에 입문한 지 지금 한 뭐 43년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제 마음에 쏙 드는 작품을 아직도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우리 한국적인 그 창작 뮤지컬을 정말 대표 뮤지컬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네. 뭐 열심히 고군 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서. 감독님 정말 겸손하신 말씀이신데 네. 그동안에 연출하시고 감독하신 작품들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1: 네, 아닙니다. 네.
0: 너무 겸손의 말씀이신데요. 이제 5년 만이신 것 같은데 그 제작하신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가 네. 지난 4월 12일에 네 번째 벌써 시즌으로 돌아왔어요.
1: 네, 네.
0: 많이 바쁘실 텐데 우리 지대방을 이렇게 찾아주셨는데 아, 네. 요즘 이 뮤지컬 어떻습니까?
1: 요즘에 뭐 그 네. 경기가 뭐 썩 그렇게 뭐 좋지는 않지만은 네. 그래도 지금 뭐 점점 좋아지고 네. 있어서 네. 무척 다행이고요.
0: 네.
1: 또 우리 빌리 엘리어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실패를 네. 했던 경험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흥행 불패 뮤지컬인데
0: 네.
1: 이번에도 아주 호응도 굉장히 좋고
0: 아,
1: 또 일단은 뭐 본 그 관객들이 네. 만족도가 네. 대단히 높은 뮤지컬인 것 같습니다.
0: 네. 예. 네, 어린이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활약하는 작품이죠.
1: 네, 네, 네.
0: 네. 그러시군요. 좋은 일이 올 때는 이래 겹으로 오는 것 같은가
1: 네, 예,
0: 본데요.
1: 예, 네.
0: 이번에 보니까 불기 2570년 불자대상 수상을 하셨어요.
1: 네.
0: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진심으로 네, 축하드리고요. 맞습니다. 예술가로서가 아닌 오늘은 불자로서 받으신 상이어서 이번 상이 좀 남다른 감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1: 네. 굉장히 그 뜻밖의 네. 일이었고요.
0: 네.
1: 뭐 전혀 뭐 절에는 뭐 자주 다니고
0: 네.
1: 또 이렇게 불심도 제 나름대로는
0: 네.
1: 깊다고는 뭐 생각하지만은
0: 네.
1: 그 정도의 이제 상을 뭐 네. 수상하리라고는 뭐 평생 생각을 해본 일은 없었죠.
0: 그러셨어요.
1: 예. 네. 네. 뭐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0: 네.
1: 아무래도 그 이제 우리 뮤지컬계
0: 네.
1: 연극계에서 이제 제 나름대로
0: 네.
1: 또 이제 불교에 대한 정신이나
0: 네.
1: 또 불교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개인적으로
0: 네.
1: 이렇게 뭐 주창하고 또 네.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포교
0: 네.
1: 비슷한 그
0: 네.
1: 이렇게 또 언어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0: 네.
1: 그런 뭐 이제 그런 뭐 의미로서
0: 네.
1: 뭐 부자 대상을 네.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0: 네. 네, 그 불교도 대법회를 기획하시면서 그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어렵고 무거운 종교 행사를 좀 지향하는 것이었다라고 들었어요.
1: 네,
0: 네.
1: 전통
0: 네.
1: 문화도
0: 네.
1: 그렇고 또 우리 불교 문화도 네. 그렇고 너무 네. 이제
0: 너무 정적이고
1: 진지하고 너무 이제 진중하고
0: 네.
1: 그런 것들을 기본의 베이스는 그냥 두되
0: 네.
1: 뭔가 좀 형식적인 면에서
0: 네.
1: 조금 과감하게 좀 탈피하고
0: 예.
1: 뭔가 이제 한 장면 한 장면마다 조금씩 이제 혁신을 추구하는 게
0: 네.
1: 저희 예술가들이 이제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진중함과 또 불교 문화의 전통은
0: 네.
1: 그대로 두되 뭔가 좀 이렇게 무대 메커니즘에서
0: 네.
1: 이렇게 대중들에게 좀 재미를 가미시켜주고 저런 법회를 또 이런 방법으로도 또 이렇게 조금 뒤틀어서도 할 수 있는
0: 네.
1: 방법이 있었구나
0: 네.
1: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현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혁신을 한다고 그럴까요?
0: 네.
1: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젊은 네. 대중들에게도

0: 좀 공감이 되고
1: 그렇죠.
0: 또 이렇게 마음이 다가갈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뭔가 좀 형식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러셨군요. 요즘 또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0: 네,
1: 또
0: 네, 네.
1: 미디어가 많이
0: 맞습니다.
1: 예, 네. 성장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미디어와 첨단 기술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감탄과 소소한 재미를 더했고 또 항상 듣던 불교 음악을 좀 현대적인 느낌으로 네. 편곡을 해서 새로운 음악으로 재탄생을 시켰다고 네, 했는데 예, 예. 어떤 음악들이 주로 네, 재탄생이 됐나요?
0: 이제 뭐 예불의 네. 이제 뭐 전통은 네. 뭐 전혀 바꿀 수가 없고
1: 그렇죠.
0: 그래서 좀 이제 불교 음악을 조금 현대적으로 조금 그 재편곡이라고 그럴까요?
1: 네.
0: 조금씩 편곡을 하고 또 이제 그 거기에 맞는 이렇게 그 뮤지컬 배우든 네. 가수든 좀 이렇게 스타일에 좀 이렇게 혁신적인 스타일에 맞는
1: 네.
0: 이렇게 배우나 가수를 캐스팅 을 했던 게 오히려 좀 큰 공감을
1: 네.
0: 이렇게 불러 일으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1: 이 감탄과 소소한 재미를 더했다라고
0: 네.
1: 했는데
0: 네.
1: 대중들이 가장 감탄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0: 아무래도 그 광화문 광장에
1: 네. 네.
0: 그 하루만에 셋업을 모든 무대 그
1: 네.
0: 세트를
1: 네.
0: 하루만에 이렇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1: 네.
0: 뭐 3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1: 네.
0: 참석하는 엄청난 무대를 이제 하루만에
1: 네.
0: 만드는데
1: 네.
0: 역시 이제 뭐 전자동 시스템이 이렇게
1: 네.
0: 뭐 그 저 스님들이 예불하는데 쭉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움직인다든가
1: 움직인다든지
0: 예를 들어도
1: 네.
0: 뭐 리프트가 저
1: 네.
0: 밑에서 원장 스님이 이렇게 올라오신다든가
1: 네.
0: 그런 것들이
1: 다 활용되셨군요.
0: 아, 이렇게 야외 무대에서도
1: 네.
0: 이런 그 첨단 기술을
1: 네.
0: 활용할 수 있구나 이
1: 네.
0: 짧은 시간에
1: 네.
0: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1: 네.
0: 많이 좀 깜짝 놀라시고 또
1: 네.
0: 이렇게 그 좀 이렇게 감탄 감동을
1: 네.
0: 하시지 않았을까.
1: 네.
0: 예, 그래서 되게 행복하게 아주 재밌게 작업을 했던
1: 네.
0: 기억이 납니다.
1: 저는 그렇게 그 움직이는 그런 거는
0: 네.
1: 대형 가수들의 큰 뭐 운동장 같은 데서만
0: 네.
1: 네,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0: 맞습니다.
1: 그 행사에도
0: 네.
1: 다 활용이
0: 네.
1: 되네요.
0: 네.
1: 그럼 소소한 재미도 줘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재미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재미있다고 하던가요?
0: 이제 전체적으로
1: 네.
0: 짜임새가 있었고요.
1: 네.
0: 그다음에 또 이제 저녁에
1: 네.
0: 그 축제 이제 콘서트에서는 뭐 대중들이 그야말로 뭐 열광을
1: 그렇죠.
0: 할 정도로
1: 네.
0: 뭐 이렇게 최첨단 LED 시스템에
1: 네.
0: 그다음에 무대 시스템에
1: 네.
0: 그러니까 저녁에 굉장히
1: 네.
0: 그 대중들이 흥겹게
1: 네.
0: 즐기는 그런 쇼가 아마 그 대법회의 절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근데 이제 보통은 그 아나운서들이 많이 좀 예, 함께하게 되잖아요.
0: 네네.
1: 뭐 진행 멘트 이런 게 아나운서들이 하게 되는데 연극 배우 박정자
0: 네네네.
1: 씨가
0: 네네.
1: 나레이터로 동참한 것도
0: 네네.
1: 신선했다.
0: 네네.
1: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대중들에게 친근감을 선사하면서도 좀 설득력 있게 다가갔다라는 평이 있었어요. 어땠습니까?
0: 아무래도 우리 그 박정자 선생님은 뭐
1: 네.
0: 배우로서 뭐 어떻게 보면 인간 문화재급의 배우시죠.
1: 그렇죠. 대단하신 분이죠.
0: 그래서 그 모든 부분에 뭐 삶 자체가
1: 네.
0: 또 이렇게 그 절에도 많이 다니시고
1: 네.
0: 또 이렇게 그 큰 스님들하고도 인연이 깊은
1: 네. 예,
0: 스님들하고도 많은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고
1: 네.
0: 이제 그런 걸 제가 곁에서 봐왔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래서 뭔가 좀 그 아나운서들이 조금 이렇게 깨끗하고 뭐 이제 그런 부분은
1: 네,
0: 있지만, 깨끗한 진행은
1: 네.
0: 이렇게 그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1: 네.
0: 그래도 뭐 거기서 한번 좀 틀을 깨보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불교적인 용어를 좀 이렇게 잘 대중들에게 전달하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그 저 나레이터를 박정자 선생을 모시는
1: 네.
0: 것부터가
1: 네.
0: 상당히 대중들이 특히 또 우리 그
1: 네.
0: 스님들이 되게 아, 이거 조금 파격적이다. 좀 의아해 하셨는데 되게 뭐 다들 좋다고 괜찮으셨어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1: 네. 네. 그러셨군요. 또 이제 불교 의례를 이 현대 공연 예술의 언어로 풀어내면서 또 전통과 현대 그 종교와 대중성 사이의 균형을 참 잡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0: 저는 이제 그 전에 절에를 가거나 네. 또 뭐 사찰 탐방을 가거나 네. 또 이렇게 스님들을 뵙거나 그런 게 아주 뭐 자연스러운 네.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1: 그렇죠.
0: 또는 저는 지금까지 그 뮤지컬 그 만의 선사의 얘긴 님의 네. 침묵도 만들어 봤고 예. 또 저는 직접 출연도 해봤고 젊었을 네. 때는 네. 그다음에 또 연극 시타르타
1: 네.
0: 저 원효도회사를 네. 또 뮤지컬로도 만들어 본 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불교적인 그런 그 정서나 불교적인 그런 색깔을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좀 그렇죠. 쉽게 접근하지 않겠는가. 네. 그다음에 또 그런 많은 작품을 우리 저 불교 색채가 짙은 작품들을 많이 이제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아 이거는 이렇게 조금 현대적으로 좀 바꿔도 좋겠다.
1: 그렇죠.
0: 이거는 조금 혁신적으로 또 형식과 틀을 뭔가 좀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네. 저 이렇게 꾸며내는 것도 굉장히 또 관객들이 흥미가 있겠다.
1: 네.
0: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네. 쉽고 좀 용이하지 않았을까
1: 그렇습니다.
0: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늘 생각했기 때문에
0: 네,
1: 그게
0: 네.
1: 현실로 연출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한국 불교 문화의 세계화에 관련해서 공연 예술이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0: 저도 지금 뭐 나름대로 그 불교의 소재를 네. 갖고 있는 이제 콘텐츠들을 이렇게 많이 찾고 연구하고 또 여러 작가한테 이제 좀 작품을
1: 네.
0: 좀 이렇게 특별히 좀 특별한 형식으로 한번 좀 구성을 네. 해봐 주십사. 이렇게 여러 작가한테도 지금 부탁을 뭐 해놓고 있는데
1: 네.
0: 역시 이제 우리 그 세계적인 작품들은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의 스토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현대적인 네. 옷을 입혀서 정말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키고 그야말로 전 세계를 뒤흔드는 작품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저의 뭐 영원한 숙제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0: 우리의 뭐 불교적인 소재든 한국적인 소재를
1: 네.
0: 어떻게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키는 작품으로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제 저의 마지막 은퇴하기 전에
1: 네.
0: 저는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열심히 뭐 많은 작품, 많은 소재를 놓고
1: 네.
0: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네. 중입니다.
1: 네. 그리고 또 이 불교와 문화 예술에는 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영역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만나야만이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스님이니까 네. 그 가능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감독님은 불교도 알고 스님들의 생활도 알고 제가불자의 삶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시너지가 날까도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0: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고
1: 네.
0: 형제지간의 관계다.
1: 네.
0: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문화 자체의 바탕은 똑같기 때문에요. 어차피 우리가 예전에는 모든 자료나 사료나
1: 네.
0: 스토리들이 다 불교에서 파생된
1: 네.
0: 자료고 또 제가 그 미국의 뭐 디즈니사나
1: 네.
0: 이제 큰 프로덕션의 이제 그 프로듀서들을 만나보면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이제 그 콘텐츠들은 이야기들은 이제 별로 관객들이 흥미를 안 갖는다. 이제는 동양의

0: 철학 또 네. 동양의 문화로 네. 이제는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아. 예, 그래서 이제 K컬처가 네. 이제 아까 스님 말씀 주셨듯이 네.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오히려 중국, 네. 한국 네. 문화 쪽으로 많이 네. 이렇게 저 콘텐츠를 네. 찾지 않을까. 맞습니다. 지금 실제로도 지금 찾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그 불교 네. 우리 전통 문화 그다음에 우리 또 저 그 문화 예술의 네. 관계는 너무나 깊은 관련이 있고 돈독한 네.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 소재를 이제는 좀 불교의 우리 전통 문화 네. 또 불교의 소재 또 이렇게 그 많은 감동적인 얘기들을 네. 찾아서 이제 우리 좀 문화 예술을 또 실행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네. 분명히 이제 좀 이렇게 불교 소재가 우리 한국적인 또 관객들에게 대중들에게 공감이 되고 네. 또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재는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아, 항상 생각해 네. 오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이제 그 앞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후배들하고 잘 머리를 맞대면 좋은 작품들이 네네.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 감독님께 또 큰 기대를 네, 걸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불기 2570년 불자대상 수상자이신 신시컴퍼니 박명성 예술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대방을 보시면서 에알레스 전화 한 통화씩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이 좀 의미 있고 품격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 우리 감독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뮤지컬 프로듀서계의 대부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네. 보니까 1998년도에 최초의 브로드웨이 라이센스 뮤지컬인데요. 더 라이프로 당금지를 시작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와 렌트 시카고 하면은 지금도 뭐 네, 네. 브로드웨이 가면은 네. 상시 네. 예, 뮤지컬 하고 네. 있잖아요. 맘마미아는 뭐 고전 같은 작품인데 또 아이다 네. 아, 이 대작이잖아요. 마틸다도 그렇고 와 이런 대단한 작품들 굵직한 히트작들로 뮤지컬 저변을 확대하는데 앞장서 오셨어요. 이 대단한 작품들을 하실 때 네. 다 성공만 하신 건 아니셨을 테고 어땠습니까? 근데 이 작품들은 보면 이름만 들어도 다 성공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네. 워낙 인기가 있어서 어땠습니까?
0: 지금 말씀 주신 네. 작품들은 다 성공한 작품들이고요.
1: 아, 그렇군요. 여기에 실패한 또, 작품도 예, 있어요? 예,
0: 실패도 네. 많이 했고요.
1: 네.
0: 저처럼 많은 뮤지컬을 네. 만들어 오면서 또 저처럼 많은 작품을 성공한 사람도 없고
1: 네.
0: 또 많은 작품에서 실패를 한 이제 프로듀서도 없을 겁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1: 그러셨을 것 같아요.
0: 이제 90년대 네. 중반까지만 해도
1: 네.
0: 거의 라이센스를 정식으로 하지 않고
1: 네.
0: 그냥 이제 무단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공연을 할 때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굉장히 혈기왕성한
1: 네.
0: 뭐 젊은 세대였기 때문에
1: 네.
0: 앞으로 우리나라 뮤지컬 문화가 네. 발전하려면은 정직해야 되겠다.
1: 네.
0: 또 하나 또 한 가지는 도덕적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무단으로 공연을 하면은 앞으로 그 세계적인
1: 네.
0: 명작들을 어떻게 유치해서
1: 네.
0: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런던 연수 다녀오고 뉴욕에 이제 연수를 네. 다녀와서부터 아, 이제는 그 다른 사람의 작가, 다른 이렇게 그 작곡가가 곡을 쓰는
1: 네.
0: 거를 무단으로 한다는 거는 정말 그 작가의
1: 네.
0: 그 영혼을 훔치는 거나 마찬가지다.
1: 그렇죠. 인생을 훔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0: 예, 그래서
1: 네.
0: 이제 저부터라도 젊은 세대인
1: 네.
0: 저부터라도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이렇게 계약을 해서
1: 네.
0: 로얄티를 지불하고
1: 그렇죠.
0: 또

0: 이제 그 수준 높은 공연을 이제 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초로 이제 라이센스를 하게 됐고요.
1: 아, 그러셨군요.
0: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한국에 그 박 뭐라는 네. 사람이 있는데
1: 네.
0: 라이센스를 정식으로 해서 로열티를 다
1: 지불하고
0: 다 네. 약속을 잘 지키는 프로듀서가
1: 네.
0: 젊은 프로듀서가 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부터 큰 작품에 라이센스를 하는데
1: 네.
0: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1: 네.
0: 거예요. 뭐 맘마미아, 네. 시카고,
1: 네.
0: 아이다.
1: 네.
0: 그때 1990년대 후반 2000년 초에 굉장히 그 저렴한 가격에 로얄티를 지불하고 그때 사놓은 작품들을 네. 지금까지 뭐 25년, 30년
1: 네.
0: 하고 있는 겁니다.
1: 아, 그러셨군요. 네. 제가 97년도부터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0: 아, 예, 예, 예.
1: 감독님은 98년도에 최초의 브로드웨이 라이센스 네. 뮤지컬
0: 네.
1: 이걸 가져오셨군요. 야, 그러고 돌아보니까 세월이 참 많이 지났네요.
0: 그렇습니다.
1: 예. 네. 뮤지컬 인생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으셨을 거예요. 두 번의 큰 실패도 있으셨다고 네, 들었고 네. 또 몇 년 전에는 암 수술을 또 암 수술까지 미루시면서도 네. 작품을 준비하기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수술은 잘 하셨고요.
0: 그때는 이제 25년 전이기 때문에요.
1: 아, 그러셨군요.
0: 이제 뭐 그 예를 들어서
1: 네.
0: 그냥 뭐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의 일 같을 정도로 이제 네.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스스로 깜짝 놀라기도 했고
1: 네.
0: 걱정도 하고 그랬지만은
1: 그렇죠.
0: 또 이제 우선은 그때 당시는 또 뭐 젊은 세대였고 작품을
1: 네.
0: 만드는 게 또
1: 네.
0: 우선이었고 몸을 돌보는 것보다는
1: 네.
0: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렇게 또 연극도
1: 네.
0: 잘 만들고
1: 아,
0: 뮤지컬도
1: 그러시군요.
0: 잘 만들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근데, 어려움이 뭐뭐
1: 네.
0: 뭐 어떤 분이든지
1: 네.
0: 뭐 세상살이가 뭐 순탄한 일만 뭐 있지는
1: 그렇죠.
0: 않기 때문에
1: 네.
0: 누구나 또 어려운 네. 일이 있고 또 벽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기
1: 그렇죠.
0: 때문에
1: 네.
0: 뭐 지나가면은 그냥 하나의
1: 네.
0: 그냥 그 이렇게 뭐 추억이라고 그럴까요?
1: 네.
0: 근데 또 이제 그런 과정을 견디고 살아왔기 때문에
1: 네.
0: 네,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이 일을
1: 네.
0: 계속하지 이제 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1: 네.
0: 생각입니다.
1: 그러면 오늘의 성공을 우리 감독님께서 오늘의 성공을 이뤄낸 어떤 뭐랄까 가장 큰 원동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예.
1: 그 원동력을 어디에서 찾으시고 또 어떻게 지탱을 해 오시는지.
0: 글쎄 뭐 성공이라는 뭐 표현은 뭐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항상 연극을 만드는 일이나
1: 네.
0: 그 뮤지컬을 만드는 일 자체가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1: 네.
0: 저는 이제 특히 그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사랑,
1: 네.
0: 또 배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
1: 네.
0: 또 나눔의 정신
1: 네.
0: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 주위에 탄탄하게 이렇게 스크럼을 짜주는 게 아닌가.
1: 네.
0: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1: 네.
0: 지금까지 저를 가장 지탱하고
1: 예.
0: 저를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 네.
0: 저를 이렇게 따르는
1: 네.
0: 예술가들이 많은 거 아닌가
1: 네.
0: 저는 이제 항상 그런
1: 그러시군요.
0: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뭔가 감독님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지금의 박명성을 만들었지 않을까
0: 네.
1: 하는 생각인데 정말 남다르게 어떤 대단한 나의 성공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새로운 걸 고민하고 또 지금까지 이만큼 대단한 작품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다는 느낌 그리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아끼고 배려하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감독님의 원동력 큰 에너지가 아닌가
0: 네.
1: 싶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지금까지 이제 주춧돌을 놓으셨으니까 탄탄하게
0: 네.
1: 수십 년 동안 놓으셨으니까 이제 불교적인 그 소재로 이제 감독님의 그 세계로 나아가는 작품 꼭 한번 이루어
0: 네. 네.
1: 내시기
0: 네.
1: 바랍니다.
0: 열심히.
1: 네,
0: 네. 네.
1: 저도 연구하겠습니다. 응원하고 축원하겠습니다.
0: 네. 네.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히트작

0: 그걸 보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에 미친 듯이 도전하고 싶다라는 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감독님께 도전이란 어떤 의미일까?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저에게 이제 도전이라고
0: 네.
1: 하면은요, 이렇게 좀 새삼스러운 일에,
0: 네.
1: 남들이 하지 않는 일에, 남들이 가보지 않는 일에, 또 누구도 만들지 못했던,
0: 네.
1: 좀 이렇게 뭔가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 본다는 그런 게 저는 도전이라고 보고요.
0: 네.
1: 또 이제 뭐 작품에 대한 도전은 그렇고, 또한 가지 제가 최근에 또그 굉장히 이제 뭐 능력은 뭐 이렇게 뭐잘안 되지만은 또그 대학로를 중심으로 한 한국 연극인 복지재단 이제 이사장을 이제 지난주부터 맡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많은 분들에게 이제 기금을 조성해서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기부 아닙니까? 또 이제 그 아름다운 손길이 필요한 연극인들 또뭐 병원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또그 연극하면서 가정이 어려운
0: 어려운 후배들,
1: 자녀들에게 또뭐 장학금을 이렇게 또 지원해 준다든가 이게 그렇게 좋은 일들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전이거든요. 또 이렇게 나 혼자의 도전과 모험으로 또 많은 연극인들에게 손길이 이렇게 뻗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뭐 그것만큼 뭐이 세상에서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또 그런 도전에 또 이제 지난주부터는 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0: 네, 연출 감독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후배들까지 살피시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제 불교계 뭐 이런 예술을 하는 뭐 그림을 그리든 디자인을 하든 이런 젊은이들에게 왜 우리나라는 서양에서 들어온 그 별거 아닌 것도 무슨 데이다, 발렌타인 데이다, 무슨 데이다, 화이트 데이다 해갖고 서양 것에 그렇게 상술이 이제 그더 쉬워지니까 그 상술에 힘입어서 매 광고를 붐을 타고 그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젊은이들이 다 올인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물건을 사고 주거니 받거니
1: 맞습니다.
0: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제는 K컬처 아니냐. 그래서 견우와 직녀 데이를 정해서 해라. 그런 제가 계속 제안을 해요. 몇년 전부터 제안을 했어요. 뭐 칠성날 견우와 직녀대회 얼마나 좋으냐 우리 전통적인 이제 그런 식으로 젊은이들이 조금 이제 시선을 돌려서 우리 것으로 좀그 만들어서 요즘은 돈 들여 광고 안 해도요 조금만 잘하면 SNS로
1: 맞습니다.
0: 본인들이 다 광고해요.
1: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것에 좀 빠져보면 어떨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나누거든요. 우리 감독님 과거에 그 인터뷰한 거 중에 보니까요. 모든 콘텐츠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난다라고 하셨어요. 어려운 시기마다 이 청년 예술가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시는데 이 상생과 자비의 불교 정신, 네, 정신의 그 실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 예술가의 복지를 위해 그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그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1: 제 자체가 그 어떻게 보면 연극인으로서의 생활이 정말 뭐 최고의 보릿고개 시대를 건너왔고 어떻게 보면은 뭐 저는 거의 30 중반까지는 집도 절도 없이 그냥 뭐 사무실이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버티면서 견디면서 연극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이제 후배 세대들은 그래도 뭔가 좀 일을 했을 때 일한 대가 출연료도 정당하게 좀 받을 수 있는 또 이렇게 그 몸이 아프면은 뭔가 좀 내가
0: 뭔가
1: 연극을 하면서
0: 보장이 되는
1: 너무 이제 그 어려웠을 때는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단체 어떻게

0: 보면은 그 많은 손길이 필요한 연극인들이 많습니다. 네. 사실은 평생 연극을 이제 하시는 우리 원로 네. 연극인들은 또 이제 뭐 병원비가 없어서 또 뭐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이제 제 연배에서는 이제 좀 이제 그런 나눔
1: 네.
0: 또 이렇게 모든 연극인들이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받았을 때, 네. 아, 내가 연극인이라는 자부심, 또 젊은 세대에게는 뭔가 내가 연극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아, 내가 연극하기 잘했어. 그래도 뭔가 꿈과 희망을,
1: 네.
0: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는, 단체나 또 연극계 좀 선후배가 있어야 된다.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1: 네, 그러시죠.
0: 국기대산 이제, 이사장 네. 역할을 하고 있는데
1: 네.
0: 굉장히 뭐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씩 그 성장해가고
1: 네.
0: 또 하나하나 또 이렇게 저 이루어갈 때는 굉장히 네. 가장 자부심을 느끼고
1: 네.
0: 또 뿌듯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감독님도 어려운 시절이 있어봤고 배고파 봤고 굶어도
0: 그렇죠.
1: 봤고
0: 네.
1: 그랬기 때문에 더 이제 후배들의 그런 필요한 부분도 알고
0: 맞습니다.
1: 왜냐하면 처음에 연극을 할 때는 어느 단체에 소속이 되면 뭐 그 단체에서 상위 항상 근무를 하는 배우에게 지불하는 월급이 나오는 그런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0: 쉽지 보니까 않습니다.
1: 그 네. 연극계 보니까
0: 네.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그 연극인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보장을 받아야 되는가? 그 뭔가 작품에 출연을 한다면 그 출연료가 이제 일정한 부분이 있겠지만
0: 네.
1: 365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네, 그렇죠.
1: 그럼 어느 직장에 딱 소속이 되면 365일 월급을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까 생활은 보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극인들은 또 그런 보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복지도 안 되고
0: 맞습니다.
1: 의료복지도 사각지대에 있고 그래서 감독님이 그 부분은 정말
0: 네.
1: 네, 후배들을 위해서 잘하셨다
0: 네,
1: 그런
0: 감사합니다.
1: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근데 평소 작품 활동이나 기업 경영을 하시면서 예, 불교의 가르침을 투영하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 감독님은 현장에 임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0: 저는 이제 스님들하고의
1: 네.
0: 이제 인연이 깊은
1: 네.
0: 이렇게 그런 그래도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1: 네.
0: 인생살이에서의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아, 그러시군요.
0: 아, 이제 우리 그 가까운 인연이 깊은 스님들하고
1: 네.
0: 차 한잔을
1: 네.
0: 하면서
1: 네.
0: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많은 가르침을 실제로 얻습니다.
1: 네.
0: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진취적이고 오히려 그 다음부터 훨씬 더 도전적이고
1: 네.
0: 조금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오히려 스님들의 인연이 깊어서 스님들의 말씀을 듣고 진취적이고 모험적이고 도전적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될 텐데
1: 네.
0: 더 보수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할 수도
1: 네,
0: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0: 굉장히 그 스님들하고의 그런
1: 네.
0: 그 만남 자체가
1: 네.
0: 저를 좀 변화시키고 좀 혁신으로 조금씩 좀 이끌어가고
1: 네.
0: 좀 이렇게 열정을
1: 네.
0: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 그러시군요.
0: 제 삶에 대한
1: 네.
0: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신다고 그럴까요?
1: 네.
0: 저는 지금도 그래서 이제 우리 연극계,
1: 네.
0: 문화예술계 어른들을 가깝게
1: 네.
0: 모시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저에게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1: 네.
0: 그런 그 많은
1: 네.
0: 자문을 언제든지 요청 드릴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또 훈육을
1: 네.
0: 또 받을 수 있고
1: 네.
0: 그런 게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인맥을
1: 네.
0: 형성하고 있는 게
1: 네.
0: 저 스스로도
1: 네.
0: 나의 장점이다.
1: 뭐
0: 이렇게 자신감을
1: 네. 네,
0: 이렇게
1: 또 장점이고 스님들하고 차담 나누면서 딱 마음에 와닿는 가르침을
0: 네.
1: 가지고
0: 네.
1: 신식 컴퍼니를 운영하면서 내지는 또 연극계에서 또 후배들을 만나면서 그 가르침들이 다
0: 네.
1: 활동으로
0: 네.
1: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1: 네. 자, 그러면 우리 감독님의 뭐랄까 좀 불교와의 인연은 언제부터셨어요? 어렸을 때부터셨어요?
0: 어렸을 때부터 그 스님

0: 뭐 절에 다니는 게 일상적이었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0: 저희 이제 할머니부터 시골에서 절에를 항상 갔었고
1: 다니셨고.
0: 뭐저저 보름 뭐저 초하루 뭐 이런 날 또
1: 할머니
0: 백중
1: 손잡고부터 가셨군요.
0: 예예 예, 그,
1: 모태신앙.

0: 후회하지 않으세요?
1: 예, 뭐 전혀 뭐. 예.
0: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감독님하고 이렇게 불자 대상을 받으셔서 이렇게 초대를 해드렸고 또 감독님이 기꺼이 이렇게 걸음해 주셨는데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끝으로 네. 우리 BTN 시청자 여러분들께 요즘 참 삶이 팍팍해요, 그죠? 그래서 감독님께서 오랫동안 불자로서 살아오시면서 또 그 연극 현장, 모든 뭐 행사의 현장에서 얻으신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 덕담으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네.
1: 제가 뭐 덕담을 할 수 있는.
0: 네, 충분하십니다.
1: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항상 그 모든 아이디어나 모든 에너지는 또 사람에 네. 의해서 얻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 전통 문화에서 또 새로운 콘텐츠의 네. 활력을 항상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찹찹하거나 또 이렇게 그 이렇게 가슴이 허할 네. 때가 많지 않습니까?
0: 작품 끝내고 나면 네. 하지 않으세요?
1: 네네. 네. 그러면 또 절에 가서 뭐 명상도 네. 하는 것도 뭐 저는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저는 그 우리 조상님들 네. 제사도 다 절에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그 절에도 좀 가서 네. 또 이렇게 가만히 또 앉아 있다 오고 네. 그러면 또 많은 또 이제 네. 생각들 또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또 새로운 꿈과 희망을 뭔가 좀 미래에 대한 그런 또 상상력도 이렇게 갖는 것도 자신감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래서
1: 그 연극도 좀 많이 보시면서 좀 네. 이렇게 그 삶의 활력을 네. 에너지도 좀 충전시키시고
0: 네.
1: 또 뮤지컬을 극장에 가서 막 네. 그 뭐 배우들하고 뭐 노래 네. 따라하고 박수 치고 춤추고
0: 네. 네.
1: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0: 스트레스 해소도 하시고 예,
1: 스트레스 네. 해소를 할 수 있는 네. 방법이라고 저는
0: 맞습니다.
1: 생각합니다.
0: 네. 네. 우리 감독님 앞으로도 좋은 작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0: 오늘 남겨주신 덕담 우리 시청자들이 연극 보시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시고 절에 가서 다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시면서 아이디어나 아이디어도 얻으시고 또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면 다 그 자리에서 해소하고 내려오시라는 말씀으로
1: 네. 네,
0: 듣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 기대하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불기 2570년이죠. 2026 불자대상 수상자이신 우리 신시컴퍼니 박명성 예술감독님과 함께 불교와 문화예술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박명성 감독님께 무대는 단순한 일터가 아닌 자비와 상생을 실천하는 법당이자 치열한 수행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명성 감독님의 행보를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후원하고 동참해 주신 우리 후원자 가족 중에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김태인 불자님, 문삼내 불자님, 오하정 불자가정 여러분, 그리고 붓다회의 무수한 우리 후원자가정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지대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뵐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인생에서 연기자가 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연기자 되는, 연기하는 부처님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0: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포교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에서는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제24회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를 개최합니다. 진행 복지 홍보와 지역경제 공동체 나눔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를 비롯해 연꽃 음악제에는 정서주, 김금미, 김주희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연꽃 향기 가득한 봉선사에서 행복한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527-1951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0: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순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

0: 사제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것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대원사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을 위한 기도, 좋은 인연을 바라는 간절한 발언까지 미륵세존의 자비 광명 아래 가평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자냐?
2: 아니,
1: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1: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1: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1: 모든 게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2: 와, 너무 맛있습니다.
3: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1: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4: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5: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6: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8: 나상도
9: 난공진의
8: 그럼 열전. 소나시대에 살고 계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네. 저희가 만나볼 텐데
10: 너무 모습이 단아하고 노래도 잘하시고
8: 우리 소나씨가 짧게 네. 선물로 라이브로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1: 제가 불러볼까요?
8: 예.
11: 타네 타네 내 가슴이 비둘기 저 키읔 미음 디귿이 혹시 뭐죠? 아니 왜냐면 그때 그 비둘기 개인기 한번 하고 분위기 너무 안 좋아서
8: 네.
11: 제가 다짐을 했어요. 제가 두 번 네. 다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0: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오늘 투게더 100회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장소에서 정말 만나기 어려운 귀한 우리 스님들을 소개해드리려고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항상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수행을 해가며 자신과 더불어 승가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이 승가 일원의 화합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항상 분주히 수행의 나날을 보이고 계신 우리 수원 봉령사에 계신 유런의 스님들, 강원의 스님들을 한 분 한 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금강유락 승가대학원 전문과정에 재학 중인 1학년 덕민입니다.
0: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강유락 승가대학원 연구과정 3년 차인 도생입니다.
0: 반갑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복명사 승가대학 화음반에 재학 중인 세영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복명사 승가대학 화음반에 재학 중인 법기라고 합니다.
1: 네, 우리 네 분 스님 너무 반갑고 투게더에서 이렇게 뵐수 있어요. 저 역시 너무 기쁘고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저랑 정말 이 봉영사라는 공간에 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예전에 봉영사의 어른 스님들께서 저에게 특별한 기회를, 시절 인연을 주셔서 한번 여기서 강의를 한 적이 있고, 또제 주변에 여러 출가하시는 제가자분들이 계시면 항상 봉영사를 좀 소개해 드리면서 이곳에서 수행하시며 올바른 스님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영 스님?
0: 네.
1: 왜 세영 스님을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원래 저의 동국대학교 제자였었습니다. 그러다 출가를 하셨고 동국대학교에서 수행을 하고 계실 때, 뭐 저는 좀 고리타분한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스님답게 총림과 같은 많은 승가의 일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수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봉영사랑 인연이 닿아서 학교를 과감하게
0: 네.
1: 휴학인 건가요? 자퇴인가요?
0: 휴학했습니다. 근데
1: 쉽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도반을 만들어야 수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와서 오늘 또 세영 스님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에 앞서 아까 봉영사의 두 개의 교육 기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런, 강원. 그리고 이곳에 이제 선원이나 연불원이 들어 있으면 삼원이 모였다고 해서 우리 불교에서 총림이라고도 부를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수원 봉영사는 굉장히 승가의 기틀이 잘 마련돼 있고, 그곳에서 우리 비구니 스님들, 삼인이 스님들이 여법하게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좀 낯선 표현이기도 할 겁니다. 투게더를 통해 소개받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들 했지만, 그곳에서 진짜 수행하시는 스님들을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유런이죠. 다른 유런들 여러 개 있는데, 그와 다른 봉영사만의 하나의 특징이 있을까요? 저는 딱 꼽을 수 있는?
3: 봉영사에서는 이제 율장 속에서 이제 배우는 것을 바르게 적용하고 있는 네, 자자라든지 설계라든지 포살 이렇게 청정사 회복이라는 것을 이제 지금 이제 그대로 이제 부처님 당시처럼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1: 자자, 포살, 수계작법, 어려운 겁니다. 제가자분들은 처음 들어본 분들은 많을 거고, 우리 승가의 일원인 스님들이 반드시 수행기간, 안거라는 기간에 행해야 되는 게이 자자, 포살, 또 스님이 되기 위한 수계작법이죠. 스님은 지금 연구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죠? 연구생. 그러면 전문을 거치면 연구로 넘어가는 겁니까, 스님?
4: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1: 일반 대학원에서 그러면은 약간 박사생들이 우리 연구를 하면서 논문을 쓰거나 여러 가지 학문적인 걸 하지 않습니까? 유런에서의 연구생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까, 지금 그러면?
4: 네, 근데 논문은 전문과정도 쓰고
1: 아, 예.
4: 연구과정도 씁니다.
1: 더 어렵네요, 선생님.
4: 네, 근데 이제 전문과정에서는 사분율 위주로 공부를 한다면 연구과정에서는 5대 광류를 전체적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1: 아, 5대 광류를 전부 다. 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 투게더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우리 한국 불교, 대한불교조계종은 사분율장이라는 율장을 중심으로 출가해서 구조계를 받지만, 그 외에도 지구상에는 율장이 6개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빨리어를 뺀 한문으로 되어 있는 율장을 총 5개에 있어서 5대 광율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다 보시는 겁니까?
4: 빨리율도 봅니다.
1: 아, 빨리율까지 선생님. 오, 그러면 육부 광율을 다 보시는 거네요, 선생님.
4: 네, 그렇습니다.
1: 시간이 부족하시겠어요, 선생님.
4: 네.
1: 바쁘다 바빠 현대인이 아니라 바쁘다 바빠 유런생. 근데 다 본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화율을 전문으로 대학원에서 연구를 했었다 보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충분히 알고, 근데 비교한다는 거는 굉장히 본인의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스님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4: 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읽다 보시면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도 느끼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4분율을 선택한 이유는 왜인 것 같습니까, 선생님?
4: 전래 과정부터 이제 역사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분율이 북방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사분율 기반으로 이제 수계식 같은 것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1: 맞습니다, 선생님.
4: 이해하고 있습니다.
1: 그 수계를 통해서 우리 한국 불교, 특히 이 동아시아 불교의 제가자 또는 출가자가 만들어주고 불교인이라는 승가가 구성되는 건데, 어우, 너무 명확하게 답을 해주셔서 우리 투게더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들을 배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또 이렇게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면 또 그거 잘 들으십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수원 봉영사에 오셔서, 우리 봉영사 지금 뒤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때 스님 마주치면 물어봐도 되겠네요.
4: 그럼요.
1: 꼭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네.
1: 자, 이렇게 정말 전문반

0: 연구반에서 유를 공부하고 계신 스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까지 오는 건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여러 수행의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횡자라는 기간, 그리고 3인, 3인이의 기간, 또 우리 여성 출가자분들은 식차만화라는 걸 한 번 더 겪으면서 4급 승가고시라는 걸 거쳐 비구비구니의 구조계를 받게 됩니다. 그 구조계의 바로 직전에 계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스님들 아까 소개하실 때 화엄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원래 대교반이라고 불러야 맞는 거 아닙니까?
1: 부르는 명칭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화엄반이라고도 하고 4학년이라고도 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그럼 4학년이 좋습니까? 화엄반이 좋습니까, 선생님?
2: 저는 화엄반이 좋은 것 같습니다.
0: 화엄반은 그럼 뭐 하는 반입니까?
2: 화엄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0: 아, 화엄경을 배운다. 화엄경을 배운다는 건 좀 어떠세요? 다른 경전도 많이 배우셨을 텐데.
2: 일단 화엄이 이제 경전의 왕이라는 얘기가
0: 경전의 왕.
2: 네, 있듯이 이제 저희가 1, 2, 3학년 지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전을 배웠는데 이제 그 중에서 최고 이제 방점을 찍는 화엄경을 배움으로써 이제 이 강원 생활 4년을 마무리하고 회향한다는 느낌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0: 여기 지금 스님들 계신데 우리 도생 스님께서 사실은 강원의 이 선생님이십니다. 강사 스님이신데 주입식 교육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너무 뭐 챗GPT한테 물어본 것 같이 이렇게 쭈루룩 나와갖고 이게 너무 신기한데 너무 교육을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화엄반이라고 부른 거 저도 해인사에서 학감으로 오래 있다 보니까 화엄반 스님들 대교반 4학년 다 맞습니다. 근데 화엄을 마지막 두는 이유는 화엄반이 되면 화엄행자라고 부르죠. 실천의 행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건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지혜를 쌓아 그 지혜를 실천하는 그거를 항상 가장 중요하게 둔다라고 제가 투게더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었는데 세영 스님께서도 그럼 화엄반이 돼서 화엄행자로서 지금 어떤 수행을 좀 하고 계십니까?
1: 저는 일단 화엄경을 배우면서는 저희 가르쳐주시는 석좌 교수님께서 화엄을 배우는 만큼 졸업할 때 더 큰 자비를 행하면서 화엄반을 살아야 된다. 아래 스님들을 잘 자비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수행은 현재 백중 기간에 법당에서 병법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일상에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있습니다.
0: 아, 저 개인적으로 우리 세영 스님 이렇게 잘 성장해 준 거에 대해 복령사에게 진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처음 봤을 때 4년 전, 5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죠?
1: 네.
0: 철부지 같이 막 그냥 신나서 다니는 소녀 같은 스님이었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승가의 모습을 갖춘 진짜 장판대가 묻는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선배 스님들, 강사 스님들, 어른 스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 그림자를, 뒷모습을 보고 이렇게 성장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백중이라는 딱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해양 스님이 이렇게 해맑습니다. 진짜 해맑는데 정말 우리 법기 스님도 지금 도반이실 텐데 도반 스님들을 잘 만난 덕에 이렇게 잘 된 것 같고 이제 이 두 분은 여기 출연하신 이유가 있죠. 바로 복령사 유런으로 진학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셔서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에 나오신 지금 세영 스님 법기 스님이신데 유런 안 가면 이제 큰일 납니다. 제가 원래 그래서 방송 전에 입방 원서를 두고 사인하는 장면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했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유런에 가시는 거죠. 유런은 꼭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문물과 너무 많은 유행들을 쫓는 세상이 되다 보니 근본이 없는 상태에서 위에 가지만 흔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뿌리가 단단히 내려가 있어야 그 중심을 확고하게 잡고 여러분들의 수행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그 모습이 지금 이렇게 잘 성장을 해주셨고 향후에 유런에 가시면 또 출연하셔야 돼요. 유런 스님 편으로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몇 년 뒤에 투게더가 살아남아 있다라고 하면 꼭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스님들께서 이제 후배로 맞이하시고 또 지도자로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유런에서는 그럼 어떤 교육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3: 이 전문 과정에서는 네 율주 스님께서 이제 율장을 가르치시고 네 정현 교수 스님께서는 이제 대승 사상을 가르치시고 선장 스님께서는 이제 율리학 입문을 가르치시고 율감 스님께서는 작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0: 되게 다양하게 배웁니다, 스님. 사분율만 배우는 것도 빠듯할 텐데 그래서 작법이 들어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나치게 수행 일변도로 가다 보면 또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해야 되는 기도나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도 있는데 작법을 배운다는 건 마치 정예쌍수와 같이 술의 양박회와 같이 그거를 양립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복령사의 중요한 교육 방침일 것 같은데 참 그런 모습은 좋은 것 같습니다. 연구 과정은 좀 어떻게 스님 보시니까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좀 세볼까요, 스님? 일단 유런의 연구생

0: 강원에 지금 치문반이죠. 1학년 우리 강사
1: 1학년은
0: 선생님이시고.
1: 치문 담임하면서 가르치고 있고요. 이제 4학년 교수님들은 불교 상담을
0: 불교 상담 세개
1: 가르쳐주고
0: 벌써 또.
1: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템플스테이 법사
0: 템플스테이
1: 소임을 보고 있고,
0: 또.
1: 이제 제가 불자님들 대상으로 하는 시무불교 대학에서도
0: 우리 여기
1: 이제,
0: 지금 시무불교 대학 붙어 있죠? 예.
1: 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0: 강의하고 계시고.
1: 네.
0: 정말 스님의 하루는 일주일은 누구보다 밀도가 깊고 바쁠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스님?
1: 정말 힘듭니다.
0: 이제 그 질문 우리 후배 스님들과도 함께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0: 같이 할 준비 됐습니까? 아, 진짜 스님 큰일 해주십니다. 시무불교 대학. 재가자분들이랑 이제 함께 하는 건데, 저도 이제 해인사를 1년 반 전쯤 나오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많이 하는 게이 불교 대학입니다. 불교 대학을 실제로 전국에서 지금 4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2개를 총 담당해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강원 교육과 재가자분들 불교 대학 교육은 조금 사뭇 다르더라고요. 스님은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1: 사실 저는 강원 학인스님들 가리킬 때는 4학년 스님들은 도반과 같이 생각을 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가르치고 있고요. 1학년 스님들은 정말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줘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이제 가르치고 있고, 제가 불자님들은 아무래도 좀 편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신 분과 이제 전혀 안 하신 분. 그렇지만은 이제 교육원 조계종에서 이제 지정해 놓은 교과가 있기
0: 맞죠.
1: 때문에,
0: 승가교재가 있죠.
1: 예,
0: 예.
1: 교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또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0: 봉령사는 또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재가 그리고 출가 이후에 이 뭐라고 해, 다리를 연결하는 역할을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봉령사 여성 출가 학교라고 하는 독특한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좀 어떤 건가요?
1: 저희가 이제 출가자 감소라는 문제를 직면하면서 어떻게 이제 불교를 재가자 불자들한테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왜냐면 출가에 대한 얘기를 저는 늘 참아 나가씨들한테 권유를 하는데 성공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 뭔가 타고난 게 달라야 출가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다. 누구나 출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봉령사에는 저 말고도 다른 유능한 스님들이 많아가지고 1회, 2회, 3회, 4회, 5회 순서할 때마다 조금씩 테마를 바꿔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차명상, 한 번은 그 소리명상, 붓다볼, 뭐한 번은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달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달 하니까 직장 갖고 계신 분들은 오시기가 힘들어서 날짜도 짧게 했다가 길게 했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
0: 올해도 그러면
1: 중입니다.
0: 하겠네요?
1: 네.
0: 올해 혹시 언제 하시는지 아세요, 선생님?
2: 7월 29일부터
0: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이 시작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기 와 계신 분들 진짜 응원하거나 만약에 아직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같이 동참해서 하시면 그럼 올해도 테마가 또 다르겠네요?
1: 네.
0: 그럼 비밀로 해야 되겠네요.
1: 아, 네.
0: 오시는 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1: 네.
0: 어때 그런 분들 뵀을 때 모습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얼마 전까지 재가저였다가 벌써 4, 5년이라는 시간을 쭉 수행하면서 이제 장판때가 묻어 승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데 그런 분들 혹시라도 오며 가면 뵈십니까?
2: 저희 공양간 후원에서 같이 조력 활동하러 내려와 주기도 하고,
0: 예.
2: 행자님이라고 저희가 부르면서 같이 생활을
0: 아예 그래도
2: 합니다.
0: 출가자 같이 대우를
2: 네,
0: 해주시는군요.
2: 아예 행자님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저희가 하는 조력 활동들이나 이런 걸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0: 막 힘든 일 일부러 더 시키고 막
2: 아니.
0: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 승가 막 출가하면 옛날부터 막 힘든 일 시키고
2: 아, 시간표가 딱 정해져 있어서
0: 괴롭힌다고 막 하던데
2: 뭐 시킬 수가 없습니다.
0: 법기 스님도 확신하십니까?
1: 네.
0: 힘든 일은 두 분이 더 많이 하시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이렇게 좀 다른 분들 오셔서 하다 힘들면 두 분께 맡기고 좀 쉬러 가도 되고. 승가에는 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마치 톱니바퀴가 움직이는 것 같이 시간이 정해져 있고 각자의 소임을 소임철자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대 조직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죠. 그래서 불처님께서 승가라는 곳에 모여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승가가 화합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여기 모신 분 스님들도 바로 유런, 강원 양쪽에서 본인들의 소임을 살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봉령사에서 다양한 이런 활동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봉령사 생활해보니 어떠세요, 선생님?
2: 재미있습니다. 배우는 점도 많고 물론 이제 사사로운 번뇌로 휩싸이는 순간도 많지만
0: 괜찮습니까 이런 거는?
2: 아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아까 스님께서도 제가 이게 철부지 같았지만 네. 이제 그런 걸 겪으니까 이제 4학년이 돼서 좀 더 의젓해지고 수행자로서 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맞습니다. 번뇌즉 보리라고 하죠. 힘든 시기가 있을 때 힘든 걸 알고 그 힘들다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서 넘어갈 때 수행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런 모습들이 너무 감사한 것 같고 법기 스님은 어떠세요? 스님? 이제 비구니 스님이 되실 텐데
3: 저는 이제 강원 4년 다니면서 이제 각 학년마다 이제 각자의 소임이 다 다르고 이제 그때마다 겪는 이제 마음의 갈등이랑 책임의 그런 무게감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학년 때는 못 모르고 다니다가 2, 3학년 거쳐서 4학년 되니까 이제 각각 이제 승가대회 내에서 가장 큰 중수임을 맡고 있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부담감이지만 그 소임들을 살면서 아, 내가 승가 안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회향하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다시 하게 됩니다.
0: 너무 진짜 훌륭하게 성장하신 거 뿌듯하시겠습니다. 스님들도 이런 과정을 거치셔서 지금 이제 비구니 스님이 되셔서 유런에 와 계신데 또 후배 스님들 이렇게 유런에 오기려고 희망하는 스님들도 보실 텐데 어떠세요? 스님의 예전 모습도 좀 떠오르실 텐데
1: 사실 전문 과정도 저는 저희 큰 스님 계실 때 입학을 해서 물장을 한번 보고 빨리 선방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초파일 방학 때 이제 선방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소임살러 들어오면서 전문과정을 다녔는데 이제 그래서 스님이 세 분입니다. 처음 배울 때는 몇 점자 큰 스님께 배웠고 다시 전문과정 들어와서 유런을 다녔을 때는 이제 대우 증사 스님께 배웠고 그리고 이제 연구과정 들어와서는 이제 적연 증사 스님께 배우고 있는데 처음 배울 때도 4분율 보고 아 이제 내 인생의 어떤 중노릇에 대한 판단은 확실하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지만 나중에 다시 이제 전문과정 다니면서 4분율 그리고 뭐 선언청규 이런 거를 배우면서 아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거 말고 또 다시 이제 중노릇을 하면서 갈등이 될 때 어떻게 스스로를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내렸던 것을 느꼈습니다. 또 이제 10년 만에 다시 연구 과정에 들어와서 이제 난 율장 그만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0: 그렇죠 그럴 마음 생길만 합니다.
1: 근데 이제 5대 광률이랑 정말 그리고 이제 법망경 좀 깊이 있게 바라보다 보니까 더 신심이 증장되고 정말 많은 스님들이 율장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유런에 오시면 가장 좋고 유런에 오시지 않더라도 율장은 꼭 보셨으면 하고 추천을 드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보는 것과 이제 유런에 오시는 것의 차이가 스승님과 도반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대중에 가서 유런에 가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아유 진짜 너무 뭐 좋은 말씀해 주시고 유런이 왜 필요한지 스님이 직접 몸소 경험하셨던 그런 이야기 10년이라는 긴 수행 생활인데 다시 유런으로 돌아와 연구생으로서 그런 또 공부를 하시며 소임을 사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같이 길을 걷는 도반의 한 명으로서 참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고 저는 뭐 계율 전공자로서 항상 계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투게더를 통해서도 알려드리고 있는데 딱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을 쭉 보여주시고 수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후배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강요해서는 안 옵니다. 이제는 우리 스님들 MG 스님들이셔서 앵간해서 말 안 들어요. 근데 본인들이 봤을 때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옳고 좋다라고 하면 알아서 따라오는 게 지금의 세대의 모습인 것 같고 그게 또 부처님의 가르침의 모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곧게 부처님이 수행해 주셨고 또 그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자연스레 오비구가 귀의를 할 수 있었고 많은 사립을 목건령 같은 대제자들도 따라올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스님의 지금 그렇게 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스님께서도 그러면 지금 전문반에서 계속 그렇게 연구를 하고 계신데 스님 그러면 향후에 스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율은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실 생각입니까?
4: 문사수를 더 이제 게을리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이제 개정의 사막을 이제 두루두루 이렇게 네, 이렇게 수행하고 그 가운데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게을을 더 이제 공부하고 싶어서 지금 유런에 왔고 그 게을도 중요하지만 그 게을을 이제 바르게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 바탕이 더 이제 굳건해져야지만 그

0: 주왕 또한 이제 잘 이제 이렇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장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1: 인수님 너무 뭐 담백하면서도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문사수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불교 수행의 가장 핵심이죠. 문사수 먼저 잘 듣고 그것을 자신이 이해해 사유한 뒤에 수행해 나가는 건데 스님이 딱 지금 그 과정에서 율장을 그렇게 어른 스님들로부터 지도를 받으면 배우시고 스님이 그렇게 사유하시고 그걸 수행으로 삼아 가신다는 그 말씀. 그래서 개정의 사막 중에 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과정. 개가 있어야 불교인으로 들어올 수 있고 불교적 선정을 닦아 불교의 지혜를 깨칠 수 있는 건데 때때로 개를 좀 등한시하게 되면서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수행 일변도 깨달음 중심으로 가다 보니 불교 아닌 것이 불교로 포장되는 시대가 돼서 스님께 그렇게 일부러 좀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좀 좋은 표현까지 써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에서도 여러 교육을 받으시죠? 봉영사는. 봉영사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봉영사가 나온 불세출의 스타. 우리 선재 스님이 계시다 보니 선재 스님이 이곳에서 또 다양한 수업을 해주시며 사찰 음식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에서도 사찰 음식을 그럼 배웁니까?
2: 네, 배우고 있습니다.
1: 아, 그러세요? 뭐
2: 네.
1: 그럼 뭐 칼질부터 다 배웁니까? 아니면 레시피만 배우는 겁니까?
2: 저희 이제 공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재료의 특성과 각 재료가 이제 병이 되는 부분과 약이 되는 부분도 다 배우고, 그다음에 손질하는 법, 그다음에 어떻게 써는지, 그다음에 말씀하신 레시피까지 다 실습까지 다 해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럼 사찰 음식을 단순히 그냥 음식 만드는 걸로 뭐 연기적 작용까지 해서 병이 되고 약이 되고 그런 것들을 가릴 수 있는 것까지 이어가는 거네요.
2: 네.
1: 보니까 그 다도도 배우시더라고요.
2: 네, 배우고 있습니다.
1: 그런 것들이 다 수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님은?
3: 네, 저는 그냥 사실 차 마시고 밥 먹는 거라서 수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재 스님께 사찰 음식을 배우니까 왜 수행인지 당신께서 이제 경전의 근거에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희가 매일 공양 전에 공양 개송, 개공다소 량필했자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항상 여기 와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1: 맞습니다. 금강경의 첫 구절도 이 공양 때가 되셔서 부처님이 그때 공양을 하시기 위해 직접 화루를 들고 가사를 챙겨서 나가시고 다시 환지부처 되돌아오셔서 그걸 잘 정리해 법을 설하시는 그 과정. 법 아닌 게 없지만 특히 공양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께 안부 묻는 게 밥은 먹고 다니냐?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데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등한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찰에 우리 승가에 이 공양이라고 하는 부분 원래 탁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일본에서 유학할 때 항상 교수님을 따라서 태국에 타모라고 하는 절에 가서 이제 오랜 시간 이제 그렇게 탁발을 같이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수행하다 보면 우리는 공양간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고 동영상도 사찰 음식을 직접 만들지 않습니까? 음식을 만든다. 그리고 그것을 수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아, 음식을 만드는 제가 작년에 원주를 살았었는데,
1: 더 잘하시겠어요.
3: 원주를 살 때도 이제 이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제가 만들고 메뉴를 짜고 재료를 손질하는 음식들을 대중들이 먹어주는 걸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나 이 재료가 이제 항상 저는 매일 보는 사람이 이제 배달해주는 보살님을 마주하니까 그 보살님이 항상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가지고 와줬어요. 그래서
1: 아, 그
3: 그런
1: 안에
3: 것들을.
1: 자비와 감사를 느끼는 그런
3: 네,
1: 과정이군요.
3: 그런 것도 느꼈고, 이제 그런 걸 나눔으로써 기쁨도 함께 느끼는 게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 동영상 어느 정도로 이 사찰 음식에 진지한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이 트레이드마크가 이게 바루를 네 개를 이렇게 쌓아놓은 모습으로 탑으로 만들어 두지 않습니까? 밑에 어시바루가 있고 분자들을 이렇게 쌓아서 탑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아 이곳은 진짜 이 수행의 방편으로 사찰 음식을 정말 진지하게 우리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또 투게더라는 방송이어서 개와 율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율장으로 보면 사찰 음식은 어떻게 보면 스님 율장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스님?
4: 그렇죠. 부처님 당시 때는 거의 이제 탁발 문화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음식에 대해서 탐착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탁발한 음식을 승가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소등해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을 걸쳐서 한국을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탁발에 익숙하지 않는 문화라서 이미 중국에서부터 일일불식, 일일불사기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제 사찰에서 음식을 하다 보니까 더 정갈하고 어떻게 보면은 수행에 맞는 음식으로 조금 더 발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1: 네, 맞습니다. 투게더에서도 이 사찰 음식 관련해서 특집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한 적이.

0: 듣고 선재 스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재 스님이 이런 사찰 음식에 대한 거, 이게 흑백 요리사가 나오기 전이었었어요. 전 알고 있었고. 그래갖고 좀 이 제가자분들, 우리 시청자들에게 사찰 음식을 바르게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일환으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스님들 사이에서도 사찰 음식은 불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음식을 저장해요.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파야 됩니다. 그리고 불을 써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율장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사찰 음식을 불교로 둬서 안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또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수행의 방편이고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2026년 현재 한국 불교의 정체성에 가장 크게 자리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사찰 음식이지 않나 싶어요. 선재 스님께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사찰 음식을 개발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찰 음식이라는 이 한 표현을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사전에 등재해야 된다. 그래서 사찰을 S-A-C-H-A-L, 사찰 푸드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템플 푸드가 되는 순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쪽 음식의 하나의 일환으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갖추고 그런 다음에 그걸 더 개발해서 정말 우리 것 같은 걸로 해야 되는데 사찰 음식 배우다 보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아마 저는 저도 음식을 원래 되게 좋아하고 음식에 깊은 조예가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 사찰 음식 하면 제가 맨 처음 떠오르는 건 제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 담금과 그리고 그때 이 시절을 아는 시절 인연이야말로 이 한국 사찰 음식의 가장 정체성이고 그때에 맞는 걸 먹기 때문에 병이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제철 음식을 많이 배웠었을 텐데.
1: 네.
2: 좋아하셨습니까?
1: 네, 좋았습니다. 선재 스님께서 당신이 담그신 김치 같은 것도 저희 맛 보여주시고 또 그런 거에 따라서 제철 김치도 직접 담굽니다. 하고 제철 음식만을 이용한 요리를 항상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정말 이곳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철이라는 것의 의미를 깊게 안다는 건 불교적 시절 인연을 안다는 것 같아요. 점차 급하고 빠른 걸 원하다 보니 역행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지구 내에서 인간만이 석을 급해요. 다른 존재들은 다 시절을 기다려서 그때에 항상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 겨울이 돼서 다시 봄을 맞이하는데 우리는 더우면 추우려고 노력하고 추우면 더우려고 노력하다 보니 지구에 가장 힘든 일을 이게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사찰 음식을 통해 제철이라는 걸 수행을 하고 또 장은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모습이 참 크게 되는데 법기 스님께서는 그 배우면서 좀 본인의 수행에 큰 도움이 된 게 있습니까?
3: 네, 이제 스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아까 말씀하신 제철에 나는 이제 재료를 써야 된다고 하시고 학인 스님들한테 먼저 물어보십니다. 어떤 거를 배우고 싶냐? 그럼 이제 학인 스님들이 이제 자기가 각자 배우고 싶은 거를 써서 이제 드리면 이제 거기서 몇 가지를 골려서 주시는데 이제 항상 약이 되는 재료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음식과 음식의 합, 그러니까 재료와 재료의 합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열이 많은 음식, 그다음 찬 음식. 그리고 스님들이 수행을 하면서 이제 육류 같은 걸 섭취를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몸이 냉한 스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럴 때 어떻게 어떤 점을 보완해서 요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자세하게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0: 지금 혹시 선재 사찰 음식 연구원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 홍보대사신 건지. 너무 말을 잘해주셔서 지금 뭐 자꾸 약속된 멘트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 투게더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병이 되는 음식도 있지만 약이 되는 음식이 있고 그 약이 된다라는 건 기다릴 줄 알고 그때 먹었을 때 우리 몸에 해로운 건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투게더에서도 제철 음식만큼 몸에 좋은 게 없고 제철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 그 계절 그 시기를 먹는 것 같다라고도 제가 투게더에서 한번 강하게 이해한 적도 있는데 참 그런 모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배우셨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레시피 같은 게 있나요? 이것만큼은 내가 꼭 배워갔다라는 그런 거. 선생님 혹시 약과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1: 배운 거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은사스님께 해드리기도 했었고.
0: 만들어 드셨어요?
1: 네.
0: 잘 드셨습니까?
1: 네.
0: 괜찮게 드셨어요?
1: 네네.
0: 다행이네요.
1: 그리고 저희가 학년별로 이제 선재 스님 옆에서 4학년 스님들이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데 네. 이제 보조 역할을 하면서 배우는 점도 많고 곧 23일 날 또 오셔서 수업해 주십니다.
0: 우리 또 봉룡사의 이 사찰 음식 대전이 있지 않나요?
1: 네, 10월 첫째 주 금요일 토요일.
0: 아, 10월 첫째 주. 가을에 날씨 좋을 때 하네요.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재작년인가 벌써? 제 제자분들 중에 음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 굴의 화엄사까지 보내서 3년간 사찰 음식을 트레이닝 시켰어요. 근데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봉룡사에 연락을 해서 우리 삼위 스님들이지만 꼭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예, 나와갖고 높은 성적을 거뒀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스님들한테 제가 졸업 숙제로 내한테 음식을 해와라 라고 했는데 안 해왔어요. 우리 학인 스님들이 그런 음식 그렇게 만들면은 강사 스님들이나 누구한테도 이렇게 좀 초대하고 합니까, 스님?
4: 네. 사찰 음식 그 수업 있었던 날에는 저녁에 학인 스님들이 만든 음식을 공양간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종강할 때 이제 책거리로 학인 스님들이 한 번씩 공양을 해주시는데 그때 이제 배웠던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0: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음식이라는 매개체만큼 우리가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게 없죠. 친하면 우리 식사라도 한번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를 통해 이 봉령사라고 하는 공간에 하나의 중요한 기둥이 돼서 어떻게 보면 후배들과 선배들 나아가 제자들과 스승님이 한자리에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모습이 사찰 음식이라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도 아마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을이 또 이렇게 선선한 날이 됐을 때 누구라도 또 다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식도 할 수 있나요?
4: 네.
0: 시식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월에는 봉령사로 와야겠습니다.
4: 올해는 9일 10일입니다.
0: 9일 10일. 네, 벌써 정해졌습니까?
4: 네.
0: 10월 9일 10일. 아마 우리 PD님께서 자상하게 자막을 내드릴 테니까 꼭 와서 많은 분들이 수원 시민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고 요새 진짜 K컬처라고 해서 한국 불교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여러분들도 그럼 졸업 앞두고 같이 하시겠네요?
4: 네.
0: 아, 우리 또 여기 나오신 스님들의 인사도 나누고 도생 스님께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면서 이렇게 복령사의 마음을 갖고 또 마음이 잘 나면 또 뭘 하면 돼요 여기서?
4: 출가.
0: 그렇죠. 여성 출가 학교를 해보셔도 되고 거기까지는 힘들다 그러면 시무불교 대학에 들어와서 불교도 배우셔도 되는 참 그런 자리고 여기 또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이 공간 복령사만의 공간으로 금나라고 하는 카페죠. 굉장히 특별한 공간. 제가 여기를 처음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사찰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카페를 꾸며놓을 수 있구나. 단순히 카페를 넘어서서 이 안에 많은 인연들이 모여서 불교를 친근하게 접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고 승가의 일원으로서 함께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름이 금나여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처음에 뭔가 했었는데 스님 금나 혹시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4: 금나 하면은 이제 쇠금자가 전통적으로 저희가 경전에서 부처님을 상징하고 있고 이제 금물의 경전에서 이제 인연, 연기법 이렇게 모든 중생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불법에 인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0: 그럼 이 안에 오는 모든 분들이 다 불제자이며 부처님의 인연으로 모이는 공간이 금라인 거네요. 정말 좀 의미 있고 제가 봤던 금라의 모습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출제가 또는 불교인이 아닌 분까지도 다 포용이 돼서 불교의 불의 사상이 그대로 투영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라 너무 중요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1: 봉령사 처음 왔는데 입학 전에 한번 와봤습니다. 그쵸. 근데 전통 강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갖춰져 있으면서 현대적인 시설이 같이 어우러져 있어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0: MG 스님으로서 그럼 네. 굉장히 마음에 들었네요.
1: 고립된 것 같지도 않고 또 금라도 특히 학인 복지 굉장히 좋습니다.
0: 어떻게 좋은데요?
1: 차를 항상 먹을 수 있습니다.
0: 무료로?
1: 아니죠. 그거 아니지만 대부분 차 공양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저희끼리 밤비로 먹기도 하고 또 선배 스님들이 저희 많이 사줘서 항상 이제 도서관에서 오후에 수업 있을 때 텀블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딱 테이크아웃을 해서 수업을 들으러 가고 있습니다.
0: 여차하면 여기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누군가 오겠네요. 그런 모습 참 좋네요. 왜냐면 저희도 해인사의 북카페라고 있어갖고 거기 전 잘 안 갔습니다. 가면 무조건 걸려가지고 큰 지출이 나가더라고요 항상. 그래 사줄게 라고 하면 갑자기 열댓 명이 우르르라서 뭐야 왜 왔어? 라고 하면 카톡 받았다고. 학감 선생님 오셨다 빨리 내려와. 그런 또 약간 짓궂은 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그런 모습들이 참 그게 아름다운 문화인 것 같아요. 법기 스님 어떠셨어요? 첫 인상이?
3: 저는 그때 겨울에 은사 스님과 함께 왔었는데 네. 저는 그냥 아무런 별 느낌 없이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제 강원을 가본 적도 없고 출가하자마자 이제
0: 안 가봐도 됩니다.
3: 네, 그냥 여기 가야 된다. 그래서 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0: 그게 정확합니다. 네.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거 하나를 보고 그냥 그걸로 쭉 가면 됩니다. 요새 자꾸 비교하는 경우들이 생겨. 저도 동국대학교에서 지금도 학인 스님들을 지도하고 뭐 하다 보면 자꾸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결국에는 비교하게 되고 비교 속에서 뭐가 좋냐 나쁘냐를 스스로 잣대를 두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하다가 조금만 힘들어도 저 길로 갈까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긴데 수행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공부하러 온 것도 아니고 학위를 따러 온 것도 아니고 수행하러 왔을 때 수행에는 말 그대로 절구통수자라는 표현이 있듯이 그곳에서 진득하게 있을 때 뿌리를 내리고 어른들 말씀대로 장판대를 묻는다라고 하는데

0: 정말 그 모습으로 두 분이 이렇게 잘 버텨서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럼 지금 도반 스님들이 총 몇 분이신 건가요?
1: 다섯 명입니다.
0: 아, 세 분이 더 계신 거네요? 아, 그분들이 지금 그럼 다섯 분으로 와서 다섯 분이 그대로 있는?
1: 네.
0: 한 분도 나가신 적 없고.
1: 없습니다.
0: 이런 스님들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0: 그대로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유런은 또 어떤가요, 선생님? 그럼 유런의 분위기는?
1: 연구과정 같은 경우는 올해 1학년으로 선생님들이 전문과정 졸업하고 많이 진학을 하셨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또 보기도 하고 또 저희는 그 발표 끝에 꼭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배움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0: 유런 같은 경우에 전문반 같은 경우에 이제 복용사를 안 나온 선생님들도 그러면 입방이 가능한가요, 선생님?
2: 네. 아,
0: 그럼 실제로 그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2: 네,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0: 뭐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죠. 수원이니까. 수원 가까운 곳에 정말 이렇게 열린 도량이 있고 그 안에서 한국 불교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곳이 있는데 참 그런 곳에서 이렇게 좋은 수행을 해주시고 자칫하면 지나치게 사회화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닌 승가적 모습을 잘 갖춘 계율도량이라는 이름답게 이곳에서 강원 유런 그리고 사찰 음식 여러 가지로 잘 수행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투게더 여러분들 덕분에 참 이제 100회를 앞두고 정말 좋은 모습을 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행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유런의 또 수행의 모습, 강원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의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생 선생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보통 이제 계율 이러면 무엇무엇을 하지 말아라라고 어떤 우리를 통제하는 것처럼 인지하기가 쉬운데 율장을 배워보면 정말 수행에만 힘쓸 수 있도록 만든 부처님의 자비의 실현이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꼭 유런에 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0: 훌륭하십니다, 스님. 스님 부탁드리겠습니다.
2: 계율은 성불로 가는 네, 사다리와 같습니다. 사다리로 이용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계율은 네,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계율은 네, 어두운 밤에 작은 등불과 같습니다. 밝게 비춰주기 때문에 계율원에 반드시 와서 이제 공부하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많이 와주십시오.
0: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법기 스님.
3: 저는 이제 강원 생활은 이제 일단 예비승이긴 하지만 여러 스님들과 대중생활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기초를 잘 닦고 난 다음에 이제 유런에 입학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지 그 길을 그 아까 말씀하신 등불을 찾아서 열심히 훌륭한 바른 스님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0: 아유, 응원하겠습니다, 스님. 세영 스님.
4: 네, 강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4년 동안 생활하면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 항상 즐거울 수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저는 좀 제가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단시간에 많은 것을 경험해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원은 꼭 와야 될 것 같고 네, 제가 유런을 가는 것은 이제 정연교수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한테 이제 저희 1, 2학년 때 계율 수업을 듣습니다. 근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계율이 굉장히 좀 억압적인 게 아니고 수행자를 자유를 위한 울타리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길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런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또 석절 교수 스님께서 저희 3인이 유리 특강도 항상 해주시고 율조 스님께서 식참하나 특강까지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특강을 듣다 보니 유런을 가면 어른 스님들께 잘 배울 수 있구나 싶어서 유런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0: 아유, 너무 훌륭하게 성장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투게더 오늘 정말 중요한 공간입니다. 계율도량이라 불리는 수원 복용사에서 우리 유런 강원에 계신 스님들 여러분께 소개했었습니다. 항상 스님들이 말씀하신 건 공통됩니다. 율장 보살계라고 하는 계율이 때때로 억압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바르게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진짜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막행막식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있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법으로 이끌어져 올바른 연기의 작용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자유인의 길인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지금 대자유의 길에서 자유자재로 수행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애쓰는 복용사의 우리 대중스님들 그리고 복용사의 수행의 모습을 전할 수 있어 저 역시도 너무 뿌듯하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투게더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의 이야기를 나누며 이 세상의 일들이 행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여러분들께 계율의 선을 알려드리고 그 선 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 앞으로도 우리 스님들의 수행을 응원해 주시고 우리 불교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수행정진하시는 여법한 승가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드리며 오늘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 행복하시고 감사한 수행 되시기를 바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3: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4: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5: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6: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5: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6: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5: 그거 좋네. 좋아.
6: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5: 제사까지도?
6: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5: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0: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에서는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제24회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를 개최합니다. 진행 복지 홍보와 지역경제 공동체 나눔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를 비롯해 연꽃음악제에는 정서주, 김금미, 김주희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봉선사에서 행복한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527-1951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주 선덕사에서는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빛나는 사경의 길 특별강연을 오는 8월 14일 개최합니다. 국가무형유산 사경장 다길 김경호 선생과 함께 사경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32-7677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이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9일에는 수진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의 대중화 방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3: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참태종 청본산 구인사
4: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DTM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

0: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1: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0: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1: 네.
0: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0: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밖에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1: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0: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0: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1: 네.
2: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1: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1: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 이사 주는 수술을
1: 아이고.
2: 했는데
1: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예. 에메라이를 한번 찍어봤는데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1: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1: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1: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1: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예.
1: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2: 네.
1: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0: 그러니까요.
1: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1: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0: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1: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1: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0: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1: 네, 어머니 힘내세요.
0: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이게
0: 네.
1: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0: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은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1: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기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0: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 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0: 네.
1: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볼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치료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1: 네, 증식주사라는 것은요. 무릎관절이든 어깨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0: 네.
1: 근데 그 증식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관절도 아주 복잡 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1: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1: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에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0: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1: 네,
0: 이분도
1: 맞습니다.
0: 그러신 경우 같아요.
1: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이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0: 네.
1: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0: 벗겨졌어.
1: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0: 네.
1: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0: 오.
1: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0: 네.
1: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0: 네.
2: 49년생.
1: 49년생.
0: 49년생이시고,
1: 네.
0: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1: 네,
2: 네.
1: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1: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1: 아유,
2: 반가워요.
1: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네?
2: 아니,
1: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1: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1: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1: 아이고,
2: 번은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1: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1: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1: 안
2: 수술을
1: 아프고,
2: 안 아픈데,
1: 네.
2: 이쪽 다리가,
1: 반대쪽 다리가,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1: 이게 이제 수술을
2: 단지
1: 여러 번,
2: 병원에는
1: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1: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0: 가벼운
2: 맞고,
0: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0: 상황이고,
2: 빼고,
0: 네. 물도 빼고.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1: 네.
2: 저기
1: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1: 맞으셨어요?
2: 번씩 맞는 거,
1: 네.
2: 그거 맞고요.
1: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1: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1: 아, 한
0: 네, 한
1: 달은.
0: 달.
2: 예. 네.
1: 한
0: 좀
1: 달은
0: 짧은 것
1: 조금 너무
0: 같아요.
1: 짧은 것
0: 네.
1: 같은데, 이게
2: 네.
1: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2: 네.
1: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 아.
1: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 네.
1: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0: 네.
2: 그러지 않아도, 아유,
1: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1: 아,
0: 네.
1: 예.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1: 네.
2: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1: 아,
2: 이번에도,
1: 예.
0: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2: 네.
0: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네. 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0: 맞습니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적극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나뉘는 한 가지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0: 하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네.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주사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2: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년.
2: 50년생이시고.
3: 네네.
2: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증이 드렸습니다.
0: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0: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0: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0: 네네.
3: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0: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0: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0: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숨을 쉴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0: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0: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0: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0: 협착증이나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0: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S자로.
0: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0: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0: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3: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0: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3: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0: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3: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0: 네.
3: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0: 네.
3: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2: 네.
3: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근육을 키워라.
0: 네네네.
3: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0: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 네.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2: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1: 많이 답답하죠.
2: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2: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1: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0: 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1: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0: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1: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0: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1: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2: 네.
1: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1: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1: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2: 네.
1: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 네,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예.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0: 네.
3: 67이야.
0: 어허.
2: 60대 후반.
0: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3: 네.
0: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0: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0: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1: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3: 예, 네, 안녕하세요.
1: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영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1: 네.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3: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1: 네네.
3: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1: 네.
3: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3: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1: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3: 예, 예. 그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1: 네.
2: 시술을요?
3: 예, 예.
1: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3: 예, 5분도 못 걸어요.
1: 예.
2: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1: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3: 예예. 예.
1: 그 최근에

0: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1: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안 하셨어요?
1: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그렇죠.
1: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더라고요.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안 됐는데,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2: 그러니까요,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1: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1: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수
2: 아, 수술
1: 있는데,
0: 없이. 아유.
1: 세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0: 아, 네네. 어머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척추 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 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5: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6: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3: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에서는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제24회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를 개최합니다. 진행 복지 홍보와 지역경제 공동체 나눔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를 비롯해 연꽃음악제에는 정서주, 김금미, 김주희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봉선사에서 행복한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527-195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성지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7: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8: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9: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믿고 말고.
8: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9: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8: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주년에는 BTN 불국토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6: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5: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예전에

0: 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열방경을 진행하는 부타파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덕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요중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은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의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참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0: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붓다회.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리,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0: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전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념 스님은 단임을 약속하며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교구로 분산시키는 등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관음종 제13대 총무원장에 도각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도각 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종단 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수행과 전법, 자비 나눔 활성화로 신뢰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출가자들의 등용문이 되고 있는 제6기 복령사 여성 출가학교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또 한 명의 출가자가 탄생했고 4명은 출가를 적극 고민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화계사 앞마당이 시원한 물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물총을 쏘고 물풍선을 터뜨리며 더위를 날린 아이들 곁에는 학생회와 대학생회 봉사자들도 함께했습니다. 조선전기 한글로 번역된 불교 고문헌이 인공지능 기술을 만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거듭납니다. 언해불서를 디지털 자산으로 구축해 K컬처의 새로운 원천 콘텐츠로 확장합니다. 오늘부터 금요일 토요일 BTN 뉴스를 전해드릴 오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출가자 급감과 탈종교화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 전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념 스님은 단임을 약속하며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교구로 분산시키고 투명한 종단을 만들겠다는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어제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한 후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전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의 표정에 한국불교가 처한 현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2: 저는 이 자리에 개인의 뜻을 세우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종도 여러분의 간곡한 건청에 대한 응답이며 오대산에서 쌓아온 수행과 불사의 경험을 종단 전체에 해양하라는 시대의 부름을 답하는 것입니다. 열쇠를 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행자는 계산이 아니라 선으로 나서는 사람입니다.
1: 정념 스님은 지난 20여 년간 출가자가 80%가량 급감하고 청년 불자가 사라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인구 절벽과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사찰의 기반도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출마 첫 약속으로 단임제를 내걸었습니다.
2: 연임을 구하지 않고 이번 임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사부대중께 올릴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다짐이라 믿습니다.
1: 개인의 영달이나 계파의 이익이 아닌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월정사터에 무릎을 꿇고 첫 돌을 놓던 은사 만화 스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종단을 바로 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정념 스님 종책의 핵심 키워드는 수행과 공의, 교구, 복지, AI 다섯 가지였습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권한과 재정의 교구 이양입니다. 이른바 교구 자치법을 제정해 말사 주지 임명권을 교구

0: 도구 본사로 완전히 넘기는 등 중앙 집권적인 행정을 탈피해 현장 중심의 화엄 네트워크 종단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독립기관의 철저한 감사를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 개별 사찰이 자율성을 지키면서 서로를 받쳐주는 화엄의 인드라망과 같은 종단을 만들겠습니다.
0: 13,000여 스님과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모바일 AI 대중공사 플랫폼을 구축해 소수가 밀실에서 결정하던 관행을 깨고 공의가 중심이 되는 종단을 만들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가 장벽을 낮추는 교육 개편, 종단이 스님들의 의료와 노후를 선제적으로 책임지는 능동형 복지 체계 구축, 다국어 명상앱 무상 보급 등 AI 시대에 맞춘 불교의 치유 역할 강화 등도 약속했습니다.
1: 불교 AI 윤리 선언으로 기술 문명이 나아갈 방향을 밝히고 대학과 군, 청소년 포교에 다시 힘을 쏟으며
0: 단기 출가, 오대산 명상마을 온비, 조선왕조 실록 박물관 등 오대산 일대를 치유와 문화 공간으로 조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문명 시대에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대인의 정신적 고갈을 채워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대됩니다. 출마 선언에는 동화사 부주지 혜관 스님, 전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 함께했으며 이날 오전 사직서를 제출한 전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해 공동대표 보인 탄원 스님 등 공간과 미래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동참했습니다. 특히 정념 스님은 종단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분명한 역할을 하겠다면서도 종단 발전과 미래를 위해 뜻이 맞다면 마음을 모을 수도 있다며 단일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이 어제 총무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우 스님은 사직서 제출에 이어 보도자료를 통해 단순히 소임을 내려놓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위기에 처한 한국 불교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결단임을 시사했습니다. 경우 스님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복지와 전법, 미래 세대 인재 육성에 매진해온 지난 10년은 선운사를 지키는 또 다른 수행이었다며 주지 소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의 한국불교는 대도약과 퇴보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거센 시대적 변화 속에서 승가의 근본 정신을 바로 세우고 행정과 포교 시스템을 시대에 맞게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큰 책임의 자리에서 교구본사 스님들과 중의를 모아 소통과 합의의 종단, 교구와 함께하는 종단을 만드는 데 헌신하겠다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관음종 제13대 총무원장에 도각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도각 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종단 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수행과 전법, 자비 나눔 활성화를 내세웠는데요. 개산조 태어조사 47주기 열반다례제를 봉행하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3: 관음종 총본산 서울 낙산 묘각사가 사부대중의 뜨거운 환영 속에서 새로운 출발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전임 총무원장 법명 스님의 사임 이후 공백기 동안 자녀 임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진주 불명사 주지 도각 스님이 관음종 제13대 총무원장으로 어제 공식 취임했습니다. 종정이 총무원장을 임명하도록 명시돼 있는 관음종 종헌 종법에 따라 홍파 대종사가 도각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종단 수장으로 역할을 하게 된 도각 스님은 취임사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종단 운영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4: 첫째, 종단 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둘째, 수행과 전법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자비 나눔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불교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관음종을 이루겠습니다.
3: 취임 일성으로 모든 중생이 부처의 직연에 들게 하라는 불지직연 계시오입을 종단의 사명으로 삼겠다고 천명한 도각 스님. 항상 낮은 자세로 대중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대의 아픔을 보듬는 실천하는 총무원장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 불지직연 계시오입을 종단 사명으로 여기며 수행과 화합 그리고 자비행을 실천하는 데 헌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국민과 함께하는 불교 사회의 희망을 전하는 종단으로 더욱 나가야 합니다.
3: 1990년 낙산 묘각사에서 홍파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도각스님은 1992년

0: 죽산 스님을 개사로 구조개를 수지했습니다. 낙산 묘각사에서 수선한 거를 시작으로 육안 거를 성만한 스님은 관음종 총무원 총무부장, 부원장 등 종단 내 주요 소임을 맡았고 대외적으로는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교계 연대 활동에도 참여해왔습니다.
1: 도각스님 치신 봉축합니다.
2: 늘 새롭게 변해가는 불법포교에 앞장서시게 될
0: 임명식에 앞서 종도들은 관음종 계산조, 태허조사 47주기 열반다례제를 봉행하고 생전 업적을 기렸습니다. 홍파대종사는 6.25전쟁 직후 시리에 빠진 국민들에게 탑골공원을 거리법석으로 희망을 전했던 조사스님의 삶을 기억하고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파고다 공원에 2년 5개월을 매일같이 나가셔서 주장자를 집으시고 서울 시민을 향해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사스님의 위덕을 그리고 사상과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하는
0: 1928년 낙산 묘각사에서 수행을 시작한 태허조사는 1958년부터 2년여 동안 종로 파고다 공원에서 거리 설법을 이어가며 대중교화에 힘썼고 1965년 관음종을 창종하고 일세 종정으로 추대됐으며 1979년 묘각사에서 열반에 들었습니다. 도각스님을 새 수장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관음종의 발걸음은 사회를 향한 자비행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를 기리는 조세희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제부터 종단 고유 문화유산인 전통 유등제, 지역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3: 2016 부산 국제 불교 박람회가 어제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은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 3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부산 경남 불교계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진우 스님은 부산 국제 불교 박람회는 불교를 설명하는 공간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공감하는 공간이라며 한국 불교 문화가 가진 깊이와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장에는 공예와 불교 미술 등 다양한 불교 문화 관련 부스가 마련됐으며 사찰 음식 시연도 진행됐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도 박람회에 참여해 관람객을 대상으로 상조 상담을 진행하고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웰엔딩 임종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박람회는 오는 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립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삶을 체험하며 여성 출가자들의 등용문이 되고 있는 제6기 봉령사 여성 출가학교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기수에도 또 한 명의 출가자가 탄생했는데요. 출가자를 제외하고도 무려 4명이 향후 출가를 적극 고민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봉령사 승가대학장 도연 스님이 여성 출가학교장이자 주지 진상 스님에게 죽비를 반환하며 출가학교 일정의 회향을 고합니다. 입제날 받던 호기심 가득한 눈빛 대신 불자로서 또 수행자로서 살아가겠다는 견고한 의지가 눈빛에서 묻어납니다. 여성 출가학교 6기 총 11명의 참가자들이 지난 5일 봉령사 대적광전에서 7박 8일간 수행정진을 회향했습니다. 입제식 당시 3명이 출가를 고민 중이었는데 4명이 실제 출가 원력을 세우고 1명이 출가를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동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는 차수를 비롯해 뜨거운 태양 아래 펼쳐진 삼보일배, 각자의 허물을 참회하는 자자 등 실제 스님들의 수행이 신심을 고취시켰다는 평가입니다.
5: 약간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발언하면서 삼보일배 열심히 하긴 했는데요. 불교 덕질의 끝은 출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생각보다 열려있구나.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신청해서 해보십시오. 강추드립니다. 완전.
4: 이번 회향식에는 1기부터 5기 여성 출가학교 참가자들도 함께했습니다. 지난해 학장 도연 스님의 제안으로 여성 출가학교 총동문회를 창단하고 자발적으로 보시금을 모으는 등 재가자 차원에서 출가학교를 지원하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실제 스님들이 어떤 수행으로 수행자로 거듭났는지 몸소 느낀 불자들이 오직 신심과 원력으로 출가자 발굴에 힘을 보탠 겁니다.
6: 스님들께 귀하옵나는 승보에 귀하한다는

0: 그 뜻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단 한 분의 행자님이라도 스님이 되실 수 있고 되시는 기회가 된다면 정말 물심양면 많은 기도와.
1: 동령사 주지 진상 스님은 11명의 참가자들에게 각각 졸업장과 묘엄 스님 평전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8일간의 기간들을 가슴 깊이 새겨 걱정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축원했습니다.
2: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가슴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현재 시점에서 내 생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부탁하시길 바라면서 출마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그런 그런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 못한 그런 그런 시간이 됐을 것입니다.
1: 단단한 아스팔트도 녹일 듯한 무더위도 오로지 수행이라는 일념으로 8일간의 여정을 원만히 회항한 제6기 봉령사 여성출가학교. 매 기수 지속적인 출가자 배출이라는 성과와 더불어 출제가자들의 초발심을 일깨우는 포교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3: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서울 화계사 앞마당이 시원한 물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물총을 쏘고 물풍선을 터뜨리며 더위를 날린 아이들 곁에는 학생회와 대학생회 봉사자들도 함께했는데요. 물놀이를 통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세대 간 소통까지 이어간 현장을 이지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푹푹 찌는 무더위, 시원한 물줄기가 허공을 가릅니다. 첨벙이는 물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함성이 고즈넉한 산사를 가득 채웁니다. 물총을 쏘고 미끄럼틀을 오르내리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5: 동생이랑 친구랑 너무 놀이하고 재밌어요.
6: 너무 재밌어요.
7: 그래서 들어와서 안 더워요.
4: 무더위도 잊게 만드는 시원한 여름 풍경. 화계사 앞마당이 아이들의 무더위를 씻는 물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2일까지 1박 2일간 화계사에서 진행된 어린이 물놀이 캠프입니다.
8: 엄마 없이 밤을 자긴 해야 하는데 여기서 놀고서 자고 놀고서 먹고 자고 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9: 이색적이고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4: 아이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데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안전요원이자 선생님으로 나선 35명의 청소년과 대학생 봉사자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느슨해진 어린이회와 학생회, 대학생회 등 계층 법회 간 연결을 다시 잇기 위해 지난해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10: 그래서 학생회부터 대학생 꾸준히 하고 있어서 제가 놀았던 만큼 애들한테 이렇게 베푸는 마음으로 열심히 애들한테 재밌게 즐기고 가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1: 도심 속에서 물놀이 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 단순히 재밌기보다는 좀 유익하고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인내와 이제 우애를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 사찰과 신행 단체의 지원에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봉사까지 더해진 어린이 물놀이 캠프.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친구들과 어울리고 함께하는 법을 배웁니다.
12: 그 많은 어린이들이 더군다나 이렇게 요즘에는 각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지친 그 공부의 그 지친 마음에서 좀 이렇게 쉬어가고 자연을 배우는,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어떨까 싶어요.
4: 시원한 물놀이부터 숲체험, 체육대회로 무더위를 날려보내는 화계사 어린이 물놀이 캠프. 세대의 벽을 허물고 소통하는 열린 문화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조선전기 한글로 번역된 불교 고문헌이 인공지능 기술을 만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거듭납니다. 언해불서를 디지털 자산으로 구축해 누구나 AI를 활용해서 창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K컬처의 새로운 원천 콘텐츠로 확장하는 작업에 속도가 나고 있는 건데요.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500년 전 조선시대 한글로 번역된 언해불서가 최첨단 인공지능과 만나 세계인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K컬처의 핵심 원천 자원으로 재탄생합니다.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K불교 세계화 3D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단이 8월 13일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2년차 성과발표 학술대회 한글 넘어온 불을 켜다를 개최합니다. 조계종 문화체육관광부 동국대가 후원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를 비롯해

0: 교계 주요 스님들과 학계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총 5개년에 걸쳐 15세기에 조성된 석고상절, 원인석고 등 불교 한글 문화유산 18종 88권을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 교육,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단은 이번 사업의 궁극적 지향점이 단순한 고문헌 보존이나 연구자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단 측은 학술적 엄밀성을 갖춘 일관된 원천 데이터를 구축한 뒤 일반 시민과 창작자가 생성형 AI로 쇼트드라마, 웹툰, 게임 콘티, 미디어 아트 등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1: 이번 성과의 중요한 의미는 고문헌을 보존하고 해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헌 속 지식 정보를 서로 연결하여 누구나 검색하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열린 자원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0: 기술적 성과도 눈에 띕니다. 기존 OCR 기술은 한자나 한글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사업단은 한글 고어와 한자가 혼용된 고문헌 인식 프로그램을 시범 개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목판본과 금속활자본 간의 AI OCR 인식률 차이를 비교 분석한 고도화 연구 결과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2: 이 한문하고 한글이 같이 섞여 있는, 특히 이제 한글 고어가 섞여 있는 걸 OCR하는 게 많이 어렵거든요. 이번에는 그 활자본하고 이제 월인석보 목판본하고 같이 실행을 해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그런 거를 이번에 좀 발표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0: 사업단은 3년차 사업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불교 한글 문화유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헌 속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15세기 한글 불교 문화유산이 AI라는 현대의 날개를 달고 글로벌 K컬처를 선도할 새로운 문화 콘텐츠의 샘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고창 선운사는 어제 지장보궁 금동 지장보살좌상 환안제와 영산전 보물지정서 전달식을 보게겠습니다. 선운사는 서울 불교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시를 마치고 돌아온 지장보살님을 이혼해 지장보궁에 다시 안치하는 환안제를 사부대중과 함께 봉행했습니다. 전북 영산작법보존회의 집전의식으로 극락교와 천황문, 대웅보전을 거쳐 지장보궁으로 돌아온 지장보살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지난달 7일 국가유산 보물로 지정된 경내 영산전의 지정서 전달식에는 부주지 운천스님, 정찬원 신도회장, 심덕섭 고창군수 등이 동참해 한층 높아진 사격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총 9점의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을 보유하게 된 선운사는 이를 기념해 고창군에 쌀 1,000kg과 고창 노인복지관에 1,500kg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이상으로 8월 7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자, 안녕하세요. 부처님 생애를 추적해가는 부따로드 부따 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처님이 80을 사셨다고 할 때 72세 때 사건, 그 다음에 부처님 생애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커다란 사건,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고 이런 내부적 사건이 아니고 이 승단과 관련해서 가장 충격적이었었던 사건인 제바달타의 파법륜승 사건, 그래서 승단이 분열되는 사건, 하나에서 쪼개져 나가는 그 사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논점 자체가 뭐냐면 오법이라고 하는 두타와 관련된 논점.

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의 중도주의라고 하는 게 부처님이 이제 연세가 드시고 그다음에 불교가 지역적으로 넓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하는 어떻게 보면 반격하는 집단이 두타행자들, 원칙주의자들, 원칙주의자들.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원칙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빡시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논점들이 강력하게 대두돼. 그래서 제바달타는 실패했고 마하가섭은 결국 성공해서 1차 결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교단 안에서 제일 크게 어떻게 보면 주장했었던 사람이 제바달타하고 마하가섭이에요. 그래서 좀 흥미롭죠. 그리고 제바달타에 아주 안 좋은 부분들은 많이 나오는데 제바달타가 뭐 사치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또잘안 나와. 이 사람이 진짜 두타주의자였던 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두타와 관련된 얘기 한번 볼게요. 그 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가지를 주장했다. 그러니까 원칙론을 압축해서 다섯 가지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경전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뽑아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교집합을 내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소이만 입어야 된다. 분소이만 입어야 된다. 그리고 언제나 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양청 금지예요. 분소이는 뭘 금지하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할절의 금지입니다. 할절의 금지. 할절이가 뭐냐면 지금 조계종 스님들이 입고 있는 게 할절이에요. 분소이는 누더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짜투리천 다 버려진 거 이런 거 그냥 누더기로 이렇게 기워 입는 게 분소이. 그러니까 그것만 입어야지 지금 같이 지금 조계종 스님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뭐 바둑판처럼 이렇게 쫙쫙 잘려 있잖아. 그런 거 입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게저 분소이 주장이에요. 그런 거 입으면 편하다. 그리고 분소이와 이 할절의 가장 큰 논점 중에 뭐가 있냐면 할절의는 가볍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논점이 있어요. 하나는 분소이가 지저분하다. 시체를 싸고 뭐 이런 천들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천이나 버려진 천이나 이런 거를 누덕누덕 키우니까 키우는 곳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 양말 같은 데뭐 빵꾸 났어. 그러면 그만큼만 딱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덮어버려지잖아. 그래서 분소이가 이렇게 계속 덮다 보면 무겁대요. 몇 키로 이상 나간대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힘들대요. 근데 게다가 이게 겹겹이 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도가 또 더워요. 그럼 이제 땀나고 그 안에서 냄새나고 뭐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더럽다가 있고 무겁다가 있어요. 논점에. 더럽다. 그리고 그 더럽다 논점을 주장하는 거는 도시의 신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청정하다라고 생각했고, 청정한, 청빈한 수행자라고 생각했고, 도시 사람들은 이미 찝찝하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나온다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이렇게 막 누덕누덕 해갖고 입는 스님들을, 집에 받아들일 때. 야, 이게 쉬울까에 대한 생각. 야, 쇼파 1,000만 원짜리인데 저기 앉았다 가면 씨. 게다가 가죽 쇼파면 닦기라도 하겠는데 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할절이라는 걸 입었는데 그 할절이 입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분소이만 다 입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마하가섭한테 부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이제 나이가 많은데 분소이를 입는 것이 무거우니까 할절이로 바꿨으면 좋겠어라고 했더니 마하가섭이 아 저는 분소이를 계속 입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때 부처님께서 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게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무거워서 너 힘들잖아. 힘들잖아. 그러니까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분소이가 있고 걸식. 걸식은 뭘 비판하는 거냐면 공양청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공양청이 진짜, 진짜 쉽지 않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문화였었다. 공양청, 다 데려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 신도가 찍어가는 거야. 다 데려갈 수도 있고,
번호표로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

0: 찍어갈 수도 있어.
1: 뭐 법문을 잘하는 것도 인기일 수 있고, 그다음 외모 경쟁력도 인기일 수 있고. 아니 그렇잖아. 우리가 아이돌 이런 거 뭐 아이돌 만나봤어? 안 만나봐도 뭐 트로트 가수 뭐 다 마찬가지지. 뭐 만나봤어? 그냥 그런 걸로 이렇게 딱 보는 거지. 그리고

그다음에 유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유하고 요거트 같은 거, 요플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좋은 거, 치즈 이런 것들 다 금지. 예, 이런 것들 다 금지. 그게 그 당시에는 저게 예, 그 당시에 유목문화거든요. 부처님 당시까지만 해도 유목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고급 음식이에요. 고급 음식. 그러니까 선호 음식이지. 그리고 오후불식을 하거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12시 이전에 밥 먹고 오후에는 안 먹잖아. 그때 저걸 먹는다고. 저걸 먹으면 저런 데다 꿀 타먹으면 참 든든하고 맛있대. 아, 이게 나온다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게 율장에 나온다고. 경장에는 이런 게안 나와요. 율장은 법원 판례집이거든. 그러니까 편법 쓰고 머리 굴리고 이런 게 그냥 막 끝도 없이 나와요. 내가 율 전공자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 그, 뭐야, 법조인들이 정신 건강이 별로 안 좋다. 왜? 너무 상태 안 좋은 것만 계속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면 불륜인가? 뭐 이렇게 보는 거야. 그 사람 계속 그런 것만 이혼 소송 계속 담당하고 맨날 이런 것만 담당하다 보면 눈이 그런 걸로 가는 거야, 자꾸. 그래서 제대로 못 보는 거지. 근데 율장도 그래요. 그래서 율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비구비근이 외에는 보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 안 흔들릴 정도의 사람만 봐라. 라고 아예 박혀 있어요. 박혀 있어. 그리고 고기하고 생선 먹지 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대승불교에서. 근데 이때는 왜이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유목문화예요. 대승불교 때하고 또 달라요. 대승불교는 농경문화 시절에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는 유목문화 때. 그래서 고기가 흔했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채식주의 하는 거죠. 인도에서 채식주의는 지금 쉽고, 지금 미국에서 채식주의는 어려운 거야. 왜냐면 싼게 고기라니까. 그러니까 정크푸드 같은데 고기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제 금지. 그 다음에 수화노자. 그냥 나무 밑에서 하든지 그냥 나무 없으면 그냥 길에서, 노숙. 그것도 앉아서 자야 되는 거예요. 장자부랍니다. 장자부랍 필수입니다. 장자부랍 필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장자부랍 오래 하시면, 야, 뭐 대단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당시 이 두타행자 기본 품목입니다. 기본 품목. 이렇게 해서 이 두타행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럼 16두타, 12두타예요. 왜 16두타, 12두타일까? 사진법칙입니다. 4416, 4312.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걸식만 해야 되고, 요 되게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걸식은 다 알잖아. 여기 보면 걸식만 있고, 차제 걸식이 빠져 있어. 차제 걸식하고 걸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걸식은 탁발한다는 얘기고, 차제 걸식은 시작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근데 걸식만 한다는 뜻은 뭐냐면, 차제 걸식이 아니라는 뜻은 뭐냐면, 자, 이집 갔다가, 아하, 이집 별로였네. 그러면 딱 집을 보고, 저 집이 좀잘 사는 것 같아. 그쪽 집으로 바로 뛰어갑니다. 점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집. 내가 이제 몇 집을 찍는 거지, 이렇게 딱. 이렇게 찍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별 차이 아닌 것 같지? 무자의 큰 차이입니다. 왜? 음식의 취사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 벌어져요. 저 집에 뭐잘해 먹더라. 저 집은 맨날 콩자반에 뭐 김치만 먹더라. 안 가. 안 가. 차제거리를 하면 내가 원하는 데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집은 선택을 할수 있는데 그 다음 집은 사실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집에 내가 원래 카레 먹으러 이집 카레 잘하더라. 카레 맛집이더라. 그래 내가 갔는데 탁발 갔는데 오늘 카레 안 해요.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이렇게 그냥 돌아야 되는데 카레 매니아면 이집 카레? 저집 카레? 저집 카레? 그래갖고 딱 고기만 찍으면 돼. 그래서 요게 이런 게 무지하게 큰 차이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이 나름 짱구를 굴리는구나. 이런 거를 읽으면서 판단해내야 돼. 그리고, 부작 여식법칙이거든. 이게, 여식법이라고 하는 밥 먹는 방법인데, 저게, 약간,
저것도 약간 저것도 불교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식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저런 게 보이거든. 요식법은 뭐냐면 내가 탁발을 했는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내가 한 집 딱 가자마자 이만큼을 한 번 주면 종업주 이러면서 이만큼을 줬어. 야, 빼. 이걸 못 한다니까. 탁발 때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다 받아왔어. 먹었더니 줄 것 같으네. 못 먹겠어. 뭐 반틈이나 남았어. 근데 못 받아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자기 양만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식법을 합니다. 요식법을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다 먹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가가세요라고 하는 거야. 가가세요. 그게 요식법이야. 그게 요식법이야. 그 얘기는 음식을 내가 조절하지 못하고 더 먹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식법 금지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나는 반밖에 못 먹고 반이 남았는데 요식법을 하지 않으면 이 남은 건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겁니다. 버리라고 돼 있습니다. 버리라고 돼 있어. 인적이 없는 곳에 버리라고 돼 있어. 그게 이제 병균이나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일자식 한 자리에서 앉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저게 지금 한 자리에 앉아서 먹어라. 먹다가 햇빛이 저쪽으로 갔네.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이게. 그다음에 일단식 전량식은 조금만 먹으라는 거예요. 한 끼니까 한 끼를 세 끼 같이 이렇게 먹는 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동남아 우리 스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올챙이배가 되죠. 그리고 인도에서 자이나교나 이런 분들도 한 끼 드시는데 올챙이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끼를 세 끼를 한 끼로 몰아먹죠. 그리고 12시 지나서는 부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깃거리 먹지 마라. 음료수로 된 거, 그러니까 요거트, 꿀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텀이 길면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제가 행자 교육 받으러 갔을 때, 행자 교육 받으러 갔을 때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때 5불씩을 했어요. 그래서 한 그때 15일인가 20일인가 나 기억 잘 안 나는데 오래돼서 그렇게 하는데 배가 되게 고팠어요. 제가. 근데 내가 깜짝 놀랐거든. 아, 이게 왜 내가 배가 고픈 거 같냐 이 생각을 했어. 왜?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는데 두 끼를 주잖아. 근데 나는 평생 두 끼를 먹은 사람이거든. 세 끼를 먹은 적이 거의 없거든. 제가 세 끼 먹는 거는 외국 성지순례 답사 갔을 때 사람 얼굴 보려고 먹는 거 외에는 먹어본 적이 없어. 나는 아침을, 나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아침을 못 먹었어요. 여기까지 살면서. 맨날 그러고 살았는데 똑같이 두 끼를 먹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라고 생각했더니 이유가 있죠. 아침 6시에 한 끼를 먹고 11시 좀 넘어서 한 끼를 먹으니까 이때는 배가 안 고파. 인간이면 배가 안 고파. 그리고 그 다음 6시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간 텀이 너무 차이가, 이게 중간에 배치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오후 되면 배가 고프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음식에 대한 것들. 그래서 아란냐에 살고, 아란냐는 적정처, 수행처, 고요한 공간. 그리고 이 아란냐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나냐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대산 월정사 있는데도 영감 나냐. 뭐 통도사 쪽에도 나냐가 있어. 아란냐의 줄임말이야. 그래서 수행처고. 그다음에 총간에 있어라라고 하는 것은 무덤. 여기서 무덤이라고 하는 게 이 무덤이 아니고 시체 유기처. 어디에 주거해야 되느냐, 어디에 거주해야 되느냐, 그건 아란냐. 숲속 이런 거 좀 조용한데, 한적한데. 그다음에 시신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제 백골관이나 뭐 고골관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예요. 나무 아래. 나무 이 노천입니다. 노지는 이슬이 떨어지는 땅이니까 이 나무 밑에는 좋은 거라니까. 나무 밑에는 사치다. 나무 밑에는 사치다. 그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비라든가 이런 햇빛도 좀 막을 수 있고. 사치야. 상자에 상자. 항상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앉아서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본. 그다음에 수자라고 초지 위에 앉아라. 풀 위에 앉아라. 부처님도 풀방석 깔고 뭐 길상초라는 풀 위에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런 것처럼 풀 위에. 그거는 아마
누울 때는 매트리스 같은 게 있지만 뭐 요나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앉아 있을 때도 풀이 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낫겠지. 예, 그래서 이 초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아마 초지도 풀을 베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도 그 길상초를 주는 게 목동이 배서 뱀 걸 가졌다고 당신이 베면 안 될 거예요. 실제로 괴종생계라고 율장에도 산풀을 함부로 풀이나 덩굴을 함부로 꺾으면 안 돼. 네, 왜냐하면 그건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 수행하려고 풀을 막 이따시만큼 꺾어가지고 이렇게 풀자리를 만들어.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풀이 있는데 잔디 위에 앉아라. 풀자리 위에 앉아라. 그러면 풀이 자빠졌다가 다시 일어나겠지. 뭐 이런 정도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두타행이고 이런 안에서 보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얘네가 두타행을 압착시킨 거구나. 이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제 가사 얘기 한번 해줄게. 가사 얘기. 저 분소위에서 할절이로 바뀌는 상황. 분소위에서 할절이로 바뀌는 상황. 분소위만 왜 입자라고 얘기했냐면, 분소위에서 할절이로 바뀌는 시점을 보통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한 20년 뒤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정도로 추정을 해. 저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은 분소위를 선택적으로 입은 것 외에는 분소위를 입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소위는 원하는 사람만 입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할절이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지금 조계종 가사 같은 걸로 바뀌었고 분소위를 꼭 입고 싶은 사람만 입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마하가석 같은 사람은 그 전통을 유지했던 거고, 그런데 비구니 스님들은 이미 바뀐 시스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절이가 수용되기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두 다 분소위를 입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이제 바뀌어가는 건데 그때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분소위 전에 또 뭘 수용을 했냐면 일반 통천을 수용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한 6m짜리 이렇게 긴 걸 입어요. 긴 걸 입어서 김밥같이 만다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걸 통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예, 이걸 통천. 이게 일반 사람들이 입는 거고 흰색으로 입어요. 그래서 이걸 백의 단월이라 그래. 백의 단월. 그리고 저런 것은 기운대가 없기 때문에 천의 무봉이라고 하고, 하늘 옷에는 기운 곳이 없다, 솔기가 없다, 이런 기운 곳이 없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정말 비천상이라는 거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날려 가지고 막 이렇게 그거 감고 입는 건데, 또 이쪽에서는 이렇게 날려서 선녀들 이렇게. 선녀 옷 안 입어봤어? 아, 그런 거야. 그런 거. 그 다 같은 연원에서 나오는 거고, 요거를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데 이거를 누덕누덕 기운 게 분소야. 막 이렇게 기워서 입는 게. 그리고 요것을 쪼개서 다시 꼬매는 거예요. 이렇게 조각 보자기 만들듯이 이렇게 만드는 걸 할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절이.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넘어가고 일로 넘어가요. 불교 복제가 그렇게 넘어가. 요거는 잠깐 있었던 것 같아. 잠깐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이 저 통천을 받는 기록을 보면 지바카 예전에 얘기했었어요. 지바카가 바라나시 왕을 치료해주고 가장 좋은 비단을 받았을 때, 그게 카시국 비단이에요. 최고급 비단을 받았을 때 그때 마가다우게 빈비사라왕에게 주니까 빈비사라왕이 이것은 부처님이 입으시는 게 더 좋겠어 라고 해서 그때 받았는데 그게 통천이에요. 그리고 통천을 받아도 된다가 거기서 기록에 나와. 그 조항에서 기록에 나와. 의건도에 나오거든. 그래서 이 통천. 근데 통천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통천은 재화가치가 죽지 않아요. 재화가치가 죽지 않아. 그리고 인도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신발. 저는 발을 크게 이렇게 신기 때문에 280을 신어. 그러니까 어떠다 보면 신발이 좀 남을 때도 있거든. 그래서 다른 스님한테 주려고 스님 신발 몇 신어요? 그러면 저 270이요. 그러면 탈락.
280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270 정도를 씻는 게

주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 근데 280 정도면 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계속 신어. 아니야,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특정하게 갖춰지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 장삼을 누구한테 어떤 스님한테 줄 수 있느냐? 못 줘. 왜냐하면 저랑 사이즈가 비슷한 사람을 찾아야 돼. 이런 걸 보고 폐쇄형 의복이라 그래요. 이렇게 김밥처럼 많은 거는 개방형 의복이에요. 아무나. 에브리바디 다. 아무나 입어. 그리고 천은 비싼 거예요. 조선 후기에도 천은 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그리고 6미터짜리 통천이야. 배 한 필이네. 배 한 필.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도는 산적보다 들적이 많아. 그래서 그 들적이 강도지, 강도. 강도가 옷만 벗겨가면 다행인데 사람을 해치는 문제가 벌어져요. 사람을 죽여버린다고. 왜냐하면 왜 사람을 강도가 죽이느냐라고 말하는데 강도도 계속 떠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역구가 있다니까. 지역구가 있고 그 마을 사람은 해치지 않아요. 왜? 그 마을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인지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해서 위험을 감지하고 이게 착수를 시작하거든. 근데 내가 멀리서 온 옆 나라에서 온 수행자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묻으면 끝이지. 존재했는지 누가 알 거야. 마을 어귀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이렇게 하면 아니 생각해봐. 생각해봐. 이게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벌어졌고 그래서 재화 가치를 없애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자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최대 단점은 뭐냐. 통천보다 더 돈이 더 들어. 통천을 사서. 그러니까 조각천을 모아서 조각보를 만든 게 아니고 생짜를 잘라서 조각보를 만든 거야. 스님들 승복에도 이렇게 보면 무늬로 이렇게 해서 넣은 거 있잖아. 그거 쓰던 천이 아니잖아. 그걸 다 잘라서 이렇게 해서 만들면 돈이 더 들지.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냐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할절은 정당하냐? 아니, 수행자가 청빈하려고 분소위를 입는데 할절은 통천보다 더 비싸. 실제로 뭐도 있냐면 어떤 사건도 있어. 통천 때 어떤 사건도 있었냐면 천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도가 옷을 벗으라 한 거야. 그리고 이걸 벗었네. 예, 벗었네. 근데 이 사람이 저항을 너무 안 해가지고 이 강도가 죽이기가 힘들어. 사람을 죽이기가 힘들어. 그래서, 비구는 풀을 못 꺾는다더라. 산 풀을 죽이지 못한다더라. 그래서 칡덩굴 같은 걸로 나무에다가 이렇게 감아놨어요. 칙칙 감아놨어. 그래갖고, 옷도 하나도 안 입고, 벗은 바바리맨 상태로 칡덩굴에 감겨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왕이,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야. 초계비구라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야. 왕이 사냥을 나왔다가 멀리서 보니까 뭔가 나무에 뭔가가 붙어 있어. 약간 소세지 같은 게 뭔가가 붙어 있어. 저게 뭐지? 라고 왕이 갔더니, 비구가 칡덩굴에 감겨 있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칡덩굴을 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는 왜 끊지 않고 거기서 말라 죽어가고 있니? 라고 하니까 이거를 푸르는 건 가한데 끊는 거는 생명을 죽이는 거라서 끊지 못해서 내가 지금 말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판단의 문제인데 우리 같으면 뭐씨 이런 놈이다 이놈 이렇게 판단을 했겠지만 그 인도 왕은 아, 참 대단한 수행자구나. 자기 생명보다 다른 것의 생명 가치를 더 높게 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크게 찬탄을 했대. 이렇게 이제 논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정당하냐 아니냐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돼. 근데 그 스토리를 보면 옷이 털렸다 한 가지. 지금 옷이 털렸다. 또 한 가지는 풀을 함부로 못 죽이는구나. 생명 있는 풀을 못 죽이는구나 라는 걸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일화 안에서. 그리고 이렇게 찢어놓으면 찢어놓은 천은 선호하지 않는데
이렇게 찢어놓은 거하고 여기를 괴색으로 물을 들여요. 색을. 괴색. 괴색은 뭐냐면 색을 무너뜨렸다. 그건 맨 처음에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명정 같은 게 빨간색, 노란색을 쓰거든요. 인도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했더니 약간 광대같이 된 거지. 그래서 황토에다가 이걸 박아버려요. 황토에다가 물을 약간 넣어가지고 직직직 한 뒤에 이렇게 되직하게 한 뒤에 그 천 자체를 박아. 그럼 황토물이 들면서 기존 색이 뭉개져 버려. 이걸 괴색이라 그래. 그래서 황토 염색하는 과정에서 약간 붉은기가 돌면 빨간색 가사 전통으로 내려가는 거고 약간 노란기가 돌면 노란 가사 전통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 이거를 쪼개버리고 쪼개면 이 사람들은 못 입어. 그래서 재화 가치가 확 떨어지고 또 괴색, 색을 죽여버리면 또 못 입어. 그랬을 때 요 가사가 교진영가가 돌아가셨을 때 그 가사의 값은 얼마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 그런데 거기 보면 오전 이하가 나와요. 오전은 바늘 하나 값이라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재력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누가 저걸 털어 가겠어? 강도가. 쉽게 말해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 50원 값어치가 있어. 그러면 강도지를 누가 50원 가지려고 강도지를, 야, 품값도 안 나와! 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통천에서 요 할자리로 건너가는 과정이 있고, 이게 사분열 사시권, 뭐, 다 나와. 율장에 다 나와. 뭐, 빨리오래도 나오고, 의건도에 보면 나오거든. 옷에 대한 건도, 옷에 대한 항목에 대한 나와. 근데 뭐가 나오냐면 왕사성입니다. 여기도. 중요한 사건들이 왕사성에서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오래 계셨던 거는 사위성, 기원정사고 중요한 사건은 왕사성에서 거의 다 일어나. 제바달타 사건도 왕사성입니다. 그래서 왕사성에서 나가서 이렇게 다녀보셨어. 길을 가던 중에 밭고랑이 보였는데 어우 정리가 잘 돼 있어. 왜 논이라고 안 나오느냐? 논농사보다 예전에는 밭농사 중심이에요. 그래서 밭두둑이 가지런히 정리된 거고 안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런 식으로 의복을 만들 수 있겠냐? 그게 할절이에요. 지금 조계종 스님들이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거. 근데 조계종 스님들은 소간에다 이런 옷을 입으니까 우리는 짧은 거고 상대적으로 짧은 거고 인도 사람들은 조계종 스님처럼 입고 속에 아무것도 안 입으면 보이죠? 그러니까 감아야 되죠. 아니 그렇잖아. 뭐 박해주의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훨씬 더 길어지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안하니 그 길로 왕사성에 돌아와서 제 비구들에게 이를 근거로 할절이 제작법을 가르쳤다. 그래서 잘라서 사문의 의보를 완성하면 원적이 벗겨가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털어가는 거야. 털어가는 거. 그러면서 사람이 상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통천이 들어왔구만. 그 전에 통천이 들어왔구만. 지금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므로 금일부터 제 비구들은 할절이로 안타회 울따라승 승가리. 요게 이제 삼의라고 하는 겁니다. 삼의. 그래서 안타회 승은 아래. 그러니까 위에는 까고 있고 아래만. 그래서 승단 안에서만 입었어요. 절 안에서만. 까고 나가기는 좀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막 등목하고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까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지금하고 좀 달라. 마을 어른들 뭐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수도가에서 등목하고 뭐 이러던 시절들이 있어. 그래서 2500년 전 이야기고 그다음에 천이 귀할 땐 얘기 때문에 그다음 더운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보통 때는 밑에만 이렇게 그 하이 그 다음에 위에 옷 울따라승은 상이에요. 상의 저거 저런 것까지 위에까지 입으면 뭐 갈마를 하거나 그러니까 안에서 회의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포살 자자 이런 걸 할 수 있었어. 그리고 또 하나의 옷이 뭐냐면 승가리 대의라고 돼 있는데 외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불교식으로 말하면 장삼이나 안 그러면 두루마기 이렇게 다 챙겨 입을 때 이렇게 입을 거 그런 건 언제 입으라고 돼 있냐면 왕궁에 들어갈 때나 탁발 나갔을 때 그러니까 대외적인 이미지를 신경 쓸 때 그것을 입어라. 왜? 이미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당시 인지하고 있었어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에서도 회의할 때도 그런 자리면 다 장사 믿고 오세요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편한 복장으로 오세요. 까고만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굉장히 재밌어.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3위. 예, 3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경전 공부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상위까지만 읽으면 되는 거야. 이거 되게 재밌지 않아? 그걸 3의라고 해요. 저거를. 안타의 울타라승 승가리를 3의라고 해요. 3의 일발. 세 벌의 옷, 그 다음에 하나의 바루. 그리고 3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인도는 일교온차가 있어서 새벽에는 좀 춥대. 그래서 저 외투를 머리 위로 덮어버려요. 이렇게. 예. 덮는 경우들이 있어. 그렇게 덮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내렸다가, 그 다음에 더 더우면 그거를 접어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약간 방석처럼도 쓰고, 그 다음에 잘 때는 모포 같이도 써요. 용도가 그런 용도예요. 다용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춥고 어쩌더라도 그 율장에 다 나와. 어쩌더라도 3의 정도면 충분하더라. 그래서 나는 3의 규정을 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왕사성에서 벌어졌던 사건들. 왕사성이 참 대단한 어떤 땅이에요. 이게 왕사성 성이에요. 성. 이렇게 성. 성벽. 보입니까? 이렇게 남한산성 같이 이렇게 성. 그 다음에 길. 길이 얼마나 번성했으면 길이 다 패여가지고. 비구니는 3의 말고 5의를 입어라. 라고 돼 있어. 비구니 5의. 이것도 또 어렵다. 재밌다. 비구 스님은 3의만 입으면 되고, 비구니는 5의를 입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 5의는 뭐냐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쭉 나와요. 각 율장이라는 데서.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합쳐보면 뭐가 있냐면, 합쳐보면, 승기지는 아니고, 승기지는 속옷이에요. 약간 속옷 느낌이에요. 속옷 느낌. 그래서 비구 스님도 입은 게 승기지고, 이 복견의, 복견의는 이쪽 어깨를 덮었던 옷이에요. 그거 말고 수요귀 같은 것도 있거든? 수요귀, 뭐, 우요귀, 이렇게 나오거든? 수요귀, 우요귀가 나오는데, 저거는 뭐냐면, 비 올 때 입는 거. 우이. 우요귀는, 비 올 때 입는 거. 그 다음에, 수요근은 목욕할 때 입는 거. 근데 이거는 특수옷이에요. 그리고 저 두 가지는 큰 차이는 없었을 걸로 추정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요즘은 양산이랑 우산이 분리되지만 예전에는 그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인도는 우기 때 막 비 오고 이러면 밖에서 목욕을 해요. 이렇게. 밖에서 목욕을 하니까 막 단체로 나와서 막 목욕을 하거든. 그러니까 또 지나가다가 율장에는 언제나 그렇게 거사들이 나와요. 거사들이 보면서 저것들 뭐 이시하는 놈들 수도 없이 나와가지고 막 씨 뭐 목욕을 하고 있구만 이러면서 지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도 하나 걸쳐서 해라 라고 하는 게 수욕이야. 그러니까 뭐 약간 판초이 같은 거 뭐 하나 있고 이렇게 안에서 씻는가 봐.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배경 문화를 이해하면 되게 재밌어요. 율장 같은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머릿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쫙 그려져. 그 틈새를 가지고 이렇게 비집고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차지하기 위한 그 신경전들. 재밌어요. 재밌어. 그래서 옷의 단계들은 뭐가 있냐면 맨 처음에 문소에 있었고 통천이 일부 들어왔다가 이게 살인사건들이 나면서 사라지게 되고 그다음에 3위가 만들어지고 3개 추어 이건 추위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할절이가 완성되고 그다음에 비군이 5위. 그리고 5위가 성립되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 고리나 단추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옷이 너무 한꺼번에 훅 내려가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고리도 달고 그다음에 끈도 이렇게 해서 하나 하고 그 끈이 이런 요즘은 이렇게 남았는데 원래는 이렇게 신이라 그래서 이렇게 매는 끈이에요. 도포 예전에 그 양반들 도포 매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은 고리는 가사고리 이렇게. 그래서 뭔가 안전장치예요. 확 내려가는 거를 막는 안전장치.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다더라. 그게 지금 요 앞에 나오는 분소위와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요 얘기는 오법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한 번 정도만 짧게 더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르치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1: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2: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 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혜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3: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혜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4: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에서는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제24회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를 개최합니다. 진행 복지 홍보와 지역경제 공동체 나눔을 위한 다양한 체험부스를 비롯해 연꽃음악제에는 정서주, 김금미, 김주희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봉선사에서 행복한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527-1951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5: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자재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것으로 기록된 흥천사.

0: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을 위한 기도, 좋은 인연을 바라는 간절한 발언까지 미륵세존의 자비 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0: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언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6: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0: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나상도
2: 남궁진의
1: 그럼 열전. 소나시대에 살고 계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네. 저희가 만나볼 텐데
3: 너무 모습이 단아하고 노래도 잘하시고
1: 우리 소나씨가 짧게 네. 선물로 라이브로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4: 잠깐 불러볼까요?
1: 예.
4: 타네 타네 내 가슴이 비둘기 키읔 미음 디귿시옷이 뭐죠? 아니 왜냐면 그때 그 비둘기 개인기 한번 하고 분위기 너무 안 좋아서 네. 제가 다짐을 했어요. 제가 두 번 네. 다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곳에 모아 욕심이 동하게 하지 말고 뜨거운 쇳덩이를 입에 머금고 목이 타는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지 말라.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7: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8: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 드리옵니다.
9: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10: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11: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1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람신께 영광을 돌리라.
1: 구루, 시타르타가 부왕을 모시고 처음으로 샤카 법정으로 가는 날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시타르타, 구루발에 손을 대라.
0: 장수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태양신처럼 강건하십시오.
2: 제가 원하는 건
0: 어떤 봉헌물이신지.
2: 축복이 아니에요.
0: 저는 항상 왕장님께 축복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사제의 축복은 어디에 있나요? 제 눈엔 보이지 않아요.

0: 어머니, 법정으로 가기 전엔 꼭 이렇게 장신구를 치장을 많이 해야 하나요?
1: 그럼.
0: 왜요?
1: 그래야 왕자님처럼 보이지.
0: 치장을 하지 않으면 제가 왕자가 아닌 게 되나요?
1: 네 이름은 시타르타가 아니라 질문이라고 했어야 해. 왕자님 얼굴에 흑칠을 해주십시오. 마마의 사랑이 저주의 눈길을 불러올까 두렵습니다. 됐습니다. 법정에 가실 준비가 끝나셨어요.
0: 어머니께서 장신구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제대로 놀 수도 없을 것 같아요.
2: 아들, 너는 왕자다. 그러니 네 몫의 짐을 져야만 한다. 이제 가볼까? 그 샤트리아는 그렇게 걷지 않아. 보레문아, 이렇게 걸어야지.
3: 아필라버스트 법정에 모이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시타르타 왕자님도 환영합니다. 데바다타 왕자님도 환영합니다. 이 두 분은 가필라바스트 법정에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4: 유라스타르키!
5: 예!
4: 유라스타르키!
5: 예!
4: 유라스타르키!
5: 예!
3: 자, 다들 진정하시고 이제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럼 숫도다나 폐하의 허락을 얻어 오늘의 법정을 개정하겠습니다. 농부 두 명이 소장을 가지고 폐하께 아뢰일 겁니다.
6: 폐하, 문안 올립니다.
2: 문제를 말해보라.
6: 폐하, 이 사람에 대해 고소할 게 있습니다. 그는 작년에 저한테 곡식을 빌려갔어요. 그리고 올해 그 곡식을 갚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런데 아직도 그 곡식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폐하.
7: 제가 어떻게 곡식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폐하? 지난 2년간 계속 추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갚으란 말입니까?
6: 거짓말입니다, 폐하.

0: 폐하의 병사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를 소환하러 갔을 때 그는 곡식에 기름을 묻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자루 안에 넣었죠.
1: 폐하, 저한테는 단 두 자루의 곡식이 있을 뿐입니다. 그 두 자루의 곡식으로 앞으로 1년 동안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곡식에 기름을 발랐던 건 잘 보존해서 썩지 않도록 가려했던 거죠. 그런 와중에 폐하의 병사들이 와서는 저를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그 곡식을 갚아버리면 전 뭘 먹고 살아야 합니까?
0: 폐하, 곡식을 갚을 수 없다면 토지를 내놓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1: 지금 토지를 돌려드리면 구운 곡식을 다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2: 각자의 상황을 폐하께 말씀드렸으니 이제 폐하께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3: 시타르타 왕자. 데바다타?
4: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 좋다.
4: 폐하, 전 판결을 내릴 때 크샤트리아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크샤는 고리에게 도지를 반환해야 합니다.
1: 왕자 폐하, 제발 그런 판결을 내리지 마소서. 저는 몰락하게 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3: 시타르타 왕자, 네 판결은?
5: 폐하, 만약에 쿠샬이 빌려간 곡식을 갚는다면 가족을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토지를 반환하면 어떻게 곡식을 심겠습니까? 그러면 고리에게 어떻게 곡식을 갚겠습니까? 고리는 곡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쿠샬에게 갚을 시간을 더 주어야 합니다.
3: 나는 데바다타의 결정에 찬성한다. 사업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라 경제가 쇠락하게 된다. 그러므로 쿠샬은 고리에게 뭐든 줘야만 한다.
1: 용서해 주십시오. 폐하, 제가 가진 동전을 다 고리에게 주었습니다.
0: 저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1: 고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0: 제가 무엇 때문에요?
5: 폐하, 허락하신다면 제가 진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3: 시타르타, 어떻게 진실을 밝힌단 말이냐?
5: 고리, 동전을 내놓으라.
0: 왕자님, 이 동전들은 제 겁니다.

0: 하지만 이건 쿠샬의 동전입니다.
1: 그럼 쿠샬의 동전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단 말이냐?
0: 쿠샬이 고리에게 동전을 주었을 때 동전에 기름을 묻혔기 때문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2: 용서해 주십시오, 배야. 용서하소서. 이 동전들은 쿠샬한테 받았습니다. 쿠샬 겁니다.
1: 이로써 쿠샬이 고리에게 동전을 줬음이 판명됐다. 쿠샬에게 아기가 없은 후 판명됐다. 쿠샬에게 곡식을 갚을 시간을 더 주겠노라. 고리는 거짓말한 대가로 권장 10대를 때리도록 하라.
2: 안 됩니다, 배야.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바랍니다. 동전 10개가 탐이 나서 제가 그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또다시 한다면 제가 가진 모든 곡식과 농지를 배아께 드리겠습니다.
0: 배야, 고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1: 고리, 용서해 주겠노라. 그러나 이 법정에 있는 누군가가 보증을 쓰는 경우에 한해서다.
2: 알겠습니다, 배야.
3: 아니, 나 보증 못 써. 저런 보증을 살 수가 없네.

0: 말도 안
1: 될 수 없지.
0: 어떻게 그런 책임을 지는 거?
1: 책임질 수 없어.
0: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지.
2: 거리 봐라. 아무도 너 대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너는 벌을 받아야 한다.
3: 폐하, 제가 고리를 책임지겠습니다. 이제부터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을게요.

0: 알아, 형. 하지만 고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 안 그래?
1: 시타르타와게니께 영광이 있기를!
2: 유라즈기! 유라즈기! 유라즈기! 유라즈기! 유라즈기! 유라즈기! 유라즈기!
3: 폐하께서 뭘 하셔도 아드님은 자라서 성인이 되실 겁니다.
4: 시타르타가 지혜롭다고 칭송이 자자합니다. 백성들이 기뻐해요. 무슨 근심이라도? 왜 그러세요? 아드님이 지혜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얻었는데요.
5: 재판을 하는 건 크샤트리아라는 정표고,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는 건 학자라는 정표라고. 그러나 죄인을 책임지는 건 연민의 표식이지. 그런 연민과 자비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어요. 왕은 모름지기 강인해야. 죄인이 벌을 받을 때 왕은 죄인의 고통을 알아서는 안 돼요. 자신이 실행한 재판과 정의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 거란 말이오.
4: 폐하, 왕자는 어린 소년입니다. 어린 마음은 언제나 미숙하기 마련이에요.
5: 이제 제대로 갈고 닦아야 할 때가 왔소. 바자 파티.
4: 맞습니다. 시타르타를 탁실라에 있는 학교에 보내죠.
5: 시타르타는 탁실라로 가지 않을 거예요.
4: 그렇다면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시겠다는 뜻인가요?
5: 여기에 왕자만을 위한 학교를 만들겠소. 내 감독하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소. 샤카 가문의 모든 소년들이 여기 카펠라 바스트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6: 음식 때문에 화내지 말아 될 받았다.
7: 왜 안 되는데요? 누구든 보면 마구 화가 나요. 이제 판결이 옳았어요. 배아조차도 동의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시타르타만 칭찬을 해요. 어째서죠?
8: 눈물을 닦아라, 대받았다. 이렇게 울면 안 돼. 넌 이제 아기가 아니잖아.
7: 아버지가 배아보다 나이가 많았다면 제가 왕위를 물려받았을 거 아니에요.
8: 대받았다!
6: 맞는 말이네요. 얘가 형인데도 시타르타에게 허리를 굽혀야 해요. 당신은 아버지잖아요. 아이의 눈물이 아무렇지도 않나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대바다타가 시타르타 뒤를 맴도는 거요? 당신이 폐하 뒤에서 맴돌듯이?
8: 만들라! 두고 보시오. 대바다타의 눈물에 누가 대가를 치르는지. 숫도다나 왕 아니면 시타르타 왕자.

0: 여기 있습니다. 아주 똑같이 만들었었죠. 비교해도 차이가 없어요.
1: 입 조심하게.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
0: 입 막을 값을 잘 주시면, 예, 당연하지요.
1: 난 비치고 살지 않아.
2: 여기야, 여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라니까. 여기, 여기, 여기. 여기야. 와. 우리하고 같이 놀래?
3: 아니.
2: 여기, 여기. 여기라니까, 왕자. 왕자 여기야.
4: 거기는 가시면

0: 그 소년이에요, 마마. 네 이름이 뭐니?
1: 찬나, 찬나라고 합니다.
0: 자네 아들인가, 수리야?
1: 예.
2: 이리 들어와.
3: 아닙니다, 왕자님. 여기가 좋아요.
0: 이 아이는 마부의 아들입니다. 안으로 들어와선 안 되죠.
2: 왜?
0: 낮은 카스트 계급이니까요. 몸이 닿으면 안 되는 천민입니다.
2: 낮은 카스트? 카스트가 뭔가?
0: 예를 들면 왕자님은 왕자님이시고 저 아이는 마부의 아들입니다.
2: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거야?
0: 왕자님은 궁전에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왕자님이십니다. 찬나는 작은 집에 살고 있고 그래서 마부의 아들인 겁니다.
2: 그런 게 무슨 차이가 된단 말인가? 그 아이도 다치면 피가 나지 않는가?
0: 더 잘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2: 하지만 나는 지금 이해하고 싶네.

0: 안 돼요, 안 됩니다. 뭘 하시는 겁니까, 왕자님? 저희를 만지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낮은 카스트 사람들이라서 저희를 만지시면 죄가 됩니다.
1: 찬나가 오늘 나를 만지지 않았다면 나는 안전하지 못했을 거네. 심한 부상을 당했겠지.
0: 왕비마마,

0: 테바다탄 어떤가?
1: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 얘길 지금 하다니. 어서 가자.
2: 테바다타, 폐하가 이 일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기나 하니?
0: 테바다탄 좀 어떤가?
2: 아, 시타르타를 구하려다 말에서 그만 떨어졌다나요. 형제애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어우, 시타르타, 우리 왕자님은 괜찮으신가?
3: 저놈 때문이야!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요! 저놈이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심이 흔들렸고 말에서 떨어졌다니까요! 저놈을 당장 내쫓아요! 전민 같은 일!
1: 얘는 나와 함께 있는데, 형.
3: 걔가 너와 함께 있다면 난 너와 함께 있지 않겠다!
2: 들받았다!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왕자님이시다!
0: 괜찮다네. 두 왕자가 모두 안전하니 내 마음이 놓인다네. 한 가지 당부할 게 있는데, 폐하는 이 사건을 모르셔야 하네. 혹시 아셨다간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실까 봐 그러네.
2: 나 역시 폐하께서 이 사건을 알게 되는 걸 원치 않는 바이다.
3: 오늘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어. 안 그랬다면 원하는 걸 가질 수도 있었는데.
4: 무언가를 가지고 싶다면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멸하게 돼. 거리난단.
5: 네.
4: 저한테 명령이 왔습니까?

0: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1: 매년 열리는 농경제에 참석하러 간단다.
0: 아미타 고모님도 매년 오셨는데 올해도 오세요?
1: 그럼 오시지.
0: 그럼 야소다라도요?
1: 야소다라도 오지.

0: 배야, 여동생과 브라만에게 땅을 기부하시면 농주의 소출이 늘어 추수를 잘하시게 될 겁니다.
1: 그 여동생은 아직 대바다에서 오질 않고 있지 않소?

0: 야, 소다라, 이거 네 코끼리니?
1: 응, 이름은 쿤지야.
0: 쿤지도 내 친구가 돼줄까?
1: 그럼 당연하지.
2: 보통 아미타는 마차나 가마를 타고 왔었는데 올해는 어째서 코끼리를 타고 왔을까?
3: 단다파니 왕이 일부러 코끼리를 보내 우리를 욕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우리보다 더 부유하다고 으스대고 싶은 거죠. 저기 있는 건 코끼리가 아니라 그의 자존심입니다.

0: 지금 제 딸을 사리로 감싸주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1: 뭔데요?
0: 이제부터 그 아이가 마마의 아이라는 거죠.
1: 야소다라가 남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이 아이는 언제나 우리 딸입니다. 안 그러니?
0: 오라버니, 매년 그랬듯이 올해도 카필라바스투에 풍년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0: 역시 그 셔틀이야.
1: 유브라스키! 유브라스키! 유브라스키! 유브라스키! 유브라스키! 유브라스키! 유브라스키! 유브라스키! 유브라스키! 유브라스키! 유브라스키! 유브라스키! 유브라스키! 유브라스키!
0: 이제 내가 주사위를 던지겠다. 게임을 하는 동안에 앞에 앉아있는 사람 얼굴을 봐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손을 봐야 해. 속임수를 쓸 수도 있으니까. 오늘 코끼리에 박힌 가시를 본 것처럼 내 머리에도 가시가 보이느냐?
2: 네! 제가 뽑아드릴까요?
0: 그래, 뽑아다오. 좋지, 뽑아내렴.
2: 여기 보세요. 그런데 머리카락 색깔이 왜 다르죠?
3: 이제 폐하께서는 뭐라고 답을 해주실까? 흰머리가 노령을 의미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실까? 시따르타는 노령이 뭔지 모를 텐데.
0: 아, 왕자, 네 전니가 빠지고 이가 새로 났었지. 마찬가지로 머리카락도 색깔이 변해서 빠진단다. 그러면 그 자리에 새 머리카락이 나오는 거지.
2: 나뭇잎이 색깔이 변하는 것과 같은 이치군요.
0: 그래, 바로 그거야.
3: 때맞추어 잘 왔다. 왕자가 졸음을 참고 있어. 데려가게.
0: 왕자는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려. 매우 똑똑하고 관찰력도 뛰어난 아이군요.
3: 오늘은 용케 피해가셨지만 내일은요?
0: 내일 모두에게 고지를 할 참이요. 궁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머리를 가리라고.
3: 여자들은요?
0: 헤나 잎가루를 캐서 머리에 바르라고 하시오. 머리카락 색이 변할 테니.
3: 아니에요, 폐하. 시따르테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0: 과거의 일을 말하다 보면 사람들은 슬퍼지기 마련이요.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살아야 하오. 파자파티. 시따르타에게 삶의 진실된 면모를 보여주는 진리는 나한테는 진리가 아니란 말이오. 그러니 아침이 되면 시따르타를 깨우시오. 선생님들이 궁으로 올 거요. 왕자, 네 전니가 빠지고 이가 새로 났었지. 마찬가지로 머리카락도 색깔이 변해서 빠진단다.

왕자, 브라만 사제님들께서는 베다의 해박한 지식을 얻으셨다. 쿤딜 구루는 경전을 가르쳐 주실 거고, 아시아팔 구루는 승마를 가르쳐 주실 거며,

0: 아리아 군은 정치를 가르쳐 주실 거다. 또한 시를 지을 때 여기 계신 브라만 사제님들이 모두 앞으로 네 스승이 되신다. 스승님들 말씀을 잘 듣는 게 네 본분이다. 스승님들의 축복을 받거라. 너도 같이 배우기로 마음을 먹었구나, 데바라타. 시타르타 왕자와 같이 공부를 하라.
1: 예, 폐하. 시타르타 왕자가 공부하러 가는데 데바다타도 같이 공부하려고 결심을 한 듯합니다.

0: 폐하, 코끼리와 소녀가 나타나는 건 상서로운 징조입니다. 왕자님은 분명 학식을 갖추실 겁니다.
1: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왕자는 학자가 아니라 위대한 왕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전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전사가 말입니다.
0: 이게 뭔가?
2: 등불입니다.
0: 등불은 지식과 집중을 상징한다.
3: 어째서요?
0: 등불을 켜면 그 지위의 세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등불을 지식의 상징이라 한다. 또한 등불을 켜면 모든 사람의 주의가 거기로 쏠리기 때문에 등불을 집중의 상징이라고 한다. 먼저 브라흐마 신의 소리로 공부를 시작하겠다. 다시 말해 오물 염송한다는 의미다. 등불이 청정해질 때까지 모두가 함께 오물 염송해야 한다.

0: 짓따랐다는 내가 친 나무공이를 절대 못 찾을 거다. 밤새 찾아도 헛수고일걸.
1: 찾았다! 찾았어! 야하! 시타르타가 절대 나무공이를 못 찾을 거라고 하더니 찾아냈네. 그러니 지금부터 눈을 감고 있어. 산나, 네 차례야.

0: 내가 찾아냈어! 그것도 싯다르따보다 더 빠른 시간에 말이지.
1: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0: 딸 따는 어떻게 빨리 찾을 수 있었지? 우릴 속인 게 분명해. 다른 나무공이를 우리한테 보여준 거야.
1: 아니야, 시다르타는 절대 거짓말 안 해.
0: 그럼 내가 거짓말 한다는 거냐? 내가 더 나이 많은 형이거든. 시다르타가 속임수를 쓴 거야. 떠나는 꼴을 봐도 알 수 있잖아.

당신 따르다 속임수를 써서 이긴 거야? 대왕께서 이 사실을 아셨다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니? 네가 이럴 줄은 어미는 정말 몰랐다. 네가 진실을 말하고 그래서 졌다면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슬프진 않았을 텐데.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지금부터 너하고 말하지 않겠다.

갇힌 나무 공이는 이겁니다. 보세요, 가장자리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형님이 다른 나무 공이를 가져오신 거예요. 왕자님은 속이지 않았습니다.

0: 어머니, 어째 이리 울고 계십니까?
1: 아들, 네가 옳았는데 왜 어미한테 항변하지 않았니? 잘못한 건 네가 아니라 대바다타라고.
0: 어머니께서 윗사람을 존중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형님이 잘못했다는 걸 제가 어찌 증명하겠어요? 그걸 증명하면 형님이 벌을 받게 될 텐데.
1: 대신 네가 벌을 받았잖아. 속임수를 쓴 건 대바다타인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0: 제가 옳았기 때문에 잠자코 있었던 거죠. 진실은 자연히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요. 아무도 진실을 감출 수 없어요. 이 말씀은 제가 아니라 스승님이 해주셨어요.
1: 하지만 현실 세계선 그렇지가 않단다. 각자가 자신을 구원해야 하는 법이야.
0: 그럼 제가 진실이 아닌 허위에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1: 아들, 순금은 다른 금속과 섞여야만 장신구를 만들 수 있어.
0: 명심할게요, 어머니.
1: 아, 그래. 이제 어미가 어떻게 참회할까? 까닭 없이 벌을 내렸으니

0: 제 자식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타르타가 80살 먹은 노인이고 전 8살 소녀가 된 기분입니다. 베아, 한 그루 나무 앞에 돌이 가로막으면 뿌리는 돌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신의 안위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작은 이익조차 허영치 않지요.
1: 아이를 버리고 나서 마음이 고통이 심하군 파자바티.
0: 싸움을 가르치세요. 시타르타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세요.
1: 걱정하지 말아요, 왕비. 내가 사는 이유는 시타르타를 이 나라의 위대한 황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의 호칭은 고타마 시타르타 황제가 되어야만 하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

0: 아내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에서는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제24회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를 개최합니다. 진행 복지 홍보와 지역경제 공동체 나눔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를 비롯해 연꽃 음악제에는 정서주, 김금미, 김주희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연꽃 향기 가득한 봉선사에서 행복한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527-1951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주 선덕사에서는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빛나는 사경의 길 특별강연을 오는 8월 14일 개최합니다. 국가무형유산 사경장 다길 김경호 선생과 함께 사경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32-7677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이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9일에는 수진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의 대중화 방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0: 정혜선은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낮두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1: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자귀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 포교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0: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 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주년에는 BTN 불국토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씻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떠나야 바다에 이른다. 하나를 얻고자 하면 하나를 버려야 한다. 우리네 인생도 강물과 다르지 않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욕망과 집착을 버려야만 자유로운 바다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일러주는 관세음 보살이 상주하는 낙산사 홍련암. 동해바다의 푸르른 독경 소리를 도반삼아 벼랑 끝에서 1300여 년의 모진 세월을 견뎌낸 도량은 바닷바람이 몰아치고 땅이 흔들리고 화마가 몰아쳐도 묵묵히 버티며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기도처이자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다.

지푸른 동해바다 위에 솟아난 붉은 연꽃. 그 홍연 속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한 자리.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설법하는 관음보살의 해조음이 들리는 암자, 홍련암. 관음보살의 영험한 가피가 이곳 홍련암에 있다. 관음보살은 바닷가 깎아지른 절벽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양양락산사는 우리나라의 3대 관음성지로 이름이 높은데, 671년 신라의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된 사찰로 관음보살이 설법을 펼치며 항시 머무르는 곳이라는 보타락가산에서 이름을 따왔다. 낙산사의 주전인 원통보전은 2007년에 복원된 모습이다. 2005년 4월 양양 지역을 덮친 화마로 소실돼 18세기에 그려진 단원 김홍도의 낙산사도를 바탕으로 복원한 조선 초기의 모습이다. 그러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굳건했던 7층 석탑과 다른 곳에 옮겨져 있었던 화마를 피할 수 있었던 관세음 보살상은 여전히 원통보전을 지키며 옛 영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원통보전 한켠에는 낙산사의 창건주, 의상대사의 영정이 함께 모셔져 있다. 세세생생 관음보살을 칭송하며 영원한 스승으로 모시고 정대하겠다던 그의 생각은 관음성지 창건과 함께 낙산사 전역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원통전 옆에 난 길은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다. 바로 해수 관음상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16m의 거대한 크기, 쌍용상과 사천 왕상이 조각된 대자위, 활짝 핀 연꽃 위에 서서 감로수병을 들고 있는 해수 관음상은 관음 기도 도량 낙산사의 명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77년 점안된 이후 낙산사 가장 높은 곳에서 동해를 살피고 중생의 마음을 보듬어 온 해수 관음상. 목숨을 내건 기도로 만사가 성취되고 무상 대도를 얻었다는 의상대사의 이야기처럼 천년이 지난 지금도 관음보살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끊이지 않는다. 관음보살이 머무는 곳은 바다 위에 산이 있고 성현들이 계시는 지극히 청정한 곳이라고 했다. 선제 동자가 관음보살을 만난 곳 또한 인도 남쪽 바닷가 보타락가산이었다. 낙산사는 관동 팔경의 명승지 중 하나로 동해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풍광 덕분에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자 이곳을 찾는 선객들의 발길 또한 끊이지 않는다. 꿈이 이루어지는 낙산사라는 별칭처럼 관음보살의 가피력으로 300액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져온 관음성지 낙산사. 동해바다를 마주하는 낙산사. 관음보살의 상주처에서 중생들은 관음보살의 진신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 낙산사 중심에서 또 다른 관음보살을 만날 수 있다. 2022년에 조성된 관음지가 바로 그곳이다. 연못을 가로지르는 참배로를 건너면 6m 크기의 장엄한 관음보살을 만날 수 있는 곳. 어느 곳에나 관음보살이 계시다 했던가. 낙산사 어느 곳을 가던 마음속에 그리던 관음보살을 마주하게 된다. 원통보전 해수 관음상과 더불어 관음성지 낙산사를 상징하는 불전 중 하나, 보타전이다. 내부에는 천수관음을 중심으로 좌측으로는 성관음, 11면관음,
여의륜 관음이 우측에는 마두 관음, 준재 관음, 불공 견색 관음이 협시하고 있다. 7관음 외에도 32 응신과 1500 관성을 같이 봉헌하고 있는 명실상부 관음성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보타전 외벽에는 낙산서를 창건한 의상대사의 일대기가 벽화로 그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의상대사가 화엄사상의 요지를 210자의 간결한 시로 요약한 화엄일승법계도. 낙산사가 관음신앙의 실천을 강조하는 화엄사상이 깃들어 있는 도량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낙산사의 산내암자인 홍련암으로 향하는 길엔 의상대가 자리하고 있다. 동해바다를 조망하는 울창한 해송이 사계절 의상대를 지키는 이곳은 의상대사가 선정에 잠기던 곳이자 낙산사를 지을 때 산세를 살피던 곳이라 한다. 붉은 연꽃이라는 의미의 홍련암. 이름처럼 붉은 연꽃을 닮은 남자가 푸른 동해바다 위에 피어있다. 1300년 전 의상대사가 보았다는 붉은 연꽃이 이와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의상대에서 가만히 홍련암을 바라다 보면 목숨도 내던지며 기도하던 의상대사의 이야기가 절로 떠오른다. 홍련암은 낙산사 창건의 모태가 된 곳으로 의상대사가 낙산사를 창건하기에 앞서 관음보살을 친견했던 곳이라 한다. 관음보살이 상주한다는 소문을 듣고 강원도 오봉산을 찾은 의상대사는 이곳에서 파란 새를 만나게 되었는데 새가 사라진 석굴 앞에서 7일 밤낮을 기도하자 바다 위에 붉은 연꽃이 솟아나더니 그 위에 관음보살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의상대사가 좌구를 물 위에 띄운 곳이 지금의 홍련암 자리다.

목숨을 건 구도 끝에 마침내 백의 관음을 친견한 성스러운 관음 성지 홍련암.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기도 도량으로 관음보살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홍련암 바로 아래엔 파랑새가 사라졌다는 관음굴이 있다. 의상대사가 철룡팔부의 신장을 따라 들어가 수정 염주를 받았다는 곳이기도 하다. 홍련암의 또 다른 이름은 보타굴인데 통도사 극락암 경봉스님은 홍련암에서 관음기도를 시작한 지 13일째 되는 날 바다 위를 걸어오는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고 한다. 그때 경봉스님이 직접 쓴 홍련암 편액이 지금도 걸려있다. 동해바다의 해조음이 홍련암을 채운다. 능엄경에 따르면 진정한 산미는 들음으로써 들어간다라고 했다. 바다가 들려주는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다 보면 진정한 산매에 이르게 되는 곳 홍련암이다. 바다 위에 있는 지형적 위치 때문인지 관음보살의 가피 때문인지 2005년 양양 지역의 산불에도 홍련암은 불길에 휩싸이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홍련암은 기도 도량인 동시에 가슴 속에 화마를 잠재우는 수행 도량으로도 이름이 높다. 불단 중앙에는 50cm 남짓의 관음보살 좌상이 양옆으로 동자상과 용왕상이 협시를 하고 있다. 의상대사가 홍련 속 관음을 친견해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관음에게 목숨을 바쳐 귀의하겠다는 간절한 일념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관음보살의 자비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는 이들의 간절한 염원이 홍련암에 가득하다.

홍련암 법당 바닥에 난 작은 구멍을 통해 관음구를 볼 수 있다. 깊은 협곡 사이로 파도가 쉼없이 굽이친다. 파도는 관음보살의 해조음인 동시에 쉼없이 밀려드는 실체 없는 괴로움을 닮았다. 의상대사는 이 굴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7일 동안 기도를 하고 파도 속에 몸을 던지며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모두 듣고 괴로움에서 구제해준다는 관음보살. 간절한 기도란 관음보살과 한마음이 드는 것. 파도가 쉼없이 출렁이듯 관음보살을 닮으려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홍련암 주련에 새겨진 관음기도에도 잘 나타나 있다.

필요한다. 말없이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설법하는 관음보살. 남순동자는 그 법문을 들을 수 없음에도 들으며 관음보살의 뜻을 안다고 한다. 관음보살의 가피를 입기 위해서는 남순동자처럼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관음보살을 닮아가는 길이라 홍련암은 설법하고 있다.

하얀 옷을 입은 관음 보살은 외딴 섬 바닷가에 머물며 말없이 설법하고 있다. 오른손의 꽃병에 들어있는 푸른 버들가지는 중생들의 탐욕과 화를 식히는 그늘이요. 감로수는 중생들의 병고를

동해바다가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한다. 붉은 연꽃이 피어오르듯 바다 위로 새로운 하루가 솟아오른다. 우리는 매일 아침 다시 태어난다고 했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는 법.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군가에게는 매일이 똑같은 일주일일지 모르나 새로 태어난 하루를 바꾸기로 마음먹는다면 삶은 달라질 수 있다.

번뇌는 드넓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오로지 나에게 집중해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바다는 가르침을 준다. 눈이 어두운 중생에게는 보이지 않을 뿐 무한한 깨달음의 바다 위 낙산사 홍련암 곳곳에는 관음의 진신이 있다. 그리고 길고 긴 시간 속에서 한결같이 참된 깨달음의 길을 중생들에게 일러주었다. 1683년 홍련암에서 계금불사를 거행하던 날 공중에서 영롱한 구슬이 떨어졌다. 이를 상서롭게 여겨 탑을 쌓아 봉안했는데 그 탑이 공중사리탑이다. 근데 한국 불교의 대선사라 일컬어지는 경봉스님은 홍련암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했다 알려져 있다. 37일 관음기도를 시작한 지 13번째 되는 날 바다 위를 걸어 눈앞에 다가오는 백의 관음보살을 친견하는 꿈을 꾸고 새로운 정신력을 얻었다 한다. 홍련암을 찾는 이들은 관음보살이 상주하고 있다 그리 믿게 된다. 꿈과 소원을 이뤄준다는 삼족섬에 손을 얹으며 소원한다면 관음보살을 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 관음보살의 마음으로 살리라. 홍련암에서 푸른 동해 바다와 관음보살의 음성 같은 해조음, 지친 마음을 씻어주는 시원한 해풍을 마주하면 속세에서 나를 괴롭히던 고민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다. 욕망과 분별은 내려놓고 관음보살의 마음으로 산다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아무리 많은 강물이 흘러들어와도 결코 변하지 않는 바다처럼 주체적인 삶을 산다면 족할 것이다. 의상대사는 백화도량 발언문을 통해 관음보살과 같아지기를, 관음보살이 계시는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했다. 막연하게 관음보살의 위신력에 기대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았다. 의상대 관음송이 모진 비바람에도 휘어지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다. 낙산사 홍련암에서는 누구나 관음이 된다. 언제나 푸르른 해송도 작은 연못도 누군가를 위해 자비를 베풀고 관음의 이름을 얻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관음보살의 명호를 불러왔다. 사바세계의 귀를 기울이며 중생을 구제해주는 관음보살의 이름처럼 한없는 위로를 받아온 것이다. 동해바다에 솟아난 붉은 연꽃 위엔 1300여 년 전에도 오늘날에도 관음보살이 상주하고 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파도처럼 관음보살로 살아가라. 세상에 관음이 되라 설법하는 남자 홍련암. 많은 이들이 관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며 위로를 얻었듯 다른 이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기를, 누구나 관음이 되기를 소원한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1: 모든 게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2: 와, 너무 맛있습니다.
3: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1: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2: 맞습니다.
1: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0: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문강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전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이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념 스님은 단임을 약속하며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교구로 분산시키는 등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관음종 제13대 총무원장에 도각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0: 도각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종단 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수행과 전법, 자비 나눔 활성화로 신뢰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출가자들의 등용문이 되고 있는 제6기 복령사 여성 출가학교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또 한 명의 출가자가 탄생했고 4명은 출가를 적극 고민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화계사 앞마당이 시원한 물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물총을 쏘고 물풍선을 터뜨리며 더위를 날린 아이들 곁에는 학생회와 대학생회 봉사자들도 함께했습니다. 조선 전기 한글로 번역된 불교 고문헌이 인공지능 기술을 만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거듭납니다. 언해불서를 디지털 자산으로 구축해 K컬처의 새로운 원천 콘텐츠로 확장합니다. 오늘부터 금요일 토요일 BTN 뉴스를 전해드릴 오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출가자 급감과 탈종교화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 전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념 스님은 단임을 약속하며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교구로 분산시키고 투명한 종단을 만들겠다는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어제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한 후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전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의 표정에 한국불교가 처한 현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2: 저는 이 자리에 개인의 뜻을 세우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종도 여러분의 간곡한 건청에 대한 응답이며 오대산에서 쌓아온 수행과 불사의 경험을 종단 전체에 해양하라는 시대의 부름을 답하는 것입니다. 열쇠를 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행자는 계산이 아니라 선으로 나서는 사람입니다.
1: 정념 스님은 지난 20여 년간 출가자가 80%가량 급감하고 청년 불자가 사라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인구 절벽과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사찰의 기반도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출마 첫 약속으로 단임제를 내걸었습니다.
2: 연임을 구하지 않고 이번 임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사부대중께 올릴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다짐이라 믿습니다.
1: 개인의 영달이나 계파의 이익이 아닌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월정사터에 무릎을 꿇고 첫 돌을 놓던 은사 만화 스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종단을 바로 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정념 스님 종책의 핵심 키워드는 수행과 공의, 교구, 복지, AI 다섯 가지였습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권한과 재정의 교구 이양입니다. 이른바 교구자치법을 제정해 말사주지 임명권을 교구본사로 완전히 넘기는 등 중앙집권적인 행정을 탈피해 현장 중심의 화엄 네트워크 종단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독립기관의 철저한 감사를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개별 사찰이 자율성을 지키면서 서로를 받쳐주는 화엄의 인드라만과 같은 종단을 만들겠습니다.
1: 13,000여 스님과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모바일 AI 대중공사 플랫폼을 구축해 소수가 밀실에서 결정하던 관행을 깨고 공의가 중심이 되는 종단을 만들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가 장벽을 낮추는 교육 개편, 종단이 스님들의 의료와 노후를 선제적으로 책임지는 능동형 복지 체계 구축, 다국어 명상의 무상 보급 등 AI 시대에 맞춘 불교의 치유 역할 강화 등도 약속했습니다.
2: 불교 AI 윤리 선언으로 기술 문명이 나아갈 방향을 밝히고 대학과 군, 청소년 포교에 다시 힘을 쏟으며
1: 단기 출가, 오대산 명상마을 온비, 조선왕조 실록 박물관 등 오대산 일대를 치유와 문화 공간으로 조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문명 시대에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대인의 정신적 고갈을 채워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대됩니다. 출마 선언에는 동화사 부주지 해관 스님, 전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 함께했으며 이날 오전 사직서를 제출한 전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해 공동대표 보인 탄원 스님 등 공간과 미래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동참했습니다. 특히 정념 스님은 종단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분명한 역할을 하겠다면서도 종단 발전과 미래를 위해 뜻이 맞다면 마음을

0: 모을 수도 있다며 단일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주지 경호스님이 어제 총무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경호스님은 사직서 제출에 이어 보도자료를 통해 단순히 소임을 내려놓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위기에 처한 한국불교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결단임을 시사했습니다. 경호스님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복지와 전법, 미래세대 인재 육성에 매진해온 지난 10년은 선운사를 지키는 또 다른 수행이었다며 주지 소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의 한국불교는 대도약과 퇴보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거센 시대적 변화 속에서 승가의 근본 정신을 바로 세우고 행정과 포교 시스템을 시대에 맞게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큰 책임의 자리에서 교구본사 스님들과 중의를 모아 소통과 합의의 종단, 교구와 함께하는 종단을 만드는 데 헌신하겠다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관음종 제13대 총무원장에 도각스님이 취임했습니다. 도각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종단 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수행과 전법, 자비 나눔 활성화를 내세웠는데요. 개산조 태어조사 47주기 열반다례제를 봉행하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2: 관음종 총본산 서울 낙산 묘각사가 사부대중의 뜨거운 환영 속에서 새로운 출발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전임 총무원장 법명 스님의 사임 이후 공백기 동안 자녀 임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진주 불명사 주지 도각 스님이 관음종 제13대 총무원장으로 어제 공식 취임했습니다. 종정이 총무원장을 임명하도록 명시돼 있는 관음종 종헌 종법에 따라 홍파 대종사가 도각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종단 수장으로 역할을 하게 된 도각 스님은 취임사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종단 운영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3: 첫째, 종단 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둘째, 수행과 전법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자비 나눔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불교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관음종을 이루겠습니다.
2: 취임 일성으로 모든 중생이 부처의 직연에 들게 하라는 불지직연 계시오입을 종단의 사명으로 삼겠다고 천명한 도각스님. 항상 낮은 자세로 대중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대의 아픔을 보듬는 실천하는 총무원장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 불지직연 계시오입을 종단 사명으로 여기며 수행과 화합 그리고 자비행을 실천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국민과 함께하는 불교 사회의 희망을 전하는 종단으로 더욱 나가야 합니다.
2: 1990년 낙산 묘각사에서 홍파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도각 스님은 1992년 죽산 스님을 개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낙산 묘각사에서 수선한 거를 시작으로 유간거를 성만한 스님은 관음종 총무원 총무부장, 부원장 등 종단 내 주요 소임을 맡았고 대외적으로는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교계 연대 활동에도 참여해왔습니다.
4: 도각 스님 치신 봉축합니다.
5: 늘 새롭게 변해가는 불법 포교에 앞장서시게 될
2: 임명식에 앞서 종도들은 관음종 계산조, 태허조사 47주기 열반다례제를 봉행하고 생전 업적을 기렸습니다. 홍파대종사는 6.25 전쟁 직후 시리에 빠진 국민들에게 탑골공원을 거리법석으로 희망을 전했던 조사스님의 삶을 기억하고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 파고다공원에 2년 5개월을 매일 같이 나가셔서 주장자를 집으시고 서울 시민을 향해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사스님의 위덕을 그리고 사상과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하는
2: 1928년 낙산 묘각사에서 수행을 시작한 태허조사는 1958년부터 2년여 동안 종로 파고다 공원에서 거리 설법을 이어가며 대중교화에 힘썼고 1965년 관음종을 창종하고 일세 종정으로 추대됐으며 1979년 묘각사에서 열반에 들었습니다. 도각 스님을 새 수장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관음종의 발걸음은 사회를 향한 자비행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를 기리는 조세희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제부터

0: 종단 고유 문화유산인 전통 유등재, 지역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1: 2016 부산 국제 불교 박람회가 어제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은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 3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부산 경남 불교계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진우 스님은 부산 국제불교박람회는 불교를 설명하는 공간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공감하는 공간이라며 한국 불교 문화가 가진 깊이와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장에는 공예와 불교 미술 등 다양한 불교 문화 관련 부스가 마련됐으며 사찰 음식 시연도 진행됐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도 박람회에 참여해 관람객을 대상으로 상조 상담을 진행하고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웰엔딩 임종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박람회는 오는 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립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삶을 체험하며 여성 출가자들의 등용문이 되고 있는 제6기 봉령사 여성 출가학교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기수에도 또 한 명의 출가자가 탄생했는데요. 출가자를 제외하고도 무려 4명이 향후 출가를 적극 고민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봉령사 승가대학장 도연 스님이 여성 출가학교장이자 주지 진상 스님에게 죽비를 반환하며 출가학교 일정의 회향을 고합니다. 입제날 받던 호기심 가득한 눈빛 대신 불자로서 또 수행자로서 살아가겠다는 견고한 의지가 눈빛에서 묻어납니다. 여성 출가학교 6기 총 11명의 참가자들이 지난 5일 봉령사 대적광전에서 7박 8일간 수행정진을 회향했습니다. 입제식 당시 3명이 출가를 고민 중이었는데 4명이 실제 출가 원력을 세우고 1명이 출가를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동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는 차수를 비롯해 뜨거운 태양 아래 펼쳐진 삼보일배, 각자의 허물을 참회하는 자자 등 실제 스님들의 수행이 신심을 고취시켰다는 평가입니다.
3: 약간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발언하면서 삼보일배 열심히 하긴 했는데요. 불교 덕질의 끝은 출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생각보다 열려있구나.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신청해서 해보십시오. 강추드립니다. 완전.
2: 이번 회향식에는 1기부터 5기 여성 출가학교 참가자들도 함께했습니다. 지난해 학장 도연 스님의 제안으로 여성 출가학교 총동문회를 창단하고 자발적으로 보시금을 모으는 등 제가자 차원에서 출가학교를 지원하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실제 스님들이 어떤 수행으로 수행자로 거듭나는지 몸소 느낀 불자들이 오직 신심과 원력으로 출가자 발굴의 힘을 보탠 겁니다.
4: 스님들께 귀하옵다는, 승보에 귀하한다는 그 뜻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단 한 분의 행자님이라도 스님이 되실 수 있고 되시는 기회가 된다면 정말 물심양면 많은 기도와.
2: 봉령사 주지 진상 스님은 11명의 참가자들에게 각각 졸업장과 묘엄 스님 평전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8일간의 기간들을 가슴 깊이 새겨 걱정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축원했습니다.
5: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가슴에 위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현재의 시점에서 내 생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출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평생
2: 단단한 아스팔트도 녹일 듯한 무더위도 오로지 수행이라는 일념으로 8일간의 여정을 원만히 회향한 제6기 봉령사 여성출가학교. 매 기수 지속적인 출가자 배출이라는 성과와 더불어 출제가자들의 초발심을 일깨우는 포교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1: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서울 화계사 앞마당이 시원한 물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물총을 쏘고 물풍선을 터뜨리며 더위를 날린 아이들 곁에는 학생회와 대학생회 봉사자들도 함께했는데요. 물놀이를 통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세대 간 소통까지 이어간 현장을 이지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푹푹 찌는 무더위, 시원한 물줄기가 허공을 가릅니다. 첨벙이

0: 물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함성이 고즈넉한 산사를 가득 채웁니다. 물총을 쏘고 미끄럼틀을 오르내리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1: 동생이랑 친구랑 너무 놀이하고 재밌어요.
2: 너무 재밌어요.
3: 미끄러지면서 안 더워요.
0: 무더위도 잊게 만드는 시원한 여름 풍경. 파계사 앞마당이 아이들의 무더위를 씻는 물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2일까지 1박 2일간 화계사에서 진행된 어린이 물놀이 캠프입니다.
4: 엄마 없이 밤을 자긴 해야 하는데 여기서 놀고서 자고 놀고서 먹고 자고 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5: 이색적이고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0: 아이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데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안전요원이자 선생님으로 나선 35명의 청소년과 대학생 봉사자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느슨해진 어린이회와 학생회, 대학생회 등 계층 법회 간 연결을 다시 잇기 위해 지난해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6: 그래서 학생회부터 대학생 꾸준히 하고 있어서 제가 놀았던 만큼 애들한테 이렇게 베푸는 마음으로 열심히 애들한테 재밌게 즐기고 가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7: 도심 속에서 물놀이 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 단순히 재밌기보다는 좀 유익하고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인내와 이제 우애를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사찰과 신행단체의 지원에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봉사까지 더해진 어린이 물놀이 캠프.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친구들과 어울리고 함께하는 법을 배웁니다.
8: 그 많은 어린이들이 더군다나 이렇게 요즘에는 각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지친 그 공부의 그 지친 마음에서 좀 이렇게 쉬어가고 자연을 배우는,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어떨까 싶어요.
0: 시원한 물놀이부터 숲 체험, 체육 대회로 무더위를 날려보내는 화계사 어린이 물놀이 캠프. 세대의 벽을 허물고 소통하는 열린 문화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9: 조선 전기 한글로 번역된 불교 고문헌이 인공지능 기술을 만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거듭납니다. 언해불서를 디지털 자산으로 구축해 누구나 AI를 활용해서 창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K컬처의 새로운 원천 콘텐츠로 확장하는 작업에 속도가 나고 있는 건데요.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500년 전 조선시대 한글로 번역된 언해불서가 최첨단 인공지능과 만나 세계인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K컬처의 핵심 원천 자원으로 재탄생합니다.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K불교 세계화 3D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단이 8월 13일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2년차 성과발표 학술대회 한글 넘어온 불을 켜다를 개최합니다. 조계종 문화체육관광부 동국대가 후원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를 비롯해 교계 주요 스님들과 학계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총 5개년에 걸쳐 15세기에 조성된 석보상절, 원인석보 등 불교 한글 문화유산 18종 88권을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 교육,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단은 이번 사업의 궁극적 지향점이 단순한 고문헌 보존이나 연구자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단 측은 학술적 엄밀성을 갖춘 일관된 원천 데이터를 구축한 뒤 일반 시민과 창작자가 생성형 AI로 쇼트드라마, 웹툰, 게임 콘티, 미디어 아트 등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11: 이번 성과의 중요한 의미는 고문헌을 보존하고 해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헌 속 지식 정보를 서로 연결하여 누구나 검색하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열린 자원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10: 기술적 성과도 눈에 띕니다. 기존 OCR 기술은 한자나 한글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사업단은 한글 고어와 한자가 혼용된 고문헌 인식 프로그램을 시범 개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목판본과 금속활자본 간의 AI OCR 인식률 차이를 비교 분석한 고도화 연구 결과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12: 이 한문하고 한글이 같이 섞여 있는, 특히 이제 한글 고어가 섞여 있는 걸 OCR하는 게 많이 어렵거든요. 이번에는 그 활자본하고 이제 월인석보 목판본하고 같이 실행을 해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그런 거를 이번에 좀 발표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0: 사업단은 3년차 사업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들어

0: 후보는 불교 한글 문화 유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헌 속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15세기 한글 불교 문화 유산이 AI라는 현대의 날개를 달고 글로벌 K컬처를 선도할 새로운 문화 콘텐츠의 샘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1: 고창 선운사는 어제 지장보궁 금동 지장보살좌상 환안제와 영산전 보물지정서 전달식을 포개했습니다. 선운사는 서울 불교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시를 마치고 돌아온 지장보살님을 이혼해 지장보궁에 다시 안치하는 환안제를 사부대중과 함께 봉행했습니다. 전북 영산작법보존회의 집전의식으로 극락교와 천황문, 대웅보전을 거쳐 지장보궁으로 돌아온 지장보살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지난달 7일 국가유산 보물로 지정된 경내 영산전의 지정서 전달식에는 부주지 운천스님, 정찬원 신도회장, 심덕섭 고창군수 등이 동참해 한층 높아진 사격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총 9점의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을 보유하게 된 선운사는 이를 기념해 고창군에 쌀 1,000kg과 고창 노인복지관에 1,500kg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이상으로 8월 7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탁해.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4: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3: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에서는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제24회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를 개최합니다. 진행 복지 홍보와 지역경제 공동체 나눔을 위한 다양한 체험부스를 비롯해 연꽃음악제에는 정서주, 김금리, 김주희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봉선사에서 행복한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527-195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5: 비티엔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따빠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량사 건강왕님 지도법사 정한입니다. 시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알려주는 아름다운 샘 레벤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번 어린아이가 너희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걸 명심해.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면 너 발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마음에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보는 것,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것.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있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볼 때 예쁜 입을 가지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어쨌든 내가 좋은 말을 해주고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갖다 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누구를 만나든지 칭찬을 하도록 해야 돼. 하루에 한 번씩 우리 가족들에게 칭찬하는 말을 하도록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상대를 칭찬하는 말, 좋은, 잘했을 때 칭찬하는 말을 하지만 우리 가족들이 잘했을 때 칭찬하는 말을 갖다 아끼죠. 제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가지씩 세수를 하고 나왔는데, 아유, 오늘 세수한 것이 더 예쁘네. 이 말도 칭찬의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칭찬의 말을 하는 버릇을 익히십시오. 그래야 내가 바깥에 나가서 상대에게, 야, 당신 이런 일을 훌륭하게 하셨습니다 했을 때 뭐가 담긴다? 진심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뭐 진심이 담긴 그런 노력을 안 했고 그냥, 아유, 당신 참 일 잘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는 성 있게 한다지만은 상대가 듣기에는 가슴을, 마음을 울려주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연습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유, 당신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아주 잘하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할 때 그 음파가 상대의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365일 하루에 한번 가족이 하게, 꾸준히 365일 하게 되면은 그때는 내가 어느 장소에 가든지 상대를 칭찬할 때 말하게 되면은 상대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칭찬이 나에게 힘을, 용기를, 열정을 불어일으킨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거짓말 같지만은 해봐야만이 아는 것입니다. 해보지 않으면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라 했습니다. 그렇죠? 상대를 갖다 좋은 점을 보면 그냥 칭찬하게 되어 있잖아요. 앞에서도 이제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칭찬, 좋은 점을 보게 되면 언제나 따뜻한 뭐가 된다? 미소를 갖다는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얼굴이 동안은 아니지만 내 얼굴이 편안하게 보입니다. 내 얼굴에 나도 모르게 잔잔한 미소가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편안하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좋은 점을. 날씬한 몸을 갖고 싶으면 나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라. 그렇죠? 내 음식을 먹을 때 언제나 내 옆에 누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또 내 이웃에 가난한 사람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 요사이는 저 여름이기 때문에 쪽방촌 같은 데 보면은 다 아시잖아요. 그분들 생각해 가지고 생각하시면은 음식을 갖다는 저 조절할 수도 있고 또 음식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라면을 갖다 끓일 때 두 개 먹고 싶더라도 하나는 끓이고 라면 한 봉지는 누구한테 내 불우한 이웃에게 갖다 줄 수도 있고 또 라면을 갖다는 이 다섯 개 살 걸 갖다가는 두 개만 사자. 그 세 개 값은 누구하다? 가난한 불우한 이웃을 돕자. 이런 마음을 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죠. 아름다운 머리카락하고 하루에 한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했습니다. 어린이는 순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담겼다?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의 손은 나의 머리카락을 뭘로 만들까요?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내 머리가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나잖아요. 내 생각이 그 어린애의 손이 손길이 닿을 때 내 머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생각으로 좋은 생각으로 또 이 어린애의 손이 너무나 따뜻함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머리카락을 쓰다듬게 해주십시오.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라. 공자님께서도 너의 스승은 뭐냐? 바로 곁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혼자 걸어갈 때도 있지만 친구들하고 같이 걸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걷는 사람이 두 사람이 세 사람이라면 너의 곁에 한 사람은 좋은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은 못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못난 행동을 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저런 행동, 못난 행동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타인에게 욕설을 듣거나 비난을 받거나 이런 행동을 안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주위 사람들이 칭찬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저 친구와 같이 좋은 행동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고 찬탄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본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면 너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그렇죠. 우리는 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도 쓰레기가 주위에 있다면 주워주는 것이 좋죠. 이거는 청소부가 하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외면하고 지나가는 이유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지만 요새는 시내에도 보면 쓰레기통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길 가다가 가끔 쓰레기를 갖다 줍고 싶어도 담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리고 또 주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까운데 쓰레기통이 있다면 담을 곳이 있다면
여기까지 가시다가도 그

수액을 주어서 담아주는 그런 겸손의 손, 사랑의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가 너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손이 두개 때문에 뭡니까? 포옹해 줄수 있잖아요. 보듬어 줄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루만져 줄수 있잖아요. 어깨를 결진 사람에게 어루만져 줄수 있잖아요.

의로운 보시 다섯 가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가 믿음으로 보시하고, 두 번째가 공손하게 보시하고, 세 번째는 적절한 시간에 보시하고, 네 번째는 아낌없는 마음으로 보시하고, 또 다섯 번째가 자신과 상대에게 해가 되지 않게 보시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누구에게인가 보시를 하고 살잖아요. 자기 자신이 잘하는 점도 칭찬하는 것도 보시고, 부처님께 가서 인사드리는 것도 보시고, 모든 걸 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믿음으로 보시하기 때문에 그 가보가 익으면은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진다. 인물이 좋아지고 환해지고 준수해지고 낯빛이 빼어나게 아름다워진다 했습니다. 나는 부처님같이 훌륭한 인격체입니다. 인품을 갖추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저를 갖다는 꾸준히 하게 하시게 되면은 어느 날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고 인물이 좋아지고 환해지고 준수해지고 낯빛이 아름다워진다고 했습니다. 믿어야 행동이 되잖아요. 그렇게 믿고 행동해 보십시오. 그리고 타인에게 공손하게 보시하기 때문에 그 가보가 익으면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진다. 자녀, 부인, 친구, 이웃, 직원들이 모두 순응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다해 뜻을 따르려고 한다. 나보다 어린 사람이고 내가 가르쳐야 될 대상이 아니고 나와 똑같은 인격체를 갖추고 있잖아요. 나를 떠나면 다 타인입니다. 가족이라 해도 타인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격을 존중해 주면은 선물을 하나 주고 물건을 하나 줄 때도 그냥 한 손으로 자 이게 아니고 두 손으로 누구 오늘 너에게 그대에게 당신에게 내가 이런 물건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든다. 한 말씀을 한 말씀 하면서 공손하게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물 받을 때 한 손으로 받는 거와 두 손으로 받을 때 다르잖아요. 물을 떠와서도 손 하나로 오른손이나 왼손 하나로 내는 거다. 두 손으로 컵을 받들고 이때 주면은 더 고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손하게 보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절한 시간에 보시하기 때문에 그 가보가 이르면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진다. 적당한 때에 넉넉한 이로움을 얻는다 했습니다. 주면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가끔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 업데이 하는데도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것 같더라고. 내가 상대에게 물건을 주면 상대에게 상응하는 게 돌아와야 되거든요. 안 돌아오는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에게 주는 것은 준다는 것은 뭡니까? 꼭 그 사람한테 받겠다는 마음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거래 관계가 아니거든요. 뭘 준다는 것은 상대가 준다는 것은 상대가 기쁘게 즐겁게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또 내가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또 받는 사람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주고 나면 잊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래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내가 점심을 갖다 몇 끼를 샀는데 저 사람은 점심상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당연한 것처럼 저를 받아먹기만 하네 하고 이런 마음을 먹는데 주고보다는 돌고 돌아서 뭡니까? 누군가가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주고 뭘 갖다 준 사람이 나한테 베푸는 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가 베풀어 놓은 것을 다른 사람이 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돌고 돌아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걸 베풀어 놓으면은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녀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주위 사람들이 내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걸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 우리 자손들한테 당신의 부모님은 이런 훌륭한 분이셨어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당신의 분 이런 이런 해줬습니다. 당신이 어렵다면은 당신의 부모님의 은덕을 내가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저한테 부탁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다면, 해줄 수 있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걸 베풀어 주십시오. 공짜 없습니다. 그리고 다 네 번째가 아낌없는 마음으로 보시하기 때문에 그 가부가 이기면 부유해지고 풍요해지는 다섯 가지 감각의 쾌락의 대상 중에 최상의 것을 선별하여 누릴 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줄 때 물건에 대해서 아까워하면 되지 않습니다. 아까움이 없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 마음이 여유로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풍요로움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갖다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기쁨이 일어나요. 그리고 음식을 제공할 때 내가 정성껏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상대에게 해가 되지 않게 보시하기 때문에 그 가부가 이거는 부유해지고 풍요로 윤택해진다. 화재, 홍수, 도둑, 친척들이 사방 어디에 대해서도 재산에 손에 끼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뛰어난 이들이 행하는 다섯 가지 보시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유로워지고 마음에 풍요로워지면은 상대가 해가 되게 보시하느냐 아니다느냐. 상대가 불행해할 때 곁에 있어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상대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아이고 지금 저렇게 힘들 때 내가 그냥 괜히 도와줬다가 뭐하게 내가 더 손해 볼것 같다 해가지고 그냥 외면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손을 뻗쳐줘야 될 때, 뻗쳐주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격려하고 힘듦을 같이 해줬을 때,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할 때 우리가 가난했다면은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때, 그래서 40대, 50대 어느 정도 중년층이, 중산층이 되었을 때 그 고생이 공짜가 아니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고생이 겪었기 때문에, 힘듦이 있은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서로의 부부의 사랑은 깊어졌고, 우리 자녀들이 힘든 과정 속에 성장해 준다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럴 것입니다. 풍요로움은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고 뭐 된다? 뭔 일이 터지게 되면은 서로서로 외면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고생을 같이 겪게 되면은 돈독해지는 건 뭐다? 서로를 단결하는, 서로를 아끼는, 그러면서 더욱더 가족의 소중함, 상대의 소중함을, 귀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상대에게 해가 되지 않는 보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다섯 가지 부처님 말씀을 갖다 기억하셔가지고 보시를 잘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계가 나옵니다. 지계라는 계율을 지킨다,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지계는 규칙이며 규율입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교통 법규를 지키는 것이 규칙이며, 내가 우리 가족을 잘 보살피는 것이 약속이며, 나의 행동을 올바른 것이 규율을 잘 지키는 것이 됩니다. 모두가 성공을 꿈꾸는 세상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을 멋지게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 영미를 성취하는 것도 신나는 일입니다. 다만 성공한 다음에 지난 시절을 까맣게 잊고 변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면 씁쓸합니다. 사랑을 배반하고 친구의 일을 배반하는 이야기는 소설이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에 다음 것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후한 강무제 시절에 송홍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송홍은 정직하고 성품이 올곧았습니다. 그런데 강무제에게는 호양공주라는 누나가 있었는데 가부가 되어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호양공주를 불쌍히 여긴 강무제는 좋은 사람 있으면 재혼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강무제가 호양공주에게 어떤 사람이 좋은지 넌지시 묻자 호양공주는
송원 같은 사람이라면 다시

결혼해도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성홍에는 이미 아내가 있었습니다. 강무제는 성홍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강무제는 호양공주를 병궁대에 숨겨놓고 성홍을 불러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길 사람이 귀하게 되면은 친구를 바꾸고 부자가 되면은 아내를 바꾼다는데 공은 어찌 생각하는가? 그러자 성홍은 한치의 망설임이 대답했습니다. 가난할 때 사귄 친구는 잊어서는 안 되고 함께 고생한 아내는 쫓아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강무제는 병궁뒤에 숨어 성홍의 대답을 기다린 호양공주에게 안 되겠다는 뜻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불자님들은 어떻습니까? 함께 역경을 지낸 친구를 지금도 만나고 계시는지, 또 부인은 함부로 이제 바꾸지 못하니까 함께 사시고 계시겠지만 그때 함께 고생한 그 은덕을 가슴에 새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젊을 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나도 희생했지만 연약한 몸으로 버텨내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상대의 고마움, 감사, 상대의 사랑을 절실히 느끼는 계기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귀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상대에게 나는 과연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고 생활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보면은 젊을 때 고생 당신만 했어? 나도 했어. 그래서 상대의 그 어려움, 나의 어려움이 크고 당신의 어려움은 나보다 작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상대의 고생을 몰라보고 외면하는 경우가 주위에 보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습니다. 나의 고통은 그만큼 상대도 그만큼 힘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라. 내가 훌륭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지금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희생이 필요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겪지 않게 상대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해 주십시오.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상대의 따뜻한 마음이고 따뜻한 존경심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고생한 이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칠거 지역이나 일부 종산이 대놓고 여성에게 바뀌거나 옛날에도 조광지처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조광지처는 지금 쓰이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함께 고생한 배우자를 가리킵니다. 조광이라는 옛날에 술을 먹다 나면 찌개미가 있거든요. 그 찌개미 조자에다가 쌀겨 강자입니다. 조광이라는 게. 그러니까 술을 믿고 남은 찌꺼기라는 술 지게미에 방아를 찍고 남은 쌀의 껍데기인 쌀겨를 갖다가는 조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하면 조광으로 연명하겠습니까? 이처럼 모진 고생을 함께한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잘 살게 되면 지난날의 어려움이나 고생을 쉽게 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있는다 해도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마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화려한 조명과 풍성한 음식은 누구나 함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밑바닥은 함께 하기 어렵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에야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늘 성공했다고 해서 내일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성공의 약발이 떨어지고 그 달콤함이 끝나면 가장 먼저 떠날 사람들을 당신 옆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달콤함에 취해 살기보다는 내 울타리가 얼마나 견고하게 나를 지켜줄지 고민해 볼 일입니다. 그런 고민을 함께 할 이는 환희의 순간에 함께 웃고 떠든 사람들이 아니라 처절한 고생과 고통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옷은 새 것일수록 좋지만은 친구는 오래일수록 좋은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불자님들은 과연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 지계를 마치도록 하고요. 인욕입니다. 인욕. 참을 인자에다가 모욕욕자입니다. 모욕을 참는다. 그리고 인욕은 또 인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참을 인자 견딜래. 함께 고통을 줄때 그것을 갖다는 참아고 또 나를 모욕을 할때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예가 있습니다. 남아공 지금은 고가 됐고 돌아가셨지만 남아공 대때는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작가 앤서니 라비스가 그분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26년 동안을 어떻게 그 오랜 교도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자 넬슨 만델라가 대답을 했습니다. 난 견뎌낸 적이 없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는 나에게 그 교도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지 않았겠습니까? 정치범 수용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걸 갖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고통 주는 사람들, 간수들이 가끔 뭐 여러 가지 고통을 주었을 거예요. 그 고통을 갖다 대는 미워했느냐?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 고난을, 고통을 견뎌냈느냐?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뭐 했다? 공부하는 순간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나는 이 순간을 견뎌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어지는 어떤 고통이, 고난이 힘들겠지만은 어떻게 보니까 나를 더 성숙시키기 위한 이런 고난, 고통이 뭐다? 새로운 시각을, 새로운 견해를, 새로운 소견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기회의 창구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고난이, 고통이 어려운 것이냐, 아니라는 이야기.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역경이, 고난이 없느냐, 다 있습니다. 절에 가는 스님이라고 없느냐, 많아요. 그렇지만은 감내하고 견뎌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떡은 커 보이지만은, 남의 떡은 크고 내 떡은 작은 것 같지만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나라 관리인 누사덕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워낙 도량이 넓어 어떠한 무리한 일을 당해도 겸손한 태도로 얼굴에 불쾌한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우가 벼슬길에 나서게 되자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우는 남이 내 얼굴에 침을 뱉더라도 그냥 닦아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누사덕은 아니다. 그 자리에서 침을 닦으면 상대의 기분을 거스르게 된다. 그냥 저절로 마르게 두는 것이 좋다. 여기서 타면자건이라는 고사가 유래합니다. 침 타자에 얼굴 면자고 스스로 자자고 말을 건자입니다. 즉, 침을 뱉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당장, 얼굴을 붉히면서 또 성질 급하다면은 주먹이 날려 날라가거나 하겠죠.

0: 뭐라고 했습니까? 닦아내지 마라. 마를 때까지 놔둬라. 그것은 상대가, 내가 화를 내면서 상대의 마음에 어떻게 된다? 나의 무서운, 뭐, 못난 모습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냥 마르게 놔둔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당신이 나를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당신이 그런 못난 행동을 해도 나는 당신에게 그런 나의 못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만약 침을 닦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어? 이 사람 침 닦아? 다시 하고 다른 두 번째 행동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침을 닦지 암으로 해가지고 상대에게 두 번째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 뉘우침을 스스로가 가지도록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갖다가 알아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행동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침을 마를 때까지 기다리며 상대가 침을 뱉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를 내고 침을 뱉은 상대의 마음도 누그럴 것이며 상대방도 그리 처신했던 나의 속 깊은 마음을 알아줄 때 것이므로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참기 힘든 수모도 잘 참아야 한다는 처세의 교훈입니다. 우리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용서는 가장 큰 수행이다. 남을 용서함으로써 나 자신이 용서받는다. 날마다 새로운 날입니다. 묵은 수렁에 갇혀 새날을 등지면 안 됩니다. 맺힌 것을 풀고 자유로워지면 세상 문도 활짝 열린다. 결국 용서는 인간사에서 더없이 중요한 사랑의 덕목이면서 가해 상대보다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갖다 용서한다는 게 쉽다면 쉽지만 어렵다면 참 어렵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마음에 상처를 줬을 때,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 반항을 했을 때 용서하기가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제일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우리 가족입니다. 자녀들이고. 그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고 아껴야 될 사람에게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쳤다면, 아프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대신 다쳐줄 수 있다면, 고맙겠다고, 감사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을 때, 이 음식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가족이, 자녀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이 맛있는 음식 함께 했으면 얼마나 고마울까,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으신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늘 우리는 그렇게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가족을 무엇으로서? 사랑으로서 보듬어주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나의 넓은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잘못했을수록, 실수했을수록 더 두드려주는, 어루만져주는, 그리고 안아주는 그런 훌륭한, 행복한 가정을 꾸리가는 불자님 되기를 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2: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1: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1: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2: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막의 비밀, 이막의 비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해할 막이라는 게 뭐냐면 이 mRNA가 이렇게 지나간다 하면 이제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나 있죠. 이쪽에서 리보솜이 이렇게 갖다 붙어요. 그러면 요거에 요 세 개씩 아미노산으로 바뀐다 그랬죠. 야가 요렇게 이 두 개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그러면 요 바뀐 정보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요 똔똔똔하고 아미노산으로 나와요. 요로 해갖고 요렇게 나오는데 이어서 지금 요 보이잖아요. 잘 보세요. 요 나왔잖아요. 나오고 조금만 있어 보시면 이 알막이 나와요. 바로 여기 이 알막이잖아. 요 막이 지금 이 막이에요.

예. 지금 이 영상이 아주 예, 클라이맥스입니다. 지금 요것도 일단 보세요. 자, 조금만 더 보세요. 영상을. 요. 자, 이게 바로 지질막입니다. 예, ER막입니다. ER막. 이게 ER막이요. 그다음에 요 지금 보시면 여기 요 많은 게요 점들이 이게 아미노산들이요. 이게 바로 단백질이요. 아미노산이 연결돼요. 요걸로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걸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져요. 됐어. 여기서 하나씩 계속 지금 일로 지금 전부터 계속 자라고 있어요. 이 속을 가고 있는데 드디어 보세요. 잘 보시면 요 지금 구슬 보이죠? 하나하나 보이죠? 하나하나 자라죠? 자라고 있죠? 자, 보세요. 요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자, 이게, 자, 100개, 150개 쭉쭉쭉쭉 연결돼. 자, 이 구슬 톡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러냐면 요쪽에 있는 걸 요걸 리보솜. 리보솜, 요두 개가 리보솜인데

리보솜이 두 개 파트로 되어 있어요. 리보솜, 이걸 뭐냐 하면 작은 부분, 이걸 40S라 부릅니다. 전문적으로 40S. 이걸 다르게는, small server unit. 리보솜에 이걸 large server unit라 불러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 하면 이게 80S예요. sorry, 이게 60S예요. 이두 덩어리가, 그래서 이쪽에 그리면 리보솜이 이렇게, 자, 먼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요 과정을 좀 보시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지금 요 까맣게 보이는 색깔 마차가 있습니다. 까맣게 보이는 mRNA가 이렇게 세포질에 떠돌아다녀요. 자, 요게 mRNA입니다. 자,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겁니다. 요게 mRNA입니다. 잘 떴어요? 요거 있죠, 요거. 요겁니다. 자꾸 위치가 바뀌니까네. 요게 mRNA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지금 팍팍팍 움직이는 이게 뭐냐면, 잘 보시면 파란색, 요 파란색. 요 파란색 따라가는 이게 tRNA입니다. 자, 드디어 여기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죠? 여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거의 생물학 30%가 요 애니메이션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세포가 이렇게 있다면,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핵이 이렇게 있죠? 핵 속에 이제 DNA가 있어요. DNA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자, RNA가 만들어져요. 요거 있는 정보를 수도 없이 이야기했죠? 그대로 RNA가 돼요. 그래서 이 RNA를 뭐라 하냐면 mRNA라 불러요. 이 mRNA가 이 구멍을 빠져나와요. 핵구멍을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래서 세포질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어디냐면 야합니다. 요게 mRNA입니다. 그러면 이게 재봉틀 이렇게 박아가는처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움직이는 게, 이 mRNA를 움직이는데, 이두 개는 뭐냐 하면, 이두 개가 바로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죠.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60S라 부르고, 이걸 40S라 불러요. 그리고 이두 개를 합친 이름을 뭐라 부르냐 하면 리보솜이라 불러요. 됐죠? 예. 자, 리보솜. 이게 큰 덩어리, 이게 적은 덩어리. 그 적은 덩어리 밑으로 안으로 mRNA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mRNA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움직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mRNA가 요 이빨 세 개서 이빨 세 개씩 요렇게 움직여요. 예. 그래서 이빨 세 개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요 학대해 보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40S가 이렇게 붙어요. 40S가 대략 이렇게 붙고, 여기에 방이 이렇게 40S가 붙고, 그 다음에 60S가 붙어요. 60S, 리보솜의 두 파트입니다. 40S가 붙고, 이 속에 방이 세 개가 있어요. 이걸 생물학에서 EPA 방이라 불러요. 이거는 방출하는 거예요. EXIT. EXIT. 이거는 펩티딜이라 해서 펩타이드를 기억하시면 돼요. 펩타이드. 이 펩타이드가 뭐냐 하면 아미노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펩타이드라 그래요. 이게 많이 연결되면 단백질이고, 그냥 한뭐 10개 미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게 펩타이드예요. 그 다음 요 A는 뭐냐면 아미노산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미노산. 아미노 엑시드. 예.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이쪽에 그림만 이해하시면 거의 다 이해합니다. 자, 어떤 양상이냐 하면 여기에 아미노산을 누가 실어 날라야 돼요. 아미노 실어 나는 트럭이 어떻게 생겼나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대략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게 이빨로 돼 있어요. 전부 다 이빨이에요. 이빨이 한 70개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아니고 우라실로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우라실이 일부 변형돼 갖고 수도로 바뀌어요. 수도 윗, 수도 우라실로 바뀌어요.

바뀝니다. 어쨌든 요거에 있는 요거에 세 가지가 어떻게 되는 요 그림 금방 알 거예요. 요거에 탁 들어가요. 들어가서 요거 요렇게 들어가요. 트럭이 간략하게 그리면. 그러면 요 트럭의 요 이빨 세 개가 요 이빨 세 개가 자, 요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미노사 요 mRNA 이게 mRNA잖아요. mRNA 요 이빨 세 개하고 딱 맞게 돼 있어요. 됐죠? 요 이빨 세 개하고 요거 이빨 세 개하고 요거 있는 요 이빨들. 근데 요 이빨들이 세 개씩 세 개씩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요 이빨 세 개가 자, 예를 들어 주면 이빨이 A 자, 무슨 말이냐면 이쪽이 이 이빨이 A, G, C라 하면 이쪽에 mRNA 이빨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요 AGC 이빨이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이쪽에 이빨 세 개가 A하고 G하고 C면 이쪽에는 T 대신 U가 오고 이게 C가 되고 이게 G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AGC 요 하나가 있다면 요거에 해당되는 아미노산을 어디 실었냐 하면 요거다 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요 아미노산입니다. 하나하나 점들이 보이죠, 요거? 요다 하나 점점점점점점 연결돼 있잖아요. 예. 네, 요게 전부 아미노산들이요. 그래서 요 아미노산 요 하나하나를 요거 하나하나를 바로 실어 나는 요게 tRNA입니다. 요게 지금 너무 빨리 움직여서 좀 보기 어려운데 tRNA가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요거 다시 천천히 보세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지금 보면 EPA가 있고 요거에 요게 바로 tRNA. 자, 어디냐 하면 바로 요겁니다. 요 초록색 진한 파란색 있죠? 요겁니다. 요 파란색. 요게 tRNA입니다. 그럼 야들이 요 파란색 요렇게 되어 있는 요거에 아미노산 하나를 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아미노산들이 요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이알막에 결합한 거예요. 이게 이알막이죠? 그요 과정이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생물학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에 이제 tRNA가 오는데 요거에 tRNA가 요렇게 있다가 요거에 또 하나 더 꼽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또 tRNA가 있죠. 그럼 요거 두 개가 결합을 해요. 결합해요. 빨간색이 요 위로 올라와요. 가장 핵심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빨간색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리고 또 요게 이빨 세 개씩 요렇게 이동을 해요. 전체가. 이동을 하면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동을 하면 저요 나와 있어요. 요 모식도를 보면 처음에는 먼저 하나만 꼽혔죠. 가운데. 요거 펩티드1이라 불러요. 요거 딱 꼽혔죠. 근데 또 하나가 더 왔죠. tRNA 왔죠. 그럼 요거 알라린을 실어 왔죠. 그럼 요 알라린 요 방에 들어가죠. A방에 들어가죠. 야가 A방에 들어가죠. 됐죠? 요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요렇게 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요렇게 넘어갈 때 요거 있는 야가 메치오닌이 시작 포인트입니다. 시작 아미노산이 야가 요로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야가 요렇게 해서 요에 예.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 다음 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요거에서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게 또요요 털은 요렇게 움직이니까네 야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야가 일로 가고 야가 요렇게 오죠. 따라하셨나요? 그래서 요게 세 개씩 움직인다. 야세 개씩. 그래서 바로 RNA의 이빨 세 개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바로 DNA의 이빨 세 개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A, C, T라면 그 이빨을 RNA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 여기 A가 U가 되고 C가 G가 되고 T가 A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세 개씩 읽는 요 하나가 각각 아미노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의 기본 도구입니다. 요거 발견해가 노벨상을 받았죠. 그래서 반드시 세 개씩 이동을 한다. 방은 세 개다. 그럼 여기까지 오면 요 방에 들어가면 이방 이름이 E라 그랬잖아요. E가 익시치란 말이요. 이 방에 오면 방출돼야 돼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나가니까 이거 엠프티가 됐죠. 나가니까 비어졌죠. 비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들어오면 요 위에 메치오닌 위에 또 하나가 있죠. 그럼 이걸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생물학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 턴을 이렇게 해서 100번을 하게 되면, 자, 이거 100번 하게 되면

100번째 아미노산이 요 맨 밑에 오죠. 이걸 뭐라 부르느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C말단이라 불러요. 맨 첫 번째 메초닌 이걸 N말단이라 불러요. 이 단백질 학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N말단, C말단. 이어서 먼저 이막의 비밀, 이막의 비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해할 막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포가 이렇게 있다면 자, 핵이 핵막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핵막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막이 실은 이게 이렇게 이런 모양이라는 걸 내가 강조했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막이. 예. 그럼 이 막은 지금 여기에 뭐가 붙었나 하면 여기 mRNA가 이렇게 지나간다 하면 이제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나 있죠. 그러면 이쪽에서 리보솜이 이렇게 갖다 붙어요.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요거에 요 세 개씩 아미노산으로 바뀐다 그랬죠. 야가 요렇게 이 두 개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그러면 요 바뀐 정보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요 똔똔똔하고 아미노산으로 나와요. 요로 해갖고 요렇게 나오는데 이어서 지금 요 보이잖아요. 잘 보세요. 요 나왔잖아요. 나오고 조금만 있어 보시면 이알막이 나와요. 바로 여기 이알막이잖아. 요 막이 지금 이 막이요. 예,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바로 이 막이 이 막이요. 그러면 요 셋는 야들이 여기서 톡톡톡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요 끊어져가 요렇게 있다 합시다. 요게 바로 단백질이요. 그러면 야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타임캡슐처럼 야들은 비행접시가 되어버려요. 그럼 야들은 요게 톡 끊어져요. 이렇게도 돼요. 됐죠? 바로 이렇게 돼서 이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면 이쪽에 와서 이렇게 키스를 하죠. 접촉을 해요. 접촉을 하면 자, 이 막하고 이 막이 같은 막이 이게 터져버려요. 터지면 야들이 바깥으로 나와요. 그럼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이게 뭐냐면 인터루킨, 뭐 온갖 호르몬들 여러분 들어봤죠? 그럼 만약 이 막이 신경세포막이라 하면 한번 보여줄게요. 이 막이 신경세포막이라 하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시냅스막이라 하면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리면 이 현상이 그럼 야가 이렇게 나와갖고 그럼 여기 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안에 들어간 알갱이들이 이번에는 뭐냐면 이 알갱이들이 그 요 톡 터지자. 요게 중요해요. 요거 톡 터지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예를 들면 예, 전달 물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글루타메이트, 가바. 예. 아세틸콜린.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메커니즘이에요. 그럼 신경과학부터 이 모든 게 이렇게 통합되는 거예요. 요 장면이. 자, 다시 한번 얼마나 이게 드라마틱해요. 자, 요게 지금 하나하나 생기죠. 네, 이렇게 많이 생기면 요 마지막에 톡 떨어져요. 톡 떨어지면 이게 분리되면서 야들이 다시 다 분리돼요. 다 보세요. 자, 조금 더 보세요. 톡톡톡톡. 자, 여기까지 됐죠. 분리됐잖아요. 분리돼가 다시 재사용이 되는 거예요. 세포는 이것이 끝없는 반복일 뿐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속에 뭐가 있었어요? DNA가 있었잖아요. 이 DNA가 마지막으로 이 단백질까지 이 만들어지는데 몇 분이냐 하면 대략 3에서 5분 만에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예. 이 과정을 리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거예요. 예. 자, 여기 이 아미노산이 쭉쭉쭉쭉 자라죠? 이게 몇 개냐 하면 300개에서 뭐 한 1000개 막 이렇게 돼요. 적게는 한 10개짜리도 있어요. 이건 베타 엔돌핀 들어보셨죠? 그런 건 한 10개 정도예요. 예. 그래서 10개에서 20개짜리도 있고 가장 평균에가 많은 게 몇 개냐 하면 대략 300개. 그러면 이 종류가 몇 개냐? 잘 떠서 이런 이렇게 해서 똑똑똑똑똑똑똑 해갖고 요 똑똑똑 해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걸 내가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야들이 연결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거 다 점들이에요, 점들. 이 점이 다 뭐냐면 아미노산들이요. 그럼 야들이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덩어리지는 거예요. 입체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럼 덩어리 두 개까지는 안 돼요. 대략 네 개 이상이 되면
이걸 뭐라 부르느냐 하면 효소라 불러요. 작용은 효소. 효소는 거의 대부분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이 효소에는 이 안에는 또 구조가, 이 특별한 구조들이 있어요. 그 구조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이 단백질이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접히는가 이거예요. 뭐 이렇게 랜덤하게 그렸는데 실제로 이 속에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알파 헬릭스,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뭐 이런 구조도 있어요. 이걸 베타 시터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구조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혀 들어가느냐, 이게 왜 중요한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생명 현상은 이게 이런 게 몇 개냐 하면 10만 종류, 10만 종류. 단백질 종류가. 그러면 야들이 이렇게 입체 구조를 만들어요. 입체로 그리면 뭐 이렇게 됐다 합시다. 그러면 이 입체 구조 요거 만드는 요거에 이걸 확대해 보이면 여기도 엄청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조하고 생명 현상은 여기에 딱 맞는 단백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네. 그럼 요거 두 개, 요 단백질하고 요 단백질이 바로 이게 열쇠면 이게 자물쇠예요. 이 자체가 자물쇠예요. 지금은 요거보다 더 중요한 이름들이 나왔는데 자물쇠 이렇게 쓰나? 이 열쇠 자물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부위가 어떻게 접혔는가가 지금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는 거, 이 접히는 정도가 어떤 식으로 접혀야 되는가를 계산하는 게 이 생물학 단백질학에서 가장 핵심인데 이 접혀지는 이 방식 이걸 계산하는 게 예,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AI로 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AI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알파 폴드라 불러요. 들어보셨죠? 이 알파 폴드가 작년도인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노벨상을 받았어요. 하버비스 그쪽 그룹이 바로 알파 폴드 AI를 이용해서 이 단백질 입체 구조가 어떻게 접히는가, 그 구체적으로 입체 구조가 어떻게 접히는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있는 아미노산들이 수십 개 아미노산들이 3차원 공간에서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의 궁극의 겁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초당 예를 들면 12성 번 이게 바이브레이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나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 아미노산 이 서열들이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찍으려면 카메라 셔터가 이 단백질 요동보다 더 빨라야 돼요. 카메라 셔터가 닫혔다 열렸다를 더 빨리 해줘야 돼요. 그런 카메라가 있어야 돼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카메라, 1초에 셔터가 한 12성 번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출현해야 돼요. 짠,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포항공대에 있습니다. 포항공대의 방사광 가속기, 포항공대에 있는 방사광 가속기. 자, 여러분들 물리학을 좀 해보면 가속기는 입자 가속기인데 이건 방사광이야. 이 방사광이란 말이면 빛이잖아요. 이게 빛이잖아요. 빛을 만드는 가속기예요. 그 빛이 뭐냐면요, 태양빛의 밝기에 뭐 조 단위로 더 밝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과학시설을 첫 번째 봐야 되는 과학시설이 어디 있느냐, 포항공대에 있는 방사광 가속기입니다. 그게 3세대하고 4세대가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3세대하고 4세대를 다 갔다 왔어요. 그게 우리나라 돈 한 4천억 정도 들었던 거래요. 4천억. 단일 건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클 거예요. 그 4세대에 그 들어가 보면 길이가 1km입니다, 건물이. 예, 그런 데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 도표는 뭐냐면 도대체 이게 바로 리보솜인데 이 리보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리보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야기가 이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보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두 유닛도. 이 리보솜이 두 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예, 그걸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쪽에 이 큰 유닛도, 예, 이 큰 유닛도가 요겁니다. 그래서 라지 서브 유닛도, 이걸 60S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스몰 서브 유닛도, 요게 단백질이 32개. 이거는 단백질이 46개 들어가요. 요 단백질을 제가 빨간 점을 찍어 놨잖아요. 또 단백질이 들어가고 요거가 바로 뭐냐면
자,

DNA에서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 DNA잖아요. DNA에서 이렇게 나오는 요게 바로 RNA입니다. Sorry. mRNA가 됩니다. 나중에 mRNA 돼요. 그럼 이렇게 오면 이렇게 여기 중화효소 요 붙는 요게 중화효소입니다. 중화효소 2. 중화효소 2를 쓰면 바로 mRNA. 중화효소 1을 쓰면 rRNA. 중화효소 3를 쓰면 tRNA.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화효소 2를 썼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mRNA가 만들어져요. 이 mRNA는 요 액션하고 액션 1, 액션 2, 액션이 몇개 정도 있냐면 뭐 20개 이상 있을 수 있어요. 액션. 요 액션 부분은 요 부분은 바로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다음 요 인트론 부분은 아미노산으로 바뀌지 않고 이거는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제거하고 이쪽에 다 제거해 줘야 돼요. 요 제거하는 요 과정을 스플라이싱이라 불러요. 요 제거하는 과정을 스플라이싱이라 불러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예, 스플라이싱. 자, 그래서 제거하는 과정이 요 스플라이싱. 그리고 이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기계들이 뭐냐면 다섯 개가 있어요. U1, U2, U4, U5, U6. 요 여섯 개를 뭐라 부르냐면 요 여섯 개가 다섯 개가 다 합쳐지면 합쳐져서 부르는 이름이 뭐라 그러냐면 스플리오솜이라 불러요. 예. 그것들이 요거 갖다 붙어 갖고 야를 제거해 줘요. 요쪽 사이를 제거해 주고 그럼 요것만 남았죠? 요거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제거를 다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액션 1, 액션 2, 요 부분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런 걸 스플라이싱이라 불러요.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 하고 나면 요거 액션만 남았는 요걸 뭐라 그러냐면 요걸 mRNA라 불러요. 이 mRNA는 세포질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죠? 지금 요겁니다. 요게 mRNA예요. 저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요게 mRNA가 빠져나왔어요. 이게 세포질이요. 빠져나왔죠? 빠져나오면 이 mRNA들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요거 리보솜을 만나요. 자, 이 리보솜이 두 개의 유닛들어 있는데 오뚜기 두 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오뚜기들에 들어가는 요 빨간 점, 이게 단백질이죠. 야들은 이쪽에서 만들어 갖고 일로 또 공급을 해줘야 돼요. 요게 지금 어려워요. 예. 그리고 지금 요 3번에서 tRNA를 만든다 그랬죠? 요 tRNA를 만든 것도 빠져나와 갖고 요게 tRNA예요. 요 화물로 실어 나르는 거예요. 요 파란색. 그래서 이 상호관계가 생물학에서 뭐 거의 한30%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들 이걸 반복해서 다 이해를 하면 예. 대학 과정의 생물학 그 3분의 1을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좀 반복해서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자, 요걸 또 다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렇게 해서 했죠. 막 드디어 보이죠. 막 요렇게 됐고. 그리고 요게 이제 요렇게 왔고 요렇게 해서 요게 딱 키스하고 일로 빠져나간다는 거.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도 동일한 메커니즘이에요. 세포 안으로 뭐 이렇게 들어올 때도 야들이 이 막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예. 이걸 엔도시스티스, 엔도, 예. 이걸 엑소시스티스라 이렇게 불러요. 엔도. 이렇게 들어와요. 예. 그래서 요게 이빨이 세 개씩, 그 다음 mRNA하고 요렇게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결합. 요렇게 세 개씩. 이걸 뭐라 하냐면, 바로 이걸 유전 정보라 불러요. 궁극적인 유전 정보가 이겁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지구상의 뭐 천만 종의 모든 생명체가 다이 동일한 정보를 써요. 그래서 이게 이 유전 정보가 바로 게놈이죠. 그래서 외계 생명체가 발견되면, 가들이 아데닌 구아니노신 티민을 쓸 건가? 이거부터 조사하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 바로 게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게놈이 뭘 바뀌느냐 하면 이게 단백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백질이 바로 우리 생명현상이니까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센트럴 도그마라 그래요. 센트럴 도그마라 그래요.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게 중심 원리라고 부릅니다.

그 밝혀내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아데닌하고 구아닌, 그다음에 시토신하고 티민. 자, 이게 수소 결합으로 돼 있다. 이게 세 개인가 그럴 거야. 이게 수소 결합으로 돼 있다. 이걸 밝혀낸 거야,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이걸 중심원리. 생물학은 뭐냐? 중심원리. 화학은 여러분들 주기율표 말하면 대충 감 잡잖아요. 주기율표. 생물학의 주기율표가 바로 요겁니다. 생물학의 주기율표 요겁니다. 중심원리. 요까지. 네. 그러면 요걸 조금 더 나가보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요게 나온 게 요게 mRNA고 지금 뭐 그냥 그릴게요. 요 파란색 있는 요거 요렇게 파란색도 만나죠. 요게 tRNA고 그다음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요 안에도 RNA가 막 들어있어요. 요 안에도 RNA가 특히 이게 좀 어렵습니다. RNA가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RNA는 이름이 뭐냐 하면 이 안에는 이거는 OS, 그 다음에 28S, 그 다음에 5.8S,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가 있냐 하면 18S, rRNA가 들어있어요. 이것도 전부 다 rRNA요. 어이, 헷갈린다. 됐죠? 이게 간단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자, 여기만 해도 tRNA, mRNA, rRNA가 있어요. 그래서 생물학을 한다는 거는 RNA 종류를 먼저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 게 예,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RNA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은 이제 이 유전자라는 개념이 최근에 바뀌고 있습니다. 유전자가 이제 그렇게 유전자를 영어로 말하면 지인이라 불러요. 예, 그럼 지인은 뭐냐? 지금까지 지인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물학 책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인은 DNA가 있는데 이게 DNA요. DNA가 있는데 이중라선이죠. 이렇게 있는데 DNA의 어떤 부분이 궁극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바뀌는가? 그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그렇게 결국은 이게 말이 뭐냐면 단백질로 바뀌는 DNA의 일부를 얼마냐면 일부가 DNA 전체의 1.5%밖에 안 돼요. 요 부위를 뭐라 부르냐면 유전자라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거 갖고는 지금 최근에 발견되는 많은 분자 세포 생물학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전자라는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느냐 하면 DNA에서 뭔지 모르지만은 무조건하고 RNA로 바뀌는 무슨 RNA인지 모르지만 RNA로 바뀌는 모든 DNA의 영역. 자,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RNA로 바뀌는 DNA의 영역. 자, 뭐 여기 있다 합시다. 그 부위, RNA로 바뀌는 DNA의 영역들을 부르는 이름이 지금은 유전자로 됐어요. 예, 네, 지인 됐습니다. 지인의 데피니션이 지금 확장된 겁니다. 단백질을 안 만드는 부분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유전자란 개념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는 빨리 설명드리면, 그러면 지금 유전자 지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코딩되는 부분, 넌코딩되는 부분, 그 다음에 수도 유전자, 수도진. 유전자인데 작동하지 않는 유전자, 뭐 단백질을 안 만들 뿐더러 작동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코딩하는 거는 뭐냐? 코딩. 코딩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건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부분이에요. 요게 바로 뭐냐면 mRNA예요. 자, 그다음에 넌코딩 하는 부위는 두 가지로 나눠요. 그거는 하우스키핑 유전자가 있어요. 그다음에 레귤레이터리 유전자가 있어요. 이거는 조절, 촉매 뭐 요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하우스키핑은 조금 이런 개념입니다. 간세포하고 신경세포하고 뼈세포가 있다면 간세포는 고유한 어떤 기능이 있잖아요. 대충 아시죠? 신경세포는 시냅스 전압 전기 펄스를 만들어야 되고 또 복합적인 특별한 기능을 해요. 그럼 세포마다 피부세포, 모낭세포, 그다음에 점막세포, 그다음에 혈관세포, 간세포, 뼈세포들은 각각 고유한 조직에서

고유한 기능을 해요. 그 고유한 기능하는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대규모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하우스키핑 유전자, 하우스키핑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우스키핑. 자, 그러면 하우스키핑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지금 이야기했던 집을 지키는 항상 필요하는 단백질, 그 간이다, 심장이다, 그각 조직마다 필요하는 세포에 필요하는 유전자죠. 그래서 이게 뭐라 하냐면 이게 첫 번째 rRNA. 그 다음에 tRNA. 그 다음에 mRNA 아닙니다. 그 다음에 SNRNA. 그 다음에 SNORNA. 쭉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절작용하는 거는 또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 나누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롱 런코딩 RNA. 예. 그 다음에 요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RNA. 그 다음에 스몰 인터페런스 RNA. 그 다음에 pvRNA라는 게 있습니다. 네, 최소한 이한 7, 8가지를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요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인이라는 게 뭐냐면 유전자라는 게 지금은 어떤 개념으로 바뀌느냐 하면 단백질을 만드는 거가 들어가고 단백질을 만드는 부분은 오직 요 부분입니다. 요거는 결국은 바로 리보솜을 통해서 바로 단백질로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만 유전자라 생각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데 이 각각이 얼마냐 하면 이게 2만 개 정도입니다. 우리 유전자 2만 개. 그 다음에 런코딩 유전자가 몇 개쯤 되느냐 하면 최근 이게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나온, 그러니까 게놈 전체를 조사를 합니다. 드러난 게 이게 2만 5천 개. 2.5 곱하기 10의 4승. 유전자 개수입니다. 이게 1.5 곱하기 10의 4승쯤 돼요. 가짜 유전자. 네. 와, 진짜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 중에 특히 롱 런코딩 유전자가 몇 개냐 하면 이게 거의 2만 개쯤 돼요. 예. 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세포 생물학을 들어가는데 가장 핫 이슈가 됩니다. 예를 들면, 롱 런코딩 유전자, 예를 들어주면, MALAT, 말라트, 예를 들면, MALAT1, NEAT, 최근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훈련센터에서. 원. 그 다음에 HOX, NEAT. 그 다음에 HOTAIR. 그 다음에 EXIST. 이런 게 뭐냐 하면, 롱 런코딩 RNA는 요 이빨이, RNA니까네. 전부 다 RNA죠. RNA 이빨이 몇 개냐면 200개 이상. 예. 이거는 200개 이하. 이빨. 누클로타이드를 그래요. 요런 경우는, 이빨이 몇 개냐면 실제로 20개에서 한 30개 정도 이빨이요. 누클로타이드요. 요세 가지가. 근데 이세 가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세 가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빨리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야는 마이크로 RNA는 지금 우리나라도 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유전자가 거의 한 2,000개쯤 돼요. 2,000개쯤 되고 유전자가. 야들은 바로 mRNA를 중단시켜요. 번역을 중단시켜요. 그 다음에 또 nRNA를 쪼악내기도 해요. 그 다음에 siRNA는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이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남겨준 더블 스트랜드 tRNA가 있어요. 자, 조금 어렵습니다. 더블 스트랜드 RNA를 즉시 파괴해줘요. 깨부숴줘요. 야들이. 이거 없으면 우리가 바이러스나 이런 거좀 이게 저항을 못해요. 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요 pvRNA는 뭘 하느냐 하면 야들은 바로 스펌, 정소, 정자, 그 다음에 에그, 난자, 이쪽에서 생식세포에서 바로 그 문제가 생긴 DNA 아래상에 문제가 생긴 걸 처리해줘요. 야가 없으면 우리는 불임이 돼요. 포유동물은 새끼를 못 낳아요. 예. 네. 지금 이 RNA라는 게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유전자란 개념은 유전자가 뭐냐는 개념은 뭘로 바뀌느냐 하면 우리가 아는 이 지금 RNA 종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 최소한 8개, 지금도 막 발견되고 있어요. 10개도 넘는 이 아래

이야기로 바뀌는 겁니다. 네. DNA는 한 가지요. RNA는 10종류도 넘는다.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DNA에서 RNA를 만드는 부분. 자, 요 D, 그러니까 RNA를 만드는 DNA의 부위, DNA 일부를 지금은 유전자라 한다. 오늘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요게 최근 바뀌어지는 이 개념을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봤더니 우리가 통상 인간의 유전자가 2만 개라 했을 때 이거는 요 mRNA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실제로 이 단백질을 만드시는 과정에 야들이 다 동원이 돼요. 예. 네. 그 중에 이 넌코딩 RNA가 하는 역할은 가이드 역할, GUIDE, 그 다음에 디코이, 그 다음에 스캐폴더, 예. 네. 그 다음에 시그널링, 생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야들은, 말라타 같은 경우는 8.7K쯤 돼요. 예. 네. 그럼 이거는 뭐, 3.7K, 뭐, 이렇게 돼요. 이것도, 이게 또 1, 1, 1, 2 이렇게 있어요. 2는 뭐 20만 개인가 뭐 이렇게 돼요. 공부를 해보면. 그러면 이게 K바이트입니다. 이빨이 몇 개? 8,700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롱 넌코딩 RNA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보면 SNRNA는 뭐냐면 야들은 뭘 하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U1에서부터 U6까지의 SNRNA 예, 요거 플러스 프로테인을 부른 이름이 뭐라 그러냐면 SNRNP 우리나라 말로 이걸 스너프라 불러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너프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스플라이싱. 예, 생물학의 기본 도구만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훈련센터에서 요것만 5시간 강의를 했어요. 요것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요것만 거의 5시간 강의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이게 현대 생물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로 가는 야들이 결국은 뭐냐? 바로 진화의 본질입니다. 그 20억 년 동안 다세포 생물이 진화되어 온 핵심이 뭐냐? 예, 다세포 생물체가 진화되어 온 핵심이 뭐냐? 물으면 바로 스플라이싱입니다. 예, 이 스플라이싱을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SNRNA. 그리고 이 SNRNA를 수식해주는 약간 변형시켜주는 고개 두 가지 있는데 CH3, 매치를 붙여주거나 그 다음 뭘 하느냐 하면 우리딘을 수도 유리딘으로 바꿔주는 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들이 놀라운 기능을 해요. 굉장히 엄밀한 기능들을 하게 돼요. 예, 그 모든 뿌리가 지금 요 애니메이션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도 내가 강의를 했는데 왜 반복을 하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요 장면들을 반복해서 이걸 자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다 지우고 요대로 요 상태를 놓고 매일 한 30분씩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애니메이션을 딱 통째로 전율하듯이 아하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물학 한 30% 생물학 1년 공부하는 거 통째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바로 제가 5시간 강의했던 그 과정 그거 앞으로 한 20시간을 더 해야 돼요. 그 과정 다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진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우리 생각까지도 단백질 레벨에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그거는 이 강의에서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문에 가면 브레인 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의 의식, 감정, 느낌, 자극기억, 그 다음에 상징, 예, 사회적 정서, 그 다음에 디폴트 모드, 예, 그 다음 살라머스에 있는 많은 의식작용,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요게 가장 코어입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생명현상은 단백질의 입체 구조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예, 바로 알파폴드를 만들어갖고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바로 최근 이야기입니다. 알파폴드를 통해서 지금은 1억 종류의, 1억 개 넘는 심지어 가상의 단백질까지도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생명현상은 단백질의 입체 구조 현상입니다. 그래서 포항공대 방사광 가속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백질 사진을 찍는 겁니다. 단백질이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거대 과학하고 만납니다. 심지어 물리학, 입자 물리학하고도 만납니다. 그래서 요 기본 메커니즘, 네. 요걸 바로 생물학에서 중심 원리, 센트럴 도마라 부릅니다.
바로 DNA 있습니다.

RNA, RNA에서부터 단백질. 요세 단계가 우리 지구상에 천만 종도 넘는 모든 생명체가 요 룰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외계 생명체가 발견되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뭐라 그랬죠? 게놈이 무엇인가? 딱 그것만 발견해내면 그럽니다. 그래서 뭐몇년 전에 어떤 뉴스에 보면 이 게놈이 아데닌 과니시토신 티민이 아니고 뭐또 하나가 뭐 있다 이러면 완전히 생물학계가 완전히 혁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정보살소도 공덕하이고 수보리 제보살불수복도 거수보리 백불은세자

밖으로 드러난 형상으로만 그 사람의 선악을 말하지 말라. 또 잠깐 동안 사귀어보고 마음과 뜻을 함께하지도 말라. 원래 겉모습에는 속이 잘 드러나지 않나니 그것은 마치 노쇠를 도금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재물과 색은 칼날 끝에 달콤한 꿀과 같다. 한 번 빨아먹기에 부족하고 혀를 베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달콤함에 취해 그것을 탐한다. 사람이 처자나 좋은 집에 얽매이는 것은 감옥과 쇠사슬보다 더한 것이다.

DTM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광웅호 스님입니다. 예전부터 이 소나무를 초등학생들이 많이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애들한테, 초등학생의 애들한테도 편지 몇 번 오고 했는데. 그래서, 할머니를, 노보살님을 만나면, 아, 우리 손주가 그렇게 소나무를 좋아해요. 막 이러시고. 그래서 엊그저께도 우리 그 불교대학에서 공부하시는 불자님이 계시는데, 자기 조카가 초등학교 4학년이래요. 하루 종일 소나무를 보고 있대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예, 중대를 여나? 그래서, 예. 아니, 근데, 예, 소나무의 내용이 그렇게 아이들에 적합한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가요? 그래서, 나 광호 스님한테 공부하고 있다? 이러니까, 사인 받아달라고. 이렇게 사인해줬죠. 그래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야기가 옛날 그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예? 전설의 고향, 이야기 따라 산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재밌나 봐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불자님들이 우리 소나무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보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자주 듣고 하는데, 오늘 또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재미난 이야기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옛날에 젊은 스님이 탁발을 나가셨대요. 탁발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쌀을 얻으러 탁발을 나가셨는데, 평소에 가지 않은 그 멀리 있는 마을까지 탁발을 가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탁발을 이제 쌀을 얻으러 다니고

이거 난 뒤에 절로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멀리 나가는 바람에 절로 돌아올 때 해가 질것 같더래요. 시간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러다 큰일 나겠다. 옛날 산길은 해지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름길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충 이제 눈대중으로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지름길로 이렇게 산을 타서

가겠다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신임, 신임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신임 막 이래가지고 예, 뭐가 쉬었나? 뭐지? 하고 뒤돌아봤더니 큰 그 나무 밑에 그늘진 곳에 그 넓적한 그 바위 위에 어느 그 젊은 아가씨가 스님 뭐 아가씨 나왔는데 어우 뭐 이래요. 뭐 어우는 왜 여기서 갑자기 전생에 늑대였나? 네? 막 어우 이러고 있어. 스님 아유 그 땀 흘리시고 어디 그렇게 급히 가세요? 오셔서 물 한 잔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넓적한 그늘 밑에 넓적한 바위에 젊은 아가씨가. 그래서 이 깊은 산에 웬 젊은 아가씨가 저렇게 혼자 있지? 좀 이상하잖아요. 네. 스님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여기 물 한 잔 드릴게.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하니까 그 목도 칼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 한 잔 마실까 하고 이제 갔는데 가까이 가서 그 아가씨가 주는 그 이제 물잔을 딱 받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여자가 너무 예뻐. 네. 너무 예쁜 거야. 깜짝 놀랐어요. 흠칫? 예. 네. 왜 이렇게 예쁘지? 예. 네. 그 스님이 순간, 그 산에 예쁜 여자가 있으면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런데 예쁘면 모든 게 용서돼. 아니, 이렇게 예쁜 여자가 왜 이렇게 산 깊은 곳에 있지? 이런 거 좀 의심해 봐야 되는데, 뭐하니까 용서돼? 예쁘니까 용서돼. 예. 그래서 이제 아가씨가 어머 스님 어디 가세요? 네, 왜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 절은 어디 계세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자꾸 이렇게 쾌활하게 이제 말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스님이 자꾸 예쁜 아가씨가 말을 거니까 기분이 해벌레 해가지고 그만 이렇게 대화를 나눴대요. 세상 사는 이야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 저런 이런 이야기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우리 스님들은 염불을 많이 하신 스님들은 평소에 염불을 많이 하시는 스님들은 언어 습관 중에 하나가 염불하는 버릇이 있어요. 뭐 대화하다가 아이고 나무아미타불 이라든가 아이고 관세음보사 이라든가 예 그러니까 그냥 일종의 습관이에요. 하도 염불을 많이 해서 젊은 스님이 여자하고 대화 나누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나무아미타불 이랬대요. 갑자기 상냥했던 여자가 소리를 꽥 지르면서 스님 한참 분위기 좋은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분위기 좋은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 스님이 벙 쪄가지고 아니 얘 왜 이러지? 뭐 조울증 있나? 예? 아까는 막 기분 좋더니 지금 왜 이렇게 또 우울하지? 그래서 근데 여자가 얼굴이 시퍼레진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좀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도 이거 뭐가 이상한데 못 알아차려면 그냥 죽어야 돼. 이쯤 되면 뭐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지? 그래서 수상해서 이 스님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고 염불하니까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깨갱 소리를 내면서 펑 하고 사라지더래요. 스님이 놀래가지고 에그머니 하고 벌떡 일어났는데 순간 여자가 사라진 그 자리에 분명히 그 시원한 그 나무 그늘 위 아래 아주 넓적한 그 바위 위였다고 했잖아요. 네. 정신 차려봤더니 위험천만한 천길 낭떠러지 벼랑 위에 그 끝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지? 하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분명히 해지기 전에 그 아가씨한테 그 물 한 잔 마시고 잠깐 대화 나눴는데 벌써 날이 껌껌해져 있는 거예요. 귀신이 코칼 노릇이다. 놀래가지고 너무 무서우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외치면서 막 3m로 내려갔대요. 막 뛰어간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고 자기가 어떻게 내려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에 홀딱 그냥 넋이 나간 채로 가까스로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말 입구까지 내려온 거예요. 너무 그냥 정신없이 막 이제 뛰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막 컥컥 대면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그때 마을 입구에 할아버지가 쓱 지나가시더래요. 할아버지가 쓱 지나가시더니 스님이 막 킥킥 대고 있으니까 스님, 스님 아니 왜 무슨 일을 당했길래 그 숨을 몰아쉬고 있냐고 아 이거 물 한 잔 드시라고 물 한 잔 드시라고
그 스님이 이렇게 막 물을 마시고 있는데

아, 스님 왜 그러시냐고. 뭐 못 본 걸 본 것처럼 하더니, 아이고 스님 지금 저쪽 길에서 내려왔습니까? 이러더래요. 저 길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 예, 저기 지름길로 내려온다고 저쪽 길로 저쪽 그 계곡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했더니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저 여우골 아닙니까? 여우골. 옛날부터 저 길로 다닌 사람들이 행방불면 되거나 길에서 중간에 급사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근방 사람들은 저 길은 쳐다도 안 본다고. 아니 어쩌다고 저 길로 오셨냐고. 그러면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는데 저쪽 그 길목에 여우가 하나 산다지요. 이러면서 저 여우골인데 저 길로는 다니면 안 됩니다. 에이 그도 뭐 스님은 부처님이 지켜주신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러더래요. 예, 무슨 일 있을 뻔했지. 예. 놀래가지고 거기가 무슨 골이었다? 여우골이었구나. 그냥 그 털구멍에 털 하나하나까지 그냥 바싹 그 송두리째 그 긴장을 해가지고 털끝이 바싹 서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두근 되면서 그 길목에서 만난 그 아가씨가 누구였구나? 여우였구나. 여우였구나. 어? 여씨였구나. 여씨. 이 여씨야! 뭐 이러잖아. 어? 그 여씨라서 나보고 신임신임 이랬구나.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 내가 그때 나무 아미타불 염불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다? 야, 하마터면 내가 홀려가지고 이 세상 하직할 뻔했구나. 그 이제 절로 돌아왔대요. 절로 다 돌아와가지고 대웅전에 들어가서 큰 법당에 부처님한테 딱 삼배를 올렸답니다. 감사의 삼배. 부처님 감사합니다. 딱 삼배를 올리면서,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염불 한마디에 모든 하늘의 신들이 보호해주고, 염불 한마디에 모든 악귀들이 침범하지 못하고, 염불 한마디에 모든 죄업이 다 소멸된다고 하셨는데 오늘에야 그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삼배를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한번 해니까 이제 딴짓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야 진짜 이 부처님의 가피가 대단하구나 라는 걸 느끼고 그 젊은 스님이 그 뒤로 더 열심히 수행을 하셔서 아주 큰 스님이 되셨다라는 그런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예, 이런 훈훈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보고 딱 느낀 게, 아 예쁜 여자가 이유 없이 나를 부르면 뭐부터 불러라? 나무아미타불 하고 불러봐야겠다. 예? 스님 하면 잠깐만요. 나무아미타불. 어 괜찮네.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도 길 가는데 괜히 잘생긴 남자가 어 아가씨 하고 부르면 뭐부터 불러라? 나무아미타불. 예 부르기도 전에 여러분들한테 아가씨 하면 벌써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또 훈훈한 재미난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오래전에 전화가 왔어요. 소나무의 아주 열성팬이라는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분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이 한 오래전에 친한 친구 따라서 어디 지방에 있는 조그만 어디 절에 갔대요. 절에 갔는데 절이 좀 이상하더래요. 절이 뭐가 좀 이상하고 그 절에 있는 스님도 뭐가 좀 이상하더래요. 이걸 우리가 이게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얄라굳다 그러죠. 되게 얄라굳은 절에 갔대요. 되게 얄라굳은 절에 갔는데 뭐가 좀 이상하더래요. 예, 그래서 그 얄라굳은 절에 가서 예, 얄라 얄라 얄라성 막 이러잖아요. 어, 왜 이렇게 얄라굳냐. 거기서 이제 절에 있다가 그 절에서 잡신이 붙었대요 자기가. 잡신. 어떻게 좀 이상한 어떤 절에 갔나 봐요. 그래서 잡신이 붙어가지고 잡신이 붙어서 그 제가 잡신이 붙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했더니 24시간 목하 어깨에 누가 위에 앉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어깨에 누가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50견 아니에요? 아 병원에 가보시지. 아 아니에요 스님 이러더라고요. 뭐가 자꾸 이렇게 달라붙은 느낌이 들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막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하여튼 뭔가 느낌이 이상하대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래, 그 차라리 병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이상하더래요. 근데 제가 뭐 어깨가 아프면 병원 가보세요 했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그런 이상한 세계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너무 자기가 그렇게 7, 8년을 고생하셨대요. 7, 8년을 그렇게 엄청나게 일상생활에서도 그 잡신 때문에 고생하다가 그 친한 친구가 저 지방에 있는 어디 큰 절에 가자고, 기도하는 큰 절에 가자고 해가지고 큰 절,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제대로 된 절에 가서 그래서 이제 관음 기도를 했대요.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집에서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열심히 그 독송을 하셨답니다. 천수경의 신묘장구 다라니 다 아시죠? 표정 보니까 신묘장구 다라니를 열심히 외우셨는데 회사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외웠대요. 예,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외우고 그리고 퇴근하면 또 몇 시간 외우고 그렇게 3년을 했답니다. 3년을 하고 싹 사라졌대요. 그 증상이, 그 영적인 증상이 싹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스님, 제가 영가를 잘 탑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불교에서는 귀신을 영가라고 하잖아요. 영가. 사람이 죽으면 그 영적인 존재를 영가라고 하는데, 스님, 제가 어딜 가면 영가를 되게 잘 타요. 이러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뭐,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상갓집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뭐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배는 고파요. 예. 그래서 여담인데 그 어느 절인지 말하기 뭐하고 그 이름만 되면 알만한 큰 절이 있어요. 거기 이제 선원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절 이름이 못 되는 건 혹시 그 절에 누가 될까봐. 근데 오래전에 그 절의 선방에 스님들이 참선하는 곳을 선방이라고 하는데 그 선방에 이렇게 자리 하나가 있어요.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잠을 자면 그 자리에서 잠을 자면 꿈에 처녀 귀신이 나타난대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처녀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스님 스님 우리 연애해요 막 이렇게 따라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아 거짓말 진짜냐고 했더니 몇몇 스님들 당했다고 그 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 자리가 옛날에 그 절 그 옆에 있는 계곡에서 그 상사병에 걸린 처녀가 오래전에 목매달아서 자살을 했대요. 그 자살하고 난 뒤에 그 스님들 공부하는 그 선방 자리에 천도가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스님이 밤에 자면 그 처녀 귀신이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스님 연애해요 이래가지고 진짜냐고 진짜냐고 해서 내가 아싸 내가 나 거기서 잘래요 내 이랬어요. 내가 천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천도 시켜줘야지. 나타날게 안 나타날게요. 사람 가리나? 나 거기서 아무리 자도 안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이 개뻥 내가 이러면서 한 번 안 나타나더라. 예, 그래.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타는 사람이 있나 봐요. 예, 거기 보통 이제 스님들이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분께서 스님 제가 영가를 너무 잘 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셔가지고 영가를 잘 탄다는 것도 전생 내 어변이다. 전생 내 업의 인연이다. 그렇죠. 누구는 멀쩡하고 누구는 잘 타고 그것도 전생의 어변이니까 보살님이 전생에 영적인 기운과 이번 생에 이런저런 인연을 맺을 수밖에 없는 어떤 전생의 인연이 있었나 보다. 그 이번 생에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기도 열심히 해라. 부처님 법만 믿고 기도하면 다 보호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사람 따라 다릅니다. 달라요. 이렇게 잘 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전혀 나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던데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잘 타든 뭐 안 타든 다 전생 인연법이에요. 사실상 좀 영가 기운에 잘 탄다 하더라도 금방 말씀드린 그 여우를 만난 스님처럼 항상 마음으로 염불하고 복을 짓고
불심으로 기도를 잘 하시고

0: 하시면 절대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 자기 전생의 어변이다 생각하고 꾸준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1: 네.
0: 저도 처음에 출가했을 때에는 뭐 귀신이니 영간이 이런 거 잘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저도 나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나름대로 과학적인 합리적인 사고관으로 이렇게 대학 수능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절에 저는 참선하려고 처음에 참선하려고 절에 왔는데 참선하려고 절에 왔는데 뭐 자꾸 뭐 제사 지내고 귀신 얘기하고 영가 얘기하니까 어? 절이 왜 있다구지? 나 이렇게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왜 참선은 하고 귀신 얘기만 하지? 그 처음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믿음이 안 가고 신도들이 이렇게 뭐 돌아가신 분 천도제 영가천도 지낸다고 하면 아우 내 마음을 내가 깨치는 게 진짜 천도지. 저 요령 몇 번 흔들어주고 염불해 준다고 뭐 천도가 되나? 그 어렸을 땐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수행해보고 공부해보고 제가 출가한 지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이제 20년 됐네요. 2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견문이 넓어지다 보니까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지장경이라는 경에 보면 귀신 얘기도 나오고 조상 얘기도 나오고 그 천도해주는 영가들 천도해주는 이야기가 지장경에 나오거든요. 아 그게 다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잘 믿음이 안 갔지만 제가 직접 기도해보고 수행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니까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예 분명한 법칙이 있다. 부처님께서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다 라는 그런 확신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도심 포교에 큰 획을 그으신 큰 스님 중에 광덕스님이란 분이 계세요. 들어보셨나요? 문제가 심각하군. 굉장히 유명하신 스님이세요. 지금 이제 뭐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래 되셨지만 우리 저 송파에 가면 그 불광사라는 사찰이 있거든요. 그 불광사라는 사찰을 창건하시고 우리나라 도심포교에 큰 획을 그으신 광덕스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요 광덕스님 법문집에 보면 재미난 내용이 나오는데요. 광덕스님도 이 조상에 대한 천도, 영가천도, 뭐 49제, 제사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이 광덕스님 법어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광덕스님께서도 처음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그 영가니 귀신이니 천도제니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그 영가천도라는 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셨냐면 당신이 직접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셨대요. 당신이 이제 막 절에 들어가셨을 때 그 부산 범어사 아시죠?
1: 네.
0: 범어사에 그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의 기구를 제사 도구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답니다. 그럼 그 제사 도구 뭐 병풍 갖다 놓고 제기 갖다 놓고 또 이렇게 상 치우고 이런 걸 이제 맡으셨는데 처음 절에 가셨을 때 근데 어느 날 그 부산에 동래 여고라고 있대요. 동래 여고. 예, 아세요? 예, 그 동래 여고. 동래 여고 여고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대요. 세상을 떠나서 그 범어사에서 뭐 49제를 지냈나 봅니다. 그래서 49제 지내니까 이제 광덕 스님이 이제 그 허들레이를 맡으셨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제를 지낼 때 이렇게 병풍을 항상 이렇게 쳐놓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는 그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범어사에 제사가 계속 들어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 지낼 때 병풍을 쳐야 되는데 병풍이 모자르더래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49제면 49일 동안 사진하고 위패를 깨서 49일 동안 그 법당 한 구석에 영가단이라고 해서 영단을 모셔놓는 거거든요. 49일 동안 동네 여고 여학생 위패를 모셔놓고 그 병풍이 부족할 때마다 병풍을 가져다 썼대요. 예, 거기에 있는 병풍을 갖다서 써놓고 또 제자리에 다시 놓고 그리고 이제 49제가 싹 끝났답니다. 잘 끝났는데 그 동네 여고 여학생 어머니가 이렇게 찾아오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더래요. 꿈에 딸아이가 나타났다고. 49제 끝나고 꿈에 딸아이가 나타났는데

0: 자기 좋은 데 간다고 그런 얘기를 꾸며서 인사를 하고 가더래요. 그러면서 그런데 딸아이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자꾸 내 병풍을 가져다 써서 불편했어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꿈에서 광더스님이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그걸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가 그거 관리하는데 그 다른 데 제사 있으면 그 병풍 좀 갖다 빌려 쓰고 하는 걸 자기뿐이 모르죠. 설마 엄마가 그 시대 때 CCTV 설치해놓고 어디 보자 봐라 병풍 쓴다 이러겠어요? 광덕스님이 그때 소름이 쫙 끼쳐서 그 여학생이 그러더래요. 꿈에서 엄마한테 자꾸 내 병풍 가져다 쓰더라고 하고 일러바치더래요. 그때 광덕스님이 야 이 영적인 세계를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정말 무시할 수 없구나 라는 걸 느끼시고 그 이후로부터 그 영가천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광덕스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광덕스님 법오집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자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굉장히 아름다운 교훈이 가득한 이야기도 많지만 그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그 영가 귀신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제사의 중요성이라든가 조상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야 진짜 무시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조상님들 혹시 재 지낼 일이 있으면 이번 추석 명절 때도 많이 힘드셨죠. 그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유가 유교 경전을 보면 제사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낸다라는 구절이 있대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지내는 게 아니라 조상님들 제사 지낸다는 그 상징으로 수많은 살아있는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가 우애를 나누고 가정의 평화를 기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이혼률이 높을 때가 명절 때 전후로 해서 이혼률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내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지내는 게 원래 제사의 의미였는데 지금은 가정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보살님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요새 젊은 아가씨들 이제 제사 안 지내려고 그런다. 이제 우리 보살님들의 마지막 세대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얘기가 차라리 절에서 제사 지내라. 절에다 딱 합동천도 합동다례라고 해가지고 절에 그 새벽부터 준비 딱 해놓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제사 비용도 훨씬 덜 들어요. 그 집에서 제사하려면 과일까 이거 떡까 또 고기도 올려놓잖아요. 고기 그러면 엄청나게 제사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절에 오면 그 절에 와서 이렇게 절에서 차려놓은 거에다가 스님들 연불 소리 들으면서 잔만 딱 올리면 되잖아요. 그거 잔 올리고 딱 끝나면 자 이제 뭐 하지? 뭐 하긴 놀러 가야지 하고 그 가족들 아니 새벽 아침에 제사 올렸으니까 절에서 깔끔하게 제사 올리고 그 남는 시간은 가족들끼리 이제 서로 놀러 다니고 그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우리 불자님들한테 이제 제사 문화가 바뀌고 있다. 이제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서 제사 지내라? 예, 절에서 제사 지내면 또 실제로 절에서 제사 지낼 때 스님들이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해 주면서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니까 집에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잔 따르고 잔 올리는 것보다는 스님들을 연불해 주고 홍길동 영가여 좋은 곳으로 가시옵소서 하면서 축원해 주면 훨씬 더 좋잖아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죠? 뭐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예 그리고 뭐 도랑 치고 가재 잡고 그 또 뭐가 있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있나요? 예, 이제 그만합시다. 예, 그만합시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예,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발언권이 커질 때가 되면 이제 우리 어디서 제사 지내자? 절에서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들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연불 올리면서 제사 지내자 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죠?
1: 네.
0: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무시할 수가 없다고 했죠.
1: 네.
0: 그 약 100여 년 전에 중국

청나라 말, 청나라 시대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광서성이라는 곳이 있대요. 광서성. 혹시 가봤나요? 예, 그래. 저도 못 가봤는데 광서성, 뭐 중국에는 성이 워낙 많잖아요. 거기에 왕철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 왕철산이라는 관리가 있었는데 그 광서성이라는 곳에 굉장히 그 마적들, 상적들이 막 날뛰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왕철산이 그 병사를 일으켜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그 수백 명의 마적대들을 몰살시켰대요. 예, 그 물론 백성들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지만 이 왕철산이 이름도 철산, 이름도 왠지 뭔가 모르게 뻑세 보이죠. 그렇죠. 철산. 철산인데 무슨 철사? 왕철산. 뭔가 이름부터 좀 뻑세 보이잖아요. 예? 왕입니다요. 그래가지고 왕철산이 그 산적들을, 마적들을 수백 명이 모조리 몰살시켰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 보호하기 위함이었지만 또 어떤 다른 면에서 보면 또 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피를 묻힌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세월이 지난 뒤에 왕철산이 잠을 자고 꿈을 꿀 때마다 악몽을 꾸더래요. 항상 이제 악몽을 꾸는데 어떤 꿈이냐면 다 잠에 들면 시커먼 방이 보이더래요. 시커먼 방에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악귀들이 철산아 철산아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하면서 자꾸 덤비는 꿈을 꾸는 거예요. 철산아 철산아 어서 같이 가자 하면서 매번 잠잘 때마다 그런 꿈을 꾸니까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몽 꿔본 적 있어요? 네. 네. 가위 눌러본 적 있어요? 네. 가위 눌릴 때 되게 힘드셨죠? 네. 가위를 일주일에 7번씩 눌려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이 막 피폐해지겠죠? 그 이제 왕철산이, 이 왕철산이라는 관리가 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 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가위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다이어트를 원하십니까? 가위에 눌리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쫙, 물론 이제 정신이 피폐해지겠죠. 네, 왜요? 제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예. 네, 그럼 막 가위에 눌려서 이제 살이 쪽쪽 빠지니까 잠만 자면 하고 비명 지르면서 일어나니까 그 부인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독실한 불자였어요. 독실한 불자여서 이제 자기 남편 왕철산한테 여보 이렇고 힘들고 괴로운데 왜 염불을 안 하십니까? 염불하세요. 염불하면 반드시 부처님의 광명이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염불하세요라고 간곡하게 청했답니다. 근데 사람이 이게 있어요. 평소에 보약 안 먹던 사람도 죽을 것 같으면 먹게 됩니다. 이거 먹으면 좀 나아질까? 평소에 종교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도 힘들어 죽을 것 같으면 괜히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왕철산이라는 사람도 절에 다닌 걸 우습게 여겼는데 너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염불을 했대요. 나무 아미타불. 그 여러분들도 기도해보면 알겠지만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해도 그냥 깔짝깔짝해요. 깔짝깔짝. 예. 그래서 이제 깔짝염불이라고 하죠. 깔짝염불. 예. 염불은 염불인데 무슨 염불? 예. 그러니까 깔짝깔짝하니까. 그래서 이제 염불도 그냥 뭐 한운동 만운동 하는데 정말 힘들고 정말 괴롭고 내가 어떻게든 부처님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 막 의지하고 싶을 때는 삶이 간절해집니다. 정말 저도 가장 20년 동안 가장 기도가 잘 될 때를 이렇게 되새겨보면 힘들 때 막 몸이 엄청 아플거나 몸이 너무 아프니까 관세음보살님 다 제 업입니다. 제 업장을 소멸해 주십시오. 그리고 막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때 가장 기도가 간절하더라고요. 그리고 왕철산도 간절히 기도를 했대.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나무 아미타불 하루 종일 염불했대요. 그리고 잠을 잤는데 꿈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래도 또 나타난다.

0: 하면 곤란하겠죠. 이런 된장 효과 없네 막 이렇게 될까요? 나무 아미타불 개뿔 효과 없는데 막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안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우와 이거 진짜 효과 있나 보다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염불 했대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염불 했더니 그 뒤로는 꿈에 더 이상 악몽과 가위에 눌리지 않고 참 편안한 잠자리에 들게 되었답니다. 그 뒤로 이 왕철산이라는 사람이 불법에 완전히 귀의를 해가지고 그의 아주 독실한 불자가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왕철산이라는 관리가 100년 전에 중국의 큰 스님이었던 인광대사라는 분에게 직접 하셨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저는 100%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제 주변에도 꿈자리가 뒤숭숭하거나 뭔가 가위에 잘 눌리는 사람들한테 제가 염불하거나 기도하라고 간곡하게 얘기해서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거의 다 효과 봤어요. 저랑 친하게 지내는 그 청년의 버부가 있는데 그 청년의 버부도 굉장히 저를 만나기 전에 직접 그런 얘기를 해요. 광우 스님 만나서 기도에 대해서 법문 듣고 기도하기 전에 항상 가위에 잘 눌렸대요. 항상 꿈을 꾸면 악몽을 꾸고 가위에 잘 눌리고. 그런데 이 친구가 공포영화 또 매니아였어요. 공포영화, 그 공포영화 보러 갈 때도 심야 공포영화 있죠. 심야 공포영화 그것도 혼자 보러 다녔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했더니 공포영화는 밤에 혼자 봐야 제맛이죠 이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꾸 똑같은 걸 반복해서 보면 그게 내 무의식에 저장이 된다. 그 공포 영화도 어쩌다 스트레스 풀려고 한번 보는 건 몰라도 너무 많이 보면 그 정신 건강에 안 좋다 했더니 아, 스님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어쨌거나 평소에 그 악몽도 많이 꾸고 가위도 잘 눌렸던 친구였는데 지장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이 친구는. 꾸준히 지장기도를 한 뒤에 지금 뭐라고 하냐면 어? 악몽이 뭐예요? 가위? 종이 자르는 가위? 뭐 아니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저한테 고마워하는 게 스님 만나가지고 제가 너무 편안해졌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하는 얘기가 아, 나를 만나서 편안해진 거 아니다. 행여라도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이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부처님에게. 예, 다 부처님께 기도 열심히 한 우리 그 버부의 공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꿈자리가 뒤숭숭하거나 자꾸 악몽을 꾸시는 분들은 평소에 염불을 많이 하시고 그 제가 가르쳐드리는 비방 중에 하나가 뭐 나무아미타불을 하든 관세음보살을 하든 지장보살을 하든 뭐 무엇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염불을 예를 들어 나무아미타불을 하면 딱 잠자기 전에 시간을 투자해서 깨끗한 종이에다가 나무아미타불 108번을 쓰고 자라고. 몇 번?
1: 108번.
0: 최소한 108번 이상은 쓰고 자라고. 그거 효과 보신 분들 많아요. 정말 꿈자리가 편안해졌대요. 그러니까 꿈자리가 안 좋다고 여겨지는 분들은 걱정하거나 노여워하거나 서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잠자기 전에 누구를? 예, 나무아미타불, 뭐 관세음보살도 좋고 지장보살도 좋습니다. 불보살님을 잠자기 전에 108 깨끗한 종이에다 108번을 이렇게 쓰고 난 뒤에 잠 꾸준하게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 나중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 정말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것도 한 몇십 년 전, 오래전 얘긴데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예, 있었던 일입니다. 대만에 성심법사라고 계셨대요. 법명이 성심이라는 법사 스님이 계셨는데 이 성심법사, 이 성심 스님에게 형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형이 그 대만에 살고 있던 형이 저기 중국의 광동성으로 넘어가서 광동성에서 그 일본 군인들이 철도 공사를 하고 있었대요. 그 철도 공사에 이제 그 인부로 가가지고 거기서 공사하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 형이 좀 그 동생인 성신 스님은 굉장히 불심이 깊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스님이었는데 그 형은 동생인 성신

선생님하고 성격이 완전히 반대였나 봐요. 성격이 아주 모질고 못 돼가지고 이 성신 스님의 형이었던 분이 우연히 어느 여자하고 다툼이 생겨서 여자를 참혹하게 살해를 했답니다. 참혹하게 살해를 했대요. 그런데 법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무법지대였잖아요. 어떤 법의 그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무사히 풀려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나 봐요. 근데 몇 년이 지난 뒤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형이 비록 법의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자기가 죽였던 여자가 자꾸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귀신의 몸으로 막 피를 철철 흐르면서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꾸 형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막 이제 경기를 일으키는 거겠죠? 뭐 오오 이러면서 밤에도 나타나고 낮에도 나타나고 세수하고 거울 봤는데 안녕 막 이러면서 에? 나타나고 그렇잖아요.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화장실에서 일보고 나서 문 열고 나오는데 갑자기 서프라이즈 막 이러면서 그럼 뭐 얼마나 막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몸이 완전히 쇠약해져가지고 쓰러져 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죽으려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형이 사람을 시켜서 동생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스님, 동생인 성심 스님, 내 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소. 나 죽기 전에 자네 얼굴 보고 싶으니까, 스님 얼굴 보고 싶으니까 스님 한번 여기로 와서 얼굴 한번 봅시다. 죽기 전에 스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신 스님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광동으로 넘어왔답니다. 가보니까 형이 완전 이제 뼈만 남아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더래요. 그래서 성신 스님 손을 잡고 이제 그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고해성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이런 일을 저질러서 죽기 전에 그게 제일 후회된다. 그 여자한테 너무 미안하다. 나 아마 죽으면 지옥 가겠지? 지옥 가기 싫어. 스님 무서워 하면서 이제 막 정신을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 형이 저기 맞은편에 그 문에 여자가 여자 귀신의 피칠갑을 해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보는 또 환상을 본 거예요. 형이 또 놀라가지고 저기 그 여자 또 나타났다. 또 나타났어. 막 경기를 일으키더래요. 근데 사람들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없는. 그러니까 성신 스님이 다 마음에 짚이는 바가 있어서 아, 저 귀신이, 여자 귀신이 원한이 깊어가지고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형 주변에 맴도는구나. 인과업보죠. 자기가 지은 업은 인과업보죠. 그리고 형과 그 귀신을 위해서 간절하게 염불을 해줬대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간절하게 염불을 해줬더니 갑자기 형이 하는 얘기가 오, 스님, 그 여자가 이제 안 보여 이러더래요. 그 여자가 이제 안 보여. 그때 이제 성신 스님이 형님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자기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이 업보를 녹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염불하십시오라고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 입장에서는 평소에 염불을 안 했지만 보이던 귀신이 스님이 염불하니까 귀신이 싹 사라지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염불을 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해서 죽는 그날까지 더 이상 여자 귀신을 보지 않았고 세상을 떠날 때에도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 중에서도 별 이상 귀신 씨나라 까먹는 것 같은 무슨 이상한 뭐 영적인 또 어디 가서 말하기도 애매한 이상한 이런 거 얘기했다간 정신병자 오해받을까 봐 야 나 자꾸 여자가 보여 모태솔로라서 그래 이러면서 아니 진짜 뭐가 보여 안과 가봐 그 안과 가면 뭐 안과 가도 뭐 아무 이상 없다 그러고 막 꿈자리 뒤숭숭하고 이런 일을 겪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럴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 전생에 어떤 업의 인연인가 보다 생각하시고 무엇을 열심히 하셔라? 예,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염불을 열심히 하신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부처님과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환하게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열심히

0: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염불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정진하면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니 너희들은 마땅히 정진하라. 마치 작은 물도 쉬지 않고 흐르면 큰 바위를 능히 뚫을 수 있는 것과 같으니라.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이 도량이 도량 이름이 무슨 뭐십니까? 예? 통도사지. 예. 통도사 뭐 하는 데입니까? 함살림 하는 데라. 통도사는 통만법 도중생이라, 만법을 통달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도량입니다. 통도사가. 알겠습니까?
1: 예.
0: 이번에 뭐 하러 왔습니까? 이번에 여 뭐 하려고 모았습니까? 뭐 있습니까? 어? 함살림에 참여하러 왔지요. 함살림은 뭐 하는 것입니까? 오늘이 며칠 채입니까? 49일 동안

0: 암살림 한 번도 안 빠진 사람도 있겠고 또 혹시 빠진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다수 다 빠지지 않고 충실히 참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암살림 법문을 잘 들었다고 봅니다. 환경은 그 내용이 누구의 말입니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들에게 고구정령하게 일러주신 분들이 누굽니까? 화엄법사. 매주마다 화엄법사 스님들이 와서 함경을 설했지요. 그래서 화엄경 내용을 물론 후에 제자들이 결집을 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해가지고 우리 중생들에게 눈을 뜨게 했다. 이래서 부처님에게 감사한 합장, 법사님들이 고구정령하고 우리에게 화엄경을 설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합장. 통도사의 도량에 주지 현덕심으로부터 해서 여러 스님들이 우리의 이 법회를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잘 해양하도록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연초에 신년 인사가 있었는데 그 주된 것이 뭐냐, 금년 신년에는 병원연이라 해가 말띠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에 태어난 사람이 전부 말이고 지금 금년에 살고 있는 사람도 전부 다 말이라. 올해는 전부 말이라, 말. 그래서 양마 겸편의 추풍천리라. 양마는 채찍그림자만 보고도 손살같이 천리를 띄어본다 그러거든요. 둔마는 어떻게 되냐, 엉덩이 막 두드리 맞아야 근거에 가거든. 그래서 양마가 될 거냐 둔마가 될 거냐 이래서 금년에는 우리 종단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대중 전부가 다 양마가 돼가지고 각자 뭐 두드리 맞을 것도 없고 각자 알아서 다 하는 그런 해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신년 인사에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이제 신년 인사에는 전부 양마가 되라 했는데 오늘도 양마가 되라 하고 말까? 오늘은 전원이 부처가 되라 이 말입니다. 부처가 될 수 있겠지요?
1: 예.
0: 예. 이 도량이 통만법 도중생이라 만법을 통달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도량이다 이랬는데 이 도량은 내가 통도사뿐 아니고 각 중국이고 일본이고 다른 나라에도 전부 다 다는 사사치는 다 못 가봤지만은 되게 이 불교의 사원에 한번 참배를 하고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통도사만큼 가람미 구조가 정말 화엄도량으로 딱 갖춰진 것은 다른 데서는 크게 많이 못 봤다 이거래요. 왜 그러냐? 화엄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대자연을 이 도량에 축소해가지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는 게 아니고 통도사회는 상노전이 법당 세체, 중노전이 법당 세체, 한노전이 법당 세체 이래서 333, 33은 얼마입니까? 339지요. 그래서 구품연대의 도량이라. 구품, 인간이 제일 사는데 제일 좋은 데가 됩니까? 구중궁궐이라. 인간으로서 제일 높은 사람, 귀중한 사람 사는 데가 이제 구중궁궐인데, 부처님은 어디에 삽니까? 구품연대라, 구품연대. 구품연대에 부처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구품연대를 제대로 표현한 데는 가람으로서 통도사입니다. 그래서 통도사에는 구품연대이기도 하지만은 또 구룡이 유명합니다. 구룡. 아홉룡. 예, 구룡, 구룡의 도량이라. 구품연대에 한 품 한 품마다 전부 다 용이 다 있어가지고 구룡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부처님이 주할 수 있는 곳이다. 구품연대를 다 같이 하거든요. 구품연대는 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이제 부처님이 주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내가 부처를 뭐 내가 만들어서 만들겠나마는 부처인 것을 내가 증명해 준다 이 말이야. 그래 시시하이 선방지 갖고 이 부처가 되는 이 선물이 보통 선물인 줄 아나. 그래 시시하게 네. 그러니까 이번 아까 말했잖아 신년에 양마가 되라 하는 걸 했고 오늘은 전부 부처로 만들어준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확신을 못할까 봐 조금 못하지만은 지금 증명을 합니다. 상노전 삼법당, 중노전 삼법당, 한노전 삼법당 이래서 삼삼은 구지요. 구품연대를 했지요. 여러분들이 시아리 보세요.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개 보이지요? 그 다음에 없나? 네.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두 개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품연대입니다. 이것이 구중궁궐이고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마 그럴 것이고 아마 예수도 그랬을 것이고 우리도 그렇고 각자가 다 그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미래 사람이나 전부 다 사람은 다 구품연대를 타고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처님은 무엇입니까? 마음이라 이거거든. 내가 구품연대를 다 갖춰 있는데 여기에 마음이 주하지 않으면 부처님이 없다 이거든. 부처님이 떠났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그 구품연대에 각자가 자기 마음을 딱 챙기고 있으면은 그대로 부처다 이 말이에요. 됐나 안 됐나. 그래서 이제 뭐 봤나, 환경을 봤나, 환경을 들었나 이거잖아요.

그 환경을 보고 듣는 건 했지요, 안 했습니까? 화엄견을 먹었나 하면 왜 됩니까?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어. 뭐를?

먹음이 없이 먹는 것이 뭐냐? 마음 먹었다 이 말이거든. 마음 먹는데 내 물건 먹었나? 국수 먹었나? 마음 먹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안경을 고고정량하게 법사선생님께서 다 설했잖아요. 들어가지고 나가보면 어찌 됩니까? 거기서 듣기까지는 잘했는데 마음 먹기까지는 덜 했다 이 말이거든. 나는 간단해. 그거만 가르쳐주면 바로 부처되는 거라. 부처가 따로 없어. 여러분들이 구법연대를 다가 있겠다. 마음도 있겠다. 근데 있는데 먹어야 된다 이 말이야. 마음 먹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 마음 먹는 거 알겠습니까? 이제 법문이 시원찮으니까 박수로 쳐가지고 법문도 좀 덜 들으려고 하는 거라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통도사 하음사님에는 하음사님 법문을 전부 다 마음 먹었다 그렇게 하면은 바로 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를 만들어준다는 것이 그거 가르쳐준다는 그거라. 만들어 뭐 어떻게 내가 만들어. 그러니까 구법연대는 다가 있잖아요. 가시니까 그게 마음만 먹어버리면 바로 그 부처가 되거든. 그래서 금년에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은 운이 좋아가지고 전부 다 부처가 되는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부처... 예, 그래서 우리는 자, 오늘 제일 선물 중에 큽니까 적습니까? 네. 바로 부처되는 선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시고 부처님은 중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애민적자, 애민중생 여적자. 이거 읊어야 되겠다. 애민중생 여적자 시고 악음 공경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애기 키워봤지요. 애민 중생 여적자라 중생을 사랑하고 의협하기를 어린애와같이 생각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때문에 시고왕금 공연해라 그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부처님에게 공경하기 예를 올립니다. 부처님에게 예를 올리는 것은 그 뜻입니다. 우리 중생들을 어린애처럼 항상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에게 항상 공경하게 예의를 올립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덕이야말로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이거라요. 그래서 허공 가량 풍가

허공을 헤아리고 이 허공이 면적이 얼마다 이렇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허공을 헤아리고 부는 바람을 묶어 매놓는 기술이 있더라도 이 말이거든. 부처님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다. 부처님 공덕은 한량이 없어요. 어떤 재주로도 부처님 공덕을 다 말할 수가 없다 이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잘 믿고 부처님 법을 따른다 이거거든요. 막담, 망담, 피단하고 상대의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미시기장하라. 자기의 장점만 믿고 까불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망담 피단하고 미시기장하라. 남의 허물만 자꾸 말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남의 짧은 것을 너무 말하지 말고 자신의 장기를 너무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이 사회의 국가에 존재하는데 어떤 걸 해야 되냐. 너무 종교는 집단화하고 세력화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이걸. 우리는 부처님 법을 배워서 그저 수행해서 견성성불을 목적으로 하면 그 나머지에는 자연덕화로 자연덕화로 봄바람이 불면은 어떻게 되나? 자연이 꽃이 피거든. 그래서 봄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화풍이라 화풍. 화한 바람, 화목한 바람. 화목한 바람이 불면은 나무에 꽃이 피듯이 우리가 화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얼굴도, 여, 오늘 사람 전부 다 얼굴이 참 좋아요. 얼굴이. 얼굴이 화목한 마음에 화풍이 화목한 게 있으면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에 상풍, 서리바람, 눈바람 그게 마음에 속에 있으면 얼굴이 상호가 찡그려집니다. 그래서 상호에 다 나타나요. 그래서 화풍을 불면 이 세상이 내 마음이 편하고 내 가정이 편하고 내 사회가 편하다. 그런 부처님 법을 우리는 믿고 이행하도록 하지 절대 엉뚱한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예. 오늘 그래도 전부 다 우리 대중들을 갖다가 다 부처를 만들었으니까 나도 한몫했지요. 예. 예. 근데 내한테 박수가 좀 적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금년에는 양마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개개성불이라 각자가 다 부처가 되는 것을 오늘 허락합니다.

수보리여 열애는 참답게 말하는 자이며 진실을 말하는 자이며 진열을 말하는 자이며 속이지 않는 말을 하는 자이며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0: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돈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여러분은 흔히 기도명당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팔공산 갓바위? 남해 보리암? BTN 신규 프로그램 문강스님의 한국학 에세이에서 문강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3: 천문과 지리를 잘 봐서 선택을 하면 사람의 에너지를 변화시켜준다. 그러면 그 변화되는 에너지가 변하면 Change your luck, 당신의 운을 변화시켜줄 수가 있다.
2: 사람의 에너지를 변하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기도명당과도 관련돼 있지 않을까요?
4: 그래서 알아본 연말연초 한 가지 기도는 무조건 이루어준다는 우리나라 기도명당 탑5 알아봤습니다. 영험한 기도 도량 5위 바로 선운사의 도소람입니다. 백제 위덕왕 때 창건된 천년 넘은 사찰인데요. 호남 5대 사찰 중 하나로 유명한 곳이죠. 게다가 이곳은 미륵불과 지장보살을 함께 모신 세계에서도 단 하나뿐인 성지인데요. 도소람의 역사는 무려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승 검단선사가 미륵신앙을 기반으로 이곳에 터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도소람은 미륵불의 도래를 기다리며 중생의 염원과 기도를 모으는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운사에서 도소람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냥 걷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신라진흥왕과 관련된 석굴, 진흥굴이 눈에 띄는데요. 이곳은 왕위를 내려놓고 불교에 귀의했던 진흥왕이 여생을 보낸 곳이라고 하죠. 불교에 대한 진흥왕의 깊은 염원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죠? 도소람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극락보전이 반겨줍니다. 여기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본존불로 모시고 양옆으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극락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처럼 이곳에 들어서면 뭔가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죠. 조금 더 올라가면 도소람의 하이라이트, 바로 마의불이 등장합니다. 높이 13m, 폭 3m, 거대한 크기의 마의 열의 좌상인데요.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마의불로도 유명합니다. 예전엔 이 마의불을 미륵불이라고 부르며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염원을 담기도 했다고 하죠. 극락으로 가는 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소람에서 내원궁으로 향하는 계단이 또 있는데요. 이 계단을 따라가다 보면 업장을 소멸한다는 108계단과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챙겨나듯 걸어야 한다는 53계단을 지나가게 돼요. 조금 힘들기는 해도 이곳에 닿으면 지장보살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꼭 한번 가볼만 하죠. 그리고 도소람 마의불 뒤쪽으로 가면 소원을 빌며 쌓은 수많은 돌탑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도 이곳에 오시면 돌 하나 올리며 소원을 빌어보는 것도 좋겠죠? 미륵불의 도래와 지장보살의 자비가 깃든 도소람. 천년 넘게 사람들의 염원을 품어온 이곳에서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 영험한 기도 노량 4위. 동해바다 위에 붉은 연꽃이 피어난 듯한 곳, 바로 양양 낙산사의 홍련암입니다. 이곳은 바닷바람과 거센 파도 속에서도 1300년 동안 꿋꿋이 자리 잡은 관음기도의 성지죠. 낙산사는 신라 문무왕 11년,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된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가 깃든 원통전과 홍련암이 특히 유명합니다. 많은 불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러 이곳에 찾곤 하는데요. 홍련암의 또 다른 이름인 보타굴. 전설에 따르면 통도사 극락암의 경봉스님이 홍련암에서 관음기도를 시작한 지 13일 만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관세음보살을 챙겨냈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가 정말 신비롭죠? 그래서일까요? 홍련암은 단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기도처로 유명합니다. 법당 바닥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보이는 관음굴도 꼭 한번 보셔야 할 신성한 장소입니다. 낙산사 관음전에는 불상을 따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16m에 달하는 거대한 해수관음상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데요. 이 해수관음상은 낙산사의 상징이자 보기 드문 수작으로 평가받는 명물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죠. 홍련암에서 멀리 바라보면 낙산사의 또 다른 명소, 의상대가 보입니다. 의상대는 1925년에 의상대사를 기리며 세워진 정자로 스님이 참선하던 자리인데요. 관동 팔경의 하나로 손꼽히며 동해 제1의 해맞이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더 특별하게 만든 이야기가 있는데요. 2005년 양양 산불로 낙산사가 큰 피해를 입었을 때 홍련암은 불길을 피했다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이를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덕분이라며 홍련암을 더 신비롭고 영험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음보살을 향한 기도의 성지로서 수많은 불자들이 마음의 안식을 찾으러 오는 수행도량, 낙산사 홍련암. 여러분도 홍련암을 방문해 간절한 소원을 빌고 관음보살님의 따뜻한 가피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4: 영험한 기도도량 3위, 낙가산 보문사입니다. 삼국시대에 창건된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하나인 이곳, 강화도에서 약 1.5km 떨어진 작은 섬 성모도. 이 섬의 중심에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한다는 보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문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회정대사가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중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한 뒤 그 영험한 기운에 이끌려 창건했다고 전해집니다. 보문이라는 이름도 관세음보살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곳은 불자들의 기도처로 널리 사랑받는 곳입니다. 보문사의 상징 중 하나가 바로 웅장한 마애불인데요. 높이 9.2m, 너비 3.3m의 이 마애불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는 영험한 기도 장소입니다. 마애불 아래에는 신비로운 바위굴, 석실이 있는데요. 이곳엔 관세음보살상과 삼존상, 19분의 나한상이 모셔져 있어요. 신통굴이라고 불리는 이 석실은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찾는 성지라고 하죠. 여기엔 흥미로운 전설도 있습니다. 신라시대 성모도에 살던 한 어부가 바다에서 22개의 돌을 건져 올렸다고 합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노스님이 나타나 그 돌상은 귀한 불상이니 명산에 모시라고 일러주셨죠. 어부는 노스님의 말대로 돌을 수레에 싣고 낙가산으로 향했습니다. 수레가 멈춘 곳에 신비로운 바위굴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불상을 봉안한 어부는 이후 큰 부자가 됐습니다.

0: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바위굴이 바로 보문사의 석실로 지금도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신통굴이라고 불립니다. 1500년의 역사를 품은 낙가산 보문사,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와 영엄함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도 소원을 빌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영엄한 기도 도량 2위, 바로 오대산 상원사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불자들의 기도로 가득 찬 신성한 장소로 문수보살님이 상주하는 문수성지로 유명한 사찰이죠. 상원사는 신라시대부터 문수보살의 성지로서 오랜 세월 그 빛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웅전 대신 문수보살님을 모신 문수전이 상원사의 주불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상원사에는 조선 세조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전설에 따르면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세조가 오대산 계곡에서 우연히 동자승을 만났고 그 동자승의 도움으로 몸이 나았다고 합니다. 세조는 그 동자가 문수보살의 화연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문수보살님께 깊이 감사드렸다고 하죠. 이후 세조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문수동자의 모습을 그려 좌상을 만들고 자신의 딸 부부에게 봉안하도록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상원사는 문수보살을 주존불로 모신 국내 유일한 사찰이 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단순히 이야기로만 남는 게 아닙니다. 1984년 문수동자 좌상을 도금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복장 유물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유물은 바로 세조의 어의로 알려진 피로 얼룩진 비단저고리였습니다. 정말로 세조가 이곳에서 문수보살의 가피를 받았던 걸까요? 문수보살님이 상주한다는 상원사는 오늘날에도 지혜를 기원하는 많은 불자들이 찾는 기도의 성지입니다. 특히 자식의 학업을 기원하는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죠. 지혜와 영엄함의 상징, 오대산 상원사. 여러분도 이곳에서 문수보살님의 가피를 느껴보며 간절한 소원을 빌어보는 건 어떨까요?
0: 영엄한 기도도량 1위는 바로 남해 금산의 보리암입니다. 이곳은 바다와 산이 만나는 신비로운 장소인데요. 마음을 치유하고 간절한 소원을 비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성지입니다. 해발 681m,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주변을 둘러싼 금산의 위용 덕분에 이곳에 서면 꼭 하늘에 닿은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반짝이는 은빛 모래 해변을 지나 금산에 도착하면 한국의 3대 기도 도량으로 손꼽히는 보리암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리암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신비로운 쌍옥문이라는 바위굴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곳은 보리암의 일주문 역할을 하는 관문으로 사방이 뚫려 있어 빛으로 가득 찬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마치 돌배를 타고 세속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을 주죠. 쌍옥문을 지나 위로 오르면 정말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장엄한 불국정토와 함께 바위 절벽 위에 자리한 보리암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는 1년 365일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하신다고 믿어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러 이곳을 찾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고 싶거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보리암에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드려보세요. 풍랑처럼 일어나는 번뇌와 고통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속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보리암 관세음보살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온 이곳에서 여러분도 진심을 담아 소원을 빌어보세요. 그 마음이 치유되고 평온을 찾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도 명당 탑5 어떠셨나요? 연말 연초를 맞아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1: 이곳들을 직접 방문해 여러분만의 소중한 기도를 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당의 기운이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과 만나 더 큰 힘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0: 제석차는 다섯 가지 공덕이 몸에서 떠나 그 목숨이 끝나려 하자 매우 근심하고 걱정하였다.
1: 왜 슬퍼하면서 근심하는 빛이 있습니까?
0: 제석차는 대답하였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죽을 징조가 이미 나타났다. 지금 세상에 불법은 사라지고 또 큰 보살들도 없어서 내 마음이 귀할 곳을 알지 못해 근심하는 것이다.
1: 비수갈마가 아뢰었다. 지금 연부제에 큰 나라 왕이 있어 보살도를 행하는데 이름은 십이라 합니다. 그는 뜻이 굳고 정진하여 반드시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귀의하시면 반드시 보호하고 재앙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0: 제석차는 다시 말했다. 만일 그가 보살이라면 나는 먼저 시험해보리라. 너는 비둘기로 변하라. 나는 매로 변하리라. 그래서 내가 급히 네 뒤를 쫓으면 너는 쫓기면서 그 왕에게 가서 보호를 구하라. 그것으로 시험하면 그의 참과 거짓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 비수갈마는 말했다. 보살에게는 괴로움을 주지 말고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로 핍박하면 안 됩니다.
0: 그때 제석차는 개송으로 말했다. 나도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것 아니네. 순금인가 시험해보는 것과 같나니 이렇게 보살을 시험함으로 진실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네. 개송을 마치자 비수갈마는 스스로 비둘기로 변하고 제석차는 매로 변하여 비둘기 뒤를 급히 쫓아 곧 잡아먹으려 했다. 비둘기는 매우 두려워 대왕의 겨드랑이 밑으로 날아들어 왕에게 목숨을 의지했다. 매는 곧 그 뒤를 쫓아와 왕에게 말했다. 그것은 내 먹이인데 왕 곁에 와 있습니다. 빨리 내게 돌려주십시오. 나는 매우 굶주려 있습니다. 12왕은 말했다. 나의 본래 서원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다. 그런데 비둘기가 내게 와서 의지하였다. 나는 결코 너에게 주지 않으리라. 매는 다시 말했다. 대왕은 지금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먹이를 뺏으면 내 목숨은 구제될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은 무리는 일체 중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왕이 물었다. 만일 너에게 다른 고기를 주면 너는 먹겠는가? 다만 갓 죽인 따뜻한 고기라야 먹습니다. 왕은 생각했다. 지금 갓 죽인 따뜻한 고기를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를 죽여 하나를 구제하는 것으로서 이치에 맞지 않다. 내 몸을 제외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목숨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 자

0: 자기를 보호하고 아까워한다. 그리하여 곧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 자기 다리살을 베어 그것을 매에게 주고 비둘기 목숨과 바꾸었다. 그때 매가 말했다. 왕은 시주가 되어 일체를 평등하게 보십니다. 내 비록 조그만 새이지만 이치에는 치우침이 없습니다. 만일 그 살로 이 비둘기와 바꾸려고 하시면 저울질을 하여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왕은 빨리 저울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양쪽에 판을 두어 비둘기를 가져다 한쪽에 얹고 벤 살을 다른 한쪽에 얹었다. 그러나 다리살을 다 베어도 비둘기보다 가벼웠다. 그래서 다시 두 팔과 두 옆구리 살을 다 베어 올렸지만 여전히 비둘기 무게보다 모자랐다. 그때 왕은 몸을 일으켜 저울판에 오르려 하였으나 기운이 부쳐 헛디디는 바람에 땅에 쓰러져 까무라쳤다가 한참 만에 깨어나 스스로 그 마음을 꾸짖었다. 나는 오랜 옛날부터 삼계를 윤회하면서 갖가지로 고초를 맛보았으나 아직 복을 짓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정진하여 게으름을 피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꾸짖고는 억지로 일어나 자신의 몸을 저울판에 올렸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스스로 잘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때 천지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여 모든 하늘 궁전들이 다 흔들렸다. 그리고 여러 천신은 한꺼번에 허공에서 내려와 보살이 어려운 보시행을 하는 것을 보고는 모두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와 같이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12왕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소중함과 평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부처님 생애를 추적해가는 부따로드 부따 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처님이 80을 사셨다고 할 때 72세 때 사건, 그 다음에 부처님 생애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커다란 사건,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고 이런 내부적 사건이 아니고 이 승당과 관련해서 가장 충격적이었었던 사건인 제바달타의 파법륜승 사건, 그래서 승당이 분열되는 사건, 하나에서 쪼개져 나가는 그 사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논점 자체가 뭐냐면 오법이라고 하는 두타와 관련된 논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의 중도주의라고 하는 게 부처님이 이제 연세가 드시고 그다음에 불교가 지역적으로 넓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스트레스로 다가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하는 어떻게 보면 반격하는 집단이 두타행자들, 원칙주의자들, 원칙주의자들.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원칙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빡시게 한번 해보십시다. 라고 하는 논점들이 강력하게 대두돼. 그래서 제바달타는 실패했고 마하가섭은 결국 성공해서 1차 결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교단 안에서 제일 크게 어떻게 보면 주장했었던 사람이 제바달타하고 마하가섭이에요. 그래서 좀 흥미롭죠. 그리고 제바달타의 아주 안 좋은 부분들은 많이 나오는데 제바달타가 뭐 사치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또 잘 안 나와요. 이 사람이 진짜 두타주의자였던 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두타와 관련된 얘기 한번 볼게요. 그게 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가지를 주장했다. 그러니까 원칙론을 압축해서 다섯 가지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경전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뽑아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교집합을 내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소이만 입어야 된다. 분소이만 입어야 된다. 그리고 언제나 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양청 금지예요. 분소이는 뭘 금지하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할절의 금지입니다. 할절의 금지. 할절이가 뭐냐면 지금 조계종 스님들이 입고 있는 게 할절이에요. 분소이는 누더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짜투리천 다 버려진 거 이런 거 그냥 누더기로 이렇게 기워 입는 게 분소이. 그러니까 그것만 입어야지 지금 같이 지금 조계종 스님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갖고 이렇게 뭐 바둑판처럼 이렇게 쫙쫙 잘려 있잖아요. 그런 거 입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게 저 분소이 주장이에요. 그런 거 입으면 편하다. 그리고 분소이와 이 할절이의 가장 큰 논점 중에 뭐가 있냐면 할절이는 가볍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논점이 있어요. 하나는 분소이가 지저분하다. 시체를 싸고 뭐 이런 천들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천이나 버려진 천이나 이런 거를 누덕누덕 키우니까 키우는 곳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 양말 같은 데 뭐 빵꾸 났어. 그러면 그만큼만 딱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덮어버려지잖아요. 그래서 분소이가 이렇게 계속 덮다 보면 무겁대요. 몇 키로 이상 나간대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힘들대요. 근데 게다가 이게 겹겹이 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도가 또 더워요.

그럼 이제 땀 나고 그 안에서 냄새 나고 뭐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더럽다가 있고 무겁다가 있어요. 예, 논점에. 예, 더럽다. 그리고 그 더럽다 논점을 주장하는 거는 도시의 신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청정하다라고 생각했고 청정한 청빈한 수행자라고 생각했고 도시 사람들은 이미 찝찝하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나온다니까. 예,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이렇게 막 누덕누덕 해갖고 입는 스님들을 집에 받아들일 때, 야, 이게 쉬울까에 대한 생각. 야, 쇼파 1,000만 원짜리인데 저기 앉았다 가면, 아씨. 게다가 가죽 쇼파면 닦기라도 하겠는데, 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할절이라는 걸 입었는데, 그 할절이 입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분소이만 다 입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마하가섭한테 부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이제 나이가 많은데 분소이를 입는 것이 무거우니까 할절이로 바꿨으면 좋겠어라고 했더니 마하가섭이 아 저는 분소이를 계속 입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때 부처님께서 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게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무거워서 너 힘들잖아, 힘들잖아. 그러니까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분소이가 있고 걸식. 걸식은 뭘 비판하는 거냐면 공양청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공양청이 진짜 쉽지 않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문화였었다. 공양청, 다 데려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 신도가 찍어가는 거야. 다 데려갈 수도 있고, 번호표로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 찍어갈 수도 있어. 뭐 법문을 잘하는 것도 인기일 수 있고, 그다음 외모 경쟁력도 인기일 수 있고. 아니 그렇잖아. 우리가 아이돌 이런 거뭐 아이돌 만나봤어? 안 만나봐도 뭐 트로트 가수 뭐다 마찬가지지. 뭐 만나봤어? 그냥 그런 걸로 이렇게 딱 보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말을 잘하면 꼭 법문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게 적절한 말, 뭐 위로의 말, 뭐 공감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거든요. 사람이 그렇잖아. 살아보면 그런 게더큰것 같아. 이 걸식이라고 하는 게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유락. 유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유하고, 요거트 같은 거, 요플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좋은 거, 치즈, 이런 것들 다 금지. 예, 이런 것들 다 금지. 그게 그 당시에는 저게, 예, 그 당시에 유목문화거든요. 부처님 당시까지만 해도 유목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고급 음식이에요. 고급 음식. 그러니까 선호 음식이지. 그리고 오후불식을 하거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12시 이전에 밥 먹고 오후에는 안 먹잖아. 그때 저걸 먹는다고. 저걸 먹으면 저런 데다 꿀 타먹으면 참 든든하고 맛있대. 아 이게 그러니까 나온다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게 율장에 나온다고. 경장에는 이런 게안 나와요. 율장은 법원 판례집이거든. 그러니까 편법 쓰고 머리 굴리고 이런 게 그냥 막 끝도 없이 나와요. 내가 율 전공자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 그 뭐야 법조인들이 정신 건강이 별로 안 좋다. 왜? 너무 상태 안 좋은 것만 계속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면 불륜인가? 뭐 이렇게 보는 거야. 그 사람 계속 그런 것만 이혼 소송 계속 담당하고 맨날 이런 것만 담당하다 보면 눈이 그런 걸로 가는 거야, 자꾸. 그래서 제대로 못 보는 거지. 근데 율장도 그래요. 그래서 율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비구 비근이 외에는 보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 안 흔들릴 정도의 사람만 봐라. 라고 아예 박혀 있어요. 박혀 있어. 그리고 고기하고 생선 먹지 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대승불교에서. 근데 이때는 왜이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유목문화예요. 대승불교 때하고 또 달라요. 대승불교는 농경문화 시절에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는 유목문화 때. 그래서 고기가 흔했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채식주의 하는 거죠. 인도에서 채식주의는 지금 쉽고 지금 미국에서 채식주의는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싼게 고기라니까. 그러니까 정크푸드 같은데

고기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제 금지. 그 다음에 수화노자, 그냥 나무 밑에서 하든지, 그냥 나무 없으면 그냥 길에서, 노숙, 그것도 앉아서 자야 되는 거예요. 장자부랍니다. 장자부라 필수입니다. 장자부라 필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장자부라 오래 하시면, 야, 뭐 대단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당시 이 두타행자 기본 품목입니다. 기본 품목. 이렇게 해서 이 두타행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럼 16두타, 12두타예요. 왜 16두타, 12두타일까? 사진법칙입니다. 4416, 4312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걸식만 해야 되고, 이거 되게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걸식은 다 알잖아. 여기 보면 걸식만 있고 차재걸식이 빠져 있어. 차재걸식하고 걸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걸식은 탁발한다는 얘기고, 차재걸식은 시작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근데 걸식만 한다는 뜻은 뭐냐면, 차재걸식이 아니라는 뜻은 뭐냐면, 자, 이 집 갔다가 아하, 이 집 별로였네. 그러면 딱 집을 보고 저 집이 좀 잘 사는 것 같아. 끝쪽 집으로 바로 뛰어갑니다. 점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집. 내가 이제 몇 집을 찝는 거지. 이렇게 딱. 이렇게 찝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별 차이 아닌 것 같지? 무자의 큰 차이입니다. 왜? 음식의 취사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 벌어져요. 저 집에 뭐 잘해 먹더라. 저 집은 맨날 콩자반에 뭐 김치만 먹더라. 안 가. 안 가. 차재거리를 하면 내가 원하는 데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집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집은 사실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집에 내가 원래 카레 먹으러 이 집 카레 잘하더라. 카레 맛집이더라. 그래 내가 갔는데 탁발 갔는데 오늘 카레 안 해요.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이렇게 그냥 돌아야 되는데 카레 매니아면 이 집 카레? 저 집 카레? 저 집 카레? 그래갖고 딱 고기만 찍으면 돼. 그래서 요게 이런 게 무지하게 큰 차이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이 나름 짱구를 굴리는구나. 이런 거를 읽으면서 판단해내야 돼. 그리고 부작 여식법칙이거든요. 이게 여식법이라고 하는 밥 먹는 방법인데 저게 약간 저것도 불교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식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저런 게 보이거든. 여식법은 뭐냐면 내가 탁발을 했는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내가 한 집 딱 가자마자 이만큼을 한 번 주면 종업주? 이러면서 막 이만큼을 줬어. 야. 빼. 이걸 못 한다니까. 탁발 때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다 받아왔어. 먹었더니 줄 것 같으네. 못 먹겠어. 뭐 반틈이나 남았어. 근데 못 받아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자기 양만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식법을 합니다. 여식법을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다 먹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가가세요 라고 하는 거야. 가가세요. 그게 여식법이야. 그 얘기는 음식을 내가 조절하지 못하고 더 먹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식법 금지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나는 반밖에 못 먹고 반이 남았는데 여식법을 하지 않으면 이 남은 건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겁니다. 버리라고 돼 있습니다. 버리라고 돼 있어. 인적이 없는 곳에 버리라고 돼 있어. 그게 이제 병균이나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일좌식 한 자리에서 앉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저게 지금 한 자리에 앉아서 먹어라. 먹다가 햇빛이 저쪽으로 갔네?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이게. 예. 그 다음에 일단식, 전량식은 조금만 먹으라는 거예요. 한 끼니까, 한 끼를 세 끼 같이. 이렇게 먹는 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동남아 우리 스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올챙이배가 되죠. 그리고 인도에서 자이나교나 이런 분들도 한 끼 드시는데 올챙이 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끼를 세 끼를 한 끼로 몰아먹죠. 그리고 12시 지나서는 부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깃거리 먹지 마라.
음료수

우유로 된 거, 그러니까 요거트, 꿀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텀이 길면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제가 행자교육 받으러 갔을 때, 행자교육 받으러 갔을 때,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때 5불씩을 했어요. 그래서 한 그때 15일인가 20일인가 나 기억 잘안 나는데, 오래돼서. 그렇게 하는데, 배가 되게 고팠어요, 제가. 근데 내가 깜짝 놀랬거든. 와, 이게 왜 내가 배가 고픈가 하나 이 생각을 했어. 왜?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는데 두 끼를 주잖아. 근데 나는 평생 두 끼를 먹은 사람이거든. 세 끼를 먹은 적이 거의 없거든. 제가 세끼 먹는 거는 외국 성지순례 답사 갔을 때 사람 얼굴 보려고 먹는 거 외에는 먹어본 적이 없어. 난 아침을 나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아침을 못 먹었어요. 여기까지 살면서 맨날 그러고 살았는데 똑같이 두 끼를 먹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라고 생각했더니 이유가 있죠. 아침 6시에 한 끼를 먹고 11시 좀 넘어서 한 끼를 먹으니까 이때는 배가 안 고파. 인간이면 배가 안 고파. 그리고 그 다음 6시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간 텀이 너무 차이가, 이게 중간에 배치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오후 되면 배가 고프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음식에 대한 것들. 그래서 아라냐에 살고, 아라냐는 적정처, 수행처, 고요한 공간. 그리고 이 아라냐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나냐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대산 월정사 있는데도 영감 나냐. 뭐 통도사 쪽에도 나냐가 있어. 아라냐의 줄임말이야. 수행처고. 그다음에 총간에 있어라라고 하는 것은 무덤. 여기서 무덤이라고 하는 게이 무덤이 아니고 시체 유기처. 어디에 주거해야 되느냐, 어디에 거주해야 되느냐, 그건 아라냐. 숲속 이런 것좀 조용한데, 한적한데. 그 다음에 시신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제 백골관이나 뭐 고골관이나 뭐 이런 거할때 쓰는 거예요. 나무 아래, 나무 이 노천입니다. 노지는 이슬이 떨어지는 땅이니까 이 나무 밑에는 좋은 거라니까. 나무 밑에는 사치다. 나무 밑에는 사치다. 그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비라든가 이런 햇빛도 좀 막을 수 있고, 사치야. 상자야, 상자. 항상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앉아서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본. 그 다음에 수좌라고, 초지 위에 앉아라. 풀 위에 앉아라. 부처님도 풀방석 깔고 뭐 길상초라는 풀 위에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런 것처럼 풀 위에. 그거는 아마 누울 때는 매트리스 같은 게 있지만 뭐 요나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앉아 있을 때도 풀이 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낫겠지. 예, 그래서 이 초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아마 초지도 풀을 베면 안될것 같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도 그 길상초를 주는 게 목동이 배서 뱀걸 가졌다고 당신이 베면 안될 거예요. 실제로 괴종생계라고 율장에도 산 풀을 함부로, 풀이나 덩굴을 함부로 꺾으면 안 돼. 예, 왜냐하면 그건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 수행하려고 풀을 막 이따시만큼 꺾어가지고 이렇게 풀자리를 만들어. 그거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풀이 있는데 잔디 위에 앉아라. 풀자리 위에 앉아라. 그러면 풀이 자빠졌다가 다시 일어나겠지. 뭐 이런 정도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두타행이고, 이런 안에서 보면, 이런 안에서 보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죠. 얘네가 두타행을 압착시킨 거구나. 이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제 가사 얘기 한번 해줄게. 가사 얘기. 저 분소위에서 할저리로 바뀌는 상황. 분소위에서 할저리로 바뀌는 상황. 분소위만 왜 입자라고 얘기했냐면, 분소위에서 할저리로 바뀌는 시점을 보통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한 20년 뒤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 추정을 해. 저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은 분소위를 선택적으로 입은 것 외에는 분소위를 입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소위는 원하는 사람만 입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할저리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지금 조계종 가사 같은 걸로 바뀌었고, 분소위를 꼭 입고 싶은 사람만 입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마하가석 같은 사람은 그 전통을 유지했던 거고, 그런데 비구니 스님들은 이미 바뀐 시스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저리가 수용되기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두 다 분소유를 잊고 있었던 거고. 근데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이제 바뀌어가는 건데 그때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분소위 전에 또 뭘 수용을 했냐면 일반 통천을 수용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한 6m짜리 이렇게 긴 걸 입어요. 긴 걸 입어서 김밥같이 만다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걸 통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예, 네, 이걸 통천. 이게 일반 사람들이 입는 거고 흰색으로 입어요. 그래서 이걸 백의 단월이라고 그래. 백의 단월. 그리고 저런 것은 기운대가 없기 때문에 천의 무봉이라고 하고 하늘 옷에는 기운 곳이 없다. 솔기가 없다. 이런 기운 곳이 없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정말 비천상이라는 거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날려가지고 막 이렇게 예, 그거 감고 입는 건데 또 이쪽에서는 이렇게 날려서 선녀들 이렇게 선녀 옷 안 입어봤어요? 아 그런 거야 그런 거. 그 다 같은 연원에서 나오는 거고 요거를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데 이거를 누덕누덕 기운 게 분소야. 막 이렇게 기워서 입는 게. 그리고 요것을 쪼개서 요것을 쪼개서 다시 꼬매는 거예요. 이렇게 조각 보자기 만들듯이 이렇게 만드는 걸 할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절이.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넘어가고 일로 넘어가요. 불교 복제가 그렇게 넘어가요. 이거는 잠깐 있었던 것 같아. 잠깐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이 저 통천을 받는 기록을 보면 지바카 예전에 얘기했었어요. 지바카가 바라나시 왕을 치료해주고 가장 좋은 비단을 받았을 때 그게 예, 카시국 비단이에요. 최고급 비단을 받았을 때 그때 마가다우게 빈비사라왕에게 주니까 빈비사라왕이 이것은 부처님이 입으시는 게 더 좋겠어 라고 해서 그때 받았는데 그게 통천이에요. 그리고 통천을 받아도 된다가 거기서 기록에 나와. 그 조항에서 기록에 나와. 의건도에 나오거든. 그래서 이 통천. 근데 통천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통천은 재화 가치가 죽지 않아요. 재화 가치가 죽지 않아. 그리고 인도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신발. 제가 저는 신발을 발을 크게 이렇게 신기 때문에 280을 신어. 그러니까 어떠다 보면 신발이 좀 남을 때도 있거든. 그래서 다른 스님한테 주려고 스님 신발 몇 신어요? 그러면 저 270이요. 그러면 탈락. 280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 270 정도를 신는 게 주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 근데 280 정도면 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계속 신어. 아니야,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특정하게 갖춰지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 장삼을 누구한테 어떤 스님한테 줄 수 있느냐? 없죠. 왜냐하면 저랑 사이즈가 비슷한 사람을 찾아야 돼. 이러면 이런 걸 보고 폐쇄형 의복이라 그래요. 이렇게 김밥처럼 많은 거는 개방형 의복이에요. 아무나. 에브리바디 다. 아무나 입어. 그리고 천은 비싼 거예요. 조선 후기에도 천은 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그리고 6m짜리 통천이야. 배 한 필이네. 배 한 필.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도는 산적보다 들적이 많아. 그래서 그 들적이 강도지, 강도. 강도가 옷만 벗겨가면 다행인데 사람을 해치는 문제가 벌어져요. 사람을 죽여버린다고. 왜냐하면 왜 사람을 강도가 죽이느냐라고 말하는데 강도도 계속 떠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역구가 있다니까. 지역구가 있고 그 마을 사람은 해치지 않아요. 왜? 그 마을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인지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해서 위험을 감지하고 이게 착수를 시작하거든. 근데 내가 멀리서 온 옆 나라에서 온 수행자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묻으면 끝이지. 존재했는지 누가 알 거야. 마을 어귀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이렇게 하면 아니 생각해봐. 이게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벌어졌고 그래서 재화 가치를 없애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할절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최대 단점은 뭐냐? 통천보다 더 돈이 더 들어.
통천을 사서, 그러니까 조각볼을, 조각천을 모아서 조각볼을 만든 게

아니고 생짜를 잘라서 조각볼을 만든 거야. 스님들 승복에도 이렇게 보면 무늬로 이렇게 해서 넣은 거 있잖아. 그거 쓰던 천이 아니잖아. 그걸 다 잘라서 이렇게 해서 만들면 돈이 더 들지.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 문제가 뭐

를 입는데 할절이는 통천보다 더 비싸. 실제로 뭐도 있냐면 어떤 사건도 있어. 통천 때 어떤 사건도 있었냐면 천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도가 옷을 벗으라고 한 거야. 그리고 이걸 벗었네. 벗었네. 근데 이 사람이 저항을 너무 안 해가지고 이 강도가 죽이기가 힘들어. 사람을 죽이기가 힘들어. 그래서 비구는 풀을 못 꺾는다더라. 산 풀을 죽이지 못한다더라. 그래서 칡덩굴 같은 걸로 나무에다가 이렇게 감아놨어요. 즉시 감아놨어. 그래갖고 옷도 하나도 안 입고 벗은 바바리맨 상태로 칡덩굴에 감겨 있는 거야. 그러다가 왕이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야. 초계비구라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야. 왕이 사냥을 나왔다가 멀리서 보니까 뭔가 나무에 뭔가가 붙어 있어. 약간 소세지 같은 게 뭔가가 붙어 있어. 저게 뭐지? 라고 왕이 갔더니, 비구가 칡덩굴에 감겨 있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칡덩굴을 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는 왜 끊지 않고 거기서 말라 죽어가고 있니? 라고 하니까, 이거를, 푸르른 건 가한데, 끊는 거는 생명을 죽이는 거라서 끊지 못해서 내가 지금 말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판단의 문제인데 우리 같으면 뭐씨 이런 놈이 다 있노 이렇게 판단을 했겠지만 그 인도 왕은 아, 참 대단한 수행자구나. 자기 생명보다 다른 것의 생명 가치를 더 높게 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크게 찬탄을 했대. 이렇게 이제 논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정당하냐? 아니냐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돼. 근데 그 스토리를 보면 옷이 털렸다. 한 가지. 지금 옷이 털렸다. 또한 가지는 아, 풀을 함부로 못 죽이는구나. 생명 있는 풀을 못 죽이는구나. 라는 걸 지금 알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일화 안에서. 그리고 이렇게 찢어놓으면 찢어놓은 천은 선호하지 않는데. 이렇게 찢어놓은 거하고 여기를 괴색으로 물을 들여요. 색을. 괴색은 뭐냐면 색을 무너뜨렸다. 그건 맨 처음에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명정 같은 게 빨간색, 노란색을 쓰거든요. 인도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했더니 약간 광대 같이 된 거지. 그래서 황토에다가 이걸 박아버려요. 황토에다가 물을 약간 넣어가지고 직직직한 뒤에 이렇게 되직하게 한 뒤에 그천 전체를 박아. 그럼 황토물이 들면서 기존 색이 뭉개져 버려. 이걸 괴색이라 그래. 그래서 황토 염색하는 과정에서 약간 붉은 기가 돌면 빨간색 가사 전통으로 내려가는 거고, 약간 노란 기가 돌면 노란 가사 전통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 이거를 쪼개버리고, 쪼개면 이 사람들은 못 입어. 그래서 재화 가치가 확 떨어지고, 또 괴색, 색을 죽여버리면 또못 입어. 그랬을 때요 가사가, 교신영가가 돌아가셨을 때그 가사의 값은 얼마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 그런데 거기 보면 오전 이하가 나와요. 오전은 바늘 하나 값이라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재력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누가 저걸 털어 가겠어? 강도가.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50원 값어치가 있어. 그러면 강도지를 누가 50원 가지려고 강도지를 야 품값도 안 나와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통천에서 요 할절이로 건너가는 과정이 있고 이게 사분율 40권 뭐다 나와. 율장에 다 나와. 뭐 빨리율에도 나오고 의건도에 보면 나오거든. 옷에 대한 건도, 옷에 대한 항목에 대한 나와. 근데 뭐가 나오냐면 왕사성입니다. 여기도 중요한 사건들이 왕사성에서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오래 계셨던 거는 사위성, 기원정사고, 중요한 사건은 왕사성 사건이 다 일어나. 제바달따 사건도 왕사성입니다. 그래서 왕사성에서 나가서 이렇게 다녀보셨어. 길을 가던 중에 밭고랑이 보였는데, 어우, 정리가 잘돼 있어. 왜 논이라고 안 나오느냐? 논농사보다 예전에는 밭농사 중심이에요. 그래서 밭두둑이 가지런히 정지된 거고, 안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런 식으로 의복을 만들 수 있겠냐? 그게 할절이에요. 지금 조계종 스님들이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거. 근데 조계종 스님들은 소간에다 이런 옷을 입으니까 우리는 짧은 거고, 상대적으로 짧은 거고, 인도 사람들은 조계종 스님처럼 입고 속에 아무것도 안 입으면 보이죠? 그러니까 감아야 되죠? 아니, 그렇잖아.

뭐 박애주의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훨씬 더 길어지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안 하니 그 길로 왕사성에 돌아와서 제 비구들에게 이를 근거로 할절이 제작법을 가르쳤다. 그래서 잘라서 사문의 의보를 완성하면 원적이 벗겨가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털어가는 거야. 털어가는 거. 그러면서 사람이 상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통천이 들어왔구만. 그 전에 통천이 들어왔구만. 지금 그 생각을 할수 있는 거야. 그러므로 금일부터 제 비구들은 할절이로 안타회 울따라승 승가리. 요게 이제 삼의라고 하는 겁니다. 삼의. 그래서 안타회 승은 아래. 그러니까 위에는 까고 있고 아래만. 그래서 승단 안에서만 입었어요. 절 안에서만. 까고 나가기는 좀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막 등록하고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까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지금하고 좀 달라. 마을 어른들 막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수도가에서 등록하고 막 이러던 시절들이 있어. 그래서 2500년 전 이야기고 그다음에 천이 귀할 땐 얘기 때문에 그래도 더운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보통 때는 밑에만 이렇게 그 하이 그다음에 위에 옷 울따라승은 상이에요. 상의. 상의. 저거 저런 것까지 위에까지 입으면 뭐 갈마를 하거나 그러니까 안에서 회의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할수 있어요. 포살자자 이런 걸할수 있었어. 그리고 또 하나의 옷이 뭐냐면 승가리 대의라고 돼 있는데 외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불교식으로 말하면 장삼이나 안 그러면 두루마기 이렇게 다 챙겨 입을 때 이렇게 입을 거 그런 건 언제 입으라고 돼 있냐면 왕궁에 들어갈 때나 탁발 나갔을 때 그러니까 대외적인 이미지를 신경 쓸때 그것을 입어라. 왜? 이미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당시 인지하고 있었어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에서도 회의할 때도 그런 자리면 다 장삼 입고 오세요가 될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편한 복장으로 오세요. 까고만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삼이, 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경전 공부 같은 거할 때도 그냥, 대의, 저, 뭐야, 상의까지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지 않아? 그걸 삼의라고 해요. 저거를. 안타회 울따라승 승가리를 삼의라고 해요. 삼의 일발. 세 벌의 옷, 그 다음에 하나의 바로. 그리고 삼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인도는 일교온차가 있어서 새벽에는 좀 춥대. 그래서 저 외투를 머리 위로 덮어버려요. 이렇게. 예. 덮는 경우들이 있어. 그렇게 덮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내렸다가, 그 다음에 더 더우면 그거를 접어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약간, 방석처럼도 쓰고, 그 다음에 잘 때는 모포 같이도 써요. 용도가 그런 용도예요. 다용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춥고 어쩌더라도 그 율장에 다 나와. 어쩌더라도 3의 정도면 충분하더라. 그래서 나는 3의 규정을 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왕사성에서 벌어졌던 사건들. 왕사성이 참 대단한 어떤 땅이에요. 이게 왕사성 성이에요, 성. 이렇게 성. 성벽. 보입니까? 이렇게 남한산성 같이 이렇게 성. 그다음에 길. 길이 얼마나 번성했으면 길이 다 패여가지고. 비구니는 삼의 말고 오의를 입어라 라고 돼 있어요. 비구니 오의 이것도 또 어렵다 재밌다. 비구 스님은 삼의만 입으면 되고 비구니는 오의를 입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 오의는 뭐냐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쭉 나와요. 각 율장이나 이런 데서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합쳐보면 뭐가 있냐면, 합쳐보면, 승기지는 아니고, 승기지는 속옷이에요. 약간 속옷 느낌이에요. 속옷 느낌. 그래서 비구 스님도 입은 게 승기지고, 이 복견의는 이쪽 어깨를 덮었던 옷이에요. 그거 말고 수요귀 같은 것도 있거든? 수요귀, 뭐, 우요귀, 이렇게 나오거든? 수요귀, 우요귀가 나오는데, 저거는 뭐냐면, 비올때 입는 거. 우이. 우요귀는, 비올때 입는 거. 그 다음에, 수요근은 목욕할 때 입는 거. 근데 이거는 특수 옷이에요.
그리고 저 두 가지에는 큰 차이는 없었을 걸로 추정해요.

0: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요즘은 양산이랑 우산이 분리되지만 예전에는 그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인도는 우기 때막비 오고 이러면 밖에서 목욕을 해요. 밖에서 목욕을 하니까 막 단체로 나와서 막 목욕을 하거든. 그러니까 또 지나가다가 율장에는 언제나 그렇게 거사들이 나와요. 거사들이 보면서 어 저것들 뭐 이시하는 놈들 수도 없이 나와가지고 막 씨, 뭐 목욕을 하고 있구만 이러면서 지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도 하나 걸쳐서 해라라고 하는 게 수욕이야. 그러니까 뭐 약간 판초기 같은 거뭐 하나 있고 이렇게 안에서 씻는가 봐.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배경 문화를 이해하면 되게 재밌어요. 율장 같은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머릿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쫙 그려져. 그 틈새를 가지고 이렇게 비집고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차지하기 위한 그 신경전들. 재밌어. 재밌어. 그래서 옷의 단계들은 뭐가 있냐면 맨 처음에 문소에 있었고 통천이 일부 들어왔다가 요게 살인 사건들이 나면서 사라지게 되고 그다음에 삼위가 만들어지고 세계 추어 이건 추위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할절이가 완성되고 그다음에 비구니 오이. 그리고 오이가 성립되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 고리나 단추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옷이 너무 한꺼번에 훅 내려가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고리도 달고 그다음에 끈도 이렇게 해서 하나 하고 그 끈이 이런 요즘은 이렇게 남았는데 원래는 이렇게 신이라 그래서 이렇게 매는 끈이에요. 도포 예전에 그 양반들 도포 매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은 고리는 가사고리 이렇게. 그래서 뭔가 안전장치예요. 확 내려가는 거를 막는 안전장치.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다더라. 그게 지금 요 앞에 나오는 분소위와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요 얘기는 오버법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한번 정도만 짧게 더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르치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태만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침묵의 가르침을 실행하라. 꿋꿋함을 갖고 언제나 마음을 한결같이 하는 자에게는 근심이 존재하지 않는다.

0: 분수에 알맞은 곳에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1: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자연에서 자라 인간의 손이 빚어낸 맑고 그윽한 향기. 오랜 세월 이 땅 사람들이 음미하고 즐겨온 차. 이 차 한 잔이 우려낸 오랜 정성과 기다림은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다져진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0: 지리산에서 날인 물줄기, 섬진강. 비옥한 땅을 적시며 우리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왔다. 지리산 중턱에 자리한 구례 화엄사. 백제성황 22년, 544년에 인도에서 온 영기 스님에 의해 창건된 천년사찰. 화엄사 경내 효대라는 언덕에는 특이한 성물들이 있다. 바로 국보 제35호 사사자 3층 석탑. 석탑 앞 석등에는 탑을 향해 꿇어앉아 차를 올리는 인물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효심 깊은 영기 스님이 어머니를 위해 차를 공양하는 모습이라는 것. 이곳 지리산과 차의 깊은 매력을 알 수 있다. 화엄사를 창건할 당시 영기조사가 인도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심으면서 이 땅에 차나무가 자라게 되었으며, 한편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대렴이 차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녹차의 시베지가 바로 이곳 지리산 기석 장죽전이다. 신라시대에 시작된 차 재배는 불교 문화와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야생차가 자라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1: 지리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강수량이 풍부하고 연중 안개일수도 높고 가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차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최고의 분포 중심지입니다.
0: 화엄사의 산의 암자인 구층암. 찻잎 따는 손길이 분주한 구층암의 덕재 스님. 양력 4월 20일경 고구를 전후로 나는 부드러운 햇잎이 제일 품질이 좋다 보니 찻잎 따는 손길도 분주해진다.
2: 참.

0: 마크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 고유의 차 제조법이라 불리는 제단은 국가 무형문화재 제130호에 지정되어 있다. 한반도 남부지방의 차산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법이 공유 전승되어 왔다. 달궈진 가마솥에서 뜨거운 물로 차를 볶아 수분을 빼는 이른바 차를 덮는 과정. 덮기를 마친 찻잎을 식힌 후 찻잎의 모양을 바로잡고 차가 물에 잘 우러나게

0: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의 시간이 만들어낸다. 지리산 야생차로 차를 덮는 덕재 스님은 오랜 세월 차와 함께하면서 그만의 다양한 제다법을 익혔다. 맛과 향을 따라 생녹차를 만드는가 하면 최근에는 시간을 두고 묵히는 발효차도 빚어낸다.
1: 재작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처음에 만들면 이제 녹색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발효가 돼서 색깔이 좀 변하고 있는 과정에.
0: 다선일미. 불가에서 차와 선은 한 가지 맛이라는 때. 졸음을 쫓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차의 효능 덕분에 불가에서는 오랫동안 차가 사랑받아왔고 이 땅의 차 문화 역시 불교를 통해 이어졌다.
2: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게 원료 자체가 우리 몸을 이롭게 하고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죠. 사람을 차분하게 하고 안정시키고.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나상도
2: 남궁진의
1: 그럼 열전. 소나시대에 살고 계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네. 저희가 만나볼 텐데
3: 너무 모습이 단아하고 노래도 잘하시고
1: 우리 소나씨가 짧게 네. 선물로 라이브로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4: 네, 불러볼까요?
1: 예.
4: 타네 타네 내 가슴이 비둘기 미음 디귿시옷이 뭐죠? 아니 왜냐면 그때 그 비둘기 개인기 한번 하고 분위기 너무 안 좋아서 네. 아 제가 다짐을 했어요. 두 번 네. 다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너무나 더운 날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와주신 것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일부는 그야말로 휴가를 간다고 피서를 간다고 가고 또 집에서 움직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도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자신에게 잘했다고 한번 칭찬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그리고 옆 사람한테도 아우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응원도 한번 해줘 봅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눌 것은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마음을 좀 정돈하는 입장에서 네, 3분 명상, 지금 바로 입정을 했기는 했지만 그래도 3분 명상 함께 해볼까요? 네, 허리 반듯하게, 목과 머리도 반듯하게. 저와 함께 하는 명상은 좀 눈을 가볍게 감으셔도 좋아요. 눈을 가볍게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의력을 코끝이나 콧구멍 아래, 인중 주변에 여러분의 주의를 두시든지 아니면 배에 주의를 두셔도 괜찮아요. 잠시 나의 생명 에너지, 호흡을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집중해보는 시간 짧게 가져볼게요. 콧구멍 주변에서 지금 현재 이 순간 어떤 작용들이 있는지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있는 그대로 들숨, 날숨을 가만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에 주의를 두신 분들은 지금 현재 이 순간 배에서 어떤 작용, 어떤 현상,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가만히 주시하고 관찰을 해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알아차리면 돼요. 숨이 긴지 짧은지 들숨의 처음부터 끝까지 날숨의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다 알아차리겠다. 다 마음 챙기겠다 라고 생각하며 편안하게 들숨, 날숨을 관찰해 보세요. 배가 불러오고 꺼지고 불러오고 꺼지면

면서 배의 팽창감, 수축감 이런 것도 관찰을 해보세요. 콧구멍 입구에서 인중 주변에서 어떤 감촉들이 있는지 들숨날숨이 어떻게 인지되는지 그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알아차리시면 돼요. 네, 그럼 마치도록 할까요? 네, 잠시나마 우리가 네, 호흡 명상 짧게 했는데요. 마음이 조금 더 가라앉은 느낌이 드실까요? 네. 그래서 오프닝을 시작을 이렇게 명상으로 하면 그다음 뭔가 얘기를 나눌 때 좀 더 얘기도 잘 되고 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먼저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 박노해 시인님의 시인데 나는 나를 지나쳐 왔다 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나는 너무 서둘러 여기까지 왔다. 여행자가 아닌 심부름꾼처럼 계절 속을 여유로이 걷지도 못하고 의미 있는 순간을 음미하지도 못하고 만남의 진가를 알아채지도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삶을 서둘러 왔던가. 달려가다 스스로 멈춰서지도 못하고 대지에 나무 한 그루 심지도 못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주어진 것들을 충분히 누리지도 못했던가. 나는 너무 빨리 서둘러 왔다. 나는 내 삶을 지나쳐 왔다. 나는 나를 지나쳐 왔다. 라는 시예요. 여러분, 이 시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내 얘기하는 건가?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바쁘게 사느냐고. 가족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가 온통 밖으로 달려나가다 보니까 정작 자신을 챙기지 못하고 나의 삶을 챙기지 못하고 너무 바쁘게 서둘러 오느냐고 네, 자신의 삶을 챙기지 못한 것은 아닐까. 저는 이 시가 굉장히 뼈아픈 시처럼 엮여져요. 네. 그리고 너무나 깊은 통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삶을 지나치지 않고 내가 나를 지나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나를 지나쳐버리지 않고 내 삶을 지나쳐버리지 않고 내가 나답게 나로서 나를 주인공으로 내 삶을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목적이 그것일 텐데요.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명상을 하는 것, 선명상, 그다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을 지나치지 않고 나를 지나치지 않는 너무나 좋은 방법이 바로 명상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명상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바라보는 일이고 나를 지켜보는 일이고 나를 알아가는 일이고 나를 돌보는 일이고 나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상을 한다면 나를 지나칠 리가 없어요. 내 삶을 지나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명상을 해야 된다. 우리는 명상을 해야만 돼요.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듣고 드리고 싶어요. 네. 선명상이 무엇일까요? 어쨌든 이 법회가 선명상을 대중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법회라고 알고 있는데 선명상이 무엇인가요? 아마 스님들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선명상이란 불교의 모든 수행법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불교의 모든 수행법을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남방불교나 초기불교나 북방불교나 티벳불교나 이 불교의 모든 수행법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리고 또 서양에서 어떤 종교성을 띠지는 않지만 과학적인 기반 위에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좀 차용해서 네, 해보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총무원장 진호 스님께서 만든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어쨌든 물질이 충분해지고 발전이 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서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좀 더 나답게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선명상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선명상은 이제 불교의 모든 수행법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윗바사나 수행자이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모든 수행법들이 사실은 사마타 윗바사나 이 방법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어요. 사마타 방법은 어느 한 대상에 집중을 해나가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비파사나 수행은 한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 신수심법 네 가지 대상에 지속적으로 마음 챙기고 집중하고 알아차리는 방법 이것을 비파사나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신수심법 사념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신수심법 사념처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예요. 나의 몸, 나의 느낌, 나의 마음, 내 마음에서 작용하는 모든 현상들. 그러니까 아까 자식 자신을 돌보고 자기의 삶을 지나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명상이라고 했는데 비파사나 명상은 결국 나를 보는 나를 관찰하는 그런 명상이다. 나를 보고 나를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나의 어떤 몰랐던 부분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마음 챙김 알아차림이 있을 때 지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비파사나 수행은 네, 지혜와 통찰력을 얻고자 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한테 수행의 키워드, 명상의 키워드 다섯 가지를 말씀을 종종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비파사나 명상을 할 때 어떤 마음의 요소가 필요한가 다섯 가지 한번 제시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이 순간 이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바로 여기에서
여기에

예배라는 것은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 몸과 마음이 경험하는 세상, 세 가지. 내 몸, 내 마음, 내 몸과 마음이 경험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집중하는 것. 이것이 명상의 키워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관찰하든, 아니면 뭔가 화두를 들든, 아니면 마음 관찰을 하든, 그 대상이 어떤 것이든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것은 현재 이 순간이에요. 과거, 미래 아니고 현재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온전하게 마음 챙기고 집중하고 알아차리는 것.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수행을 하고 있다. 우리는 명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대상은 여러 가지예요. 대상은 어떤 것이든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이 호흡이라고 할수 있는 건데요. 제한 가지 스토리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옛날 옛날에 어떤 스승님과 제자가 있었대요. 한 제자가 스승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스승님, 저에게 불교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가 무엇인지, 가장 탁월한 지혜가 무엇인지 그거를 알려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글씨로 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고 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스승님이 딱 한지에 네, 마음 챙길 염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어우 그게 전부인가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또다시 또 깨어있음 혹은 마음챙김이라는 염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그래도 또 뭔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스승님이 또 침묵을 하시면서 또 글자를 또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글자를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것은 우리는 생각념, 기억할념, 이렇게 네, 해석을 하지만 수행의 맥락에서는 지금 금자에 마음심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글자가 어떤 의미냐면 지금 현재의 순간 성성하게 마음을 깨어 있어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 챙김이라는 말로도 얘기하고 알아차림이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관찰하는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해석을 하자면 깨어 있음. 마음이 무의식에 젖어 있거나 아니면 뭔가에 다른 거에 빠져 있거나 잠들어 있지 않고 성성하게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는 마음, 그것을 사띠, 원어로는 사띠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한문에서는 네, 염으로 번역을 했고 또 우리는 마음 챙김, 알아차림으로 해석을 해서 쓰고 있어요. 저는 키워드 중에 키워드, 명상 수행을 하는 자가 명상을 할때이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마음 하나 잘 들고 있으면 이 사람은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네, 뭐, 그 어떤 명상을 하든, 네, 깨어있음, 마음 챙김, 알아차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윗바사나 명상이나 선명상의 원리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명상. 선명상은 간화선, 선수행을 포함해서 네, 초기 불교 수행, 남방 불교 수행, 네, 모든 수행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깨어 있음 마음 저는 원어로 좀 얘기를 할까요? 네, 사띠. 그 다음에 사마디, 삼파자나 이 세 가지. 다시 말하면 마음 챙김, 마음 집중, 알아차림. 이 세 가지 이거를 쓰는 것이 명상이다. 우리가 화두를 들을 때도 이 마음을 써요. 그렇죠? 화두를 들을 때도 마음 챙김이라는 기능을 써야 되고 집중이라는 마음도 써야 되고 알아차림도 있어야 돼요. 약간의 방법이 다르다고 할 수는 있지만 호흡 명상을 할 때도 이 마음을 써야 돼요. 걷기 명상을 할 때도 이 마음을 써야 되고 어떤 명상을 하든지 이 마음을 써야 돼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명상법은 호흡 명상. 그리고 느낌을 관찰하는 수념처 윗바사나 명상을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자해 명상을 많이 해요. 호흡 명상이라는 것은 네,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한 가장 중요한 명상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스리랑카에서 10년, 인도에서 10년 살면서 뭔가 박사 논문으로도 호흡 명상을 했는데 여러 명상법들을 비교해 보니까 호흡 명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호흡 명상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실 때 하셨던 명상법이에요. 깨닫기 전에도 많이 하셨고 깨달을 때에도 하셨고 깨달은 이후에도 많이 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깨닫기 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하셨는데 지식호흡법, 다시 말하면 숨을 멈추는 약간 고행과 같은 그런 방법도 많이 하셨고 깨달음을 얻을 그 시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자연호흡, 그래서 호흡에, 숨에 집중하는 방법을 통해서 삼매 선정을 얻으셨고요. 그 선정을 기반으로 네,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늘 궁금했어요.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어떤 수행법으로 깨달음을 얻으셨을까? 누구도 그런 얘기를 잘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고 싶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셨을까? 네, 조사를 하고 오리지널 그 문헌을 빨리 문헌을 통해서 주석서를 통해서 계속 추적을 해서 살펴보니까 부처님이 수행을 하셨던 방법은 아나파나사티, 들숨 날숨의 마음 챙기는 명상법으로 하셨고 그걸 기반으로 깨달음 얻으셨다는 얘기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호흡 명상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방법이다. 그리고 호흡 명상은 또 사마타 방법 집중 명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관찰 명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명상법으로도 다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부처님은 이미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수행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수행을 하신 분이죠. 그럼 부처님이 나중에 그야말로 선정에 들을 때 그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에 들으셨을까 살펴보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호흡 삼매에 늘 주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만약에 다른 수행자 부류들이 자네들에게 당신의 스승 고따마 부따는 어떤 방법으로 우한 거를 지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들랑은 이렇게 대답을 하라. 우리의 스승 고따마 부따는 들숨 날숨에 마음 챙겨서 얻어진 삼매에 머문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부처님은 깨닫기 전에도 호흡 명상을 많이 하셨고 깨달을 즈음에도 호흡 명상을 하셨고 깨달은 이후에도 호흡 명상을 많이 하셨다고 여겨져요. 그리고 또한 제자들한테도 호흡 명상을 많이

권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초기 불교, 남방 불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법 세 가지만 좀 한번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첫 번째는 호흡명상, 두 번째는 자해명상, 세 번째는 신수호심법, 사념처, 윗바사나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싶어요. 그래서 사마타에서는 호흡명상, 자해명상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사마타 이후에는 빗바사나 명상을 해야 되죠. 빗바사나 명상에서도 방법이 많아요. 몸을 관찰하는 명상, 느낌을 관찰하는 명상, 마음, 법을 관찰하는 명상인데 저는 두 번째 느낌을 관찰하는 명상 수념처 윗바사나 명상도 네 제가 인도에 살면서 가장 많이 했던 명상법이에요. 느낌 관찰 명상은 몸의 느낌이 있고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느낌하면 세 가지 느낌을 얘기하죠.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중립의 느낌.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거 세 가지 느낌은 굉장히 저는 즉박적인 느낌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참 분화된 감정이나 정서라기보다는 바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접했을 때 딱 좋아, 싫어, 좋지도 싫지도 않아 이런 어떤 느낌인 것 같은데 부처님은 이거를 관찰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느낌은 왜 일어날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 경로가 있어요. 근데 1차적으로는 나의 오감각 기관과 마음이 상응하는 대상을 만날 때 딱 식이 일어나요. 뭔가를 알아요. 내가 누군가를 볼 때 누구구나, 아 마이크이구나, 아 카메라이구나 딱 아는 것은 식작용이에요. 오온에서 색수상행식 그래서 식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식작용 바로 다음에 아주 빠르게 나타나는 게 느낌이라고 해요. 아 좋아, 싫어, 좋아, 싫어. 근데 우리는 좋아, 싫어를 느낀 다음에 또 뭐를 하냐면 바로 그것을 뭔가 인식을 하면서 그거에 반응을 하게 돼요. 좋은 것은 취하려고 하고 싫은 것은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좋고 싫고까지 느낀 것은 괜찮은데 그 뒤에 좋은 것은 취하고자 하고 나쁜 것은 밀어내고자 하는 것이 탐심이나 진심의 역할을 해서 뭔가 부정적인 업을 만드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는 일반인들은 좋으면 갖고 매달리고 취하고 끌어안고 나쁜 거는 끝없이 버리려고 하고 반감을 일으키고 싫어하고 그거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멈출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좋아, 좋은 건 분명히 알지만 네, 잡지 않는다. 싫은 것, 오케이, 이건 별로 나한테 좋지는 않구나. 그렇지만 여기에 화를 내지는 않는다. 네, 무조건적인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다. 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네, 쉽지는 않아요. 바로 너무나 빠르게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멈추는 것이 쉽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수행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수행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부정적인 업을 만들어서 저장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음 챙김 알아차림 수행의 좋은 선한 업을 만들어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무근업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대상으로 삼든 몸을 대상으로 삼든 느낌을 대상으로 삼든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인지하고 인식하되

0: 탐진치라는 것으로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다. 왜냐하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영원하지 않고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변할 것인데 내가 아무리 붙든들 이게 변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은데 변하는 것인데 내가 계속 붙들고 매달려야 소용이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제 본성대로 두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알아차림, 마음챙김, 알아차림, 마음챙김, 알아차림, 마음챙김 이렇게 머물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이 순간 부정적인 업도 만들지 않고 그 대신 선한 업을 수행의 선한 업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끊임없이 알아차림 마음챙김 알아차림 마음챙김 할 때 네, 우리의 업은 계속 몸과 마음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거기에 끄달려 들어가지 않고 그거를 반응해서 개입해서 저장하지 않는 한 묵은 업은 정화가 되어진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묵은 업이 정화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런 어떤 수행 과정을 통해서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수행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지혜를 얻는 쪽으로 방향을 네, 잡아가야 된다.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생겨나야 되고 내 마음이 밝아져야 되고 번뇌의 끈이 짧아져야 되고 그렇죠? 네.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그런 작용이 따르지 않는다면 네,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마음 챙기는 그 순간 무명은 사라진다.
1: 무명은 사라진다.
0: 마음 챙기는 그 순간, 마음의 불이 켜진다.
1: 마음의 불이 켜진다.
0: 마음 챙기는 그 순간,
1: 지혜가 일어난다.
0: 네. 그래서 마음 챙김, 알아차림, 마음 집중 이 세 가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내가 걸을 때에도 내가 밥을 먹을 때에도 내가 뭔가 생각을 할 때에도 뭐 할 때에도 네, 순간순간 아 마음 챙겨야지 깨어 있어야지 자각해야지 내가 이 현재 이 순간에 머물러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나 자신에게 자꾸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의 마음은 무의식 쪽에서 계속 네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 챙겨야지 라고 한다면 마음의 스위치를 키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서 밝아지는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일 일지 칠주 일좌라는 말이 있어요. 마스노 순묘라는 네, 일본 스님의 책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일일 일지가 무엇이냐면 하루에 한 번은 마음을 고요히 하라. 그 다음에 칠주 일좌라고 하면 일곱 번 열심히 달렸다면 한 번쯤은 앉아라. 앉아서 수행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네, 여러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번은 잠시 5분도 좋고 3분도 좋고 7분도 좋아요. 하루에 한 번은 잠시 멈추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혹은 호흡 명상을 하는 혹은 자해 명상을 하는 그 명상을 하는 시간 하루에 한 번은 짧게 5분, 3분, 7분 좋다고 생각해요. 좀 더 가능하다면 30분, 45분 이 정도 하면 좋겠죠. 7주 일좌, 네, 7일 동안 혹은 일주일 열심히 달렸어요. 일하느라고. 그러나 한 번은

다리 들고 앉아서 좌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명상을 한다는 것. 이 명상이든 저 명상이든 명상을 한다는 것은 마음의 불을 밝히는 일이고 지혜를 일으키는 일이고

그리고 제가 주제로 삼았던 것처럼 명상은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이에요. 그렇죠? 명상은 여태까지 정신없이 살아왔을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네, 순간순간 수시로 마음 챙길까? 알아차리자. 마음 챙기자. 알아차리자. 이렇게 네, 수시로 마음을 내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밝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번뇌의 끈이 짧아지고요. 부정적인 업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무근업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화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오늘

몸은 청정하여 악을 행하지 않고 입으로 하는 말은 언제나 청정하고 마음을 부처님 마음처럼 청정하게 하는 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법이다.

어리석어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게으름과 쾌락에 빠지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부지런함을 갑옷처럼 여긴다.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김은지은이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크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어? 3이네? 3? 1, 2, 3에 3마리야?
1: 아니, 네가 들고 있는 3.
0: 3? 3이면 설마 이거 산삼이야?
1: 그 3이 아니고 배옷 짤 때 쓰는 3이거든.
0: 아,
1: 근데 3은 뭐 하려고? 설마 그걸로 배옷을 짜겠다는 건 아니겠지?
0: 누가 길에 버렸길래 주워왔는데 배옷이나 짜입어야겠다.
1: 네가 마의태자냐?
0: 마의태자?
1: 삼마, 옷의. 신라가 망하고 산으로 들어가 삼배옷을 입고 살았던 신라의 태자야.
0: 아,
1: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마의태자와 덕주공주에 얽힌 제천 덕주사다.
0: 덕주사?
1: 덕주사는 기암절벽이 유명한 월악산에 위치한 사찰인데, 원래 신라 진평왕 때 월악사로 창건한 사찰이야. 그러다 신라 마지막 공주인 덕주공주가 머물며 마의부를 조성하고 사찰을 중건해서 덕주사라고 불리게 됐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제천 덕주사로 고고! 신라가 패망하자 마의태자와 덕주공주는 망국의 서름을 안고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긴 여정의 하룻밤을 문경에서 묵게 됐죠.
2: 오라버니, 이제 신라는 영영 없어지는 거지요?
3: 되찾을 거다. 내가 금강산에 가 부처님께 기도하고 수행하여 신라를 다시 일으킬 거다.
1: 그날 밤 마의태자는 꿈을 꾸었는데 바로 관세음보살 꿈이었습니다.
4: 태자야, 여기에서 서쪽으로 고개를 넘어가거라. 그러면 넓은 터가 나올 테니 그곳에 절과

0: 석굴을 세우고 북두칠성이 마주 보이는 자리를 골라 부처님을 모시면 많은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 것이다.
1: 마의 태자가 지난밤 꿈 이야기를 들려주자 덕주공주는 놀라며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2: 저도 어젯밤 오라버니랑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3: 아, 그래? 이건 보통 꿈이 아닌 듯하다. 당장 서쪽 고개를 넘어가자.
2: 저는 이곳에 남아 오라버니가 계신 서쪽을 향하여 절을 짓겠습니다. 그러니 오라버니는 제목까지 해서 미륵불을 지어주세요.
3: 그래, 그러마.
1: 마의 태자를 떠나보내고 월악산에 홀로 남은 덕주공주는 덕주사를 창건하고 마의 불을 새기며 마의 태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8년이 지난 어느 날 마의 태자가 불쑥 덕주공주를 찾아왔죠.
3: 공주야, 마의 불이 완성됐으니 그만 나랑 금강산으로 가자.
2: 아니요, 저는 이곳에 남아 불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불사는 신라를 찾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2: 오라버니, 신라는 망했어요. 그러니 그만 포기하세요.
3: 아니, 절대 포기 못한다.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신라를 되찾을 거니까.
2: 같이 못 가서 죄송해요.
3: 잘 지내거라.
2: 이 마의 열의 입상이 저를 대신해 오라버니를 지켜보실 거예요.
3: 그래, 나 또한 미륵불을 만들어 너를 지켜보마.
2: 조심히 잘 가세요.
1: 하지만 마의 태자는 왕건에 의해 충주 미륵사에 감금되었고, 감금된 마의 태자는 공주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덕주사를 향해 미륵불을 지었고, 덕주공주 역시 충주 미륵사를 바라보며 마의 불을 향해 아버지 경순왕과 오빠 마의 태자의 건승을 빌었습니다. 그 후 덕주공주가 지은 사찰은 공주의 이름을 따 덕주사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4: 나라가 망하는 걸 봤으니 덕주공주도 마의 태자도 정말 힘들었겠다.
5: 당연하지. 아마 속이 시커멓게 탔을걸.
4: 그러게. 근데 이 탑은 뭐야? 이것도 덕주공주가 만든 건가?
5: 아니, 이건 덕주사 스님들이 죽은 소를 기리기 위해 만든 우공탑이야.
4: 죽은 소? 소가 왜 죽었는데?
5: 그 이유가 다음 전설이야. 자,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우공탑 이야기로 고고! 덕주사 스님들이 새 법당을 짓고 있던 어느 날 어디선가 건장한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6: 스님, 이 소를 보세요. 꼭 자기도 돕겠다 하는 것 같은데요.
7: 그러게요.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요.
1: 황소는 목재가 실린 수레를 끌더니 마의 불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7: 아, 소가 마의 불 앞에 멈춰선 건 별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8: 아마도 이곳에 법당을 지으라는 거겠죠?
7: 아마도요?
1: 스님들은 그곳에 새 법당을 짓기 시작했고, 황소는 자재가 부족할 때마다 수레를 끌고 와 스님들의 공사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법당이 완성되던 날 그만 쓰러져 죽고 말았죠. 그 후 스님들은 덕주사 완성에 큰 공을 세운 황소를 기리며 우공탑을 지었답니다.
5: 뭐하냐?
4: 이게 너 때문에 실패했잖아.
5: 뭐가?
4: 뭐긴 뭐야, 탑이지. 개미들 탑돌이하라고 쌓고 있었는데.
5: 미안.
4: 아니야. 아무래도 돌보단 나무를 깎아서 놓는 게 좋겠어. 잘못해서 돌이 떨어지면 개미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0: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바위 불상에 얽힌 논산 관촉사다.
1: 관촉사?
0: 논산 관촉사는 고려 광종 때 왕명에 의해 해명 스님이 창건한 호국 사찰이야. 관촉사엔 높이 18m의 은진 미륵이 있는데 중국의 지안 스님이 이 석조 미륵 보살상을 보고 마치 촛불을 보는 것 같이 미륵이 빛난다 하여 관촉사라 이름 지었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논산 관촉사로 고고! 어느 날 여인 둘이 반야산에서 고사리를 꺾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 아니, 이 산속에 웬 아이래?
3: 아, 그러게요. 누가 버리고 갔나 봐요.
2: 이대로 두면 큰일 날 테니 얼른 찾으러 가자고. 아, 여긴 것 같은데. 아이가 없네.
3: 분명 여기에서 들렸는데. 저기요! 저기 좀 보세요!
0: 그곳엔 집채만한 바위 세 개가 땅에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광종은 신비한 바위에 불상을 새기기 위해 급히 해명 스님을 불러들였죠.
4: 신비한 바위를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스님께서 절을 세우고 바위로 부처님을 조성하세요.
5: 네, 전하.
0: 해명 스님은 왕의 명령을 받아 절을 짓고 36년에 걸쳐 불상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죠.
6: 스님, 저 크고 무거운 걸 어떻게 붙이죠?
5: 그러게. 생각 좀 해보지.
0: 생각에 빠졌던 어느 날, 해명 스님은 아이들이 진흙으로 불상을 만들어 놀이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5: 허허, 이놈들. 부처님 상을 그리 함부로 다루면 안 되지.
7: 함부로 다루는 게 아니라 쪼개진 불상을 붙이는 건데요. 이렇게 진흙으로 산을 쌓고 올라가서 부서진 조각을 붙이려고요.
5: 그래, 진흙산을 쌓는 거야. 하, 드디어 완성이군. 근데 이 진흙산은 언제 다 치울고?
0: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큰 비가 내려 불상을 깨끗이 씻어줬죠. 그러자 불상의 이마에서 빛이 나기 시작해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길을 가던 중국의 지안 스님도 그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8: 잠깐, 저 불빛은 뭐지? 예사로운 빛이 아니야.
0: 빛을 따라 미륵불과 마주하게 된 지안 스님은 미륵불이 마치 촛불처럼 빛을 낸다 하여 사찰의 이름을 관촉사라 하였답니다. 그 미륵불이 바로 이 은진 미륵이야.
1: 아, 근데 은진 미륵이 쓴 저 갓은 뭐야?
0: 저건 갓이 아니라 보계라고 하는 건데 황제의 면류관을 상징하는 거야. 고려의 위엄을 의미하는 거지.
1: 아, 잠깐, 저건 뭐야? 꿰맨 자국 아니야?
0: 오, 맞아. 거기에도 얽힌 이야기가 있지.
1: 그게 뭔데?
0: 궁금하지?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은진미륵이 완성되던 그 해로 고고! 북쪽 오랑캐들은 고려를 침략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9: 지금 고려는 개혁으로 새끄러운 성악에다. 그러네, 이 대열을 노려 고려를 침략해야 한다. 예!
0: 그렇게 오랑캐의 대규모 병사들은 고려를 침략하기 위해 남쪽으로 향했고 마침내 압록강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10: 장군님!

0: 강이 너무 커서 건너기 힘들 것 같은데요.
1: 에이, 개 배를 멀어니 그냥 건널 수도 없고. 에이, 육지 개를 찾아야겠어.
2: 그때였습니다. 삿갓을 쓴 스님 한 분이 태연히 강을 건너갔죠.
1: 모두 저 삿갓승을 따라 강을 건너라.
2: 그렇게 스님을 따라 강으로 들어갔던 오랑캐는 모두 빠져 죽었고 스님 혼자만 태연히 강을 걸어 나왔습니다.
1: 감히 내 부하들을 모두 저기 다니!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흥!
2: 오랑캐 두목의 칼이 스님을 향해 날아들었지만 삿갓만 살짝 베어질 뿐 스님은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바로 은진미륵의 화신이었기 때문이었죠. 지금도 관촉사 은진미륵의 관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며 꿰맨 자국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어깨가 축 처졌냐?
3: 나 도둑 맞았어. 내가 진짜 아끼던 건데.
2: 어? 뭘 도둑 맞았는데?
3: 새 연필.
2: 설마 이 연필은 아니겠지?
3: 어? 그거 내 건데. 뭐야? 몽이 네가 도둑이었어?
2: 도둑이라니. 네가 어제 흘리고 간 거 내가 주워준 거거든.
3: 미안.
2: 좋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고창 선운사로 가야겠다.
3: 선운사?
2: 어, 고창 선운사는 백제 위덕왕 때 창건된 유서 깊은 천년 고찰인데 호남 5대 사찰 중 하나야. 한때 89개의 암자에 3천여 명의 스님이 수행했고 조선 태종 때 사찰 폐쇄령에도 국태 민안을 기원하기 위해 보존된 큰 절이었지. 우리나라 3대 지장 기도처 가운데 하나기도 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고창 선운사로 고고! 1936년 여름 어느 날 도굴꾼들이 금동 지장 보살상을 훔치기 위해 선운사에 숨어들었습니다.
4: 내가 말은 보살상이야. 이 보살상을 훔쳐 일본에 팔면 큰 돈을 벌 거라고.
2: 도굴꾼들은 보살상을 훔쳐 일본으로 향했고 일본인 부자에게 거금을 받고 불상을 팔아넘겼죠.
5: 이게 영음하다는 선운사 불상이다, 그 말이지?
4: 예, 제가 직접 선운사에서 훔쳐왔다니까요.
5: 좋아, 사겠네.
2: 불상을 사고 난 얼마 후 일본인 부자의 꿈에 지장보살이 나타났습니다.
6: 나는 본래 전라도 도솔산에 있는 지장보살이다. 그러니 당장 나를 그곳으로 돌려보내라.
2: 하지만 일본인 부자는 이 말을 흘려들었고 얼마 안가 병이 들고 가세가 기울었죠.
5: 지장보살이 벌을 주는 거야.
7: 무슨 말이세요? 벌이라니요?
5: 보살상 갖고 있다가는 큰 변을 당하니 당장 그 보살상을 파시오.
2: 일본인 부자의 말처럼 금동 지장보살을 소유한 사람들마다 모두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금동 지장보살을 마지막으로 소장했던 일본인은 두려움에 떨다 고창으로 향했죠.
8: 나 좀 살려주시오.
9: 살려달라니요? 누가 괴롭힙니까?
8: 지장보살이요, 지장보살. 당장 금동 지장보살을 가져가, 아니 모셔가시오, 제발.

0: 그렇게 금동지장보살은 도난당한 지 2년 만인 1938년 11월 다시 선운사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1: 와, 다행이다. 무사히 돌아와서.
2: 내 말이.
1: 근데 이 굴은 뭐야?
0: 아, 진흥굴. 신라 진흥왕이 수도하던 굴이야.
1: 진흥왕이면 삼국통일의 기반을 만들었던 왕 맞지?
0: 맞아. 선운사엔 두 가지 창건 설화가 있는데 하나는 백제의 고승 검단선사가 창건했다는 설이고 하나는 바로 이 굴에서 수도하던 진흥왕이 창건했다는 설이야.
1: 알았다. 뭘? 진흥굴로 데려온 이유지 뭐긴 뭐야. 이번 절따라 전설따라는 진흥왕 이야기지?
2: 오, 눈치 빠른데.
0: 자, 그럼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진흥왕 이야기로 고고! 576년 신라 진흥왕은 수행자가 되기 위해 왕위를 내려놓았습니다.
3: 이 몸은 태자 때부터 불교에 관심이 많았다. 이제 도선산으로 가 수행을 하려 하니 태자가 왕위를 물려받거라.
0: 왕위를 내려놓은 진흥왕은 사랑하는 왕비와 공주를 데리고 도솔산으로 향했죠.
3: 함께 가죠. 고맙소.
4: 고마운 건 저예요. 이리 좋은 곳에서 수행할 기회를 주셨으니.
0: 바위굴에서 열심히 정진하던 진흥왕은 어느 날 세 분의 미륵 부처님이 바위를 깨고 나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4: 미륵 부처님이 세 분이면 보통 꿈이 아니네요.
3: 아마 이곳을 크게 일으키라는 뜻일 거요. 당장 이곳에 암자를 지어야겠소. 그리고 그 암자는 왕비의 이름으로 하리라.
0: 진흥왕은 암자를 지어 왕비의 벼로인 도솔의 이름을 따 도솔암이라 하고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답니다.
5: 천년만년 온갖 아름다운 옷과 고량진미와 약으로 봉양하고 받들더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은 것은 아니다. 자식은 부모님 덕택에 세상에 태어났으니 그 은혜는 지극히 무겁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항상 효도하고 공경하되 때를 놓치지 말라.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하라. 재물 간탐하는 사람 악마들의 권속이요, 선심으로 돕는 사람 진정한 불제자라. 호의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강의라나 배운 것과 실천행위 함께 하는 사람들은 쌀을 쪄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위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음생은 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마를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누구의 답보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 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

늙으면 곧 모습이 변하여 마치 낡은 수레와 같지만 법은 괴로움을 없앨 수 있으니 마땅히 힘써 배워야 한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늙어버리면 수소와 같이 다만 몸집만 크고 살만 찔 뿐 어떤 복이나 지혜도 없다.

열매를 얻으려거든 씨를 뿌려라. 선을 심으면 복을 얻게 되고 악을 심으면 재앙을 얻게 된다. 씨를 심지 않고는 열매를 얻지 못하나니 그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면 복은 스스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0: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1: 모든 게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2: 와, 너무 맛있습니다.
3: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1: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2: 맞습니다.
1: 밥으로 남에게 밥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라는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3: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군.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2: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입는 대선지식인 진제 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덕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건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여지요 만일 여자의 뼈라면 금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사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5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죽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가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나에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찰 월룡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 일승은교 나무대방광보

밥을 옥상수 심심상계 옥고과 염려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법계관 허공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관구서방 아미타 나무서방대

미음 시방세계 무불연 고령 동생이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무부 급중생 시외 대중 각복이 선망 부모 왕극낙

진실 하온 말씀 중에 다란히 표고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 온가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 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보살 마하살 나무 만월 보살 마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업장 고승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 덕불 금강명각 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엄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무지 사다야 사바하 준제주의 개송 준제주는 모든 공덕 고고이여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지불 모대 준제 보살 나무 칠구지불 모대 준제 보살 나무 칠구지불 모대 준제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비명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싱그러움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저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름답게 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보세요. 행복은 바로 내 곁에 와 있습니다. 현재 내 자신이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에 감사해보세요. 행복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이 순간 마음 다해 충실해보세요. 행복이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 하나 바뀜으로써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착.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0: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제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0: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0: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경

0: 귀한 열애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1: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2: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사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2: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0: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1: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2: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0: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

0: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제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업과 10억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되는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2: 비티엔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16회 한국잼버리가 강원도 고성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은 법당을 운영하며 세계 청소년들에게 불교 전통문화를 알리고 쉬어가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SBS 8시 뉴스의 템플스테이와 종교문화시설 보도가 일부 사찰의 단편 모습만 부각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템플스테이의 순기능이 무시된 점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한일불교 청소년 교류대회에 참가한 한국 청소년들이 일본 불교 전통을 체험했습니다. 함께 예불을 올리고 일본 추모 문화도 경험하며 서로의 불교 전통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 또는 형이었던 청년들이 선현으로 출가해 모든 일정을 동행하며 청년 포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소년 출가자로 출가해 어떤 삶을 살고 원력을 세웠는지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야영 축제인 제16회 한국 잼버리가 강원도 고성에서 9일까지 열립니다.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은 행사기간 법당을 운영하며 세계 청소년들에게 한국 불교의 전통 문화를 알리고 몸과 마음을 쉬어가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1: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활기로 가득한 강원도 세계 잼버리 수련장. 야외 활동이 이어지는 행사장 한편에는 잠시 쉬어가며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이 운영하는 잼버리 법당입니다. 제16회 한국 잼버리에는 20개국에서

0: 3천여 명의 청소년 대원과 지도자가 참가해 다양한 야영 활동과 문화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교연맹은 행사 기간 법당을 상시 운영하며 세계 청소년들이 한국 불교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1: 한국 불교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잼버리 법당에서는 아이들이 체험도 하고 부처님께 예경도 하고 명상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지금 아이들이 같이 즐기고 있습니다.
0: 참가자들은 연꽃 만들기와 전통 부채 만들기, 사천왕 키케 꾸미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불교의 전통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체험을 함께하며 국적과 언어를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2: 일단 친구들이 여기 공간을 일단은 제가 쉬어가는 느낌으로서라도 일단 그렇게 사용하면 좋겠고요. 그것 외에도 여기서 다양한 불교 문화를 체험해보거나 아니면 불교 역사를 알아가는 부분으로 그렇게 사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0: 특히 법당은 야영 활동에 지친 청소년들이 잠시 쉬어가며 마음의 여유를 찾는 공간으로도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양한 불교 문화 체험은 청소년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며 건강한 잼버리 활동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3: 이렇게 잼버리에 와서 또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색다른 느낌도 들기도 하고 해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덥고 힘들지만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여러 체험들도 하면서 좋은 추억 많이 쌓아가고 싶습니다.
0: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불교 문화를 쉽고 친근하게 접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세계 청소년들이 함께한 잼버리 법당은 한국 불교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동시에 국경과 문화를 넘어 마음을 나누는 교류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4: 조계종이 지난 5일과 6일 방영된 SBS 8시 뉴스의 템플스테이와 종교 문화시설 관련 탐사 보도가 일부 사찰의 단편적인 모습만 부각해 불교의 오랜 노력을 폄하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대변인 묘장 스님은 어제 논평을 통해 해당 보도가 국가 문화적 위상 제고라는 종합적 효과는 배제한 채 불교 관련 예산만 선택적으로 검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년간 대한민국 대표 K-문화 브랜드로 자리 잡은 템플스테이의 순기능이 무시된 점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사찰 카페의 경우 합법적인 인허가를 거쳐 사찰이 직접 운영하며 수익금도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개인의 영리 목적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했으며 미준공 상태로 내부 콘텐츠를 준비 중이거나 안전 문제로 운영을 일시 중단한 시설들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처럼 왜곡 보도됐다는 겁니다. 종단은 충분한 사전 소통에도 불구하고 종단의 입장이 방송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면서도 문제가 제기된 사찰들을 철저히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기 및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템플스테이가 국민의 심신치유와 문화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일불교 청소년 교류대회에 참가한 한국 청소년들이 일본 불교의 또 다른 전통을 체험하기 위해 일년종 성지인 이케가미 혼문지를 찾았습니다. 함께 예불을 올리고 일본의 추모 문화도 경험하며 서로의 불교 전통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일년종 대본산이자 이치렌 스님이 입적한 도쿄 이케가미 혼문지에 한일 청소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혼문지 주지이자 일한 불교교류협의회 상임이사인 노사카 호교 스님이 둘러앉은 한국 청소년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습니다.
6: 子どもたちのね、日韓の交流会ということで、韓国の側からも大勢のね、お子さんたちと行っていいか、青少年が来ていただいて、できれば青少年同士で何かと、なんか韓国の人たちが工作のなんかあれを持ってきてくれたというので、それを共にしながら交流してもらえればと思います。
5: 1대1로 짝을 이루어 자개 부채와 야광 염주를 함께 만드는 한일 청소년들. 번역기 화면을 함께 들여다보며 만드는 순서를 알려주고 K-POP 이야기까지 나누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7: 사실은 도끼도끼 했다けど 今もドキドキしなくなった。
8: 일본의 불교랑 한국의 불교 문화 차이가 스님들 옷에서부터 보이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러겠지만 앞으로

0: 더 사이가 좋아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불교적이로든 그냥 사회적으로든 교류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1: 교류를 마친 청소년들은 니치 랜스님이 입적한 대법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병환 중에도 어머니를 향한 효심을 잊지 않았던 니치 랜스님의 정신이 깃든 이케가미 혼문지. 일본 스님들과 함께 일련종의 핵심 신행인 나무묘법 연화경을 염송한 청소년들은 이에 화답하듯 한국의 반야심경도 함께 봉독하며 서로의 신행 문화를 나눴습니다. 청소년들은 혼문지 경내에서 열린 미타마 마츠리에도 함께하며 조상과 연가를 기리는 일본 전통을 가까이서 체험했습니다. 분홍빛 헌등이 경내를 밝히고 공연이 이어지는 축제 현장에서 청소년들은 휴대전화에 추억을 담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일본의 여름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2: 그 다니면서 했던 것밖에 없는데 이제 일본인 친구를 사귀면서 또 더 이제 뭐 일본어 표현도 배우고 일본 절 문화도 더 깊이 있게 배운 것 같아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 언어는 달라도 같은 부처님 가르침 아래 함께한 시간들은 한일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국경을 넘어선 소중한 불연을 피웠습니다. 일본 도쿄 이케가미 혼문지에서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4: 금정총림 범어사가 역대 조사 스님들의 뜻을 기리는 부도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범어사는 어제 경내 부도전에서 방장 정여대종사와 주지 정호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부도다례제를 진행했습니다. 다례제는 정여대종사의 헌양과 정호 스님의 헌다에 이어 반야심경 봉독과 헌화로 이어졌습니다. 정호 스님은 선대 조사 스님들의 수행정신과 가르침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라며 그 뜻을 이어 수행과 정진에 힘써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종립고등학생대상 불교 핵심 인재개발 선현 템플스테이 입재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지난해만 해도 친구 또는 형이었던 청년들이 선현으로 출가해 올해는 스님이 돼 모든 일정을 동행하며 청년 포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소년 출가자로 출가해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떤 원력을 세웠는지 배수열 기자가 직접 스님들을 만나봤습니다.
5: 세종 영평사에서 열린 제7기 불교 핵심 인재 개발 선현 템플스테이 현장. AI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장엄등 만들기 시간. 학생들을 돕는 사미 스님들이 눈에 띕니다. 학생들과 눈을 맞추며 밝은 미소로 담소를 나누는가 하면 복잡해 보이는 장엄등 조립도 솔선수범 척척 해냅니다. 친구, 형이자 오빠였지만 선현 템플스테이의 인연으로 지난해 출가를 결심해 이제는 어엿한 수행자의 모습을 갖춘 사미 스님들입니다.
6: 막상 이렇게 같이 활동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는 학교에 있는 그런 진로 찾는 선생님들보다 뭔가 더 저 가까이 다가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7: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이제 학업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되게 불교에 대해서 저한테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중봉 스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불교에 많이 빠져서 선현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5: 지난해 대전에 위치한 조계종립 보문고 입학과 동시에 출가를 결심한 정관 스님. 순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는 게 불편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렇게라도 불교를 알려 또래 친구들이 한 번이라도 절에 올 수 있다면 좋겠다는 소회를 드러냈습니다. 또 절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수행으로 여겨 전 세대를 아울러 포교하는 수행자로 거듭나고 싶다는 원력을 밝혔습니다.
8: 출가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 머리 깎기 전에 있던 근심 걱정이 다 내려놔지고 지금은 마음이 평화롭고 기분도 행복합니다. 아, 이 친구들이 다 머리를 깎고 우리 부처님 제자 출가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마음이 설레고.
5: 지난해 7월 정각원에서 열린 합동 삭발식으로 출가한 두 명의 사미 스님도 함께했습니다. 선현 템플스테이가 열린다는 소식에 지도법사를 자처한 동국대 불교학부 1학년 중봉 스님. 이제는 선현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학생이 아닌 지도자로서 또 출가자로서 말과 행동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삭발 당시 BTN 불교TV를 통해 밝혔던 청년 포교 원력 그대로 불퇴전의 수행자가 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9: 그 힘든 점에서 좀 더 얻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무지막지한 그런 큰 원력은 없더라도 재밌게 즐기고 행복하게 어울리는 것이 바로 그게 포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5: 불교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인 민국 스님은 출가전 걱정됐던 부분들이 해결됐다며 청년포교 원력을 세워 수행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0: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남한테 어떻게 보일지나 남이 저를 무시하거나 어떻게 대할지 행동이 걱정이 됐는데 막상 이렇게 학생들이랑 여러 신도분들 만나면은 일단 먼저 스님 이러면서 막 반겨주고
5: 선현 템플스테이로 발심 출가한 스님들이 다시 선현을 찾으며 새로운 선현을 만드는 포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4: BTN 불국토상조가 부산 지역 사찰과 불교기관의 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에 나섰습니다. BTN 불국토상조는 어제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2016 부산국제불교박람회에서 금정총림 법어사, 부산미륵사, 부산불교교육원과 각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법어사 주지 정호 스님과 미륵사 주지 일광 스님, 부산불교교육원 박동범 원장이 참여했으며 스님과 직원, 신도들의 장례 발생 시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BTN 불국토상조는 박람회장에서 임종체험 프로그램과 상조 가입 상담을 진행하며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임종체험 프로그램과 상담은 오는 9일까지 이어집니다. 여수 항일암과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재단이 어제 여수 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여름 건강 보양식을 공양 올렸습니다. 보문복지재단 임직원, 여수 여성불자회 봉사단 등은 돌산읍과 송시면, 속전면, 금천면 등 8개 면에 거주하는 관내 독거노인 250여 명을 초청해 보양식과 수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이사장 연규 스님은 향일암 주지 소임을 계속하는 동안은 지역 어르신을 부처님처럼 모시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무더위에도 행사를 위해 음식, 장만과 봉사에 함께해준 모든 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날 향일암이 공양을 마친 어르신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달한 데 이어 여수시 보건소와 한영대 간호학과 학생들도 건강검진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국불교교육협의회가 교사에게 건네는 공명의 눈길, 학교의 고통과 교사의 회복을 위한 명상 성찰 직무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동국대학교 만해마을 수련원에서 진행된 직무 연수는 전국 유초중등 교원과 교육 전문직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연수기간 참가자들은 불교 철학 강의뿐만 아니라 호흡 명상, 싱잉볼 명상 등 실습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병기 회장은 오늘날 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교육 공동체의 갈등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직무연수가 교사들의 마음을 회복하고 교육 현장에 공감과 성찰의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갑사와 무의사 등 천년고찰을 품은 월출산 1원이 국가지정 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어제 화강암 산악경관을 바탕으로 불교 문화와 오랜 기록이 축적된 월출산 1원을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삼국사기에도 기록된 월출산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국가제사를 지내온 영산으로 국보 무의사 극락보전과 도갑사 등 서남부 불교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월출산 내 위치한 무의사는 선종사찰의 전통과 조선 전기 왕실의 후원 아래 조성된 극락보전과 벽화 등 불교 신앙의 생생한 증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도갑사는 통일신라 시대 때 도선국사가 창건한 사찰로 도선국사 관련 기록과 왕실 후원, 다수의 문화유산을 통해 왕실 불교와 지역 사찰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해하는 현대인들을 위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선명상 입문서가 출간됐습니다. 서울 해광사 선명상 연구소장 덕안 스님이 펴낸 책 나를 찾아가는 길은 복잡한 교리 대신 누구나 삶 속에서 부처님 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생활 수행 안내서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안하는 마음 평안을 위한 선명상 정신을 담은 이 책은 총 4부로 짜여 있으며 현대사회에 선명상이 필요한 이유부터 금강경에 담긴 수행의 본질까지 폭넓게 다뤘습니다. 특히 4부에선 우선 멈춤과 무시로, 쉘패스 등 일상에서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7가지 선명상 실천법을 제시합니다. 더간 스님은 선명상은 산 중에서 오랜 시간 좌선하는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잠시 멈춰 호흡을 바라보는 것이라며 책을 통해 바쁜 일상에서 쉼과 평안을 찾을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8월 둘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공정선거를 향한 종단의 당부, 그리고 열흘 만에 마무리된 종책 모임 공감과 미래의 단식 정진에 대한 종단 안팎의 시선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공식 공고되며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후보 등록과 공식 선거운동을 거쳐 오는 9월 3일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사전 선거운동과 종무원 중립 위반 논란이 떠올랐는데요. 조계종 선거법은 정해진 시기와 주체,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종무원의 특정 후보 견학이나 새 결집 행위는 법에 저촉 소지가 큽니다. 특히 종단 안정이나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특정 후보의 낙선이나 출마 저지를 겨냥할 경우 선거법과 종무원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이처럼 경계가 모호한 사안이 많은 만큼 소모적 분쟁과 승부 이후의 진통을 예방하려면 선관위의 분명한 유권 해석과 각 진영의 철저한 자기 절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총무원 역시 담화문을 발표하고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등 종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집행부 차원의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종무원의 엄격한 중립 의무 준수와 공정한 선거 관리를 강조한 이번 담화문은 승가 화합과 성숙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종단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종책 모임 공감과 미래 소속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이 한국 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이어오던 열흘간의 단식 정진을 종료했습니다. 이번 정진은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현장 방문과 건강을 염려한 중단 권유를 계기로 마무리됐는데요. 공감과 미래 측은 이번 행동이 종단의 입법 기능과 대의 기구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항의였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총무원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이 같은 항의가 정치적 의도로 읽힌 데다 로비 점거 과정에서 나온 과격한 발언들이 언론에 알려지며 사부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결국 종단 안팎의 지지를 넓히지 못한 채 단식 정진이 종료돼 갈등의 골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선거 국면을 맞이한 종단이 어떻게 원흉 화합을 회복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지치기 쉬운 요즘입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어 즐거운 한주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8월 8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타회.
1: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2: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에서는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제24회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를 개최합니다. 진행 복지 홍보와 지역경제 공동체 나눔을 위한 다양한 체험부스를 비롯해 연꽃음악제에는 정서주, 김금리, 김주희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봉선사에서 행복한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527-1951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3: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자재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것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을 위한 기도, 좋은 인연을 바라는 간절한 발언까지 미륵세존의 자비 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0: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 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 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 오란분절 백중은 도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도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도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삼마삼부타사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타사 수키오뚜. 시청하는 법원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바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외사리 강음성에서의 부처님의 인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산비에서 일어난 비구들의 교단 분열에 대해서 BTN 불교 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라자가하 왕사성 중림정사를 떠나서 보름 정도 걸려서 아자타샤투 왕이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가 있는 왓지를 공격하겠다라고 한 바로 그 외사리 강음성에 도착해서 암바빨리의 망고동산에 여정을 풀고 휴식을 취합니다. 이때가 대략 5월 중순쯤일 겁니다. 이때 인도 한낮 기온이 최소 45도 정도를 넘나드는 날씨입니다. 대개 2500년 전에도 비슷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대개 3월 말 4월 초가 되면 부타가야 왕사성 이 일대는 거의 40도를 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5월 초가 되면 이제 40도, 45도로 올라가죠. 한 5월 중순 정도 되면 복사열이 지면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견디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5월 중순 정도 되면 6월 마지막 주까지 평균 45도를 중심으로 한 40도 초반에서 49도, 50도까지 넘나드는 아주 혹석입니다. 이때는 뜨겁다는 것보다는 햇살이 피부를 이렇게 날카롭게 파고 듭니다. 다음에 2년 되면 한번 그 더위를 경험해 보십시오. 신납니다. 그런데 이곳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불교사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장소입니다. 부처님이 임멸한 뒤 100년 뒤에 기존의 성단에서 대중부가 분열해서 떨어져 나가는 흔히 상자부와 대중부가 최초로 분열을 한 곳입니다. 불교사로서는 매우 특별한 장소이죠. 그런데 이 교단의 분열은 부처님이 살아 생전에 붙어서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잘 따랐을 것 같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잘 따랐는데 특별한 제자들은 잘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살아 생전에 교단의 분열에 대해서 귀에 있을 때마다 분열하는 교단은 쇠망한다 하고 많은 우려를 표하는 장면을 경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밧다리경에 따르면 밧다리야 교단의 규모가 커지지 않는 한
교단에는 번뇌의 뿌리가 되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밧다리야, 교단의 규모가 커지면 교단에 번뇌의 뿌리가 되는 것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스승은 번뇌의 뿌리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학습 계율을 만든다. 세속이나 절이나 사람 사는 데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데는 사람 사는 룰이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으로 적용되고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한 스님들도 사람이지요. 그러게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은 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스님들인들 뭐 용빼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처님은 교단의 분열을 일으키는 요인들에 대해서 밧다리경에서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교단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열은 일어날 수 있다. 교단의 재정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열은 일어날 수 있다. 교단의 명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분열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교단에서 학문이 번창을 하면 번창할수록 분열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마지막으로 그 교단의 역사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단은 분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규모가 커지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그리고 명성이 높아지고 학문이 깊어지고 역사가 오래되면 화합해서 잘 살 것 같지만 먹을 게 넉넉해지고 명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그 교단의 주도권 그리고 재산 처분권 그리고 그 명예를 누가 가질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학문이 깊어질수록 내가 주장하는 이 이론이 이 기술이 훨씬 더 정법에 가까워 그리고 나야말로 부처님의 정통 법을 이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 이런 걸로 자연스럽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부처님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세속도 그렇습니까? 먹을 게 좀 있으면 항상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민법이나 상법 같은 걸 보면은 책이 이렇게 두껍더만요. 그만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다 보면 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법률 조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을 할 거니까 민법이나 상법 같은 게 두껍다라는 말은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부처님의 제자들의 모임인 불교 교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교단 규모가 커지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명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학문이 깊어질수록 교단은 분열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죠. 흑자부도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까? 잘 됐는데 쫄딱 망해버리는 거죠. 교단이 발전할수록 차치 잘못하면 분열의 씨앗이 그 속에

그거는 자칫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쫄딱 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아주 익숙한 장면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들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죠. 사람들이 모여다 보면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직을 하게 되고, 조직이 만들어지면 조직을 이끌어갈 간부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조직은 필연적으로 에너지가 요구되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이나 조직의 리더들은 필연적으로 조직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러십니다. 이거는 생명현상의 본질이기도 할 겁니다. 조직 논리는 필연적으로 경직되고 조직이나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제 거꾸로 조직을 유지하고 떠받들기 위해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모순에 빠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곳 외사리 강음성에서 부처님은 자등명, 법등명을 설하면서 자등명,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고, 법등명,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 중심으로 조직을 하지 말고 일 중심으로 조직을 하세요 라는 부처님이 유언을 했던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수행단체는 수행이라고 하는 일,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라고 하는 일 중심으로 사고하고 조직하고 행동하라는 관점을 부처님은 유언으로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설했던 겁니다. 부처님 살아생전에 자이나교를 창시한 니간타 나타부타가 외사리 강음성과 구시나가라 사이에 있는 빠빠에서 인매를 합니다. 스승 인매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교단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입에 칼을 물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준화경에 보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가 죽고 나자 니간타들은 나누어서 두 파로 분열돼서 말다툼이 생겨나고 싸움이 생겨나고 논쟁이 생겨나고 서로 입안에 칼을 품고 서로를 찔렀다. 너는 이러한 법과 계율을 잘 알지 못한다. 나는 이러한 법과 계율을 잘 안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 싸움이 격렬했던지 불교 경전에까지 그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불교도들이 또 스님들이 부처님 인멸하시고 나면 불교 교단도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면 어떡합니까? 하고 우려를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설한 수행의 원리, 즉 37보리도품인 사념처, 사정건, 사신통, 오근, 오력, 칠각지분, 팔정도 등에 대해서 어떤 비구라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한 적을 본 적이 있나 하고 그렇게 우려하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내 가르침을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모여 있던 스님들이 제자들이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세존이시여, 세존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세존이 임멸한 후에는 상가에는 법이나 계율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다툼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고 신과 인간의 손에 해악, 고통을 가져올 것입니다.

부처님을 보고 아직까지는 없지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또는 계율에 대해서 틀림없이 분란이 일어나고 교단이 어지러워질 겁니다 라고 부처님에게 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난다여 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계율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사소한 거야. 그런데 아난다여 이 상가에서 수행 기술, 수행의 이론이나 기술, 즉 깨달음에 이르는 길과 도구에 대해서 다툼이 생긴다면 그 다툼은 많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고 많은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신과 인간의 손해, 해악, 고통을 가져올 거다. 이게 부처님이 이제 진단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계율이나 또는 철학적 관점 때문에 교단이 분열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은 계율 문제로 교단이 분열한다면 그거는 크게 문제될 게 안 돼. 그런데 수행으로 분란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야.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의 행동을 가지고 판정을 하죠. 그러니까 스님들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란이 일어나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원인이나 동기를 가지고 판정을 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행사소송법은 원인이나 동기에 방점을 찍습니까? 행위의 결과에 방점을 찍습니까? 행위의 결과에 방점을 찍죠. 그러니까 계율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원인이나 동기도 중요하지만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판정을 하기 때문에 분란이 쉽게 가라앉을 수 있어. 그런데 수행은 마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이야. 그러니 그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을 누가 어떻게 경험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어. 동시에 수행은 철저하게 스승의 경험에 의존해. 그러니 경전에 있는 수행의 이론과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스승의 경험의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오직 스승에게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수행의 문제로 교단 안에 분란이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교단은 분열될 수밖에 없어. 계율로 인해서 교단이 분열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행으로 인해서 수행의 이론과 기술로 인해서 교단은 분열될 거야. 이게 부처님이 가장 우려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우려했던 이 현실은 부처님 사후가 아니라 부처님이 살아 생전에 부처님 면전에서 바로 발생을 합니다. 사르나트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100km 정도 올라가면 고산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서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뒤 9년 정도 지났어. BCE 522년에 부처님 세속 나이가 44살 될 적에 발생을 합니다. 고산비 꼬시타 아라마입니다. 이곳에서 부처님이 여름 와사를 지내는데 그곳에 있던 어른 스님 두 분이서 사소한 에티켓 문제로 시비가
붙는 거예요.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억수로 거창한 문제로 분쟁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가만히 보면 특히 개인 간에 일어나는 갈등들은 감정이 얽혀갖고 일어나는 일들이 많죠. 그리고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사소한 문제로 발생을 합니다. 스님들의 화장실 에티켓은 요즘은 주로 비데를 많이 쓰죠. 그런데 이 비데 문화는 인도에서 수행자들이 사용하던 문화였죠. 스님들의 화장실 에티켓은 먼저 사용한 스님이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음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돈을 잘 하고, 그리고 뒷물할 수 있는 물도 깨끗하게 비워서 해놓는 게 스님들의 에티켓인데, 어떤 어른 스님이 화장실을 사용을 하고는 급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깨끗하게 정돈을 안 해놓고, 그리고 당신이 사용했던 뒷물했던 것도 좀 깨끗하게 비워놓지를 않고 그냥 나왔던가 봐요. 그런데 더 급한 스님이, 어른 스님이 들어오다가 마주쳐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이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사소한 문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서 부처님이 여러 와사 동안 사람을 세 번이나 보내서 이제 싸울 만큼 싸우지 않았나, 어지간하면 그만 싸우지 하고 해도 끝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쟁이 6개월, 1년 가까이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도 안 되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이 직접 나섭니다. 부처님이 직접 싸우는 당사자들한테 가서 이제 그만 싸워라, 어지간히 안 싸웠나 하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찌마니카야 오연경에 보면 진리의 주인이신 세종께서는 좀 기다리시소. 세종이시여, 세종께서는 저희들이 싸우는데 관심을 갖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안락한 삶을 사세요. 우리가 이 다툼과 언쟁과 논쟁과 분쟁을 잘 진정시키겠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부처님, 우리도 나이 묵을 만큼 묵었습니다. 우리 일은 우리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부처님은 그냥 부처님 일이나 잘 하세요. 이걸 부처님 면전에 직접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이야기를 알아듣고는 그 다음 날 탁발을 나갑니다. 그래서 세조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루와 가사를 듣고 고산비로 탁발하러 갔다. 돌아와서 처소를 정리하고 바루와 가사를 듣고 들고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었다. 그는 나를 비방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나를 약탈했다. 그에게 이와 같은 저기를 품는 자 그대에게 원하니 그치지를 않네. 이 세상에서 원한으로 원한을 어디에서나 결코 그치지 않는다. 원한을 떠나야만 그쳐진다. 이것이야말로 영겁의 진리이다. 그 유명한 원한으로 원하는 끝쳐지지 않아.

원한을 떠날 때 비로소 원한은 그쳐지는 거야. 이 멋있는 말을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쫓겨나면서 한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서른다섯 되던에 BCE 531년 음력 4월 보롬에 부타가야 보리수알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죠. 그리고 약 10년, 상당히 적극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당신의 법을 펴기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차고우매나지 않고 당신의 법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죠. 불교 입장에서, 부처님 입장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불교나 부처님을 좋아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칠게 활동한다라고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이 되던 해에 이제 제자들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쳐지게 되는 상황을 직면을 하게 되죠. 간혹 가다가 우리가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할 때, 그 슬로건을 보면, 어둠은 밝음으로, 제거할 수 있다라는 슬로건을, 즐겨볼 수가 있는데, 그 슬로건의 오리진이 부처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둠은 어둠으로서 절대로 없앨 수가 없어. 어둠은 밝음으로서 없앨 수 있어. 원한으로 원한을 없앨 수 없듯이, 원한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원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부처님이 제자들의 싸움을 말리러 갔다가 제자들로부터서 한 소리 듣고 나왔던 멋있는 관점들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떠나버리죠. 뒤도 안 돌아보고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고산비에 있던 불교도들이 스승의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승도 쫓아내 버리는 부처님의 그 스님들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포연을 합니다. 율장 고산비 품에 보면 이 고산비 비구들은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세조는 그들에게 시달리다가 떠났다. 그동안 묵묵히 이제 우리는 고산비 비구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영접도 하지 말고 합장도 하지 말고 존경도 하지 말고 공양도 올리지 말고 가까이 와도 음식을 주지 말자. 그러면 그들이 이곳을 떠나서 환속하거나 세존에게 가서 참회를 할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산비 스님들이 고산비 불교도들에게 모욕감을 줘서 왜 우리가 존경하는 부처님을 그 부처님의 충고를 따르지 않고 부처님을 떠나게 하셨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모욕감을 준 스님들에게 앞으로는 어떤 존경과 존

은중과 공양도 올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계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스님들이 탁발을 나갔는데 탁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1년 동안 말려도 말리지지 않던 싸움이 탁발을 열흘 동안, 보름 동안 탁발이 되지 않으니까 싸움이 자연스럽게 그쳐져 버리는, 부처님도 못 말리던 싸움이 먹고 사는 문제에 결부가 되니까 보름 만에 싹 해소가 돼 버립니다. 부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던지, 어떤 곳에서는 길을 가다가 요가 수행자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말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스님들에게 이야기했다는 말도 있는데, 대중이 모여서 살 때, 화합하게 사는 6가지 원칙, 육합의 원칙이 바로요 꼬삼비의 비구들의 교단 분열로 인해서 설하게 됐던 겁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자애롭게 할 것.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자비심을 담아서 할 것.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항상 자비로운 생각을 할 것. 신업, 구업, 이업을 청정하게 할 것. 네 번째로, 계율을 잘 지키는 동료 비구들과 보시물을 평등하게 나눌 것. 도반들과, 함께 사는 도반들과 계율을 함께 지킬 것.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고진멸도 사성제, 그리고 37 보리도품. 한국 불교도들은 주로 37 조도품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져 있죠. 여기에서의 견해의 일치. 이 말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하되, 부처님의 가르침 아닌 것을 가지고, 당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당신의 생각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이 육합의 핵심 키워드죠. 당신의 생각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제 스승인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행을 하고, 부처님이 창안한 팔정도 수행 체계에 따라서 수행을 하고, 수행을 완성한 후에는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칙을 벗어나서, 당신의 생각을 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 나의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이 지상 최대의 폭력입니다. 내가 창안한 팔정도 수행 체계, 이걸 가지고 괴로움을 제거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그 자유롭고 행복한 삶의 에너지를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헌신할 것. 이게 나의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 위에 어떤 가르침을 갖고도 상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0: 이 육합의 핵심 키워드죠. 이것이 그 유명한 태중화합 육원칙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고 난 후 부처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사바띠, 사이성 기원정사로 올라가다가 데알리아 숲에서 최상을 깨달음을 정득한 후 최초로 혼자서 석 달 동안 여름 화살을 지냅니다. 그게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10년 동안은 당신 혼자서 지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하고 늘 같이 수행을 하고 당신의 가르침을 대중들에게 전한다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후 10년 만에 혼자만의 여름 안거를 지냅니다. 이때 코끼리가 와서 시봉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장면들이 코끼리가 부처님을 시봉하는 장면들은 여러 백화들에서 심심찮게 볼 수가 있죠. 부처님 살아생전 꽃삼비에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일으켰던 최초의 교단 분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 72살 될 때 부처님 말년에 데바달타가 주도한 교단의 2차 분열에 대해서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부타빠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행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반열방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0: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나상도
2: 남궁진의
1: 그럼 열전. 소나시대에 살고 계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네. 저희가 만나볼 텐데
3: 너무 모습이 단아하고 노래도 잘하시고
1: 우리 소나씨가 짧게 네. 선물로 라이브로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4: 제가 불러볼까요?
1: 예.
4: 타네 타네 내 가슴이 비둘기 키읔 미음 디귿시옷이 뭐죠? 아니 왜냐면 그때 그 비둘기 개인기 한번 하고 분위기 너무 안 좋아서
1: 네.
4: 제가 다짐을 했어요. 제가 두 번 네. 다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0: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주십시오.
3: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4: 정말요?
3: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5: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4: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6: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0: 설치했어요.
1: 당했다!
2: 아빠 봤다? 나 핸드폰 깨졌어.
3: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0: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감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4: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5: 천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0: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에서는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제24회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를 개최합니다. 진행 복지 홍보와 지역경제 공동체 나눔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를 비롯해 연꽃 음악제에는 정서주, 김금미, 김주희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연꽃 향기 가득한 봉선사에서 행복한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527-1951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주 선덕사에서는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빛나는 사경의 길 특별강연을 오는 8월 14일 개최합니다. 국가무형유산 사경장 다길 김경호 선생과 함께 사경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32-7677번입니다.
4: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이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9일에는 수진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의 대중화 방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 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

0: 되길 바라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자, 보이 강대 재불경계라. 강대한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서, 강대한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려면은 그 꽃없는 열매가 있을 수 있겠어요? 불국토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라밀 행을 닦아야, 평등한 지혜와 보살 행을 닦아야 청정한 원인에서 뭐가 돋아나겠어요? 청정한 결과가 돋아났어요. 그 연꽃피는 연못에 가면 분명히 물고기도 논일고 개구리도 논일고 그 오리도 있을 것이고 요 소류지에 가면 그럴 거예요. 그 연꽃 오늘 구경하러 가신다는 가지 말아 했어요. 땡볕에는 연꽃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해뜰때 연봉우리나 연꽃이 이렇게 해서 물줄기 이슬이 졸 비단 실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있잖아요. 그때 가야 아침에 우리 그 사님도 사진을 많이 찍으시고, 그때 가야 사진도 매직 타임으로 땅 찍, 사진은 학산강에서 찍는 거 아니라, 이 퍼져버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찍을 때도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고, 이게 렘브란트의 조명 비슷하게 쫙 들어오는 거, 예? 사선으로 비춰드는 그런 저녁에 그런 시간들을 매직 타임이라고 그래, 매직 타임. 예. 빛과 그림자를 사진에서 그 컨트라스트를 잘 잡아내야 되거든. 그 하이라이터 섀도우를 잘 잡아내고, 그 진한가 역함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인생에 어디가 어디만큼 진하게 국물을 내야 될지, 약하게 돼야 될지. 그래서 조림 같은 거할 때는 소금 가지고 하지 말아야지. 간 맞출 때뭘 해야 돼요? 간장 가지고 해야 조림이 이렇게 국물이 안 짜지잖아요. 소금 가지고 하면 졸으면 졸을수록 뭐가 짜져요? 국물만 짜진잖아. 간장해야 해. 쫙 배겨가지고. 제가 왜 요리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요리에 익숙하신 분들이라서 저보다 훨씬 잘하시잖아요. 그죠?

요리 얘기를 해야 이해가 금방 가거든. 된장 얘기해야 이해가. 근데 여기서 컴퓨터 공학자들이 있으면 컴퓨터 얘기를 해야 제가 몰라도 그 분들이 내어도 잘해요. 컴퓨터 얘기를 해야 서로가 공감이 형성이 돼요. 왜 글쓰는 얘기합니까? 사경반이 많기 때문에. 안 그렇겠어요? 예. 사경들이 하다가 처음에는 안에 심이 있는 부서를 하면 좋지만은 나중에는 심이 없는 무심필로, 그죠? 그걸로 이렇게 힘을 내가지고 쓰는 거는 굉장히 그 필력이 있어야 되겠죠. 글이 안 나오니까. 붓이 눕어버는데. 그 어른 스님, 그 장대명 교망 녹 인천지어라고 쓰는 스님 뒤에 그 액자 하나 있잖아요. 그 무심필로 쓴 거거든. 그 심이 있는 걸로 쓴 게 아니에요. 무심으로 쭉 당겨나가. 그 심이 없는 걸로 스님한테 그 이제 전시할 때 제가 이제 그분한테 정식값을 치르고 이제 사드렸죠. 근데 그냥 공짜로 갖다 놓으면 영업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가 되든 값을 치르고 무심필로 그렇게 의미가 그렇게 이제 통하는 거예요. 그 스님한테는 무심필로 썼다 말씀 안 드렸지. 그러나 무심필로 그래 해놓으면은 더 뜻이 진하잖아요. 여기도 이제 다른 분들 글 좋은 게 많은데 왜 스님 글만 이렇게 걸어놓고 다 없애붙습니까? 이랬는데. 저 화음 두 자매, 다른 거 다 걸어놓으면 더 좋지만 두 자매도 이 공간에 화음이 꽉 차가 있는 게 들어오면서 환하지요. 네. 아, 그렇잖아요. 잡강이 많으면 별이 안 보이는 거라. 가로등이 많으면 별이 안 보여. 예? 네. 수 중생 심하여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이위 시에는 중생의 마음을 따라가서 나타내서 걔들 모두 다 한의하게 한다. 중생들의 마음, 바램, 소원에 따라서 그 모습을 나타내줘야지. 예. 그러니까, 아, 전미국 뭐 이렇게 하다가, 아, 하자는 대로 엄마가 따라가줘야지. 니 쪼매난 게 지금 말 안 듣고 따라와야지. 내가 젖줄 때 니가 젖먹으면 되지. 아무데나 젖내려 해, 자꾸. 내가 딱 기저귀 가릴 때 내가 니가 똥사해. 이러고 이러면 되겠나, 이겠지. 부처님은 그렇게 중생의 근기와 원력에 따라서 각가지 부처님 국도가 특별하게 그러니까 중생이 살면 거기에 가기 때문에 불청지우라 원하지 않아도 친구가 되어주죠. 그 부처님은 중생을 따라서 지혜와 신통을 달아내지만 부처님 할 일이 없어서 지혜 신통 내겠습니까? 강대여 벗개하고 구경여 허공하며 진미래제하여 일체 급수에 무유휴식이라. 그 단순히 아름다운 불국토를 원한다는 뜻이 아니죠. 보살은 모든 불국토가 또 하나인 걸 알고 하나인 걸 알면서도 어디든지 걸림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큰 데도 가고 작은 데도 가고 높은 데도 가고 낮은 데도 가고 우발 대원하되 또 큰 대원을 세우기를 원여 일체 보살, 일체 보살과 더불어서 동일지행이라. 일체 보살과 더불어서 동일한 뜻과 행, 동일한 마음과 바깥의 행. 삼업이, 신구의 삼업이 지행을 했지만 지행은 이 신구의 삼업이에요. 어, 뜻과 행이 같다. 안팎이 보살, 일체 보살과 더불었다 같으며 무유원질이라. 원수와 미운 사람이 없다. 우리가 질투한다 할 때 질자는 내가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걸 질이라 그래. 투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뭐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조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미워하는 걸 투라고 그래. 질투하잖아요. 묶어서도 얘기하지만 이렇게 분리하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수와 미운 이가 없어 쓴 거는 원수와 미운 사람이 없다 이거.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없다. 첫 번째죠. 여덟 번째 공덕 중에 보살들이 남하고 같이 할 그 보살의 원력을 떠나지 않는 보살 분리원이잖아요. 예? 예. 보살이 예. 이 열 가지 원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이 미운 마음을 처음부터 없애야 된다. 그런데 안 미워할 수가 있나? 한 행도 미깔시려면네. 예, 일체 성근을 일단 잘 모으고 성근을 잘 모으는 것은 칠불통계 중에 뭐라 그럽니까? 중선 봉행, 제약, 막자. 정행품에는 뭐라죠? 선용, 기심. 일체 보살로 평등 일연하며 일체 보살이 평등하게 한 가지로 반대. 평등하게 관찰한다고 하는 것은 참

차별심 없이 법성이 똑같으니까 그죠? 여기서 성격이 천차만별이지만 법성이 다른 건 사람은 없어요. 예? 쉽게 얘기하면 법성은 이래 보면 다 혈액이 있는 게 법성이라. 근데 혈액형은 달라. 그건 법상이에요. 예? 사실은. 예? 뭐 A형도 있고 O형도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무슨 형이요? 전부 B형이지. 붓다형이라고 해. 자비로운 피라서 B형이요. 평등하고 고요와 일단 처음에는 성근을 잘 모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남 미워 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평등해야 되고 세 번째는 상공집회하야 항상 이런 모임에 항상 모여가지고 불상사리라 서로 떠나지 않는다. 그 옆에다 상지상덕 써놓으세요. 서로 알아주고 서로 이득을 주는 것이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항상 보살을 부처님과 불보살을 가까이 하는 게 상공집회하야 불상사리라. 예? 불법을 배우고 부처님과 보살을 가까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 수의 능연하야 종종불신이라 마음대로 각가지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고 뜻에 따라서 부처님의 몸을 나타낸다. 성불의 몸을 나타낸다는 거죠. 임기자심하야 자기의 마음대로 능지일체열의 경계라. 능이일체열의 경계와 위력지혜하며 위력과 지혜를 얻으며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의 신통력과 지혜가 이렇게 있는 것을 분명히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자신의 인생에 맞는 공덕이고 이득이고 소득이고 그렇죠. 우리 자신에게 아 어떻게 이런 걸 만나서 알았을까 싶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이 똥돼지 같은 놈이 어떻게 알았을까 신기하잖아요. 네? 야가 빠진 여우 같은 내가 어떻게 이거 알았을까 신기하잖아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이거 몰랐으면 더 완전히 뭐 희한한 인간이 돼버렸을 건데 이거 알아도 영 뭐 성질머리 안 좋은데 성질머리 안 좋은데 덕 불태 여의 신통이라 물러가지 않고 뜻대로 되는 여의 신통을 얻어서 물러남이 없는 신통 물러남이 없는 정진 이 노래 결코 퇴전하지 않다는 신통을 얻어서 자유롭게 부지런한 것도 신통이요 밥 잘 먹는 것도 신통이지만 예 화장실 잘 가는 것도 신통이고 유행 일체 세계하여 일체 세계를 다니고 모든 세계를 자유롭게 다닌다. 자, 그 다음에 현영 일체 중요하며 모든 부처님의 법회 몸을 나타내고 어느 부처님 법회든 우리가 초발심 안 가는 데 없다. 여 갔다 저 갔다 해인사 갔다 통사 갔다가 오대산 갔다가 문수선원 왔다가 수암 갔다가 온데 간다. 경주 갔다가 또 뭐지 또 그게 좋은 거예요. 온갖 법회라고 있는데 또 저기 법무사 검정 불교대학 갔다가 아이고 그래가 되게 내가 벨라다 이러면은 몽구스처럼 나를 갈보려고 달렸는데 몽구스 알아요? 앙앙앙앙. 그렇죠. 그런 거 훌륭한 거예요, 그죠? 아, 그 성근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1불, 2불, 3, 4, 5불, 2정수, 2어 무량 천만 불수에 그래 댕긴다는 그런 성근이 있어야 돼, 성근. 그런데 벨라다 이러면 칭찬해 주는 건지도 모르고 날 때려 죽이려고 다 눈을 막 부라리고 그런다. 그건 별난 게 아니고 훌륭한 거예요. 그죠? 반어법이지, 반어법. 그 어떤 사람이 안 가느냐. 자기의 도치대가 암만스럽고 이래가지고 초상이 나도 안 가고, 예? 남이 아파도 안 들받아보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 아집 암만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 간센보살 어떻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33응신, 32응신을 나타냅니까? 부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1100억 화신이 되겠습니까? 지 일체처 해양이라고 우리가 그 십해양품 할 때 배웠잖아요. 일체 모든 곳에 간다고. 춥고 덥고 가리지 않는다. 일체 모든 곳에 간다. 그런 분들이 가셔가지고 함경을 짊어지고 오시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번역하시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설하시고 해설 남겨놓고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게 2000년 전에 이 천친보살의 해설이잖아요.

0: 이런 게 남아있다니까. 예? 천친보살인, 천친보살, 용수보살보다는 제가 좀 더 똑똑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천친보살, 용수보살은 한문 몰랐을 거예요. 산스크리트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 아, 그렇잖아요. 저는 원효스님보다도 더 똑똑하다 하잖아요. 원효스님은 중국 못 가잖아요. 내가 중국 몇 번이나 갔는데. 이런 걸 망발이랍니다, 망발. 모든 법회에 있는 데만 가십시오. 통도사 함 살림할 때, 시간 될 때, 시간 될 때, 그 시간 될 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벨란 우리 보리스 보살님 같은 경우도 만학도가 돼가지고 동국대에서 공부하는데, 그 지도교수가 저하고 친하거든. 선생님 1등 했어요. 장학금 받았어요. 제가 기분이 엄청 좋은 거래. 내인데 지 뜯기기만 하는데, 내인데 뭐 배운 줄 알고 그러시는 거지. 어르신님이 뭐 가르쳐 주시나, 뭐 우리가 가르쳐 주나, 뭐, 여기는 전부 다 자발적으로 공부하잖아요. 이 함경이라는 책은 그렇습니다. 예, 중국집이나 뭐 어떤 자원 한식집이나 가면 이 코스 요리가 쫙 나오잖아요. 예? 그 이제 잘 정리된 책들이 있어요. 함경이라든지 건강의 해설서라든지 이런 게 다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여기 보는 함경은 그렇게 잘 정리된 코스 요리와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매일 사시사철 역부여시 상설보. 여름에도 따먹을 수 있어요. 봄에도 따먹을 수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열리는 사과나무 같은 그런 사과나무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꽃이 피는 나무가 있어요. 예? 이게 하엄수요. 하엄경이라는 이 경전은 그 코스 요리가 아니야. 그것도 이게 입법개품 저기 어디 뒤에 나오죠. 껍데기고 알맹이고 우리는 꽃이 있고 인간의 생명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화가 동시라. 꽃과 열매가 동시에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야. 야!
1: 예.
0: 이런 건 다른데 누가 해주지도 않은 거야. 생명력이 있는 밥상이라고 우리한테. 그걸 못 느낀 사람들은 이 공부가 안 돼요. 인생 자체가 안 된다고 느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희지면 희지는 대로 염색 안 해도 아름다워요. 얼굴이 우리처럼 검은데도 배옷같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좋고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저쪽에 풍경에 매달려가 있는 여기 물고기 있잖아요. 빼짝 마른 거, 새빤떼기. 물고기가 헤엄치는 걸 보고 그 풍경에 그 물고기가 헤엄친다니까. 그 울릉도 오징어 등장에 있는 빼짝 마른 오징어 있잖아요. 오징어 이거 물에 풀어놓으면 헤엄쳐 간다니까. 용대리 득장에 있는 명태 있잖아요, 명태. 빼짝 마른 북어. 그것도 헤엄친다니까. 우리가 요 암암 많은 심보가 성불하기 빠르겠어요. 그 득장에 명태가 빠르겠어요. 내가 볼 때 명태가 빠른 것 같아. 보입 일체 생체라. 일체 중생이 나는 곳에 다 들어가는 건 무한자비죠, 무한자비. 예. 성취 부사이 대성하여 불가사이한 또 제 말이나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대성. 대성은 우리는 이제 해양할 때 향이라 하잖아요. 그죠? 소성을 돌이켜서 대성으로 나아간다. 해소 향대라. 부사이한 대성을 성취하고 불가사이한 대성을 성취한다.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이한 무수한 대성을 성취하고 보살행을 원만히 갖춘다. 이게 이제 열 번째 대성의 경지에 들어가는 신토. 또 수보살행하여 보살행을 닦아지다 하나니 강대하기가 여 법계와 같고 구경이 완벽한 것이 퍼펙트한 것이 허공과 같다. 허공은 쪼개지거나 붙이거나 할 수 없는 것이요. 허공에 무슨 바느질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진미대자하여 일체급수의 무유 휴식이다. 네.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급 동안에 쉬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제 우리는 다른 성을 바라는 게 아니고 오직 대성. 여기서 대성 중에 대성을 일성이라고 하죠. 그걸 불성이라 하기도 부처님의 수레라 하고 대성을 다른 말로는 바람일성이라 바람일수레라고 합니다. 바람일수레. 부처님의 수레는 보리성이라 할 수 있겠죠. 불성, 보리성. 바람일성. 예?

우리는 이제 뭐 성용차 성. 성용차 성. 지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어린 시절도 좋았고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까지 왔는데 왜 지금이 황금기냐? 엊그제 이제 초복이었잖아요.

나중에 집 배자래 그죠? 꼭대기 그리고 중간에 N가 지탱해 주는 건 나중에 집이라 그러고 이삭을 다는 걸 혹이라 하지요. 혹이 처음 들어보죠? 인생이 그럴 것 같아요. 그 이삭이 다는 혹이는 아주 단단하잖아요. 나랑 잎사귀, 이삭 따는 거, 잎사귀, 예? 그건 아주 각질이 단단하다니까, 땡땡하다니까, 어느 것이나.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파리가 퍽석한 게 자라고, 조금 단단하게 자라고, 아주 얇은 게 자라서 거기에, 예, 나락이, 벼이삭이 조롱조롱 열리게 되는데, 초복 때 한 번 알베긴다. 중복 때 두 번 알베긴다.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얘기해 주시는 건데, 비싼 것도 판다. 돈도 안 받고 이렇게 팔다 마 죽겠다. 세 번째 말복이 지나면 알이 베겠다고. 그 다음에 처서가 지나잖아요. 목이 입이 떨어진다는 처서. 그리고 백중이 지나고 그때까지 고개를 못 숙이고 찬바람 불 때 고개 못 숙이면 쭉쟁이 되는 거라. 그 나라가. 지금 우리는 초복 지난 지 오래됐고 중복 말복 다 지났고 처서 동지가 다 돼가는데 왜 이래 나락이 익어가지 않는지. 나락은 익을수록 익을수록 고개를 써요. 그게 못 빼앗아서 그래. 고개를 안 쓰고 뻣뻣하게. 예. 공자님 이제 60이 이순이요 70이 종심소역이 불륙우라. 70이 되면은 소화되지 않는 게 없어야 돼. 60쯤 되면 막 들을 말 안 들을 말 다 들어도 뿔따고 안 나야 되고. 예? 근데 아직까지도 불까지 해보자고 달게도 그건 안쪽에 아직 유아가 자라고 있는 거야. 젖먹이가 같이 그 사람하고 평생 살다 가는 거지. 예? 철없는 사람하고 평생 살다 간다. 그러니까 왜 저건 나이 드는 사람은 아, 철 좀 들어라, 철 좀 들어라 하잖아요. 오직 남 막말할 때 알았죠. 저거는 한갑 지라도 철 안 들기다고. 진짜 한갑 지라도 철 안 드는 사람 많죠. 철 들면 어디 와가 있겠어요? 문수요. 같은 원을 세우고 같은 행을 닦고 시방세계 모든 중생하고 함께 가까이 하고 또 같이 하고 또 부처님하고 가까이 하고 이게 이제 불퇴전에 이제 서원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익성취원이라 큰 또 서원을 세우기를 아홉 번째 대성의술이라 큰 서원을 세우되 원성 불퇴리나고 물러가지 않는 법륜을 타고 행보살행이라 물러가지 않는 불태성 불태륜을 타고 법륜을 타고 그죠? 물러가지 않는 법륜을 타고 보살행을 행하되 신의 업이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이 헛되지 아니하며 제가 요번에 저기 메시지 보낼 때 요걸 보냈죠. 신의 업이 실불 당연이라 황당하지 않다. 당연하다. 버릴련자 황당할 당자 황당하게 그 사람 말도 생각도 행동도 올곧다 이런 말이잖아요. 법륜을 타는 사람들은 잠깐 보아도 곧 필정 불법이라 결정코 확신을 가지고 부처님 법에 다가선다. 또 중생이 그 사람을 잠깐만 쳐다봐도 전부 다 불교를 공부하고 싶어진다 이 말이죠. 이거는 신업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업이 헛되지 않다. 잠문 음성이라도 즉득 실지혜라. 잠깐만 소리를 들어도 진실한 지혜를 한다. 이거는 소리니까 뭡니까? 말이죠. 구업이죠. 구업이 헛되지 않음을 밝히는 것이죠. 이렇게 뭔가 신구 나왔으니까 생각이 나오겠죠. 재생정신이라도 겨우 깨끗한 생각을 신심을 진짜 맑은 신심을 내자마자 그 사람은 즉시에 뭐가 됩니까? 즉 영담 번뇌라. 신심이 돋았다면 번뇌가 아 나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신심이 없어서 그렇다.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 스님한테 회인사 우리 스님한테 한참 좀 잘한다고 하다가 잘 안 하니까 니 요즘 와 그러노? 제가 신심이 떨어졌습니다. 니 신심은 희한하네. 어째 붙었다 떨어졌다 하노? 충청도 논산불인데 우리 연사 스님이 네 신심은 희한하다. 신심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냐. 왔다리 갔다리 하죠 신심이. 그건 신심 아니죠. 망상.
자, 이런 보살의 생

생각이 의협이 맑은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께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그죠? 덕여 대야광수신이라. 야광수와 같은 큰 야광수. 야광수는 뭡니까? 정신병도 치료하고, 육체병도 치료하고, 눈병도 치료하고, 예? 치질도 치료하고. 야광, 모든 사람이 아픈 데는 다 이렇게 근심 걱정을 치료하기 때문에, 이 병고와 더불어서, 정신과 육체의 병과 더불어서 생로 병사 속에 우리가 살지 않을 수 없는데, 이래서 그 야광 보살 갖다 야광나무라고 해놓고, 덕 여의보신이라, 여의주 보배우가 같은 몸을 얻는다. 그 중생을 이렇게 하는 첫째는 온갖 번뇌와 생사에서 치닥거리면서 온갖 괴로움 속에서 괴로움에 벗어나도록 해서 야광 약사 열애불, 그죠? 그렇게 내 손이 약손이 돼서 치료해 주는 거고. 둘째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결핍의 괴로움이다. 그래서 고발 잘하는 스님 보고 그랬지. 남 자꾸 고발 심시 변정각 하지 말고 할일 없으면 무료하게 무료급식해라. 무료급식 변정각이다. 예? 자, 그렇게 여유 있게 사세요. 예? 어쨌든지. 그뭐 빡빡한 인생에 머리 써봤자 뭐 합니까? 인생은 개그다. 수행이 일체 보살의 행을 수행하여 지이다. 하나님 강대하게 벗겨갖고 끄덕여 허물과도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급 동안에 쉬지 아니한다. 그게 마치 여의 보주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듯이 보살은 중생들의 부족함과 궁핍함을 잘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번뇌와 생사의 괴로움을 없애려고 해서 대야광수신이라 얘기했고, 그죠? 그리고 궁핍하고 결핍한 걸 채워주는 것을 여의 보주라. 그 정신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도 많거든. 어쨌든지 그 상처 안 나도록 잘그 데일밴드 붙여주지. 그 정도라도 붙여줘야 돼. 예? 반창고에? 반창고라도 하나 붙여줘야 돼. 그런데 반창고 안 붙이고 그 나무 상처에다가 그냥 소금 뿌려 뿌리고. 저도 반성 많이 합니다. 소금 뿌리기 주특기가 제 소금 뿌리기 같아요. 아이고 참. 그 남에게 싸울 때 옆에 가만히 쳐다보세요. 어떤 말을 더 독하게, 악하게 해야 상대를 부술까 하고 그러거든. 남 진짜 악심으로 두드려 팰 때는, 그거, 부모가 자식, 저기, 해초리 될 때는 어떻게 다칠까 싶어 자기 마음도 아치면서 어쩔 수 없이 두드려 패고 바로잡을 하잖아요. 그죠? 때리면서 같이 아픈데. 남 못되게 하는 건 때리면서 속이 시원하다. 어떤 권투 선수는 시합할 때 이렇게 보면, 따당, 딱, 이렇게 하나 쓰러지면은, 웃는다니까. 막 손 들고. 그런데 인간이 좀된 사람, 내가 어쩔 수 없이 복싱하는 게 직업이라서 니하고 싸우지만 상대가 쓰러지잖아요. 쫓아가서 본다니까 잘못됐는가 싶어가지고. 예? 복싱 선수 있잖아요. 그래, 돌아서서 막 우는 사람도 있고 이래. 야, 그런 사람 보살심을 가지고 있어. 어쩔 수 없어 주먹으로 리응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지만은 그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그리고 약점 공격 안 해,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남이 눈이 찢어졌다. 그 공격 절대 안 해. 난 팔이 다쳤다. 그쪽 공격 안 해. 그러니까 못된 놈은 어때요? 팔 다쳤다. 조금까지 잘 됐다. 그 팔만 집중 공략하고. 다리 아프다. 그것만 막 부사져라 두드려 패고. 눈 다쳤다. 이 고기만 계속 치 박는 거야. 우리 살면서도 그래요. 그 사람 약점을 딱 보고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돼. 같이 물들어. 진짜라니까? 남이 딱 다쳤다 이러면은 할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 상처 안 받을 쪽에서 이렇게 공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가난하게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거 지금 돈도 없는 게 내한테 달게 들어오고 그래. 니한테 인물도 빠지는 게 내한테 달게 들어오고 이러면 되는데, 못생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게 접니다. 자, 여기 약점 공격하지 맙시다. 약점 공격하지 맙시다. 아. 자, 마지막에 열 번째 성정각원이라 오늘 그것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큰 서원을 일으키려 일제 세계에서 안역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어서 한 티끌도 떠나지 않고 일 모단도 떠나지 않고 모든 티끌마다 처음 탄생하고 출구하고 도량에 나오고 정각을 이루고 법륜을 굴리고 열반에 드는 일을 나타내셨다. 이런 걸 우리 흔히 뭐라 하죠? 팔상성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그 바른 깨달음을 그렇게 보이는 걸 교화할 중생들이 사는 세계에서 부처님이 바로 그곳에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부처님의 경계신 대지혜력을 얻고는 염념 중에 생각.

영역마다 일체 중생심을 따라서 성불함을 보여서 정멸함을 얻게 한다. 중생 여기는 고집 멸도예요. 예? 보입니까? 생각, 생각의 사성제를 잘 관찰해야 되니까 수, 일체, 중생심이, 중생심이 뭐냐? 고집이거든. 고성제, 집성제. 예? 그 고집을 잘 살펴가지고 시연 성불은, 불도무상, 서원성, 영덕, 정멸이다. 성불을 보여서 정멸을 팔정도, 도성제, 팔정도가 도 닦는 길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열반을 정득하면 또 도 닦는 길을 보여주고, 그게 이제 사성제, 진리를, 진실한 진리를 설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대목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팔상성도 사성제 이런 게 나오니까, 아, 불교의 교리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게 자꾸 열려야 경전이 자꾸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 이 하나의 삼보리로 안욕따라 삼보리로서 시성정각으로서 지 일체 법계가 적 열반상이라 생사 열반 상공하라. 일체 법계가 재범 무하여 재행 무상이요 일체 개고요 열반 적정이다. 아, 이거는 삼법인을 얘기하는 거구나. 예? 자아가 없음을 관찰하고 모든 법의 본성이 청정한 열반 재범 무하 재행 무상 열반 적정. 아, 이거는 삼법인을 얘기하구나. 예? 그 일체 계고 들어가면 사법인인데 왜 삼법인이라 합니까? 중생은 일체 계고지만 부처님은 열반 적정이라 묶어서 네 가지라도 무슨 법인? 삼법인이라 그래요. 이름 연설하야 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다 마음에 한의하게 한다. 한 가지 음성으로 부처님 법을 말해 일체 중 마음을 모두 한의하게 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한다. 이거. 삼세 재불이 이름 연창이고 그러나 전성 휴성의 기귀는 이라라. 앞부처님이나 뒷부처님이나 그 법은 한법이다 이 말이죠. 예? 그래 한법의 설명으로도 자 지금 한 번의 설법으로도 천년의 중생이 행복한 거예요. 에밀레 종소리가 천년 전에 들었던지 지금 들었던지 다 기쁜 거예요. 예? 듣는 사람마다 기쁜 것이라. 시입 대열반이라 일부러 대열반에 들어가면서도 보살행을 끊지 않는데 이래서 이제 불교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 꿈속에서라도 내지는 깊은 잠속에서라도 자식의 현실을 품고 자는 부모님처럼 그 왜 이 부단 보살행이라 내가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보살행 안 끊어야 되고 아무리 못 됐다 하더라도 보살행을 끊지 말아야 하라. 부처님이 종자를 안 끊는다 이 말이죠. 그 이상한 시인이든가 누가 쓰는 거 있죠. 빼앗긴 덜에도 보면 오는가. 그냥 뭐 고향이 대구인가요? 모르면 또 대구탕을 잡사요. 맞다. 대지에 들어가서도 일체법을 나니 건립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경지가 경전의 가르침의 법도가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대지에 들어가서 일체법에, 그 일체법이라고 하는 거는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 부수로, 예? 내 책으로, 내 음식으로, 색성향, 미촉법을 통해서 모든 지혜가 집착 없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 이 법지 통과, 신족 통과, 한 통과, 자제 변화하야 충만 일체 법계라. 법지 통과, 신족 통과, 한 통으로 자제하게 변화하야 일체 세계에 충만한다. 법지 통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적인 만족이에요. 정신적인. 모든 법이 자성이 없는 줄 알거든. 걸림없는 지혜, 법지 통. 여의, 신족 통은 또 여의 신통이라고 하죠. 사여의족. 또 사신족, 사여의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여의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태어나게도 하고 내 몸을 사라지게도 하고 예? 목숨을 우리가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하고 생로병사에 또 오래 버티기도 하고 생로병사 행주자와의 내 몸을 마음대로 놀리는 신통을 여의신통, 신족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환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로 보세요. 조금 전에 내 주관적인 입장이지만 객관적인 주변의 환경도 이래 변화시키고 저래 변화시키고 할 수 있는 힘을 환통이라. 예? 마술사가 이렇게 한통하는 점. 예?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걸림이 없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자재 변화하야. 그러니까 왜 하락천, 타하자재천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에요. 예? 남들의 변화에도 내가 흔들림이 없고 내 변화에도 내가
흔들림이 없고 항상 진실을 견지하는